0: 긴장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상황 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중란하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티타임과 오찬 회의를 끝으로 이 박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톤탄공원을 방문했으며 국빈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시 주석부를 오는 9월 24일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시 주석이 응할 경우 두 정상은 넉달뒤 백악관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통행료 부과 반대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동 정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만 짧게 전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과 대만 문제에서 실질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지는 추후 상황 전개를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와 대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13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협력을 중심으로 하되 경쟁은 절제되고 평화가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며 미중 협력이 양국과 세계를 위해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회담 후두 정상은 톤탄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오는 9월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김 위원장이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 시 주석이 직접 물었지만 자신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보유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으로부터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약속을 받았으며 최대 750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독재자냐는 질문에는 그는 통치자이자 국가주석이며 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4: 인도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아 침몰했습니다.
3: 인도 해운부는 지난 13일 새벽 오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 목조 화물선 하지 알리오가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인 채 가라앉았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 14명은 모두 오만 해안경비대에 구조됐습니다. 영국 해양위험관리그룹 벵가드는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상선과 민간 선원들이 계속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오만 해상에 정박 중이던 다른 선박도 나포돼 이란 영해로 이동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제외하고 일부 국가 선박에만 통행료를 받고 해협 통과를 허용하며 통항 통제권을 공식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원하며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15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약 1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용기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성사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 후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방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경제안보를 비롯해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란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중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외부에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세한 얘기를 들었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가 화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흔들림 없는 미일 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조기 통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세계 각지의 영화인들이 오늘날 프랑스 칸에 모였습니다. 제78회 칸 국제영화제가 오늘날 5월 15일 개막해오는 26일까지 열흘간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전 세계 수열 개국에서 출품된 작품들이 황금종려상을 놓고 경쟁을 펼칩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우리 영화계의 높아진 위상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
5: 네, 프랑스 칸에 나와 있습니다.
4: 예, 뒤로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아 보이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5: 네, 제 뒤로 보이시는 팔레드 페스티벌의 전경이 보이실 텐데요. 이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람객들로 이곳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극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레드카펫 앞에는 이 화려한 영화인들을 취재하려는 취재진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행사장 곳곳에서는 잊지 못할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요. 또 예매 취소해서 표를 구한다는 손팻말을 듣고 극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행사장 밖에서도 축제를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식당이나 상점가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개막 나흘째 세계 거장들의 신작이 속속 공개되면서 칸 영화제에 대한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특히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 호프가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리면서 황금 종려상에 대한 현지의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또 연상우 감독의 군체가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됐고 정주리 감독의 도라도 같은 기간 열리는 감독주간에 초청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YTN 이미진입니다.
6: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7: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6: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7: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6: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7: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3782-8600. 3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4: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5: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울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8: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9: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8: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9: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1: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 사흘 동안 LA 전역에서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대적으로 실시합니다. 경찰은 주요 도로와 유흥가 일대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집중 순찰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크랜셔 블러버드와 제퍼슨 블러버드 교차로를 비롯해 퍼시픽 에비뉴와 2일가, 그리고 센터모니카 블러버드와 브론슨 에비뉴 등 세 곳에서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내일 토요일 같은 시간대에는 토펜카 캐년과 메릴리 스트릿, 그리고 로스코와 콜드워터 캐년 일대가 단속 대상입니다. 내일 일요일에는 미션 디비전 관할 지역에서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집중 순찰이 이어집니다. 경찰은 주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음주나 약물 운전과 관련돼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리운전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 경찰의 권고입니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되면 최소 만 달러의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UCLA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반아시안 폭력의 뿌리를 파헤치는 온라인 심포지엄을 오는 18일 월요일 개최합니다. 세 병에 담은 묵은 포도주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는 팬데믹 시기 급증한 아시안 혐오를 단순 사건이 아닌 구조적 인종주의 연장선에서 분석합니다. UCLA 코리안 아메리칸 스터디 프로그램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인종형성과 지정학적 맥락을 중심으로 폭력의 역사적 배경을 조명합니다. 특히 중국계 식당과 소상공인들이 팬데믹 기간 겪은 차별과 경제적 피해 사례를 통해 오늘날 반아시안 폭력이 재생산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발표자로는 캘스테이트 프레즈노의 제니반 교수와 제임스 그레이스리 보그스단의 스콧 쿠라시케 그리고 UCLA 박기영 교수가 참여합니다. 심포지엄은 1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미 서부 시간 기준으로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UCLA 줌 등록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지만 아시안을 향한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올해 7월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릅니다. 국제축 구연맹 피파와 국제시민운동단체 글로벌 시티즌은 방탄소년단이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무대는 7월 19일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쇼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글로벌 시티즌은 빈곤 종식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캠페인과 음악 이벤트를 펼치는 단체로 이번 무대는 전세계 소외지역 어린이 교육기금 모금 캠페인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매달 2021개년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에 출연했고 멤버 정국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을 부르며 개막식 공연도 펼친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음악이 희망과 화합을 전하는 보편적인 언어라며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랙핑크 멤버 리사는 6월 12일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 개막식 무대에 메인 아티스트로 출연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민주당협회가 6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공식 지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회장 에스더 임이 이끄는 이 단체는 14일 카페 지베르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의회부터 지방정부까지 폭넓은 후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34지구에는 안젤라 곤잘레스 토레스를 지하고 뉴욕 6지구에는 척 박을 지합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톰 스타이어를 부지사 선거에서는 올리버 마를 지합니다. 주장원 26지구에는 사라 에르난데스를 LA시장 선거에는 니디아 라만을 지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1지구에는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를 지합니다. 이번 지 선언은 6월 예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나왔습니다. 협회 관계자들과 후보들은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12: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이 취임을 앞둔 가운데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12베이시스포인트 오른 4.58%를 기록했고 2년물은 4.08%로 9베이시스포인트 뛰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0년물은 5.12%로 5%선을 넘어섰습니다. 채권금리 상승은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파월 의장이 금리를 제때 내리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난해왔고 워시 후보자에게 금리 인하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4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6%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8%로 약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제 유가는 15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올해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48%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51%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개발한 최신 AI 미토스가 금융권 전산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대거 찾아내면서 대형은행들이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2일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등 미토스를 도입한 주요 은행들이 이 AI가 적발한 시스템 결함을 분석하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토스는 기존 AI와 달리 내부 전산망과 운영체제의 보안 취약점을 인간 전문가 수준으로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 인세도의 니틴세스 최고 경영자는 사이버 위협은 기계의 속도로 진화하지만 은행 방어 체계는 인간의 속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미토스가 일깨워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토스는 위험도가 낮은 여러 취약점이 연결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포착하는 데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AI가 수백에서 수천 개의 약점을 단번에 찾아내면서 현장의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전산망을 자주 중단하면 고객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시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의 파장이 너무 큰 만큼 일반 공개를 보류하고 프로젝트 글래스인 가입사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우주 스타트업 아스트라니스가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이스트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액 1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리즈 E는 기업 공개를 앞둔 성숙기 기업이 받는 대규모 투자 라운드입니다. 이 회사는 거대한 통신위성 대신 특정 국가나 기업 전용 소형 위성을 제작해왔으며 최근 미국 국방부의 주요 안보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주권적이고 안전한 통신망 수요가 폭증한 것이 배경입니다. 아스트라니스 최고 경영자는 주권적이고 안전한 통신 인프라가 전략적 자산이 됐다며 대만과 오만 등 전 세계 고객 수요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3살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엔지니어들이 하루 22시간씩 작업해 첫 위성을 완성하고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이들은 기업들이 자신만의 소규모 위성군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돕는 우주 클라우드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성 제조사들이 저렴한 상용 부품을 사용하고 스페이스X가 로켓 재사용 기술로 발사 비용을 58% 절감하면서 민간 스타트업이 우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6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민간 상업 부문이 78%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위성 수가 5만에서 7만 기로 늘어나면서 우주 쓰레기와 데이터 주권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를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12일 안드로이드쇼 행사에서 제미나이와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 앱 연동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능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외부 앱과 데이터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기술을 활용합니다. 사용자는 제미나이의 음성이나 텍스트로 명령만 내리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나 보이스톡 통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삼성 갤러리와 구글 메시지 등 25개 앱에서 이 기술을 테스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와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안경과 노트북 등 안드로이드 기반 모든 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올여름 삼성 갤럭시와 픽셀폰에 먼저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를 탑재하고 연말에는 다른 안드로이드 기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카오는 지난 2월 구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6: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럿 드롭 박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투표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plan.lavot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반드시 행사하세요.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11월 본선에 공화당 후보 2명만 진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비상 계획이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상위 2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예비선거 제도를 운영하는데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공화당 스티브 힐튼과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후보가 톰 스타이어와 케이티 포터까지 포함해 여러 명으로 쪼개진 반면 공화당은 힐튼과 차드 비앙코 두 명의 표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민주당 활동가들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직전까지 투표를 미루고 여론조사에서 가장 강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당국과 로폰타 법무장관은 이런 전략이 개표를 지연시키고 허위정보 확산 위험을 높인다며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협회는 공화당 내부 역학에 개입해 힐튼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비앙코를 견제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에릭 소렐 후보가 사퇴한 뒤 민주당 표가 더욱 분산되면서 민주당 우세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 한 명도 못 올라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전검을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행 재심이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미결정 심리로 끝났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커티스 파버 판사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판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와인스틴이 2020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받아 다시 열린 것입니다. 검찰은 와인스틴이 2006년과 2013년 두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와인스틴은 현재 72살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받은 별도의 성폭행 유죄 판결로 16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재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미결정 심리는 미투운동의 상징적 사건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인스틴 측은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재판 과정 내 건강 문제로 법정 출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행콕팍에서 새벽신호 위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5월 15일 새벽 1시 40분경 발생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던 다른 차량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두 명의 부상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새벽 시간대 교차로 사고는 신호대기 차량이 적어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교차로 감시 카메라 영상이 사고 원인 규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음주나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주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자선골프대회에서 상금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도원 회장이 이끄는 이 단체는 이번 주 대회를 열었고 한 참가자가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주최 측이 배포한 팜플렛에 적힌 홀인원 대상 홀 번호가 실제와 달랐다는 점입니다. 팜플렛에는 12번 홀이라고 인쇄됐지만 실제 홀인원이 나온 곳은 16번 홀이었습니다. 이 참가자는 약속된 2만 달러의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최 측은 인쇄 실수를 인정했지만 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선 행사의 취지와 별개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대회 운영의 투명성과 약속 이행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로어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주택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잠시 관망하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여러 매물에 동시에 입찰이 몰리고 있고 호가보다 수만 달러 높은 가격에 계약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과 다시 오르기 전에 서둘러 사려는 심리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가격 수준은 이미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데다 보험료와 재산세까지 감안하면 실수요자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료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밀도 개발 완화 같은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 둔화나 추가 금리 변동에 따라 시장이 다시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0: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대중교통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바트와 켈트레인 그리고 AC 트랜짓 같은 주요 교통기관들은 빠르면 내년부터 운행을 대폭 줄이거나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긴급지원금이 끊기면서 재정 압박이 커진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승객은 다소 늘었지만 낮 시간과 야간 이용객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교통당국은 노선을 효율화해 비용을 줄이되 저소득층과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운행 감축의 안전과 접근성을 떨어뜨려 결국 승객이 더 줄고 적자는 더 커지는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베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교통세금 부과안을 물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대중교통의 미래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스트 LA 과르디아 에비뉴에서 무장한 남성이 LA 전력공사 직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홀랜백 경찰서 소속 경찰차 여러 대가 현장에 출동해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차들이 도로 중앙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용의자를 상대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공사 직원이 업무 중 갑작스러운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현장 근처를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전력공사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사우스 LA에서 총기 위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스트 47번가 900블록에서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을 총으로 위협했다는 신고가 911에 접수됐습니다. 뉴튼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 확인과 함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총기 범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곳입니다. LA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총기 관련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당분간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타이완에 무기를 팔 때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44년간 지켜온 이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며 지금 당장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만 5,000km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약 16조 5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고 20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판매도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타이완을 향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지지하니까 독립하자고 말하는 걸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태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호주 국립도서관이 오늘 캔버라에서 한류특별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의 일상 중심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시 제목은 한류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로 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집중 소개합니다. 호주 국립도서관은 이 전시가 양국 문화 교류를 기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한국 대중문화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상륙했습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호주인들의 일상 속까지 파고들며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0: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세트장이 박물관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관객들은 신기한 듯 발걸음을 멈추고 영화 속에서 보던 공간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오징어 게임부터 강남 스타일까지 세계를 매료시킨 한류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인 한류 특별전 현장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이 기획해 유럽과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 남반구에선 처음으로 호주를 찾았습니다.
11: Very interesting. Yeah, no, it's good to see something different and come out and yeah, have a look at this stuff that you see on the TV and on phones and social media and that sort of thing.
10: 이번 전시는 한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한국의 끈질긴 생명력까지 조명합니다. 전쟁의 폐허와 식민지의 아픔을 딛고 문화 강국으로 도약해 온 과정을 입체적으로 담은 겁니다.
1: We learned a little bit about the war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beginning of the exhibition, which is good.
12: Yeah, and the Japanese takeover. Yeah. And
1: which, yeah. Yeah,
12: something we didn't know about. Yeah, so it was very educational.
13: Our reason for bringing it to the museum is that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is such a central part of our lives today.
10: 코트라와 주 시드니 한국 문화원이 마련한 기념품점에서는 K-뷰티 제품과 굿즈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4: 뭐 K-팝이나 드라마 위주의 이런 이제 화면을 보고 그냥 즐겁게 소비하는 그런 일종의 문화에서 실제로 내가 실생활에서 그걸 써보고 체험해보고 내 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식으로 호주 사회 전반에 이제 한국 문화가 서서히 녹아들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한류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른 이번 전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캔버라에서 와이트앤올드 윤영철입니다.
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직접 물었습니다. 통화는 오늘 새벽 이루어졌으며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대응 방침을 직접 타진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6: I don't think so.
15: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0: 의견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새벽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만남에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미국 협상대표를 맞이한 것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무역 분쟁 당시와 달리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등한 위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하루 협상을 이어가며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핵심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나라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나라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4: We feel very similar, right? We want that to end.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3: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로어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0: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부침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0: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심장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병에 대해서는 자신이 의사가 되어 내가 심장병 중에서도 어떤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이 상태와 병의 원인을 알고 평상시 무엇을 조심해야 되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치료를 하셔도 지름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참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심장병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려면 심장의 구조나 기능을 알고 계시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심장병의 여러 가지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강인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부지런히 밤낮으로 정상인은 1분에 약 70번, 1시간에 4,200번 정도, 하루 24시간에는 10만 번 이상 박동하는 막대한 일을 해내기 위하여 근육도 아주 강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필요한 이런 에너지 공급은 관상동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을 위, 아래로 나눈다면 위에 2개의 공간은 심방이라고 혈액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밑에 있는 둘은 심실이라고 하여 혈액을 펌프하여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좌우로 나누어 볼 때 오른쪽은 몸을 돌고 온 피를 폐로 내보내는 일을 담당하고 왼쪽은 폐를 돌고 온 피,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한 피를 받아 대동맥을 통해 온 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맡고 있는 심장이 나빠지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심장병은 유전도 있고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과 관계가 깊은 울체성 심장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자, 어제 코스피 단 8000피까지 그 19포인트 남기고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개장상은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7998포인트 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8000을 찍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자, 근데 이 8000피를 넘어서 이제 최근 분위기는 1만피 전망도 지금 쏙쏙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이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증시를 한번 분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작진께서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일타 염블리와 함께인데요. 이게 진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네, 어깨쯤에서 팔라고 하던데 매도 시점이 고민된다. 왜 내 계좌만 마이너스냐. 뭐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이나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것까지 제가 알차게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8,000 넘었네요. 네, 와, 역사적인 현장에서 저희가 8,000일 딱 찍고 좀 약간 밀리는데 아무튼 정말 이 8,000이 좀 끝이 아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 자, 오늘 이제 두 분의 좀 특별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님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 기자님, 그 네. 사실 그 취재차 저한테도 한 번씩 연락 주시잖아요.
4: 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3: 네, 요즘 정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이 경제 기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 문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4: 네, 이사님도 이런저런 기자 뭐 전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쁘시겠지만 네. 저도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굉장히 바쁩니다. 이게 지인들이 이거 엄청 연락이 와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뭘 사야 되냐, 뭐 네. 현대차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정말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다 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저도 최근에 느꼈지만 그렇지만 시장 수익률 이기기 쉽지 않다.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오랜만에 또 코스피가 85%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좀 이렇게 ETF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ETF도 좀 알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염승환의 ETF 완전 정복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카메라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네네.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사실 ETF라고 하면은 그냥 그 상품 이름으로 다들 이게 검색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아니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뭐 보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네네.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추천한다. 이 말씀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 네, 제가 절대 부탁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사실 요즘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받으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래도 오늘 좀 토론을 해볼 예정인데 그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먼저 코스피 1만 포인트 진짜 갈지 요걸 한번 좀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좀 의견들이 좀 엇갈리잖아요. 지금 조금 뭐 조심해야 된다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뭐 1만도 싸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포함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간다 아니면 이게 이미 고점이다. 좀 어떻게 좀 요즘에 좀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4: 예, 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잘 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는 만 포인트는 갈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네. 있습니다. 이 반도체 실적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도 이 한국 증시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뭐 PBR, 주가 수익 비율, PER 등 측면에서 뭐 선진국은 물론해서 이 신흥국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 최근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지표들을 많이 따라잡았지만 여전히 낮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박스피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왜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외국보다 이렇게 낮게 평가받습니까? 하면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뭐죠? 북한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북한 그대로 있는데 훨씬 지표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도 이 한국 증시가 지금 글로벌리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만 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 네, 그 이재훈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1만 피로 혹시 이게 전망하시는지 아니면 그렇다면 좀 근거는 좀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5: 네, 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지금 7천에서 8천까지 오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빨랐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그만큼 유동성이 확대됐고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수급으로 이렇게 올렸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새로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거고 예탁금도 거의 140조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너무 가파른 시세가 나왔다 보니까 일부 이제 출렁임은 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 만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왜냐하면 워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근데 만이라는 그 숫자 자체는 저는 좀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 출렁임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왜 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이익 추정치 상향이 작년으로 돌아가면 작년 말로 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뭐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100조, 200조, 300조 정말 단시간에 계속해서 100조 단위로 늘어났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고 메모리 가격과 낸드 가격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딱 여기 정도에서 가격이 멈출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수요 자체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 수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을 지속적으로 좀 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이렇게 탄탄하게 영업이익 기초 체력을 갖고 지금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아쉽게 주가로는 적용이 되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산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선, 방산 뒤에서 잘 받쳐주는 산업들이 있다 보니 이게 수급이 결국에는 확산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살짝 힘이 약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들까지도 주가가 좀 동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바닥에 깔고 조선, 뭐 방산 이렇게 새롭게 또 실적을 갖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섹터들이 좀 올라와 주면 저는 만스피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만스피. 아, 네. 이제 듣기만 해도 너무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워낙 좋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 맞는데 그게 좀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등한 게 좀 가장 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최대 관심은 AI 사이클 같아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려면 결국 삼성자이닉스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자꾸 올라오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 AI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게 결국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 아니냐 불황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표님 좀 생각 어떠세요?
5: 불황을 지금 걱정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중간중간 계속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반도체 그리고 AI 사이클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중간 암초를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뭐 구글의 터보컨트 이야기, 중국의 딥시크 이야기도 있었고 또 사모대출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계속 레벨업된 이유는 이 AI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빅테크 CEO 이더라도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네. 1등을 하고 2등을 했던 기업이 AI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우려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투자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고 중간중간 이런 뭐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그 과정 속에 우려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에이전트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구간 속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기업들은 돈을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으로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지갑을 연다는 건 뭐 호황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지금 파업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또 우려로 작용이 됐지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쪽으로 시장은 보고 있어서 오늘 KB증권에서도 또 목표주가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구간이지 벌써부터 좀 불황을 걱정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 네, 계속 제 귀 속에는 자꾸 이제 만 무조건 간다 이렇게 좀 들려요.
7: 네네.
6: 네, 물론 이제 반론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충분히 이제 근거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사실 특히 아마존 CEO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주주선 보내가지고 얼마나 아마존 CEO도 시달렸겠어요.
5: 맞아요.
6: 주주들한테
7: 네.
6: 왜 투자만 하냐 그랬더니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엄중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아마존도 올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 네.
6: 그 기자님 그 4월 말 5월 초에 근데 실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좀
7: 네, 맞습니다.
6: 지금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죠?
4: 네,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려간다 네. 이런 확인들이 계속 필요한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격적인 곳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올해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가까이 네. 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이 한 728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정말 작은 규모가 아닌데 한 기업의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의 40% 정도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규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돈 대부분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에 여기가 좀 뒷받침되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메타 같은 경우에도 한 최대 1,450억 달러 이 정도까지 돈 쓰겠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900억 달러 이게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AI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사님의 의견도 사실 궁금합니다.
6: 저요?
4: 네, 이 AI 사이클이 이제 지금이 어디에 와 있나 이게 그게 사실 투자자들이 궁금해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월 말 이후로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한 60% 이상 네.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뉴욕 증시에서는 뭐 반도체 과열 우려 뭐 이런 건 없을까요?
6: 네, 어디든 이렇게 오르면 과열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올해 2월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빅테크들 투자 늘릴 때마다 네. 이제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죠. 과열이다, 투자 과열이다, 주가도 과열이다. 그랬는데 그게 벌써 1년 연장됐고, 근데 또 최근에 아까도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빅테크들이 줄이면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오히려 더 늘려버렸고, 근데 이제 저도 그 실적을 봤는데 내년까지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 수주를 받은 걸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또 지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과열 우려는 있지만 또 버블 우려도 없는 건 아니지만 AI 사이클이 이제 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예전에 인터넷 사이클과 좀 비슷하게 저는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이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저는 고점은 아니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모두가 이제 너무 낙관할 때 좀 항상 네. 네. 그러니까 뭐 과열 우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열차에서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갈 좀 목적지는 좀 더 남아 있지 않나.
7: 네.
6: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보니까 삼성전자 조금 약간 이제 좀 혼조세 좀 보이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요즘에 좀 강하긴 한데 오늘 뭐 최근에 삼성전자 뭐 30만 전자
7: 네.
6: 얘기도 나오고 또 하이닉스 200만 닉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사실 목표가 보면 하이닉스 막 400만 원 얘기도 아니 3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7: 네.
6: 삼성전자는 막 40만 원 얘기도 지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대표님께서는 혹시 요 진짜 좀 충분히 가능한 조건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저는 물론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6: 네.
5: 아직까지도 상방에 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조건 내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까지 홀딩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때는 아이디어를 삼아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외사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게 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방향성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 뭐 48만 원, 45만 원을 제시했을 때 아, 그럼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보는 쪽이 더 많은 것이고 여기서 내가 그 가격을 목표치를 갖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80% 정도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해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들이 다 제시하는 그러니까 근거에 대해서는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이 이제 이게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증설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증설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 밝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1, 2년 정도는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은 좀 지속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디램, 낸드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AI가 학습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더 많은 디램이 필요해졌고 더 많은 기술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HBM 기술력을 엔비디아가 원하는 사양까지 맞추지 못하면 뭔가 반도체 기업들이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범용 디램, 뭐 소켐2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HBM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성이 범용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쇼티지 현상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1년 안에는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금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물량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고 이것은 메모리 기업들에게 수혜적인 측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변압기 기업들도 예전으로 좀 돌아가면 저도 고지식했는지 네. 효성중공업 목표주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쇼티지고 굉장히 네. 수준은 많이 나오는 건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봐왔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항상 생각을 네네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식시장은 그거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그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숫자와 성장을 봤을 때 그게 타당하다고 한다면 당장 100만 원은 넘어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반도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유연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너무 그 가격에 매몰될 필요 없다. 네. 네. 사실 가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총을 보고 네.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제가 기자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사실 오늘도 보니까 하이닉스는 어쨌든 오늘도 오르거든요. 네. 삼성 오늘도 좀 빠져요. 약간. 근데 파업 리스크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기자님께서도 이거 좀 계속 좀 아마 확인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영향을 좀 많이 줄까요?
4: 아, 파업이요? 네. 네, 파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중에 고르시다가 그래도 삼성전자지 하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하이닉스 이렇게 오르는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 오르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네.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이런 것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이 네. 되는데요. 지금 파업에 대해서 좀 새로운 업데이트된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21일이니까 네. 정확히는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노사가 이렇다 할 접점 지금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분들 만약 이것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막겠다. 긴급 조정권까지 지금 언급한 상황이거든요. 이 긴급 조정권이 이 파업이 국민의 일상이나 경제를 해하려가 있을 때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30일간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삼성전자 반도체 빨리 팔아야 되는데 공장이 당장 멈추는 일이다. 뭐 이런 일은 사실상 정부의 이 긴급 조정권 때문에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올랐던 것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노사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사실 노조 측이 지금 바라는 것이 영업이익의 15% 그리고 이제 캡을 없애라 이런 건데 노조 측이 이제 15%에서 13%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잘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사실 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일만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잘 대화가 풀리길 그렇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6: 네, 그러니까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파업하면 긴급조정 발동이 불가피하다.
4: 네, 맞습니다.
6: 이렇게 했고 전영현 그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면서 이제 한 말씀했는데 어쨌든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사실 요즘 저도 막 이렇게 데이터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그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주식 열기 뜨거운데 그 중에 핵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4: 네, 맞습니다.
6: 근데 거기에 돈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파업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또 주가에 영향을 보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어쨌든 모쪼록 좀 이렇게 파업이 좀 어떻게 뭐 파업보다는 좀 노사 좀 합의가 좀 잘 돼서 좀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파업 얘기를 좀 했지만 좀 장밋빛 전망을 좀 많이 담아서 뭐 일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조금 이제 약간 그 반대편의 좀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그 평균 주가 자산 비율이 PBR이 지금 2배 수준까지 올라왔고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도 한 배를 지금 넘어섰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좀 저평가는 또 아니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PER로 보면 좀 싸 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2,500에서 지금 8,000까지 왔는데 많이 오른 것도 좀 사실이고 그래도 여전히 좀 우리가 아직도 할인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5: 네, 일단 보통 일본이라든지 대만 쪽이랑 많이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증시가 여전히 대만이 3.4배인 걸 미뤄봤을 때는 좀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평가 쪽에는 지금 대만과 비교해도 그런 상황이고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행 PER로 봤을 때는 한 7.8배 정도 되면 네. 이게 평균이 한 10배 정도였기 네. 때문에 그 평균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9천 정도 가도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익이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선행 PER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도 이제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평가라는 부분보다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좀 타당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뭐 LG, 현대차 이런 쪽의 또 종목군들이 같이 좀 연동돼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 지금 뭐 이런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참 지금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평가니까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쏠려오고 있는 이 화랑을 좀 놓치기에는 아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여유는 있다.
4: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잖아요.
6: 맞아요.
4: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가격보다는 시총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전닉스 가격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여전히 그래도 저렴한 건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요거 좀 이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6: 근데 결국 이제 반도체를 사이클로 보냐 아니면 바뀌었냐 이걸로 봐야 되는데 이익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사이클을 타냐면 옛날엔 그랬거든요. 돈 많이 벌 때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또 불황 오니까. 그러면 이제 높을 이제 이익 좋을 때 팔고 이익이 나쁠 때 오히려 사는 그런 사이클을 네. 많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이 지금 반도체 가격 높은 가격이 어쨌든 우리는 미래는 모르죠 명확히. 근데 지금 뭐 장기 공급 계약 뭐 5년짜리 계약도 맺겠다. 네. 뭐 지금 뭐 서로 지금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메모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이 높은 이익이 계속 장기간 유지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익을 신뢰하게 되겠죠.
4: 네.
6: 그러면 그러는 순간 이제 이 기업 가치는 당연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저도 좀 싸다고 보는 이유가 아직도 시장에서 한 절반 정도는 못 믿어요. 결국 이건 사이클이야. 네. 근데 또 이제 저같이 절반은 아니야 바뀌었어. 이제 이익을 믿자. 이 오랫동안 이익이 유지될 거야.
4: 네.
6: 이런 사람들 한 절반. 근데 이제 저처럼 다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주가 이미 올라가 있겠죠.
4: 모두가 믿을 때가 네. 오히려 비쌀 때가 네. 있다.
6: 이제 그럼 이제 네. PR이 확 올라가죠.
4: 네네.
6: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건 여전히 저는 기회가 많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일부가 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일반 피해 진짜 갈까에 대한 저 답변은 저희도 좀 충분히 드렸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감개무량하게 저희가 또 지금 방송하는 날 또 참 제가 오늘 처음으로 MC를 해봤는데 8,000 피해 넘어가지고 너무 좀 기분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역사적인 좀 날이 됐는데 저희가 어쨌든 또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 그 잠시 좀 쉬었다가 저희가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자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이렇게 오를수록 내게 자만 텅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이 기자님 좀 투자자들의 진짜 궁금사항이 좀 뭘까요?
4: 투자자들의 궁금한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사 댓글을 항상 확인하거든요. 그럼 그 기사에 대한 피드백보다도 그래서 뭘 사라는 거냐? 그래서 반도체 지금 들어가요 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 네.
4: 결국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청취자분들도 어떤 업종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6: 아니 안 그래도 여기 좀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안녕하세요 연불리님 진행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립니다.
6: 장애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주린인데 예, 궁금한 게 반도체 주식을 100주 이상 갖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면 단가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게 이득이냐 아니면 매도하고 새로 매수하는 게 이득이냐 아마 이렇게 아마도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이제 답변 드리고 싶은 게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해요. 수익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면 그게 1,000만 원이지 수익률 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배나도 10배나면 물론 1,000만 원이긴 하지만
4: 네.
6: 유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4: 맞습니다.
6: 내가 금액을 얼마 버냐.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면 더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4: 네.
6: 예. 근데 아니다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저는 그 아마 단가 때문에 좀 고민하신 것 같아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2부를 지금 이제 할 텐데 2부는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되나 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제 시장을 이끄는 큰 축이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AI 수혜주 이제 아까 뭐 변압기 얘기도 해주셨지만 반도체 전력기기 뭐 에너지가 있을 거고 로봇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예, 우리나라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마지막이 머니무브 그래서 돈이 지금 예금에서 뭐 주식으로 오니까 뭐 증권사 상법 개정하면서 지주 요새 또 백화점주들도 좀 뜨거운데
4: 네.
6: 자 근데 이제 먼저 기자님 그 AI 수혜주가 좀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전력기기부터 네. 많이 올랐는데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오르는 상황인가요?
4: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밸류체인이 많이 올랐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 이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거의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 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지난해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난해까지 하면 너무 숫자가 크게 나오고 올해 5달 반 정도만 놓고 보면은 LS 일렉트릭 어제 기준으로 184% 올랐고요. 효성 중고고 118%, HD 현대 일렉트릭 5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주들도 AI 데이터센터, 그 미국 전력망 투자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님께서도 예전에 그 강조하신 바 있었던 ESS 이런 관련 종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24시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이 ESS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폭증하고 있다. 관련해서 삼성 SDI 어제 기준으로 14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는 장 아니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AI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종목들 다 오르고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 보면은 이 피지컬 AI 이쪽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 전체가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네.
4: 그런데 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걸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AI 수혜주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걸 사고 싶잖아요. 꼭 지나고 보면은 네.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네. 네, 많이 올라갈까요?
5: 네, 사실 참 어렵 같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서 AI 밸류 체인 안에서 좀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반도체에서 촉발이 됐고 그게 전력 쪽 인프라 전력 인프라 쪽이 좀 받아갔는데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명확하게 찍힐 수 있는 그쪽으로 좀 돈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제 그럼 에이전트 AI 우리가 토큰량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전력도 필요할 거야 이런 내러티브의 형성이 됐다가 이제는 좀 한 단계 넘어가서 성장으로 좀 넘어간 피지컬 AI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으로 시장의 사이클이 좀 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돈이 좀 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앞서서 갔던 그런 반도체 전력 이쪽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좀 시장의 자금이 있다가 이 부분이 또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 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사이클을 좀 타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격적인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힘이 받는 것을 좀 기다리실 분들은 가격적인 마무리와 하반 경직성이 좀 생기는 걸 보시고 다시 진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자금 순환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LG전자가 전 국민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뭐 이제는 정말 로봇 기업이다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그룹주 안에서도 뭐 디스플레이 기업도 있고 로봇을 관제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여기에 뭐 카메라 모듈 정말 많은 또 밸류체인 기업들이 LG 그룹주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로봇 쪽으로 확실히 자금 쪽이 좀 들어오는 경향은 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피지컬 AI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여기서도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할 건데 피지컬 AI 쪽도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반도체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결국 AI 밸류체인 다 같이 보자. 근데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 단기적인 시각과 그리고 중기적인 시각을 좀 나눠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6: 네, LG전자를 얘기해 주셨네요.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4: 맞습니다. LG전자가 사실 한동안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네. 지금 로봇, 피지컬 AI 맞아요. 이런 관련 종목이 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은 현대차, 아틀라스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 생태계를 봤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LG 그룹주가 지금 뛰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와 관련해서 그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LG 그룹이 좀 로봇 테마를 이끌고 가서 좀 더 오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나요?
6: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도 로봇 하는데 왜 이렇게 소외받고 있지? 이런 걸 좀 찾을 맞아요.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G전자 있어요. 사실 우리가 CES 2016을 봤지만 온통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이었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것만 보고. 근데 LG전자도 뭘 했냐면 거기 가정용 네. 클로이드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공개했는데 명확하죠. LG는 가정용이에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은 저기 공장용입니다. 그래서 좀 색깔은 다른데 시장은 여기만 본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그래서 좀 소외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로봇주도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소외받았던 로봇으로도 가고 네. LG그룹이 어쨌든 또 잘하는 게 LG전자가 가전제품 잘 만드니까 네. 거기에 또 그 액추에 뜨니까 뭐 모터 같은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이 로봇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이제 뒤늦게 좀 이제 부각되면서 급등을 하는데 어쨌든 좀 약간 좀 걱정은 되는 건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가니까
4: 네,
6: 과열 좀 논란이 있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또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좀 진정하시고 다만 세상이 바뀌는 건 맞으니까 저는 뭐 로봇은 네. 어쨌든 계속 좀 우상향하는 산업이니까 관심은 갔대. 늘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이 이 기대감이 좀 약간 식으면 주가 보통 고점에서 한 20%는 조정을 받아요. 네.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로봇주도 좀 오늘은 차분히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님, 대표님 두 분 다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 말씀해 주시고 피지컬 AI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사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주나 뭐 금융, 뭐 조선, 방산 이쪽도 사실 좀 올랐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이런 업종들도 추후에 다시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5: 주도주를 잡을 수 있냐라는 부분은 어떤 트리거적인 뭔가 큰 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매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뭐 금융 쪽은 주주 환원이라던가 그리고 방어주 성격도 갖고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색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재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 노출되어 있는 재료에서 트리거의 역할을 하려면 이 노출되어 있는 재료에서 정말 그럼 LNG 운반선이라든지 수주를 엄청 많이 받던가 아니면 미국과의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가시화돼서 MRO라든가 뭐 군함, 잠수함 이쪽으로 뭔가 정말 새로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재료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동력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튀어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ASMR 장비를 사줄게 그리고 우리가 생산 라인에 돈을 대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정도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주도 잘 나오고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다고 지금 이런 감정이 지금 드는 시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나쁜 기업들은 아직이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자금 쏠림이 AI 쪽으로 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쪽까지도 온기가 확산되려면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시간과의 싸움을 어쨌든 인생처럼 네. 모두의 각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시간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 잔고가 있고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뭔가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투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 알겠습니다.
6: 지금 죄송한데 이제 두 분 대화하시는데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네. 그 유튜브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평소 안 보는 채널인데 연불리 오셨다고 해서
7: 아 역시 연불리의 파워 대단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시죠.
7: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 코스피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코스닥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5: 맞아요.
7: 이제 바이오의 시간이다 라면서 바이오에 큰돈 넣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소외받았던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6: 저는 이제 사실 소외받은 기업도 그러니까 강세장이 좋은 점이 한 번씩 다 이렇게 옵니다. 차례가
7: 기회가.
6: 네, 근데 생각하실 거는 강세장은 특징이 그 주도주에서 출발해서 주도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외받았던 기업 중에 혹시 이제 내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성장성이 좀 약하거나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7: 네.
6: 근데 이렇게 빠지면 못 팔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제도 한 번씩 오르더라고요. 한번 소외주들 이렇게 네. 올라올 때 한번 저는 좀 속아내자.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소외주인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처럼 로봇 사업이라는 명확한 이런 게 있다면 내가 그냥 끝까지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좋은 또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좀 판단하기도 어렵고 좀 성장성도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고. 그러면 이들은 보통 주도주가 쉴 때 이들이 올라가거든요.
7: 네.
6: 그러면 이거를 오를 때 정리해서 주도주로 교체하는 거죠.
7: 갈아타는.
6: 네, 결국엔 네. 근데 주도주인 반도체나 이런 AI 산업이 없으면 결국 강세장이 만약에 우리가 1만 피해기를 했지만 1만 피 가도 원하는 만큼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소외주들도 기다리시되 한번 급등할 때 가만히 계시면 그러니까 급등하니까 이제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때가 좀 고민할 때예요. 내가 정리할까? 끝까지 가져갈까? 요거는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7: 네.
6: 갖고 계신 종목이 다양하니까 그걸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 네, 지금 네. 코스닥 보유자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6: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벌써 지금 52분이어가지고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실 좀 다음 주에 근데 좀 관심사 중에 하나가 국민성장펀드 나오잖아요.
7: 네.
6: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가입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세제 혜택이 좋아가지고 좀 그 기사를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성장펀드는
7: 일단 잘 팔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혜택이 너무 네. 좋고 이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도 다 전 재산을 다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분 차원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쯤 되면은 다들 연말정산을 이제 그제서야 이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계좌 뭐 이렇게 IRP 이런 것도 하시지만 이렇게 국민성장펀드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22일에 출시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좀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6: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업종이나 뭐 변수들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이제 그 이제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는데. 예, 오늘 코스피가 어쨌든 8,000 넘었다가 또 약간 밀리기도 하고 뭐 네. 오늘 반도체 빠지고 이제 로봇주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셋이 이렇게 특별 조합으로 한번 합을 맞춰봤는데 좀 두 분 좀 소감하고 또 투자자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얘기 좀 간략히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5: 네, 일단 오늘 여기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올라갈 때 빨리 올라타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드실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는 기조를 그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눌림이 나오진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눌림을 활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항상 매수를 하실 때 두 가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가기 때문에 주도주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도주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하셔야 되고, 내가 빠지는 두려움이 무서운가 아니면 시장이 가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게 무서운가, 이 두 가지 중에 나의 투자의 성향에 맞춰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고 하고 싶다 하신다면 항상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눌림 시 매수,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지 좀 지키려고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7: 네. 네, 공모펀드 수익률 보면은 시장 수익률 이기는 펀드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세장에서 내가 이제 매매를 해서 시장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수 추종 ETF 같은 걸 투자를 해서 좀 포모를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런 말씀드립니다.
6: 네, 자 그럼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지은 이지탁 대표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10: But we want the strai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When i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9: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11: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2: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4: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15: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14: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proposal.
15: I'll make a determination.
13: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0: 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정상회담을 11월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4: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for this beautiful welcome, and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3: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 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11월 중간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3: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2: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새로운 양국 관계의 위치로 설정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자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 회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무역협상 성과에 대해 미국과 대등한 관세 인하를 양자 무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반대로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2: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7: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6: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8: معتقد باشیم که به باعث این پاشتانی اقدامات اعتماد ساز رو انجام بده. بعد

0: وقت وارد فاز بعدی، وارد گام بعدی مذاکره رو بقیه موارد.
1: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해 군당국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UAE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나무호 공격 비행체 잔해를 항공편을 통해 어제 국내로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체 잔해는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3: 이란 말고는 사실상 공격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계산 아래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차 합동조사를 마친 나무호는 추가 파견된 국방부 기술분석팀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로 옮겨져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5: 아직 공격 주체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하고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정부는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수단으로 외교적 압박이 거론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행동에 단계별로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6: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추가 조사에서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외교적 공세의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청해부대 교대를 위해 출발한 왕건함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작전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나무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위를 둘러싼 고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어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 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8: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에 금요일날 특별 1일 뉴스 듣고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PD님이 또 여기 컴퓨터에다가 7732님 대표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두우세요? 안 어두워요. 저 밝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
4: 네.
3: 첫 번째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4: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계 단판 미중 정상회담 환영식은 화기애애, 정상회담에서는 뼈있는 경고 있었습니다.
3: 아니,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는데 정작 핵심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4: 네, 어제 진행됐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3: 네.
4: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마찰을 넘어 충돌할 수 있다.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3: 제가 본 워딩은 물과 불은 섞일 수 없다. 네. 막 이런 발언까지 네. 했더라고요.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4: 네, 이게 시 주석이 대만 독립 은 이제 뭐 대만 해협의 평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고요.
3: 네.
4: 이게 또 기존 패권국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결국 미국이 대만에 군사 지원 무기 판매 계속하면 미중 관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경고 메시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래도 회담 분위기 자체는 꽤 우호적이었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4: 네, 이것만 빼놓으면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향해서는 당신 위대한 지도자다, 중국 위대한 국가다 이렇게 치켜세웠고요.
3: 네.
4: 시 주석도 역대 미중 정상 중에 가장 좋았던 관계였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 오는 9월 24일 백악관으로도 공식 초청했다고 합니다.
3: 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4: 네, 이렇게 뭐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닌데 공감대를 서로 나눴다고 해요.
3: 네.
4: 정상회담 직후에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란이 핵무기 가져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호르무즈 해협 군사화하거나 통행료 부과해선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3: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대한민국 이 회담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4: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안보 경제 굉장히 밀접하게
3: 그럼요.
4: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잘 지내는 게 우리나라에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불똥 없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아, 그래요? 트럼프 방중 2일차인데 오늘 일정은 어떤 겁니까?
4: 네, 트럼프는 오늘 시진핑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를 찾아서요.
3: 네.
4: 오찬 일정을 가진 뒤 귀국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난하이를 공개하는 것도 미중 관계의 상징성 그리고 안정적인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 오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3: 네, 잠시 후 2부에서요. 송우창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분석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4: 지선 D20 점점 복잡해지는 단일화 셈법입니다.
3: 이 단일화 얘기는요. 아마 투표 전날까지 단일화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판세 못지않게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되어버렸죠.
4: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D20일 남은 오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셈법이 아직도 복잡한 상황. 근데
3: 네.
4: 시간은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그래요? 왜요?
4: 네. 이번 어제부터 이제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이미 시작이 됐죠.
3: 네.
4: 특히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여기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5: 네.
4: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날짜인데요. 오는 17일까지 후보가 사퇴를 하면 이제 본투표 용지에 사퇴라고 적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유권자들이 이제 혼란을 조금 혼란을 적게 할 수 있고 단일화 효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17일을 기점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그러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평택을이라고 하던데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4: 아, 평택을 되게 복잡해요. 지금.
5: 복잡해요?
4: 네, 어제 제가 평택을 다녀오긴 했는데
5: 다녀왔어요?
4: 네. 그 무려 5명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심을 좀 살펴보니까 한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5: 예.
4: 그리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5: 네.
4: 그리고 진보당 김재현, 자유화혁신 황교안 후보 이렇게 각각 다 표가 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 네.
4: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김용남 후보한테 전화를 직접 해보니까 아직은 어렵다, 나는 생각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요.
5: 네.
4: 조국 후보 캠프 쪽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3: 아니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그다음에 자유화혁신 황교안 후보 요 두 분의 단일화는 어떻게 움직임이 없어요?
4: 그 두 분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한 여권 관계자가 얘기 분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쨌든 차이가 좀 크게 나야 되는데 그 둘이 합친다고 해도 김용남 후보를 좀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5: 네.
4: 그래서 더더욱 여권의 단일화도 연결이 되지 못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에이. 부산 북갑 상황이 만만치 않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론조사가 있네요.
4: 네. 부산 북갑 역시 더 되게 팽팽하게 긴장감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의 보수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두 후보 모두 정치적 명분 자존심 걸고 출마한 만큼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두 후보가 합친다고 해서 지지층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5: 네.
4: 아무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게 1대1이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을 하고
3: 시너지
4: 있습니다.
3: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
4: 네.
3: 얘기네요.
4: 그래서 조금 각 입장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은
5: 네.
4: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면 박민식 후보 알아서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5: 네.
4: 박민식 후보는 이번 출마가 좀 정치적 재기에 사활을 걸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양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 네, 이렇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야권표가 분열되면 뭐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네요. 결국 앞으로 며칠이 최대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이 사실 초반에 15-1까지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었고
5: 네.
4: 압도적인 우세가 그런 점쳐졌었는데 최근 서울이나 격전지 일부 지역에서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잖아요.
5: 네.
4: 그래서 단일화 성사 여부가 또 앞으로 전체 선거 구도 영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 보실 때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 순위, 뭐 지지율 이거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 투표층에서의 지지율 변화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더 정확한
4: 네.
3: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세 번째 뉴스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정원호 공세입니다.
3: 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선거보다 좀 과거 사건 공방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원호 후보 측이 다시 반박에 좀 나섰다고 해요.
4: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정원호 후보가 뭐 때문에 폭행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요 며칠간 좀 싸움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일이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호 후보 폭행 사건 그 이유가 유흥업소에서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라고 하는 인물이 5.18 관련 논쟁 아니고 아니다라는 녹취를 좀 공개하면서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 측이 어제 다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정면 반박을 한 건데요. 주된 내용은 그러니까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그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제 격렬한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행이 일어났다. 그리고 동석했던 사람이 내가 주도한 거다. 정원 후보는 휩쓸려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3: 네. 정원 후보 측에서는 김재섭 의원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좀 법적 조치를 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세훈 후보는 또 이렇게 공격할 포인트가 정원 후보 토론회 합시다 막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네요.
4: 네. 어제도 토론회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해도 좋다. 사실상 조건 없는 양자 토론 거듭 제안했습니다.
3: 안 돼요. 여기 뉴스명당에서 네. 제가 사회를 보고 토론회를 해야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 아주 유감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 또 무슨 말 했어요?
4: 그러면서 뭐 서울시민 알 권리 위해서 정 후보자 토론에 응해야 된다. 어떤 형식, 장소, 주제 상관없이 토론하겠다. 이렇게 재차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3: 네.
4: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 후보자에 대해서 네거티브식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캠프 쪽에 좀 물어보니까요. 정원 후보도 이게 다 일일이 대응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하게 정책 토론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맞붙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정책 이슈에 중심을 둔다면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가 네 차례 열리잖아요. 네. 뭐 언론사에서도 토론회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알아야죠. 네. 그래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4: 맞습니다. 그쵸?
3: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삼성 총파업 정부는 대화 요구입니다.
3: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4: 네, 삼성전자 노조가 당초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3: 네.
4: 그래서 지금 회사는 생산 차질에 대비한 비상관리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비상관리까지 해야 되냐면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공정이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3: 그렇죠.
4: 그래서 한번 차질이 생기면 또 정상화한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산량 조정하고 품질관리 계획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3: 파업하면 피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합쳐서 최대 100조 원 이룰 수 있다는 추산까지
3: 100조요?
4: 하고 있습니다.
3: 와, 정부도 공개적으로 좀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4: 네, 그래서 이게 당장 파업이 당장 멈춘 다고 해도 복구하는 데 또 2, 3주가 걸린다고 해요.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시작하면 이제 최소 2, 3주가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3: 네.
4: 이게 잠깐 공장 멈춰 세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3: 그러니까요.
4: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인들의 SNS에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긴급 조정 불가피하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를 했고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도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파업했었던 얘기를 덧붙이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했습니다.
3: 네. 그 윤 기자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어요?
4: 아, 전 지금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3: 저는 10주 갖고 있는데 오. 제가 주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주주 배당 확대해라! 막 이런 데모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4: 이게 단순히 임금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주주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3: 네.
4: 이제 업계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반도체 공급 차질이 생기면 우리 자리를 노리는 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3: 그렇죠.
4: 중국에서도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3: 네.
4: 그래서 정부 역할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타협점 찾을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3: 지방선거 끝나면 이러한 주장이 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지금 이익이 많이 예상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4: 네.
3: 그 노조는 가만히 있겠어요?
4: 네.
3: 우리도 삼성만큼 달라, 하이닉스만큼 달라 그러겠죠. 하반기 이렇게 노조와의 갈등 잘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네.
3: 용 기자님
4: 네.
3: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4: 네, 감사합니다.
3: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4: 네.
3: 네. 네, 명실상부 글로벌 패권의 중심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을 함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미국 전략본부장 송호창 변호사를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5: 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뉴스명당의 첫 출연을 감사드리고요. 바로 현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 네.
3: 9년 만에 미국을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오늘 짧은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 일정이 마무리될 텐데 지금까지 평가는 좀 어떠시고 또 가장 눈여겨보신 장면이 뭔지 좀 말씀해 부탁드릴게요.
5: 예, 뭐 여러 가지 그 정상회담부터 만찬 자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는데요.
3: 네.
5: 눈에 띈다고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 아마 이제 정상회담 처음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먼저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그 인사말을 하는 걸 방식이나 내용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3: 네.
5: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미국식으로 인사말을 시작을 하죠. 이제 이 정상의 만남이 영광이다. 우리는 오랜 친구다. 시진핑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한껏 치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시에 이 두 정상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어떤 인사말로 시작을 했다면 시진핑 주석은 그 개인적인 말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3: 아 그래요?
5: 트럼프에 대해서 뭐 위대한 지도자라든지 라든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3: 네.
5: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만 세계가 평화롭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안정이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공동 이익이다. 세계 질서를 위해서 안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인 말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의 대표로서의 말만 인사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3: 네.
5: 이것을 가지고 일부 그 언론에서는 그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다급하고 그 여러 가지 요구해야 될 필요 사항들이 많고 중국은 그 느긋하게 지금 있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의 차이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뭐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외교 관계나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통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그 행사나 자리를 하고 할 때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부터 친근감을 먼저 이제 표시를 하고. 반면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극히 동양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한 그런 그냥 프로토콜대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정상회담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뭐 자세나 서로 입장도 그렇지만 양쪽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3: 네.
5: 미국은 지금 뭐 이란 전쟁 이후에 뭐 휘발유 값이 그 일반 미국인들이 보통 견디고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이미 이제 넘어서서 그리고 인플레도 계속 심한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이 상황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1월부터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내수 시장이 아주 계속 성장이 낮으면서 이 문제들 부동산 침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국제 통상 관계에서 그 다음에 그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어떤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이고 화두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3: 그렇다면 중국이 좀 자신감을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5: 네.
3: 히토류 패권, 이란 전쟁 중재 카드 이런 것 갖고는 트럼프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할 수밖에 없어. 뭐 애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갑의 위치야. 이러한 자신감이 표현됐다고 봐도 될까요?
5: 항상 자신감이죠.
3: 예.
5: 그 정상 특히 이제 뭐 세계 최강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이 모인 거기 때문에
3: 예.
5: 서로의 자신감을 뭐 뿜어내고 그걸 또 서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거는 뭐 그것도 아마 외교적인 프로토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3: 네.
5: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적인 그 국내의 어떤 경제 이슈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크다.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는 미국은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3: 네.
5: 중간 선거에서 지금 의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중간 선거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3: 네.
5: 국가 물가나 인플레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가 뭐 최고조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미국은.
3: 네.
5: 반면에 중국은 선거라는 게 없는 거고.
3: 그렇죠.
5: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3: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9년 전에 트럼프의 방중과 비교해서 중국의 의전이 좀 소홀한 거 아니야? 소박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9년 전에는 뭐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에는 텐탄공원 산책, 그리고 권력 서열 8위, 정계 은퇴 앞둔 한정 국가 부주석이 공항 영접한 거, 이런 것들은 좀 트럼프를 일부러 소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전상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5: 뭐 의전이라는 게 원래 다양한 해석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3: 네.
5: 어떤 뭐 해석을 하더라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9년 전에 그 자금성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우를 했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을 거고요.
3: 그래요?
5: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거는 그거는 그것도 이제 외교적인 기본 어떤 관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방문한 것도, 그리고 지난번 자금성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이제 긴 역사상으로 역사를 보면 그 황제만이 그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항상 이제 의전 장소로 정한다 하는 점에서 뭐 9년 전에 비해서 그 의전의 수위나 이런 걸 낮췄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더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주제가 이란 전쟁이잖아요.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밝힌 내용에는 좀 온도차가 보여요.
5: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5: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백악관 발표하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약간씩 다르거든요.
3: 네.
5: 다른 것 중에 그 이란, 그러니까 백악관 발표로는 이란 그 두 정상이 이 핵무기 보유할 수 없다는 걸 동의했다. 그 다음에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하는 것도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3: 네.
5: 중국 측 공식 발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3: 없어요.
5: 네. 그리고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핵무기 그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 이건 사실은 그 국제 그 핵 비핵화 원칙을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3: 네.
5: 그다음에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한다, 개방을 원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중국 중에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거고, 중국 역시도 지금 호르무즈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 석유나 원유를 수입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 네.
5: 그 해협을 일단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3: 네.
5: 그래서 그러나 물밑에서 이런 뭐 전쟁 자체를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종결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이란이 종전 합의에 나서도록 중국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물밑 협상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3: 네.
5: 지난번 그 4월 11일 그 파키스탄에서 이란 북한 대표와 미국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중국이 물밑에서 이란에 이란이 그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푸시를 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요.
3: 여보세요.
5: 예, 예.
3: 네, 잠깐 좀 전화가 끊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두 정상이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표현을 한 것을 보면
5: 네.
3: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뭐 주장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좀 합의되진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5: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3: 네.
5: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뭐 전쟁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3: 알겠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할 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력한 워딩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5: 그 중국 뭐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공식 비공식 입장으로 항상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원칙을 항상 이제 밝혀 왔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정상회담에 앞서서 재확인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3: 네.
5: 아마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 사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3: 네.
5: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기성 그 주류 같은 경우는 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대만 침공이 일어난다든지 군사적 그 충돌이 생기면 미국이 곧바로 개입을 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아주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새로운 좀 신진 계열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화당의 네. 신진 계열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강경파보다는 조금 약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대만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것처럼 자신은 그 행정부 내에서 가장 친중파다. 그 말은 결국 대만에 대한 그 입장이 그렇게 강경하지가 않다고 하는 얘기죠.
3: 네.
5: 뭐 이번 올해 이제 국방백서를 내는 데서도 그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이렇게 작년 같은 걸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빼도록 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그만큼 대만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중국이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 아니 저기 총리가 대만에 대한 강경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뭐 노선 변경, 정책 변경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5: 그러니까 그 국무장관 자체가 국무장관도 이번 그 회담 저 직전에 이제 미국 언론 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은 입장의 변동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3: 네.
5: 일단 국무장관이 그렇게 입장을 이제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약간의 기류가 다르다. 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어제 시진핑이 모두 발언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학술적 개념을 거론하면서 강대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은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간의 충돌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5: 네.
3: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좀 협박으로도 들리던데 이런 말을 뭐 모두 발언에 한 것은 좀 실례 아닌가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이게 괜찮은 워딩이라고 봐야 되나요?
5: 실례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게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3: 네.
5: 예전에도 뭐 항상 하던 얘기였고 그리고 외교 정치 외교 학에서는 아주 뭐 그 유명한 그냥 통상적인 강대국 간의 관계 힘의 균형 충돌 가능성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우리 중국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미국과 동등한 지위다. 이런 것을 좀 선포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보면 되나요?
6: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뭐 이번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G2 국가로 이렇게 그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가로 상승시켜준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 주석이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송 변호사님 이번에 트럼프가 젠슨 황, 일론 머스크, 팀쿡 등 미국 재계 기업인들 총 출동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교, 국방, 재무장관 내각까지 동원을 다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 것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6: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실은 내각이나 이런 경제 특히 경제 그 사절단도 대기업 빅테크의 이제 그 CEO 그 오너들까지 다 동원된 건 사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6: 특히 이제 내각 같은 경우도 국무장관, 국방, 재무장관까지 이게 그러니까 그 캐비넷의 3대 가장 중요한 장관들이 총출동해서 같이 가는 이런 모습도 사실은 보기 어려웠는데 기업들이 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에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경제 투자 무역 문제다라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 비즈니스.
6: 그렇죠. 네.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장 먼저 그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했고 가장 부각이 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한 30억 달러 이상의 그 솔라 패널, 그 태양열 패널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 테슬라 사업 제조업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이런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아주 긴밀하게 걸쳐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에서 H20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보잉이 200대의 항공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서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총출동에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미국 쪽의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 문제를 물밑에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멀어져서는 떨어져서는 도저히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6: 예.
3: 이러한 나라의 회담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6: 아무래도 지금 두 정상 간이 정상이 다루는 의제나 안건 중에 한반도 문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역 통상 간에 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나 통상 무역이 좀 더 넓혀진다든지 아니면 정상화된다고 하면 그럼 그때에서 지금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통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정치 외교적으로도 더 좀 안정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신호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뭐 북미 대화나 뭐 남북회담으로 연결되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떤가요?
6: 뭐 회담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에 4월 달에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3: 맞아요.
6: 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했던 것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 이것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까지도 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인을 준 것이고요.
3: 네.
6: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국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이제 자신이 중국 방문을 하겠다.
3: 오.
6: 거든요.
3: 네.
6: 그건 이번 정상회담을 중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리고 러시아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3: 네.
6: 중국도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송우창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댓글로 영롱구름님께서 나는 네. 송우창 변호사가 국회의원일 때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인사 한번 하시죠.
6: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10년 전 일이라서
3: 네.
6: 동안 제가 10년 동안 사실은 워싱턴에서 미국 정치 정치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좀 일을 하고 있어서
3: 네.
6: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정치가 외교 관계에서 한국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6: 예, 네, 고맙습니다.
3: 네.
7: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설득을 위해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완 발언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고요?
2: 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설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자신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Okay, I have to speak to the person that right now is, you know who he is, that's running Taiwan.
2: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합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난 44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켜왔습니다. 6대 보장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과 무기 판매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는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칙을 버린 거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3: No, I didn't say anything about it. So what am I going to do? Say I don't want to talk to you about it because I have an agreement that was signed in 1982. Now we discussed arms sales too.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16조 5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앞으로도 20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 네, 그렇다면 타이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 네, 타이완은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미국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타이완에 두 차례에 걸쳐 무기 판매를 시행했고 가장 최근 발표된 무기 판매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자룽 외교부장은 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영내 불안정의 유일한 원인이라며 이 중국의 시도가 타이완의 이 주권 민주국가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미국이 타이완에 추가 무기를 판매하고 필요할 경우엔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2: 네, 시진핑 주석과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 주석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이란에 압박을 가하도록 했느냐는 질문에는 부탁을 하면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3: I don't need favors. I think he will. I think automatically he'd like to see it opened up. He gets about 40% of his energy or his oil from that, from the strait.
2: 또 시 주석과 이란 원유를 구매한 중국 회사들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도 논의했다면서 며칠 안에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20년 중단한다면 괜찮지만 진짜 20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기술이 없다며 미국이 회수하기를 원했지만 이 말을 뒤집었다면서 결국은 다시 동의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시진핑 주석은 어제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관저인 중난하이 문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1: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나라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5: We feel very similar, right? We want that to end.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4: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7: President Xi said there was a risk of conflict with the U.S. over Taiwan.
8: N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 think we're going to be, I think we'll be fine. He doesn't want to see, he doesn't want to see a war.
6: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7: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8: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7: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proposal.
8: I'll make a determination.
6: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관계
9: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10: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for this beautiful welcome. And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9: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 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0: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반대로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3: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2: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워싱턴에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생산적인 회담 끝에 양국이 공격 행위 중단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3일 추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달 16일 미국의 중재로 열흘 휴전에 들어간 이후 휴전을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천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결정에 이어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번 소식에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현재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배치가 취소된 병력은 텍사스주 포트후드에 주둔 중인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산하 제2기갑여단 전투단으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인원은 이미 폴란드를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이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은 가부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The nays are 212. The nays are 212. The concurrent resolution is not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5: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과반 확보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피로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

0: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끝까지 전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1: Donald Trump's reckless and costly war of choice, where billions of taxpayer dollars are being wasted, has resulted in life becoming more expensive for the American people.
0: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공습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간인 시설 공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700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등도 1,000곳 이상 공습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2: The investigation on the one incident that we've had after more than 13,000 strikes is still underway. We'll certainly be transparent and release that when we can.
0: 이란군을 괴멸했다는 주장과 달리 미사일 전력의 70%를 보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은 90%가 파괴됐고 해군을 재건하는데도 10년은 걸릴 거라며 전쟁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규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늘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와 사회, 국민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동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코스피가 7,000 돌파 이후 불과 7거래일 만에 장중 8,000을 넘어서며 사상 첫 8,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6%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500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5: 코스피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000을 넘은 지 9일 만이고 거래일로는 7거래일 만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000을 찍은 직후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이상의 팔자세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개인이 7조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주가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6: 정해진 비중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나 지수가 올라가면 비중을 넘게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5: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 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 급락한 7,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7.6% 이상 하락한 181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6% 급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5% 급락한 1,129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4: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후 조정회의 내용을 녹음한 뒤 조합원 단체 대화방과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 12일 사후조정 비공개 회의 도중 중노위 관계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원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등장하는 중노위 관계자의 녹취 등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최 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음원에 담겨 공개돼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 위원장은 음원이 공개된 대화에서 사측 교섭위원으로 나선 김영로 부사장이 반도체를 전혀 모르고 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규모도 200조 원 수준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노위 관계자가 양측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설득하자 최 위원장은 더 이상 회사와 이야기할 생각이 없으니 빨리 조정안을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 사이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 장관이 비공개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 노조와도 면담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다면 내일 다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편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노조는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인 연등회가 이번 주말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2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걸로 보여 근처 도로 곳곳을 통제하는 만큼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7: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연등회가 열립니다. 대표 행사는 연등 행렬인데 관련 단체 60여 곳과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렬은 저녁에 시작하지만 그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도로가 단계별로 통제됩니다. 우선 행사 첫날에는 종각에서 흥인지문 양방향 전체 차로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의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오늘도 이 세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대변인, 네. 대단하세요.
4: 뭐가요?
3: 책도 번역하셨더라고요. 레이건의 리더십에 대해서.
4: 아, 예.
3: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방송 활동하시고. 예,
4: 겨울에 좀 시간 내서 했습니다.
3: 와, 대단하세요.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 두 달?
4: 아니에요. 한 석 달 걸려요.
5: 더 걸리죠.
3: 책이 좀 두꺼워요. 예. AI 도움은?
4: 그거 해보니까요. 네. 안 돼요.
3: 안
4: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3: 그렇죠.
4: 90%까지 되더라도 안 돼. 못 믿어.
3: 그 단어의 뉘앙스.
4: 저도 그렇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5: 그렇죠. 해석을
4: 아예.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3: 예. 대단한 책입니다. 윤희석 대변인의 책 많이 좀 사주시고요. 그리고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오늘도 좀 재밌게 즐겁게 네. 해주시고요. 어우, 강세현 변호사님.
7: 아,
3: 여의도 숙녀 캠프에 합류하셨습니다. 네. 먼저 환영하고요.
7: 아유, 고맙습니다.
3: 아부 한번 해주세요. 아부.
7: 아, 제가 세상을 보는 중요한 창문 중에 하나가 장수철 소장님이에요. 아. 5년 전부터.
3: 5년 전.
7: 제가 5년에 대구에서 시사평론 할 때부터.
3: 어디요?
7: 대구에서 제가 시사평론을 오래 했습니다.
3: 예,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7: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증 편향에 안 빠지기 위해서 항상 들어야 되는 목소리 중에 가장 넘버원이 소장님이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너무나 흡족한 아부였습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6: 네, 감사합니다.
3: 격전지 분석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북부갑입니다. 김한 기자님,
6: 네.
3: 오차 범위한 초접전이에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6: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어제 이제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가상번호 ARS를 이제 활용한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하정우가 35.5%, 한동훈 후보 32.6%, 박민식 후보 25.5%를 기록을 했는데
3: 네.
6: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본 여론조사 중에 가장 붙은 조사가 나왔습니다.
3: 네, 조사 기간 대상도 좀 설명해 주세요.
6: 아, 네,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가장 최근 조사고요. 부산 북가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3: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렇게 오차 범위 안으로 붙은 거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석을
4: 처음인가요? 한길리서치 부산 MBC랑 네. 전에
6: 한번 있었는데
4: 0.8%
6: 이게 제일 붙은 거죠 이제 아니, 오차 범위 안에서도
4: 그땐 0.8이었어요.
6: 0.8이었나
4: 예.
3: 아 그래요?
4: 예. 네. 근데 그 똑같은 데에서 똑같이 의뢰해서 한 건데 네. 차이가
3: 예.
4: 그때는 유선 전화 비율이 15% 정도 있었고
3: 맞네. 네.
4: 그리고 후보자들 소개할 때 양력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국민의힘 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3: 그렇죠.
4: 본부 장관 박민식 네. 이렇게 해도 이번에는 그냥 무소속 한동훈 뭐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 리스크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인 줄 알고 지지한 거 아니야? 라는 리스크는 떨쳐낸 수치다.
3: 그런 분석이 좀, 많았었어요.
4: 예, 네. 일단 예 그렇죠. 헷갈려서 네. 무소속 아닌 네. 줄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더 해야죠.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3: 그
4: 이기는 건 아니니까.
3: 대변인님은 이제 한동훈 후보를 좀 돕고 계시는데 예. 이러한 추세가 예. 당초에 좀 예상한 흐름과 맞습니까? 아니면 좀 빠르다? 아니면은 예정대로 가고 있어? 어때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항상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솔직히 많이 기대하진 않았어요. 3자 구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 겸손.
4: 그래도 이 정도 올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하정 후보 지지율이 제 생각보다 낮았다는 얘기예요. 제 예상보다 또 높은 것은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에요.
3: 네.
4: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나오는
3: 거 4번이나 출마했으니까.
4: 예. 그러니까 이분의 고정표가 상당히 있다는 거는 제가 확실히 알겠고 역으로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 지지를 흡수하는데 아직까지는 네. 성공하는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봐야 되겠죠.
3: 강승 변호사님, 민주당은 네. 긴장할까요? 하정우 후보 측은 어떨까요?
7: 긴장해야죠. 긴장할 네. 거고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게 전재수 의원 당시에는 내가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재수 의원을 지지를 했던 표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이런 수치들은 진영이 그냥 결집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그렇게 진영을 넘어서 흡수했던 그 파괴력을 하정우 후보는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보수 진영이 실망한,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게 실망한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하정우로 안 넘어오고 한동훈 후보로 가고 있는 것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지상 과제일 것 같고요. 주목할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 이제 한길 리서치 대구 MBC 조사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게 오히려 박민식 후보더라고요. 네. 박민식 후보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실망하고 투표장에도 가기 싫어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라는 그 심리가 더불어지면서 박민식 후보 쪽으로 조금 올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 하정우 후보가 어쨌든 처음 출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좀 커 보이는데 네. 어제도 뭐 AI 뭐 3대 공약 발표하다가 지역 내 1인당 총 뭐 GDP 이게 1억 2천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네. 한동훈 박민식 후보 측으로부터 상대 공격을 당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데 좀 제한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7: 저는 되게 치명타라고 생각해요.
3: 근데 이거 왜 네. 자꾸 이런 실수할까요? 이게 실무적인 실수일까요? 아니면
7: 근데 해명을 보니까 뭐 캠프 관계자가 이제 잘못 적었다고는 하는데
3: 아니, 그래도
7: 본인이 알아야죠.
3: 1인당 지출이 1억 2천만 원이면
7: 그렇죠. 이거는 좀... 부산 전체가 3천만 원대인데
3: 거의 노르웨이 뭐 이런
6: 그러니까 1200만 원이니까 1억 2천이니까 뭐 표기상에 오기는 뭐 숫자가 다르면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실수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개소식 때도 느꼈는데 굉장히 위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면서 어떤 실수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뭐 괜찮아. 뭐 대세 지장 없어. 이런 태도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캠프 전체가 아, 또 공격받는다. 이런 위축이 좀 있어서 어제도 저는 아, 이거 그냥 실수였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또 뭐 동영상을 내린다든지 막 뭔가 이제 허둥지둥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어쨌든 선거를 실무를 잘 아는 사람들 내려갔다고도 하는데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공격받는 거에 대한 좀 위축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3: 강 변호사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선거 한 20일 남았는데.
7: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저는 생각하건데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건 토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론을 해야 반전이 된다. 네. 저는. 아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키기만 하자. 단일화 안 될 건데. 단일화 안 될 거면 지키기만 해도 이게 이제 뭐 위험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일화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 저도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정치라는 게 마지막 끝물에 가서 항상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대비 안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전향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하정우 후보가 원래 청와대에 있을 때 그런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데에서 참 질의응답도 잘하고 그런 유능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행님 죄송 행님 죄송 행님 이러면서 돌아다녀가지고 해결하겠다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유권자들에게 별로 어필이 안 될 것 같고 진영을 넘어선 흡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3: 양쪽 분들에게 약간 제가 본 관점에서 각 후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AI 공약 발표하면서 강 변호사님 네. 그 하정우 후보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AI 얘기하면서 외국 사례 얘기하고 외국인들 이름 얘기를 하고 대단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포시장 주민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유심히 몇 번 들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한 AI 정책 공약을 그 북구갑에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7: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쁘지는 않은 게 이제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3: 엄마 있어 보이네.
7: 있어 보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어떤 분들 주위 뭐 부산하고 무슨 상관 있노?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각자 진영을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정도에서는 아주 유용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되돌리는 그 카드로는 별로 그렇게 유용할 것 같지 않다. 결국 그거는 전 대통령하고 전재수 전 의원 이 지역구에 그 의원의 후광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3: 그러니까요.
7: 네, 근데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3: 화요일날 제가 하정 후보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뭐 각종 유튜브에 쇼츠나 영상을 보면 뭐 한동훈 후보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봤는데 만나면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이러십시오. 아저씨야 사진 찍어줄게. 네. 이러거든요.
5: 네.
3: 이 선거운동 지금까지 한 4주간 계속되는데 예. 계속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더 효과 있을까요? 이게?
5: 그게 이제 쇼츠에 담긴 모습이니까 네. 그럼 쇼츠에서 찍을 만한 것들은 그런 동작, 그런 말, 그런 장면들일 거예요. 한정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3: 재방송 보는 느낌이에요. 아, 재방송, 그렇죠. 재방송, 재방송.
5: 그건 중앙에서 보는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야 쇼츠밖에 못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취재한 내용. 언론 인터뷰 보세요.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언론 인터뷰 이렇게 똑같이 할 겁니까? 라는 질문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에 내려가는데 그럼 이분이 뭘 하나 저도 봅니다. 네. 예, 아예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후보들이 하는 거는 뭐 기본으로 다 하죠. 뭐 출퇴근 인사 당연히 하고 뭐 땅바닥에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하정 후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AI 전문가라는 건 웬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선거에서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AI 전문가가 AI 얘기하면 그냥 그게 그 사람이네라는 정도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호감 가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네.
5: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뭐 피습당했을 때도 대전 걱정하고 할 때 사람들이 뭔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밈으로 계속 회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강수현 변호사님 뭐 네. 하정우 후보 변호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 공격 한번 시간 드릴게요.
7: 아니 뭐 한동훈 후보는 연착륙은 잘 하셨는데 이륙을 이제 하려면 다른 에너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Do you know 동훈한 이게 이제 지금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잖아요. 에. 근데 이제 그게 그 쇼츠 등에 몇 개 나왔지만은 네. 할머니분들 중에 그래서 뭐 할 거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3: 그런 쇼츠도 봤어요.
7: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숙제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도 이제 토론 준비를 잘 해서 방송사 토론이라도 네. 붙여달라. 그리고 하정 후보 응하지 않으면 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외통수로 몰아야겠죠.
3: 네.
7: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 언급한 여론조사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북구갑 유권자 583명을 조사해서요. 4일 발표한 무선 ARS와 유선 RDD를 혼합한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 기자님 네. 평택을 가볼게요. 평택을 아주 여기 접전입니다. 여기 조사 개요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6: 제가 지금 예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이제 5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평택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응답률은 10%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3: 네.
6: 신뢰 수준은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인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김영남 후보가 29%, 유희동 후보 20%, 조국 후보 24%, 김재원 후보 4%, 그리고 황교안 후보 8%를 기록했습니다.
3: 여기 김영남 후보랑 조국 후보 간에 좀 신경전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김영남 후보는 조국 3등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김영남은 공안검사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양측의 신경전 어때요?
6: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김영남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서 지지자 간의 감정들이 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김영남 후보가 한참 몰렸을 때 왜 중앙당이 안 좋아주냐 이런 여론이 좀 있었는데 중앙당도 참전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를 다 공격한다 민주당에서 이런 느낌을 어제 오늘 그러니까 한 이틀 사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위 굉장히 세지고 있고 김영남 후보도 그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완주다. 단일화 없다 이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일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발언이 강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3: 네, 방금 전에 김만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개요는요 무선 ARS 조사였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고 PD님이 꼭 얘기해달래요.
6: 여기 대본에 안 적혀 있어 갖고 제가.
3: 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여기 흐름이나 지지율 네. 어떻게 보십니까?
7: 저는 갈수록 민주당 김영란 후보에게 진보 진영이 결집하리라고 봅니다.
3: 아, 그래요? 네,
7: 단일화 협상이 안 되더라도 오. 결국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3: 희망이에요, 분석이에요.
7: 제 나름대로 분석인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조국 혁신당의 선거 캠페인이 시작하자마자 네거티브였기 때문에 네. 그게 시작할 때는 주목을 끌 수도 있고 각자 진영을 결집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거든요. 이미 지금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가 다른 후보가 오부질이 얻으면 어떡하냐라는 불안 심리도 올라오게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갈수록 그 네거티브의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매우 기분 나빠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 수준도 현재 어떤 능력, 지금 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 진영에 있을 때 거를 갖다가 파멸을 해서 하시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알고서도 영입을 하셨는데 네. 그 외연을 확장하려고 모신 인재를 옛날 걸 파가지고 이 사람이 민주당스럽냐? 이렇게 캠페인 해버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민주진영 있는 사람들 어쨌든 대통령하고 일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를 저는 기준으로 뽑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측면에서 계속 갈수록 조국 대표는 실책한다. 대통령하고 발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대통령하고 선명성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걸 어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면 결국 자멸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제가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지역별로 AI의 그 다음날 로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로데이터까지 다 놓고 그걸 돌려보거든요. 어떻게 됐나? 근데 조국 후보가 문제가 뭐냐면 로데이터상으로 보면 확장성이 없어요.
3: 아, 그래요?
6: 그러니까 중도에서 거의 말하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희동 후보도 그렇더라고요. 유희동 후보도 그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굉장히 경직된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김영남 후보는 어쨌든 자기 진영 집결하는데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집결하면 이 세 후보 중에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중도에서는 김영남 후보 높거든요. 뭐 이런 것들 추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끝까지 가면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네. 유희동 후보랑도 좀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생각보다 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황교안 후보가 8% 기록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유희동 후보가 충분히 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해서일까요?
5: 황교안 후보의 존재도 커요. 그러니까 주요 정당 후보가 아닌 분이 10% 이상 지지율 보여주는 결과도 있었고 네. 지금도 보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세 분의 당대표와 전직 의원 두 명이 나와서 다섯 명이 경쟁하는 가운데 한 분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표를 한 10 가까이를 가져간다는 건 굉장한 타격이라고 생각해요.
3: 그렇죠.
5: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희동 후보만의 지지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물론 거기서 삼성까지 했는데 조금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3: 황교안 후보랑요?
5: 예, 제일 급한 사람은 유희동 후보다. 그래도 뭐 황교안 후보가 어느 정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니까 그쪽에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3: 여기가 이제 단일화의 변수가 보수 쪽에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대구시장 한번 가볼게요. 강 변호사님,
7: 네.
3: 대구죠?
7: 네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3: 지금 박빙 여론조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7: 네.
3: 어떻게 보세요?
7: 저는 처음부터 김부겸 후보가 약간 약세한 상황에서 추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론조사가 크게 차이 날 때도 예. 앞서갈 때도 결국 마지막에서 지금도 현실적인 지지율은 네. 약간 추격하고 있는 입장에서 쫓는다.
3: 네.
7: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수치상 좀 빠르게 느껴지는 결집도는 뭐 부인할 수 없이 공소취소 관련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4월 말부터 해서 전반적인 지표 여기 대구뿐만이 아니고 서울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전국 전 지역에서 그런 보수 결집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중앙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화두를 잘못 던진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차피 6월 3일까지 공소취소를 할 수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특검 임명도 못할 6월 3일까지 그런 상황에서 왜 무리하게 화두를 던졌을까? 던져놓고 아 일단 안 하고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봤자 사람들 뇌리 속에는
3: 그러니까요.
7: 나중에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야 대구 얘기합시다. 대구 계속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네. 대구 얘기하자고. 네. 근데 추경호 후보는 시끄러워. 지금 나라가 지금 독재로 가고 있는데 네. 무슨 그런 얘기하냐고 한가합니까?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3: 네.
7: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전쟁이 안 돼요. 이슈가 달라요. 아예 하고자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부겸 후보는 계속해서 대구에만 집중합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 부분이.
3: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예. 선거 결과 전망도 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7: 저는 지금 백중세라고 거예요. 보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50대 50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는 보는데
3: 분석이에요. 희망이에요. 바람이에요.
7: 하, 요
3: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7: 근데 분석을
3: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만 갖고 네. 판단을 해보면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한 10% 정도 그렇죠. 그 자리 숫자 앞서야 네. 그래도 박빙으로 이길 거다라고 하는데 네. 최근은 좀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7: 그렇죠.
3: 상당히 김부겸 후보 측에서 긴장하고
6: 그 얘기들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전문가 한 10명 정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랑 멘트를 들어서 기사를 긴 기사를 썼는데 영남
3: 저한테는 왜 전화 안 하셨어요?
6: 영남 보수 결집 관련해서
3: 저한테 왜 전화 안 하셨냐고
6: 입장을 알잖아요.
3: 아, 그래?
6: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게 맞는데 지금 장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선거였다면 그게 맞는데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워낙 높기
3: 높아요,
6: 때문에
3: 높아요.
6: 그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대구에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5대 2나 5대 3 정도로 김부겸 후보가 앞서거든요. 그 중도층 에서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전체로 보면 지금 약간 지거나 뭐 최근 벌어진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한다라고 보면 추경 후보 훨씬 유리한 거고 근데 이들이 원래는 대구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하는데 이들이 적극 만약 이번에는 투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접전으로 갈 수 있어서 과거처럼 뭐 10%를 이겨야 된다 이런 건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말하자면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적극 투표층이.
7: 맞아요.
6: 근데 이제 대구는 실제로 적극 투표층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3: 김한 기자님의처럼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네, 저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3: 아,
4: 어떤 후보를 뽑는다 이 시점에서는 거의 정해지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네. 그게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거고 투표 결과와 같으려면 이분들이 다 투표를 그렇죠.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 표시니까 우리가 뭐 다 투표 안 해도 그냥 가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투표층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은 거냐 또 중간에 그동안 투표에 소극적이셨던 분들의 성향이 이런데 그분들이 이번에는 투표하겠다 이럴 때는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뭐 대구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뭐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일반론적으로 분석하면 네. 이런 접전의 여론조사 때는 그래도 보수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4: 대구요?
3: 대구 지역
4: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선거 그 과정이 달라서 과거와 네. 정말로 보수 유권자들이 대구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정말 회초리를 드실 건지 아닐지는 그날 가봐야 알겠죠.
3: 요거는 여쭤봐야 되겠다.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이 네. 대구 달성에 보궐선거에 출마하잖아요. 했잖아요. 그게 좀 대구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까요?
4: 전혀 아니라고.
3: 안 돼요.
4: 이미 그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진수 공천하는 순간 관심에서 멀어졌잖아요.
3: 네.
4: 지금 이진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3: 그러네요.
4: 지금. 그거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3: 없을
6: 달성 지역은 굉장히 시끄러운 거 보더라고요.
4: 지역은
6: 천 명 이상 탈당하고 뭐 이런 일들.
3: 무슨 싸움이 네. 났다고 하기도 네. 하고.
4: 그럴 수 있죠. 네.
6: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이제 후보 지지한 천 몇 명이 달성 쪽 당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이제 거기서 밭을 갈던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4: 그렇지.
6: 근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수위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지역 내에서는 내용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달성이기 때문에 네. 뭐 선거 대세에 큰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강 변호사님 이준석 네. 변호사가 무난하게 될까요?
7: 뭐 당선되겠죠. 네. 워낙 그쪽은 뭐 새마을 정신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3: 아니 의지를 갖고 네. 지금.
7: 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유의미한 득표를 만들어내야 되긴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왔던 관성이나 그 유권자의 지형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네. 그 공고했던 과거의 그런 관성을 깰 만한 흐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3: 네.
7: 그 민주당 후보 뭐 제가 폄하할 생각 전혀 없지만 상대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된 빈도가 거의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워낙 하신 지 오래됐지만 지역에서 정치하신 지 오래됐지만 87학번이신가 하여튼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3: 그래서 경북대 총학생의 네. 운동
6: 대구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출마하셨던 분이죠.
7: 네. 네. 그래서 그 이쪽 진영에서는 당연히 오래된 분이긴 하나 네. 그러나 지역민들에게 그리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어서 그러면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디만에서 있을
6: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달성해서 90%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3: 90%요?
6: 예. 예. 근데 아까 뭐 물론 이제 개소식에서 덕담으로 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여론조사 보면 50%대 대 30% 중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고 달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다 이준석 후보에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3: 강 변호사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7: 네.
3: 그 정청래 대표가 네. 이제 대구 시장 선거라든지 네. 달성 국회의원 선거 가서 지원 유세하는 게 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7: 에, 아예 안 된다.
3: 안 된다?
7: 예, 아, 네, 제가 그래서
6: 대구인데도 대구에서도
7: 예, 네, 낙동강도 건너오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그 정청래 당대표 약간 좀 짜증스러워 하시더라고요.
3: 왜요? 왜?
7: 내가 안 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간 아, 적은 없다.
6: 아, 정청래
3: 왜 나한테 그래?
7: 예. 네, 그래서 좀 짜증스러워 하시던데 네.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니 어차피 선거 결과가 좋으면은 다 본인 공이 되잖아요.
3: 네.
7: 안 와도.
3: 네.
7: 그러니까 그걸 왜 나 미워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부산도 그러면 가시면 안 돼요?
7: 저도 개인적으로 안 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5: 아, 오셔야죠.
3: 아니 당대표가 그렇게.
6: 어제도 약간 기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을 갔어요. 그런데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간 날 사실상 단일화 발표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청청래 대표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울산에 대한 좀 홀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거기 지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사정이. 그러니까 뭐 같은 이제 경선을 했던 후보가 고소고발도 해놓은 게 있고 뭐 이런 게 등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민주당 내 권력 구도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야 이거를 결국 대통령이 내려와서 내려온 날 공교롭게
3: 그러니까요.
6: 이렇게 된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변수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얘기한 대로 아예 그 문경세제 아래쪽은 이제 안 가기로 한 건지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도 굉장히 공교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3: 강 변호사님.
7: 네.
3: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한 20여일 앞두고 저렇게 지방에 다니시는 거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7: 네.
3: 과거에 민주당이
7: 네.
3: 윤석열 대통령 막 그 총선 전에 지방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심 청취하고 공약 얘기했을 때 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비판 많이 했잖아요.
7: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3: 네. 근데 해보세요 그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7: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국정을 소홀히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전국을 유람하신다 그러면
3: 네.
7: 저는 그 비판이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활약과 보폭이 지방선거에 막 어떻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국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울산시장에 가신 게 시기상 공교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바쁜 가운데 방문하시는 거라 그리고 그게 선거를 타겟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글쎄요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3: 조금 더 설득해 주세요.
6: 근데 이 지금 이 비판을 기자들이 어제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말로 여론이 가는 거거든요.
7: 그렇죠.
6: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거기 내려가면 그러니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그 주장을 어제 약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 비판을 지금 말씀하신
3: 국민의힘은 못하죠. 윤석열 때
6: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과 실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즉각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다.
3: 아, 네. 아니 뭐 스마트한 이런 성대위를 통해 가지고 즉각 이슈에 대응한다고 단순한
6: 이거는
3: 선대위
6: 야당 입장에서는
3: 만들었는데.
6: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왜 선거 앞두고 여기를 가냐 접전지인데 근데 어제도 장동혁 대표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 그냥 그 색깔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호칭도 안 붙이면서. 그러니까 사실 네. 이 적절한 공격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익숙한 허공과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5: 제가 대변할 땐 그러지 않았는데.
3: 아쉽습니다.
5: 안타깝습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그 울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합의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5: 예, 예.
3: 그러면은 진보 진영 단일화하고 보수 진영은 두 분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5: 예, 예.
3: 울산시장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5: 그 보수 후보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박맹우 전 시장이 나오셨다가 전 단일화하는 줄 알았는데
3: 네.
5: 그게 최근에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있어서 그게 깨졌대요.
3: 깨졌대요?
5: 예, 어느 분이 그 두 후보 김두겸 시장과 박명우 전 시장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단일화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다가 아. 미숙하여 아. 과정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아. 제가 들어가지고
3: 감정만 상했네.
5: 예.
3: 네,
5: 굉장히 큰 어떤 감정 충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론은 박명욱 시장이 나가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울산시장 선거 굉장히 어려워진다.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죠.
3: 그래도 한번 뭐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부산 얘기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부산도 그냥 전재수, 박형준 두 후보 간에 지지율이 좀 붙는 그런 여론조사가 좀 발표됐거든요. 얼마 전에 또 TV 토론도 열렸는데 서로 그냥 네거티브 천정궁 LCT 넌 뭐 하는 거냐 우리도 네거티브 할 거 많다 막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시의 지금 선거 판세 어떻게 네. 보십니까?
6: 뭐 민주당에서도 많이 좁혔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3: 인정해요?
6: 그래도 우리가 우세다. 이것도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부산도 근데 민주당도 뭐 10% 15% 이긴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전재수 캠프도. 그러면 이제 붙는 거는 뒤로 갈수록 붙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전재수 후보가 지는 조사는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네. 점에서는 경합으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우세하다 이런 거가 있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주니어 기자일 때는 민주당 후보랑 토론회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민주당 후보랑 이제 말하자면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 후보가 경선을 하면 민주당 후보가 뭔가 계속 공격적이고 한나라당 후보들이 늘 여유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부산시장 토론회도 뭐 그렇고 강원지사 토론회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가 삭발을 하고 나오니까 뭔가 이게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은 뭔가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아스팔트 우파처럼 보이고 이쪽이 뭔가 민주당 후보가 사회 주류처럼 보이는 엘리트처럼 보이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변화를 느꼈는데 요새 이제 말하자면 젊은 기자들은 그렇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렇게 고착화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지역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꾸 TV 토론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뭐 그게 맞는데 이미지적으로 그 TV 토론을 다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3: 없죠.
6: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보면 좀 약간 고민이 필요해 보이더라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네. 부산시장 선거가 부산 북구갑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두 분이 지지율 격차 줄어든 거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5: 전 역으로 생각하는데요.
3: 그래요?
5: 북갑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3: 만물 모든 중심이 한동훈 대표야.
5: 그 뜻이 아니고 부산시장 선거의 집중도가 생각보다 떨어지잖아요.
3: 네.
5: 지금 두 분 관련한 이슈는 말씀하신 거 외에는 없어요.
3: 네.
5: 그러니까 뭐 과거의 얘기들, 뭐 천정궁 갔냐, 까르테 받았냐 하나. 네.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LCT. LCT.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여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삭발했냐 안 했냐 이 정도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북갑 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뭐 후보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하고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어쨌든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뛰고 있는 곳을 보고 이렇게 선거에 자기 의사를 결정을 할 텐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 지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할 수 있는 건 바로 북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연동이 돼서 부산시장 선거까지 가는 거지 역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부산 북갑 선거.
6: 제가 개소식 갔을 때 한동훈 후보 개소식 갔을 때 윤석 대변인도 복도에서 잠깐 뵙고 그랬는데 네. 부산 돌아보면 보수층이 활성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출마 이후에 네. 보수 담론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수혜를 박형준 시장이 입을 거라고 보는데
3: 그러니까
6: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단일화하세요 얘기해서 네. 아스팔트도 내가 좀 이렇게 가져가고
3: 그렇죠.
6: 이쪽도 가져가고 이 효과를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북구에서는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누가 이제 말하자면 더 우위에 설 거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워서 거기는 굉장히 살벌하게들 얘기를 하더라고 시민들이.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엔 시장 선거 가면 어쨌든 박형준 후보 쪽으로 표하니까
5: 좋죠.
6: 예. 그 어떤 분들은 나 투표 안 하려 그랬는데 제가 북구에서 만난 어떤 시민 투표 안 하려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쳐다보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가서 여기는 보수 찍고 시장은 민주당 찍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좀 있어 보이더라고.
7: 네, 이런 양다리 이제 전략인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원래 양다리라는 게 삐끗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박형준 시장 중에 가장 그 실책이라고 평가하는 게 뭐냐면 감동란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6: 맞아요.
7: 완전 극우 유튜버거든요. 그 김혜지 의원 막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6: 갔더라고요.
7: 거기에 진짜. 방송을 했더라고 같이. 근데 그 출연해가지고 그냥 투샷 찍힌 샷만 봐도 기괴해요 정말.
3: 왜 그랬을까요?
7: 그러니까 정말 그 20대 초반에 아마 약간 지금 극우화돼가고 있는 젊은 남성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적으로 어필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거의 딸 버린 사람 같이 앉아서 굉장히 그 기괴한 모습을 저는 봤는데, 근데 그걸 봤을 때 이제 양다리 전략에 대해서 요 이야기를 붙인 이유는 그래도 저 사람은 균형 있게 모두를 아우르는 포섭하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독란 유포도 그렇고 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도 여기 와가지고 막 그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인사를 막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색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포용의 이미지가 아니고 다 잘라내고 당권파 중에서도 아주 극우화되어 있는 사람만 떠받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가가지고 뭔가 그런 통합 메시지도 아니고 그쪽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만 잔뜩 내는 것 같아요.
6: 제가 좀 알아보니까 부산 동구에 극우 유튜버 출신 구 의원이 한 명 출마했어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극우 쪽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 섭외를 한 것 왜냐면 그분이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를 불러와서 박민영 대변인 이렇게 해서 다친 분이 있나 봐요. 유튜브 옛날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박경주 시장 입장에서는 아, 유튜버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그냥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효과는 굉장히 안 좋죠.
3: 공보단장은 국회에서 오래 있던 보좌관 선배거든요. 왜 그랬는지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알아보 볼게요.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예측을 한번 부산에서만 해볼게요. 김한 기자님 네. 누가 이깁니까?
6: 부산 시장이요?
3: 네.
6: 저는 전재수 후보가 아직까지 여론조사 제가 이제 모든 지역 여론조사 지금 로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거든요.
3: 네.
6: 그래서 오늘도 아까 아침에 확인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전재수 후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3: 북구갑은요?
6: 북구갑도 아직까지는 하정 후보가 우세하죠.
3: 아직까지는 단서 달면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6: 하정 후보가 우세하고 제가 그래서 AI 부산 북구 제일 관심 지역이잖아요. 계속 물어봐요. 너는 성장률을 어떻게 예측하지? AI가 이제 로데이터들을 분석한 예측으로는 지금 아직도 한 70% 나오니까
3: 에이.
6: 하정 후보가 우세하죠.
3: 강 변호사님 부산 시장?
7: 저는 전재수.
3: 북구갑
7: 하정우.
3: 오 예, 윤 대변인님 물어봐야 되나? 그냥 답변이 정해질 것
5: 같아요. 당원이니까.
3: 네. 예. 그래도 그냥 해주세요. 다 하셨으니까 그냥 해야죠.
5: 저요?
3: 부산시장
5: 전재수 후보가 좀 유리해요.
3: 아직까지요?
5: 네. 객관적으로 봐야죠.
3: 북구갑은요?
5: 한동훈 후보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오.
5: 아우 이 정도면 됐죠?
3: 그러네요.
6: 아우 힘들어. 한 정답이죠. 저거는 뭐.
3: 그러니까 네. 정말 진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5: 네.
3: 윤희석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5: 예.
3: 장동혁 대신 유승민 손을 잡은 오세훈 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5: 아,
3: 득표에 도움이 됩니까?
5: 됩니다.
3: 왜요? 그럼 강성 지지층들은 뭐야? 유승민까지 손잡았어? 배신자 손잡았어? 안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5: 예를 들어서 네. 박형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감동란 유튜브에 나갔다가 하면 선거 끝나는 거죠.
3: 그렇죠.
5: 예,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3: 네.
5: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4년 전 선거에서 서울의 모든 동에서 이겼던 그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색깔을 더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원호라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게 자꾸 숨어요.
3: 네.
5: 이때 더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네. 많이 벌어졌었지만 비기닝이 생겨가지고 많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3: 네.
5: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원 후보는 가진 그 캠프의 역량에 비해서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지금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이 회합은
3: 오.
5: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강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네. 들어볼게요. 어때요?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해야 돼요?
7: 많이 긴장해야 되고요.
3: 오.
7: 그 캠프가 그 정원호 구청장 시절에 캠프 인사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3: 맞아요.
7: 캠프에.
3: 맞아요.
7: 그래서 많이 이기고 있는 넉넉하게 이기고 있는 선거를 습성적으로 하던 이 관념이 아직도 남아서 초반에 여론조사 지표 좀 좋다 보니까 이건 뭐 넉넉하게 이긴다고 생각하고 너무 1등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3: 네.
7: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실책인 것 같다. 지금은 맹추격 당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된다.
3: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강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아. 내용이 풍부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봬요.
7: 감사합니다.
3: 예,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육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소정당 당대표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순서로 진보당 대표시죠.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를 모시고 아 죄송해요. 김재현 평택을 후보를 모시고 국회의원 출마의 병과 함께 각종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8: 네. 진보당 대표 김재현입니다.
3: 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선거운동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8: 뭐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고요. 오늘도 뭐 평택에서 열심히 올라왔는데
3: 네.
8: 지금 제가 한 넉 달 정도 뛰다 보니까 아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다는 게 약간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뭐 네. 긴 시간 열심히 네, 바닥을 누비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바닥을 누비다 보면 네. 한 번 만났던 분 또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이러잖아요.
8: 그렇죠.
3: 그분들의 예.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걸 좀 느끼세요?
8: 아, 처음에는 사실 워낙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후보들이 너무 많은데 진보당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좀 잘 안 열어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한 두 달쯤 뛰었을 때부터는 민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3: 오,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8: 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정치인들이 일을 안 했다고 네. 성토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또 그 지방선거 공천이 또 끝나서 약간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충성심 높은 분들 아. 내 마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3: 저 김재현 대표님 저 국회에 있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막
8: 왜요?
3: 투사 막 투쟁 뭐 하시고
8: 아, 제가 그렇게 또,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3: 그럼요. 그때 네. 저희가 저도 뭐 이제 국회 있을 때 되게 눈여겨봤던 국회의원 분 중에 한 분이었고 또 얼마 전인가요? 막 이렇게 삭발도 하시면서
8: 저요?
3: 아니셨나요?
8: 삭발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13년 전입니다.
3: 13년 전이요? 네. 근데 아직도 저는 네.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8: 2013년이니까요. 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무섭네요 진짜. 13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하시고
3: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그런 네. 사진도 뜨고 그래서
8: 그때 사진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3: 훨씬 어렸을 때요.
8: 네, 뽀송뽀송할 때고요. 네.
3: 그때 대단히 좀 무서웠다.
8: 아 그래요? 그런 지금 어떠세요?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 기지로 인해서 큰 안보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20년 동안 평택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3: 네.
8: 많은 시민들께서 아 근데 우리는 지원법도 있다는데 여기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특히 기지 주변에 그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들 20년,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희가 저 그 평택 지원 특별법을 좀 두 달 정도 분석을 꼼꼼히 해봤는데
3: 네.
8: 그게 20년 동안 24조 원이 쏟아부어졌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비가
3: 그렇습니까?
8: 한 5조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그냥 LH가 신도시에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이 민간이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예산 많이 따왔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3: 뻥튀기가 있었네요.
8: 뻥튀기 정도가 아니라 평택이 지원법이 있으니까 다른 정부 예산을 좀 덜 줘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유 때문인지 실제로 인근에 있는 경기도 다른 지역들보다 정부 지원금이 더 적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역차별이다.
3: 네.
8: 이게 확인됐고요.
3: 네.
8: 지금까지 시민들이 좀 속아오셨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보궐선거로 당선되는 국회의원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다 얘기해도 못하는 경우 많다는 거 시민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예산은 바로 하반기에 딸 수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8: 예, 지원법을 내실 있게 만들겠다. 이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는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 후보잖아요.
8: 네.
3: 대표님 보시기에 이 두 분 평가 좀 해주세요. 지역의 뭐 선거 운동이라든지.
8: 네, 일단 너무 안타까운 것은
3: 안타까워요? 왜요?
8: 안타까운 것은 네. 아니 그 뭐 벌써 한 1년 전 일이긴 하지만 이제 빛의 광장을 함께 일구고 그래서 내란 청산을 완전하게 하자라는 동지애적 전우애를 나눴던
3: 그러셨죠.
8: 관계들.

0: 분들이 저는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는 갈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1: 출마 안할 거라 생각했어요?
0: 이곳에서의 출마를 넘어서서 전국적 선거 연대, 이 빛의 광장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내란 청산 선거 연대에는 민주진보진영의 각 정당들의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 대표로서 몇달 동안 선거를 진두지휘해 왔는데 이곳 평택에 조국 대표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려서 매일 눈 뜨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이 네거티브 공세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항상 그두 정당의 이 공방이 평택의 이슈로 방송에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이게 많은 전파를 타면서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압승을 기대하고 응원하셨던 많은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고 불안해하실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또 영남권이라든지 그야말로 험지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왜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지금 여기에서 두 당이 싸울 때가 아니라 더큰 승리를 하자라고 호소해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조국 대표는 당 대표시잖아요.
1: 그렇죠.
0: 평택의 후보를 넘어서 큰 정치를 하신다라고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신 정치인답게 당 대표답게 좀더큰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김재현 대표님,
0: 예.
1: 많은 분들이 단일화할 거다 그렇게 막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0: 저에
1: 뭐,
0: 대해서요? 아, 평택에서? 예.
1: 그래서 뭐 조국 후보랑 할 거냐, 김영남 후보랑 할 거냐, 막 방송에서 아이템 많이 다뤄요.
0: 그래요?
1: 단일화 하십니까?
0: 우리 장성철 앵커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 단일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아,
1: 이렇게
0: 진짜.
1: 했는데.
0: 근데 최근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유희동 후보가 그렇게 무섭게 질주하진 않으셔서 뭐 앞으로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바닥 민심을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선 단일화를 할 필요성을 모든 후보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끝까지
0: 어제 또
1: 그러면
0: 그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도 안정적으로 하셨기
1: 했어요.
0: 때문에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굉장히 분명하고 특히 진보당은 김재현은 저의 캐릭터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없잖아요.
1: 없죠.
0: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선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1: 단일화하자고 막 이렇게 만나자 뭐 얘기해보자 이렇게 각 후보
0: 아직은
1: 측에서
0: 네.
1: 없어요?
0: 공개적으로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모든 후보들이 저기 황교안 후보는 다르시더라고요. 난 열어놓고 있겠다 말씀하시던데. 예.
1: 그럼 김재현 후보님도 끝까지 완주를 한다. 그렇게
0: 많은
1: 보면 되겠네요.
0: 유권자들께서 반드시 완주해달라 이렇게
1: 그렇게 많이
0: 말씀하고
1: 응원하고
0: 계십니다.
1: 계시군요.
0: 네.
1: 진보당 대표님이시니까 이 평택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 선거 지휘하셔야 되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에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진보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단일화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0: 네.
1: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0: 오늘 오전에 관련한 발표를 공식적으로 진보당과 민주당 양당의 명의로 할 거고요.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선거연대에 품을 많이 들였고 또 지역의 후보들이 간절하게 바랬고 우리 유권자들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것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말씀드릴 상황을
1: 근데
0: 맞이했습니다.
1: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0: 네.
1: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진보당 후보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민주당 후보 그냥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0: 저희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는 우리 그 울산 시민들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검증받은 실력 있는 후보고요. 또 김종훈으로 단일화되면

0: 평택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가 누군지, 이 평택 시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아마 지금 많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 김재현은 그런 의미에서는 대체 불가한 일꾼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고요. 평택이야말로 노동자들이 많고 우리 젊은 이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진보 정치가 일거리 정말 많이 해결할 수 있고 실력을 뽐내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인터뷰 마치겠고요. 진보당 김재현 평택을 후보시자 진보당 대표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4: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중국에서의 9년 만의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6: But we want the strai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When i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5: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회견도 공동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3: 시진핑 주석은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관저인 중난하이 문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4: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6: We feel very similar, right? We want that to end.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7: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0: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 또 시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3: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4: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5: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4: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proposal.
5: I'll make a determination.
3: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타이완 외교 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에 미국의 장기적인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타이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임을 재차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린 부장은 이어 타이완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라며 중국은 지역 위협을 고조시키는 원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습니다.
2: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7: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8: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6: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9: I'm concerned that he's got Jensen Huang on this trip with him, the CEO of NVIDIA, because he intends to make a chips for beans deal where we will license even more advanced AI chips in exchange for a temporary benefit like a purchase of soybeans.
6: 결국 미 통상 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의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의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11월 중간 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 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3: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5: 네, 사전에 배경 설명을 좀 들으시니까 이 YTN의 짧은 리포트도 귀에 좀 쏙쏙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이 상호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만 양쪽의 발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 등 견해차는 여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얘기하자 시진핑 주석은 특유의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이면서 우리는 이란 원유를 계속 구입하겠습니다라는 뜻을 대놓고 밝혔습니다. 얼굴 맞대고 이렇게 대놓고 난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하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굴 맞대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시 주석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이번에 취한 전략은 만만디 전략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냥 무표정하게 자신의 견해를 덤덤하게 밝힌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소 뻘쭘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상호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뉴스 끝나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라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 상호주의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 상호주의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 이겁니다. 야,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원칙입니다. 똑같이 하겠다. 그게 상호주의입니다. 즉, 네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나도 도움을 주고 네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그만큼 너를 힘들게 하겠다라는 게 그게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중국은 이란에서 원유를 많이 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구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걸 보고 싶어 했다면서 나는 이란이 해협을 막아서 미국이 이란을 막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인들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무역과 사업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상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 역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후회와 윈윈이라며 이견과 마찰에 직면했을 때 평등한 협상이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온도차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남은 일정에서 미중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신설, 인공지능 관련 안보협력,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의 대중 수출 확대 등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형태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어제 마주 앉은 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갖다 대는 순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가 이례적으로 와인잔을 들어 올리면서 입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금주가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 방문 중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술을 마시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배주가 담긴 잔을 여러 차례 치켜들더니 입에 가져가서 한 모금 마신 뒤 술잔을 직원에게 건넸고 또 잠시 술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날 건배주는 중국 허베이산 장성 와인이었습니다. 영어 표기로는 장성, 거대한 벽, 이 Great Wall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콜라 애호가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콜라를 주문하는 전용 버튼을 책상 위에 놓아뒀을 정도입니다. 그가 독한 위스키와 화려한 샴페인 대신 검은색 탄산 음료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취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그의 친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비극적인 서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8살 터울 형 프레드는 유능한 비행기 조종사였지만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1981년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숨지기 전 동생에게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겼고, 이는 트럼프의 인생을 관통하는 철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술이 그의 인생을 망쳤다라며, 나는 형 덕분에 술의 위험성을 깨달았고 단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정상회담과 수많은 공식 만찬을 했지만 혼자만 다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만찬장에서 최고급 와인이나 최고급 샴페인 등으로 건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잔에는 항상 다이어트 콜라나 포도주스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중국 인민대회당 만찬에서는 보기 드물게 화이트 와인을 직접 음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생의 금주 원칙을 잠시 내려놓은 듯한 이 장면은 외교가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상당한 의미로 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술잔을 입에 대는 시늉을 한 것만으로도, 뭐 실제로 술잔을 입에 넣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잔을 입에 대는 시늉을 한것 그것만으로도 시진핑 주석에게는 상당한 예우를 표시한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드러워진 매너가 향후 무역 갈등 완화에 하나의 큰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술이라는 스토리가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술잔을 입에 대고 마시는 시늉만 한게 아닙니다. 입에 한 모금 넣고 오물오물하면서 꿀떡 삼키는 모습까지 연출됐습니다. 평생을 술을 마시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앞에서 금기를 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그 미중 정상회담장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 9시 한 25분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 5천만 유로,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현지 시간 14일 이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천만 유로를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암살 캠페인과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체는 정부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모금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9만여 명이 동참했으며 전체 모금액은 이미 현상금의 3분의 2 이상이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런 움직임은 군사작전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고 있다. 또 이란에는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는 취지로 밝히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다이아몬드바와 진호힐스 경계 지역에서 테슬라 차량의 전복 사고로 시작된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한때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13일 오후 7시 13분쯤 진호힐스 그랜드 에비뉴와 플레젠트 힐 드라이브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그랜드 산불로 명명됐습니다. 사고는 테슬라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량 화재로 이어졌고 이후 불길이 주변의 수풀로 번지면서 산불로 확대됐습니다. 화재는 약 650가구에 둘러싸인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안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한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 주변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며 화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불길은 약 1시간 만에 30에이커로 빠르게 확산됐고 주거지 확산 우려로 인해서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상향해서 약 250명의 소방관과 20대의 소방차 그리고 헬기 3대 등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해당 지역에 긴급 대피 명령과 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만은 야간 진화 작업으로 확산이 저지되면서 대피령은 일단 해제됐습니다. 당국은 초기 최대 200에이커까지 확산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또 집중적인 진화로 인해서 불길을 일단 억제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BTS가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해프타임 쇼의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연합니다. BTS는 오는 7월 19일 뉴저지주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해프타임 쇼 무대에 오릅니다. BTS는 팝스타 마돈나 그리고 샤키라와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무대를 꾸밉니다. 공동 헤드라이너라고 하지만 이 대형 포스터에는 BTS가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FIFA는 스포츠, 음악 그리고 문화를 결합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무대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프타임 쇼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한편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도 이번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 섭니다. 리사는 다음 달 12일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미국 개막식 무대의 메인 아티스트로 낙점되었습니다. LA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콘도미니엄 시장이 20년 만에 최악의 거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불안, 치솟는 HOA 비용, 또 개발업체들의 신규 공급 기피가 맞물리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콘도 시장이 단독주택보다 더 빠르게 식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LA 카운티에서 판매된 콘도는 1,976채에 그쳤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 가장 저조한 연초의 실적입니다. 이 5년 전 고점과 비교하면 40% 이상 줄었고 또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약 11% 감소했습니다. 남가주 6개 카운티 전체 콘도 판매가 7% 정도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LA의 부진은 더더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LA 카운티 콘도 중간 가격은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4.5%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 하락률이 1.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 콘도 시장의 가격 하락, 이 냉각 속도는 더 빠른 셈입니다. 콘도 수요를 누르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HOA 비용입니다. 너무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노후 건물 유지 그리고 보수 비용 증가로 인해서 HOA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너무 부담이 크다라면서 콘도를 회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최근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날치기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한인 주민들과 상가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로드리게스 서장은 올 들어 관내 강도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건수로는 약 25건 정도 늘어난 수준인데 특히 목걸이나 지갑 등을 순식간에 잡아채서 달아나는 이른바 스내칭 범죄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서장은 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귀금속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는 행동을 피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넣고 가리고 지키세요. Tuck it, hide it, and keep it 이라는 문구가 담긴 범죄 예방 홍보물도 배포됐습니다. 목걸이는 셔츠 안으로 넣고
귀금속은 보이지 않게 가리며 그리고 주변 상황을 계속 경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로드리게스 서장은 범죄자들이 고가 물품이 눈에 띄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이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이번 주에 주최한 자선 골프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기록한 홀인원을 둘러싸고 상급 미지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산 기념사업회의 자선 골프 대회는 지난 12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재 오크 쿼리 골프클럽에서 열렸었는데 이번 논란은 대회 참가자인 제이정 씨가 12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이정 씨와 함께 라운딩한 크리스틴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이 전달받은 대회 팜플렛에는 12번 홀에 2만 달러 상당 홀인원 상금이 걸린 것으로 안내돼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시상식에서는 홀인원 상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팜플렛의 인쇄가 잘못된 것이며 상금이 적용된 홀은 12번이 아니라 16번 홀이었다라는 황당한 설명을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이후의 대응 과정이 너무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소송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좋은 뜻으로 모인 골프 대회가 자칫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에도 LA 전역에서 대대적인 DUI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주요 도로와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체크포인트와 집중 순찰을 실시합니다. 우선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한인타운 남서쪽 크랜셔 블루버드와 제퍼슨 블루버드 코너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되고 또한 퍼시픽 에비뉴와 일가 또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브론슨 에비뉴 등 총 3곳에서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이어 내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벨리 토펜가 캐년과 메릴리 스트리트 그리고 로스코와 콜드워터 캐년 일대에서 음주 단속이 진행됩니다. 일요일에는 미션 디비전 관할 지역에서 정오부터 즉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음주운전 집중 순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이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 이게 뭐지? 안 보이네? 전해드립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5: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5: 두 번째 참가자.
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5: 세 번째 참가자.
8: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9: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9: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튼, 비치와 오렌지 톡.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이번에도 YTN 리포트 한 가지 전해드릴 텐데요. 1분 30초에 불과한 YTN 리포트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2분 30초 동안 사전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장, 세심하게 준비된 장관이 연출된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띄는 게 문제였습니다. 바로 양국 관계자들이 15명, 15명씩 약 도합 30여 명이 양쪽 큰 협상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았는데요. 여성 관계자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중국, 미국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때문에 가부장적인 권력과 그런 과시, 과부장적인 권력을 좀 중국이 좀 과시하는데 미국이 좀 맞춰준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중국 쪽 분위기에 좀 맞춰준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저의 그런 의구심은 나름 근거가 있는 의구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중국 방문을 함께 수행한 이 수행원단 중에서 여성 관계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때보다는 뭐 매우 적기는 했습니다만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금방 생각해도 여러 명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뭐 기업인들 중에서 여성 관계자들은 당연히 많이 있었고요. 기업인들은 빼겠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만 몇 명 거론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털시 가바드 국가정보국 국장도 같이 갔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였죠. 안보와 무역. 그 두 가지 중에 안보에 있어서는 빠지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국 국장, 털시 가바드 국장 이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들어가지 않고 회담장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 번 봤죠.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그도 회담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종합적인 브리핑을 항상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회담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뭐 그럼 뭐 기자들에게 브리핑은 그냥 나중에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백악관 대변인도 여성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미국, 중국 양측 모두 단 한 명의 여성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 회담장의 희한한 모습은 제 눈에만 보인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Y10입니다.
2: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장에서 세심하게 준비된 장관이 연출됐지만 협상 테이블에 여성이 한 명도 없어 가부장적인 권력 과시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가디언은 양국 모두 정상회담장에 여성을 한 명도 배석시키지 않아 남성적, 군사적,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타 코피나트 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트윗에서 능력주의의 종말을 보여주는 장면, 협상 테이블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두 거대 경제 강국의 회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트윗에는 2만 2천여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며 남성들로만 채워진 협상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연구 등을 하는 프로그램 부책임자인 할리마 카젬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카젬 부책임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정부 때는 미중 정상회담장에 여성들이 배석했다며 현재는 양국 모두 민감한 정치 현안이 논의되는 곳에 여성이 참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회담 장면은 미국만의 실패가 아니라면서 양국 모두 여성의 목소리가 세계 질서 형성에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외교관 없이 외교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스토리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각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의 공성률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서비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195개 대사직 가운데 115곳, 즉 59%가 현재 공석입니다. 즉 전체 115개 나라에는 지금 미국 대사가 나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같은 시기 공석률은 24%였으며 오바마 행정부 2기였던 2015년에는 6.5%에 그쳤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 51개국 가운데 37개국에 미국 대사가 나가 있지 않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국 대사직도 모두 비어 있습니다. 전쟁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정식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한미국 대사, 즉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 역시 1년 넘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대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자, 미셸 스틸 후보자가 오는 20일 미국 대사로 한국에 나가기 위해서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재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 같은 공백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느린 지명 속도와 더불어서 특사 위주의 외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사 공석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사 대신에 특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제러드 쿠슈너 등 이 측근들을 특사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특사라는 이름으로 대외 정책을 모두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베테랑 외교관들은 정식 대사 없이 대사 대리 또는 대사 대행 또는 특사 등의 체제로 운영될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영향력이나 무게감 그리고 정부 고위층에 대한 접근권 등이 낮아서 위기 대응 능력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없이 외교하는 트럼프 행정부 스토리였습니다.

0: 목주위의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주위의 통증, 뻣뻣함이 금요일에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태블릿 PC를 보면서 작업을 하셨던 분들,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야 했던 분들은 정말 금요일쯤 되면은요, 이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랫동안 있는 습관, 바로 이 목뼈에 과도한 하중을 전달해서 목디스크 발병 확률을 끌어올리게 되죠. 요즘은 뭐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목디스크, 젊은 세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병입니다. 예, 초기에는 대개 뒷목이나 어깨 주변이 뻣뻣하고 뻐근한 느낌으로 찾아오는데, 자, 문제는 이를 방치하면 이게 점점 증상이 어깨, 발, 손가락 끝까지 전해지면서 전기가 통하듯 저릿저릿한 증상이 퍼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원인 모를 두통이나 안구통증을 자꾸 경험하세요? 이건 역시 목디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심해지면은요, 어지럼증, 귀울림 현상을 겪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단순한 근육통이다라고 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 많습니다. 악화될 경우 섬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지거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학적 이상 증세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조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예방도 사실 가능하죠. 주말 동안에 아무래도 태블릿 PC에서 조금 멀어지고 충분하게 야외 활동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여주고, 월요일에는 확실히 목 주변이 그래도 좀 부드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자세로 너무 오래 머무는 것만 피해도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하죠. 스마트폰 볼 때는 또 기기를 높여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생각 날 때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만 습관화 시켜도 병원 찾을 일까지는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5: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명물인 초대형 공 모양의 공연장 스피어가 그룹 BTS의 라스베가스 콘서트를 맞아서 아리랑 테마로 변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TS 공연이 이 스피어에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BTS의 라스베가스 콘서트는 23일과 24일 그리고 27일과 28일 베가스 스트립 바로 옆에 있는 얼리전트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BTS는 정규 5집 아리랑의 핵심 색깔인 붉은빛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라스베가스의 밤을 물들일 예정입니다. 한편 공연과는 별도로 세계 최대 공 모양의 이 구형의 공연장인 스피어는 아리랑을 테마로 한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23일과 24일 그리고 27, 28일에는 라스베가스 주요 호텔과 명소에서도 특정 시간에 일제히 붉은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가 완전히 BTS의 붉은빛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뚜레쥬르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미식 투어 같은 체험거리도 대거 마련됩니다. 연방법무부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지원자들에게는 유리한 입학관행을 편향적으로 적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일대 의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라며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양성 정책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과 자발적인 시정 합의를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예일대 의대가 입학 사정으로 의도적으로 인종에 기반한 차별을 했다라며 일반적으로 흑인 및 히스패닉 지원자들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들에 비해서 낮은 학업 성적으로 합격했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예일대 의대 외에도 지난주에는 UCLA 의대의 입시 관행이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편향됐다. 다시 말해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백인과 아시안계보다 성적이 낮았어도 합격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UCLA 의대는 실력에 기반한 선발이었고 각 지원자에 대한 엄격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입시를 진행했다라면서 일단 반박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어제 쿠바 아바나를 방문해서 쿠바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국영 매체를 통해서 이 발표한 성명에서 래클리프 미국의 CIA 국장 등 미국 대표단이 아바나에서 쿠바 내무부의 당국자들과 회동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또 이에 대해서 양측은 두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안보를 위해서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쿠바 측은 미국 대표단에게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어제 미국에게 이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먼저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쿠바를 겨냥해서 군사 공격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돌연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쿠바와 대화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이제 떡상 하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미국의 법안이 은행권의 견고한 견제를 뚫고 연방상원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라 미국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7부능선을 넘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상원은행위원회는 어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 일명 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의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클래러티법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 관할에 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에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의 불확실성 등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떡상할 준비가 됐나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과 사고력 등 인지기능이 더 빨리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인지장애 위험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어제 미국 뇌졸중협회 학술지에서 성인 2만여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해서 과거 심근경색 병력과 인지기능 변화 사이에서 이런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심근경색을 겪은 적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즉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즉 심근경색 병력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가 빨라질 수 있다라며 심혈관 질환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은 혈류와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뇌기능 저하와도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심혈관 건강 필수 요소로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이지만 적정한 규칙적인 운동, 또 금연, 충분한 수면, 체중,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 등을 적극 권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4: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9: Air.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0: 젤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공상품 2파.
19: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2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0: 올림픽 골프니까.
1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23: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5: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5: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하루 전에 있었던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하루 전에 대만군, 즉 타이완군은 중국 본토를 바로 눈앞에 둔 그 진먼섬이라는 곳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이 타이완군이 중국에 보란듯이 실시한 그 군사훈련에서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악수하고 회담하고 하는 날 바로 하루 전에 미국산 무기로 중국을 대놓고 중국을 향해서 군사훈련을 했다라는 것. 뭐 말 안 해도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중국군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실탄 사격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두 발도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키워가는 중국을 겨냥해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대해 타이완 정부는 놀랄 것 없다는 반응입니다. 타이완의 독립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시 주석 발언에는 무력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중국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 那这才是现在台海和平的最大风险所在。那我们希望，如果说大家重视台海和平稳定的话，那中共应该先收敛对台军事恫吓的行为。台湾
1: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이 예상을 넘어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데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답지 않게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거센 공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어떤 지지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후 이른 시기에 양국 정상의 통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파악하고 견고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5: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 배석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양국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대만에 대한 우리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대만 문제는 과거 미국의 여러 정권 하에서도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 변경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할 수 있다라는 사전 예측 때문에 대만이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그대로임을 국무장관이 확인한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다소 모호하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소위 6대 보장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최소한 연기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비공식 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나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강제적인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다 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미국이 잘못 처리하면 미국과 우리 중국이 충돌할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만찬 행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5년 전 미국 군인들은 숭고한

0: 최근 잦은 과음과 결근 등등의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이번에는 하와이 진주만의 한 신성한 추모 지역에서 스노우클링을 즐겼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P통신은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지난해 8월 하와이주를 방문했을 당시 미군 함정 애리조나함 인근에서 이른바 VIP 스노클링을 즐긴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함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전함입니다. 1,000명이 넘는 수병과 해병이 당시 그냥 승선해 있던 채로 순식간에 침몰해서 이들의 유해가 선체 안에 그대로 안장된 추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함정 주변에서 일반인의 스노클링과 다이빙 등등은 모두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금지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또 바꿔 말하면 VIP에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논란은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앨버트슨 해병대 참전용사는 교회에서 총각 파티를 여는 것과 똑같다라면서 그곳은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엄숙할 의무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 폭풍우가 쏟아지며 현재까지 최소 1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주에는 우박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한 남성은 폭풍우를 헤치며 걷다가 결국 바람에 밀려 15m 상공으로 날아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이 있는데 해당 남성이 폭풍우 바람에 실려 마치 종잇장처럼 날아가는 아찔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진 이 남성은 현지 언론에 돌풍이 불 당시에 밧줄을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양철 지붕과 함께 바람에 날아갔다며 높이가 10m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기억나지도 않는다라면서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안전을 위해 잡고 있던 밧줄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서는 이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96명에서 100명 이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 구호 담당자는 주택 87채가 파손되고 가축 114마리가 죽었다며 일부 지역은 도로와 이동통신망이 끊겨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사상자 집계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 추억은 철근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느낀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4: 2138-8500. 2138-8500.
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5: 융자나라 좋은 나라.
4: 융자라면 콜미.
5: 2138-8500. 2138-8500.
6: 융자 나왔어요.
7: 우와, 빠르네.
8: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9: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8: 두 번째 참가자.
10: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8: 세 번째 참가자.
9: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8: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

0: 도와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It's now or never.
2: Come hold me tight. Kiss me. 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에도요 LA 전역에서 대대적인 DUI 단속에 나섭니다.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좀 더 수고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합력 인사 올립니다. 아니 벌써 금요일이에요? 너무 좋다 싶지만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어렸을 때 아니 방학은 그렇게 안 오더니 어떻게 요즘은 눈만 감았다 하면 월요일이고 세상에 벌써 아우 한 달에 반이 지났어?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까요? 그런데 최근 내 과학이 내놓은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우리 뇌가 기억할 만한 일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맨날 똑같은 집, 사무실, 똑같은 루틴 속에서 살다 보면 이 뇌가 끊어서 저장할 만한 경계선이 사라져서요. 뇌 입장에서는 아우 어제랑 똑같네, 아우 저장 패스 이러면서 1년치를 한 계절처럼 압축시켜버리고 또 한 주를 하루처럼 그렇게 통치는 거죠. 늙어서가 아니라 익숙해져서 빨리 가는 시간. 그러면요 어쩌면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요 퇴근길에 오늘은 안 가본 길로 한번 가볼까, 늘 먹던 점심 메뉴 대신 오늘은 새로운 맛에 한번 도전해볼까? 미국 와서 처음 먹었던 아우 그 맛있는 스파게티집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새로운 자극들이 의외로요 우리의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아우 이 주말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길게 쓸까? 바로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역시 메이그레이 준구름 변함없이 오늘도 분위기 있는 흐린 날씨. 그래도요 우리 마음만큼은 기운을 내보면서 리듬을 타볼까요? 콜링이 오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던 터킹의 아틀란티스 콜링.

0: 요즘 정말 뿌연 날씨, 아침에 눈 뜨면 봄인데 왜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지 하고, 차라리 오늘은 비나 와라 이런 도로나 깨끗이 청소하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바로 이 메이그레이 준 구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5월은 그냥 그레이하고 주는 구름하고 뭔가 우울한 날씨를 보이는데, 이게 차가운 바다와 뜨거운 육지의 만남 때문에 바로 5월 6월 달은 캘리포니아의 이 앞바다의 수온이 여전히 차갑지만 육지는 이제 달가워지면서 서로 차가운 바다와 뜨거운 육지가 만나면서 그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그 빈자리를 또 채우기 위해 바다 위에 차갑고 습한 공기가 육지 쪽으로 몰려오면서 짙은 이 해양성 안개층을 형성한다고 그래요. 이 낮이 점점 길어지면서 짙어지는 안개인 거죠. 하지만 이 덕분에요, 우리는 한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시원한 천연 에어컨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요, 바로 저녁에는 또 너무 쌀쌀해서 체온 관리를 가장 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장수하는 습관은 뭐냐면 바로 체온 유지 관리를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체온 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그 누군가가 홀인원을 한인의 뭐 그 골프 대회에 나가서 홀인원을 했는데 왜 상금 2만 달러 안 줘? 응?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응? 어떻게 대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래서 소송까지도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제가 어제 오랜만에 골프를 쳤어요. 연습을 하나고 안 했는데도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나 봐요. 아유, 그래도 그냥 스윙하는 거나 좀 보자 하고 나갔는데 의외로 너무 잘 맞아서 아, 이렇게 몸은 안 따라갔지만 정신적으로 머릿속에서 그걸 계속 보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아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요, 어떤 분의 얘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알까기를 해서 뉴스에 난 적이 있죠. 알까기가 뭐냐, 볼을 쳤는데 내 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딨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 안 볼 때 살짝 알을 까는 거죠. 살짝 내가 친 볼이 아닌 다른 볼을 살짝 알을 뚝 여기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좀 잘 치는 분인데 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여기 있다 이래서 그분이 그걸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원래 쳤던 볼은 홀인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서 얼마나 그 당황했겠어요. 알까기를 한 그 자신을 속인 거잖아요. 그 후로는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든 내 자신을 뭐 속일 필요가 뭐 있어요. 정정당당히 뭐 한타고 뭐든 먹으면 어때 그거 갖고 여기 있네 하고 알까기 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홀인원인데,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마음 편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즐기면서 바로 나이 들면서 점점 시간이 왜 이렇게 가지? 그래서 70대는 70마일로, 80대는 80마일로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을 느리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멈출 수 없지만 느끼는 시간 되도록이면, 맛있는 거 먹을 때도요, 이거 진짜 오래 즐기면서 먹고 싶은데 호다닥딱 먹게 되잖아요. 뇌가 그 시간을 조금 더 즐긴다면 왜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뭐 짧은 여행, 안 가봤던 저쪽 꽃밭, 뭐 가든, 뭐 헌팅턴 라이브러리, 뭐 알칸소, 데칸소 가든 이런 쪽 안 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오래전에 갔던 산길을 한번 찾아서 가면 아마 이번 주말이 좀 길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먹지 않던 거 옛날 먹어봤는데 오랜만인데 그 집 한번 가볼까, 이런 새로운 맛에 도전하는 것도 좋고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이 우리 뇌에 좋은 자극이 있다고 합니다. 자, 주말을 함께 포근하게 열어가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9: 세종송보감,
8: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9: 세종송보감,
8: 쌩쌩 돌아라 하하
9: 세종송보감이잖아.
10: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1: 213-383-8899 383-8899 세종.
12: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0: 세종 퀴즈?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우리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네. 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동부 날씨는 어떻습니까?
1: 오늘 날씨는 뭐 63도. 네. 아주 쾌적한. 네, 너무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0: 아, 요즘 운동하기도 딱인데.
1: 그러니까요.
0: 계신 날씨도 그 네. 근처가 예로부터 벚꽃놀이 그 버지니아, 워싱턴 이쪽이 벚꽃놀이로 유명했거든요.
1: 한미옥 씨도 네. 뭐 동부에 사셔서 아시겠지만,
0: 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벚꽃은 이제 다
0: 떨어지고,
1: 네. 네, 이제는 그 이제 뭐 꽃가루 날리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많이
0: 아,
1: 이제 좋아져서
0: 네.
1: 이제는 아주 날씨가 쾌청하고 너무 좋은데,
0: 네.
1: 우리 저 한미옥 씨도 시간 되시면 동부에 네. 한번 놀러 오시면 좋습니다.
0: 아, 너무 가고 싶네요. 가본 지가 오래돼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서부의 대표님은 네. 오시나요? 가끔?
1: 가야죠.
0: 네. 네,
1: 저 요즘 바빠가지고
0: 네.
1: 못 갔는데
0: 네.
1: 이제 좀 시간 되면
0: 네.
1: 그 우리 LA도 가서 우리
0: 네.
1: 한미옥 씨 시간에 스튜디오에서
0: 네.
1: 퀴즈도 내고 하겠습니다.
0: 목소리가 너무 젠틀하시고 그러셔서 실제 모습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네.
1: 지난주에
0: 네.
1: 그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퀴즈를 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섯 네. 분에게 저희가 이제 전화가 보통 한 20통, 30통, 조금, 30통 조금 넘는데.
0: 네.
1: 이제 선착순 다섯 분에게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0: 네.
1: 전화를 받으시면 막 소리 지르십니다. 너무 기뻐서.
0: 아, 야.
1: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퀴즈 당첨돼 봤어요. 막 이런
0: 어머나.
1: 분들도 계신데.
0: 네. 네.
1: 제가 사실은 한 달 정도 하고 말려 그랬었어요.
0: 네.
1: 퀴즈를.
0: 네.
1: 그런데 너무들 좋아하셔서 지금 4개월,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0: 네.
1: 참. 지난주 정답자 제가 전화번호 끝번호
0: 네?
1: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누구실까요?
1: 끝번호 네 자리입니다.
0: 네.
1: 9957.
0: 네.
1: 3978.
0: 957, 3978.
1: 네. 그 다음에 9101.
0: 9101.
1: 네, 그 다음에 0038.
0: 0038.
1: 8686.
0: 8686.
1: Congratulations
0: and celebration. 아, 축하드립니다. 네.
1: 다섯 분이 이제 지난주에 그 제가 선물로 우리 당뇨 비타민 세종
0: 네.
1: 여주, 그쵸? 세종
0: 네.
1: 여주에 대해서 제가 요즘 아주 인기도 많은데
0: 네.
1: 다섯 분이 딱 저 발표하면은요.
0: 네.
1: 보통은 저희가 일주일 내에 받아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요즘에는 하루 이틀이면 다 받아가십니다.
0: 아우, 빨리 누가 준다고 얼른 가서 받아야지 뜸들이면 안 되겠죠.
1: 그래서 자 네. 오늘은
0: 네
1: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이 스승의 날인 건 아세요?
0: 아 오늘이 스승의 날 스승님 진짜 네
1: 그리고
0: 야, 네
1: 한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에는 5월 달에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0: 그쵸? 네
1: 5월 달에 이런 날도 있습니다.
0: 네
1: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0: 네.
1: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며칠이겠어요. 둘이 하나가
0: 둘이
1: 되는
0: 하나,
1: 날
0: 둘이 하나 2원 21일?
1: 네 21일이 한국에는
0: 네.
1: 부부의 날이 있다 그러니까
0: 네.
1: 어버이날 마더스 데이 우리 여기 미국 사시는 분들은
0: 네.
1: 스승의 날도 한국 것도 챙겨야 되고 미국 것도 챙겨야 되고 아주 바쁜데
0: 네. 네.
1: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고
0: 네.
1: 제가 오늘은 퀴즈 선물을요.
0: 네.
1: 세종 유산균을 다섯 분에게 한 병씩 드리려고 합니다.
0: 어우, 정말 이 유산균, 500억 유산균.
1: 네, 네.
0: 유명하죠.
1: 네, 네. 사실은 유산균은 저희가 이제 한 2주 정도, 장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오늘 이 저 선물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0: 네.
1: 이 유산균은 보통 한 2주 정도가 드시고 나면.
0: 네.
1: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다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0: 네.
1: 유산균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0: 네.
1: 유산균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유산균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오늘은 아예 그래서 퀴즈도 우리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0: 네.
1: 퀴즈도 유산균에 대한 퀴즈를 드리고,
0: 네.
1: 정답자 다섯 분에게,
0: 네.
1: 요즘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종 유산균을 한 병씩 드릴 건데, 제가 먼저 잠깐 유산균에 대한 그 커먼 센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0: 네.
1: 요 내용 중에 퀴즈가 나옵니다.
0: 네.
1: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자, 제가 유산균 소개를 잠깐 드립니다.
0: 네. 뭐
1: 현대인은 장 건강이 과거보다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현대인들이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되고 장이 안 좋은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현대인들은요,
0: 네.
1: 뭐 식습관이나 이런 운동 습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앉아서, 현대인은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왜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일하고,
0: 네.
1: 그런데 과거보다도 걷는 운동, 걷기, 뭐 미국에서는 또 뭐 자동차로 모든 게 이동이 되니까,
0: 네. 그렇죠.
1: 우리가 장이, 예,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0: 네.
1: 현대인들은,
0: 네.
1: 장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0: 네.
1: 뭐 저도 그렇고 미옥씨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0: 네.
1: 유산균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0: 그럼요.
1: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선생님, 사장님, 우리 남편은요, 화장실에 가면 30분 이상씩 앉아 있어요.
0: 네.
1: 그만큼 장이 안 좋, 예, 뭐 변비라든지. 그래서 30분 이상 이렇게 화장실에서 애쓰는 분들도 많은데,
0: 네.
1: 유산균이 꼭 필요한데,
0: 네.
1: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유산균, 이건 커먼 센스예요. 모든 유산균 제품, 미국 제품이든 한국 제품이든 예외 없이 유산균 제품에는 모든 유산균 제품의 레이블에, 제품 그 병 레이블에,
0: 네.
1: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이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써 있습니다.
0: 그럼 확인을 꼭 해야 되겠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주 그 기초적인 일이 되니까,
0: 네.
1: 뭐 유산균 그러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0: 네.
1: 균, 어떤 유산균이 들어있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 네.
1: 균수,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어떤 거는 500억, 이렇게 해서 유산균이 균수가 많은 것일수록 고급이고,
0: 네.
1: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0: 네.
1: 세종 유산균은 한미옥 씨 제가, 네. 얘기했는데 몇 억이죠? 몇 억 유산균이 들어있죠?
0: 진짜, 네, 500억.
1: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500억, 네. 그랬더니 어떤 고객이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사장님, 은행 어카운트에, 제 은행 어카운트에 500억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내 배 안에 그 유산균 건강한 게 진짜 또 좋은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종 유산균은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500억 균수가 고농축돼 있어서, 잘,
0: 네.
1: 들으세요. 하루에 공복에 한 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0: 오, 야, 한 알만으로?
1: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오늘 퀴즈를 하시는 분들 중에,
0: 네.
1: 행운이 돼서 다섯 분에게 한 병씩 드릴 테니까,
0: 네.
1: 장 안 좋은 가족이 있으면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0: 네네, 정말.
1: 그래서,
0: 네.
1: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0: 네.
1: 세종 유산균은 500억 균수, 하루에 공복에 한 알만 드시면 되고,
0: 네.
1: 한 병이 한 달분인데,
0: 네.
1: 그 다음에 이것은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제조가 돼서 좋은 효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세종 유산균은 500억 유산균이기 때문에 하루에 공복에 한 번만 드시면 되는데,
0: 네.
1: 제가 요만큼만 드리고 제가 이제 퀴즈를 요 안에서,
0: 네.
1: 퀴즈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아, 정말 요즘 유산균 복용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장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데 제 아는 후배가 출장 갔다가 6일인가 변을 못 봐가지고 이모전시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유산균은 그래서 우리 뭐 자녀들, 또 공부하는 청소년들, 그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에서 아주 유익한 균이 되기 때문에, 유산균이 되기 때문에 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행 갔다가 와서 물이 달라져서 설사하거나 변비하거나 예, 그런 분들도 오늘 한 2주 정도만 드셔보세요.
0: 네,
1: 그러면
0: 네.
1: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전화번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제가 이제 퀴즈를 내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퀴즈를 내면 여러분이 전화를 주셔서 음성을 남기셔야 됩니다.
0: 네.
1: 정답 몇 번 하고 음성을 남기셔야 되는데
0: 네.
1: 213 우리 네. LH사입니다. 213-383-8899 383-8899번으로 전화하셔서
0: 네.
1: 음성을 남기시는 분 선착순 다섯 분에게 선물로 네. 제종유산균 한 병씩 선물을 드릴 텐데 아예 그냥 저 셀폰에다가 입력을 해놓으세요. 전화번호를
0: 네. 네.
1: 매주 저희가 하니까
0: 네. 네.
1: 자 퀴즈 준비됐습니다. 한미옥 씨 시작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0: 자 세종유산균을 거머쥘 수 있는 오늘의 퀴즈
1: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제가 네 가지의 지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세종유산균 설명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다.
0: 틀린 것.
1: 세종유산균 설명 중 네. 틀린 것을 맞추시면 전화해서 정답 네. 몇 번 하시면 되는데 자, 네 가지의 지문을 드립니다. 1번
0: 네.
1: 세종유산균은 500억 균수의 고농축 유산균입니다. 2번 세종유산균은 하루 한 정을 공복에 복용합니다.
0: 네.
1: 잘 따라오고 계시죠?
0: 네.
1: 3번 세종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마크가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 4번입니다.
0: 네.
1: 세종유산균은 균수가 200억입니다.
0: 네.
1: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네.
1: 213-383-8899 383-8899로 전화하셔서
0: 네.
1: 정답 몇 번 하고 남기시면 선착순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요. 사실
1: 네.
0: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잖아요.
1: 네.
0: 보니까 1번은 세종유산균 500억, 4번은 200억. 이 둘 중 하나겠네요. 아, 왔다 왔어.
1: 한미영 씨도 공부 잘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이런 잔머리가 있어야지 문제를 잘 풀어요. 진짜. 사지선다요.
1: 그러니까.
0: 특히. 네.
1: 그 방송국 직원들은 한 네. 분도 하시면 안 됩니다.
0: 안 돼요?
1: 그리고
0: 네.
1: 네, 청취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는데. 자,
0: 네.
1: 질문을 빨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 네.
1: 세종 유산균 설명 중에
0: 네.
1: 틀린 것을 맞추시는 겁니다. 1번. 세종 유산균은 500억 균수의 유산균 제품입니다. 2번. 세종 유산균은 하루 한정 공복에 복용합니다. 3번. 세종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마크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세종유산균은 균수가 200억입니다. 틀린 것을 맞추시면 됩니다.
0: 네. 와 오늘 스승의 날 우리 옛날 선생님들 문제 출제 내느라고 네. 얼마나 애쓰셨을까. 우리 대표님도 너무 애쓰십니다.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문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1: 네.
0: 정답 맞추시는 분들 모두 어떻게 정답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요. 각양각색이죠.
1: 어떤 분 처음에는 좀 그래도 요즘에는 뭐 거의 100점이에요. 100%인데
0: 네.
1: 전화를 딱 하시면요.
0: 네.
1: 음성으로 넘어갑니다.
0: 네.
1: 음성으로 넘어가면
0: 네.
1: 정답 뭐 1번이면 정답 1번 또는 뭐 4번이면 정답 4번 이렇게 음성을 남기시면
0: 네.
1: 선착순 다섯 분에게 우리 LA 직원이
0: 네.
1: 전화를 드립니다.
0: 네.
1: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어디세요? 세종바이오텍. 어머 나 당첨됐나 보다 막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섯 분에게 전화를 드리면 그분들은 우리 윌셔 6가 윌셔 그 버질길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선물을 픽업하시면 되는데 요즘엔 뭐 이틀 만에 거의 픽업을 하시니까 다들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유산균 대종 유산균을 다섯 분에게 드릴 텐데 아 전화번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213-383-8899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하고 음성을 남기시면 저희들이 리턴 콜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자, 이 퀴즈 조금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매주 여러분의 호응이 너무 커서 그만두지 못하고 또 자 이렇게 또 오늘 좋은 정보 주시고 퀴즈를 푸는 즐거움 선물도 주시는 고마운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님 끝 인사 주실까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금요일인데요. 오늘 내일 모레 좋은 주말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오늘이 스승의 날이로군요. 스승의 은혜는 이러면서 옛날 눈물도 찔끔거렸던 물론 내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상처를 준 선생님도 계신데 대답실 선생님이 참 좋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나는 꼭 학교에서만이 스승이 아니죠. 나는 이 후세에 또 아이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어떤 스승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자 스승님 혹시 연결되시는 분은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따뜻한 인사 메시지를 보내드려도 참 좋겠습니다. 물론 가까이 계시다면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너무 좋겠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애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3: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2: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3: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2: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4: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5: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6: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5: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6: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5: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6: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4: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7: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8: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7: 두 번째 참가자.
9: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7: 세 번째 참가자.
10: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7: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4: 누구랑? 우리끼리?
13: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5: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6: golfpromi.com
14: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6: 골프.
14: 누구랑 해?
16: 프로랑.
14: 어떻게 해?
16: 골프 프로미에서.
13: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6: 골프프로미.com.
1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8: 너무너무 좋습니다.
1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7: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5월, 6월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라디오 서울의 여러 행사와 또 마케팅을 총괄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데이빗 문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또 멋진 퀴즈.
1: 네, 오늘 네.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네. 다양한 우리 이벤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네. 나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차차차.
0: 네, 네. 차차차. 네. 오늘 우리 행사가 이제 많죠? 라디오 서울 또 한국일보?
1: 네네. 네. 행사 뭐 코앞에 다가온 거는 6월 네. 4일 날 우리 백상배 한국일보 아, 네. 골프대회가 지금 모집이 거의 지금 끝났으니까 빨리 네. 좀 전화하셔야 되고
0: 네.
1: 또 11일 날 우리 월드컵 네. 첫 경기가 있어요. 한국하고 체코.
0: 네.
1: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네. 네, 우리가 멕시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승까지 세 경기가 있잖아요. 네. 끝나고 나면 그거 다 보신 다음에
0: 네.
1: 6월 27일
0: 네.
1: 우리 서른도 콘서트가 판타지 스프링 네. 리조트에서
0: 네.
1: 저녁 7시에 지금 네. 준비하고 있고
0: 네.
1: 이건 완전히 그 우리 추억의 기차
0: 네.
1: 교복 입고
0: 네.
1: 또 우리 추억의 교복 입고 버스 타고 막 그냥 안내양이 밀어서 막 들어가던 그 시절
0: 네.
1: 회수권, 토큰 우리 형님 누님들 이 방송 들으시고
0: 네.
1: 달력에 꼭 마크하셔서 그날
0: 네.
1: 오시면은
0: 네.
1: 삼바 댄스가 백댄서로도 와요.
0: 뭔가
1: 남가주에서 최고의 백댄서죠. 그리고
0: 네.
1: 그 35명 내외의 우리 네. 형님들이 누님들이
0: 네. 네.
1: 교복을 입으시고
0: 오.
1: 책가방을 들고
0: 아?
1: 상하이 트위스트 칠 때 백댄서로도 나가서
0: 이야.
1: 오시면은 정말 백 투 더 70년대, 60년대
0: 네.
1: 그때의
0: 네.
1: 그 시절에
0: 네.
1: 돌아가셔서
0: 아~
1: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다 잊어먹으시라고
0: 네.
1: 우리가 아주 들었다 놨다 할 거니까
0: 와~
1: 이거 놓치시면은
0: 네.
1: 이런 경우에는 없어요.
0: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그 옛날.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우리 운도 형님이
0: 네.
1: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가
0: 네.
1: 한국에서 지금도 공연을 하고 계신데
0: 네.
1: 풀 자기 콘서트는 안 하세요 이제
0: 네.
1: 힘들어서.
0: 아유 형님이 그냥.
1: 네. 그리고
0: 네.
1: 공연만 해도
0: 네.
1: 프로그램에 참석만 해도 또 짭짤하게 버릇이니까.
0: 네.
1: 근데 미주 공연은 특별히
0: 네.
1: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0: 네.
1: 영혼을 갈아 넣겠다.
0: 아.
1: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0: 네. 네.
1: 의상부터 벌써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계시고
0: 네.
1: 목소리도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0: 네.
1: 방송 들으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
0: 네.
1: 아들 며느리 전화해서
0: 네.
1: 야 6월 27일 날 콘서트 가야 되니까
0: 네.
1: 티켓 빨리 예약해라.
0: 네.
1: 전화 예약은 323-692-2117 323-692-2170
0: 692-2170 2170
1: 그 다음에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오셔서
0: 네.
1: 우리 한국 홈쇼핑에 치시거나 shop.koreatimes.com에
0: 네.
1: 오셔서
0: 네.
1: 배너 서른도 배너 클릭하시면
0: 네. 네.
1: 온라인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0: 네. 네.
1: 지금 뭐 여러 단체 기관들이 벌크로 예매를 하기 때문에
0: 네.
1: 뭐 좀 이따 사지 그러다 보면 놓치십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운전이 야간에 힘드신 우리 어르신 형님 누님들은
0: 위에서? 네.
1: 버스도 우리 지난번 작년에 우리 조항조님 때 모셔갔던 것처럼
0: 네.
1: 벨리, LA, OC
0: 버스 이번에도
1: 버스가 이번에도 준비를 할 거니까
0: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 재밌어. 언니들이요 바리바리 싸우셔서 이거 먹어라 떡 먹어라 막 너무 좋았어요.
1: 그렇죠.
0: 저 차차차 버스 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함력 씨가 네. 탑승하셔가지고 네. 같이 가시면서
0: 네.
1: 드시면서 웃으면서 또
0: 제가 또 후원을 받아서 선물도 드리고
1: 선물도
0: 노래,
1: 드리고
0: 노래자랑도 하고 제가 또 사비로 캔디 만들어서 캔디 박스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1: 네, 네. 우리 라디오 서울의 간판 진행자 우리 한미용님이
0: 네.
1: 또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하실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지금 빨리 예약을
0: 네.
1: 하시고.
0: 네, koreatimes.com 한국일보
1: 네.
0: 웹사이트에 가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323-692-2170 323-692-217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번에 그 경기가 너무 안 좋고
0: 네.
1: 또 가스 스테이션 지나가서 숫자 보면 스트레스
0: 진짜
1: 받고
0: 우울해져.
1: 코스코 갔는데 옛날에 100불이 막 300불이 막 넘고 또 뭐 정치적으로나 예비선거 네.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0: 우리 거기다 또 진짜 힘들어 지금.
1: AI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0: 걔랑 또 경쟁해야,
1: 경쟁해야 되고 또,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이런 거를 한번 딱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0: 풀어줘야 돼.
1: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요즘에 SNS에서 뜨고 있는 그 릴스 쇼폼 있잖아요. 네. 우리 백상 62회 한국에서
0: 네.
1: 62회 백상예술제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으신 누구죠? 이름이 유상목 씨.
0: 유상목 씨.
1: 37년을 연기를 했는데
0: 네.
1: 이런 예술 행사에
0: 예.
1: 후보 리스트도 못 올라간 거예요.
0: 아, 처음으로 이제.
1: 처음으로 후보로 올라갔는데 네. 다행히 이번에 남우조연상을 받으셨어. 야.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멘트한 게
0: 네.
1: SNS에서 지금 넘버원이거든요.
0: 네.
1: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뜨는 날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0: 네.
1: 하던 일 열심히 해라.
0: 네.
1: 어우, 그 메시지가 지금 뭐 SNS 탐원이에요.
0: 힘을 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1: 그분이 지금. 그 서울 사는 자가 부장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0: 네.
1: 거기에 조연으로 나오셔가지고
0: 네.
1: 아주 그냥 영혼을 불살르는 연기를 하셔가지고
0: 네.
1: 그 시청자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상을 받게 됐다고
0: 야.
1: 너무나 그 일반
0: 때가 온 거예요
1: 네. 때가 네.
0: 그러니까 그런 한번 이렇게 해서 저기 해봐요. 와, 윤여정 씨 봐요.
1: 맞아, 윤여정 씨.
0: 야. 우리 옛날에 볼 때 저분은 이랬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와.
1: 만나려면 예약해야 네. 되고.
0: 이거 보셨어요? 네. 성난 사람들 투어.
1: 투어 봤죠.
0: 거기 네. 막 대기업 그 골프장 응? 그 회장님.
1: 지금 여정 씨가 나이가 지금 한
0: 꽤 되시죠.
1: 7학년
0: 넘으셨죠?
1: 넘으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활성하게 하시고 우리 이번에 서른도 공연에 백댄스 하시는 그분들 평균 연령이
0: 네.
1: 78. 84세이신 분이 교복 입고 모자 쓰고 책가방 딱 들었는데
0: 청춘이야, 청춘.
1: 무대에서 딱 보니까는 네. 어우 뭐 60대 같은 50대처럼 보이세요.
0: 네.
1: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하셨는지
0: 네.
1: 막 상하이 춤 트위스트를 하는데
0: 아~
1: 뭐 힙으면 무릎이면 싹싹 돌아가는 거야.
0: 아,
1: 그러니까
0: 세상에.
1: 이번에 네. 집안에만 계셔서 아우 나 우울해 뭐 어디 나 불러주는 데 없어 이런 분들
0: 네.
1: 우리 형님 누님들
0: 네.
1: 서른도 콘서트 제가 적극 권장드리니까
0: 네.
1: 절대 오시면 후회 안 하시고
0: 네.
1: 야 이거 진짜 오늘 공연 같은 공연 봤다.
0: 네.
1: 나도 함께 네. 가서 노래 같이 부르고 싶었다.
0: 네.
1: 그런 소리 듣고 오시도록
0: 네.
1: 저희가 준비 잘할 테니까
0: 네.
1: 꼭 지금 전화하셔서
0: 네.
1: 미리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0: 323-692-2170 323-692-2170인데요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냥 안 가신다고 오늘 티켓을 좀 푸시겠다고 합니다.
1: 자, 그럼 네. 오늘 퀴즈. 자,
0: 네.
1: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들
0: 네.
1: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100불짜리 티켓 두 장씩
0: 네.
1: 마지막 퀴즈는 전화로 서른도 노래 1절만 불러주시는 분에게 4장을 드립니다. 100불짜리.
0: 진짜요?
1: 네.
0: 네.
1: 그래서 잘 들으시고
0: 네.
1: 우리 유튜브에 답글을 먼저 올리신 분
0: 네.
1: 그분의 선택은 우리 진행자이신 한미옥 씨가
0: 네.
1: 보시고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 네.
1: 첫 번째 문제.
0: 잠깐만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RS1650 RS1650 카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고요. 선착순 한 분입니다. 그리고 라디오서울1650.com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 누르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그 댓글란에 여러분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럭키투데이님이요. 혹시 버스 LA 출발 시간 장소와 공연 끝나고 거기서 몇 시에 출발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1: 어휴, 진짜 중요한 질문
0: 네,
1: 하셨는데
0: 네, 네, 네.
1: 저희가 계속 티켓을 팔면서 버스
0: 네.
1: 좌석을 예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버스가 한 대가 될지 세 대가 될지 열 대가 될지 아직 가름이 안 돼서
0: 네.
1: 장소는 확실하게 아직 안 정했지만 LA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한남체인 앞에
0: 네.
1: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부에네팍 한남체인 앞에
0: 네.
1: 혹은 벨리는 우리 그 갤러리아 마켓 근처 이렇게 지금 네. 그렇게 잠정적으로 있어서 네. 인원이라든가 차량 대수가 확실히 정해지면 저희가 네. 공연 전에 네. 또 공지를 드릴 거고 이미 예약을 하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기 때문에 네.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드려요.
0: 네.
1: 오렌지 카운이 어디로 오세요? 네. 그럼 그 시간에 오시면 버스를 탑승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0: 출발 시간은 좀 한 12시 정도
1: 요번에는 예. 출발을 조금 일찍 하려고 그래요. 한 11시 정도나 이때 12시에 그 언저리에.
0: 네. 네. 거기서 출발해서 오는 시간은
1: 걸리는 시간은 뭐 2시간 반.
0: 예, 그리고 거기서 공연 끝나고.
1: 끝나고 또 1시간 반 공연 끝나면 또 네. 내렸던 장소에 오시면 우리가 네.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서 네. 버스에서 인원 점검 끝나면 또 바로 출발해서 타셨던 장소에 네. 안전하게 또 내려드리죠.
0: 아, 너무 편리했어요. 아, 그러니까 편했어요. 요즘 운전 안 하고 가니까.
1: 작년에 가셨던 네. 우리 조항조 콘서트 오셨 분들이 버스 네. 얘기부터 하세요.
0: 아. 맞아. 네.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너무 공연이 좋았다고 끝났는데도 언니들이 안 가시고
1: 어우.
0: 조항조 선생님하고 사진 찍고 뭐 난리였잖아요. 네.
1: 아, 이번에는 더 할 것 같아요.
0: 감동이 무대였어요.
1: 네네.
0: 네. 자, 오늘의 퀴즈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1: 자, 퀴즈 1번.
0: 네.
1: 6월 27일 저녁 7시 서른도시의 공연 장소는
0: 어디일까요?
1: 어디일까요?
0: 네. 자, 아시는 분은 RS1650 카톡 아이디 혹은 라디오 서울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게시판에 채팅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좋다. 이 공연 장소는 언제일까요? 6월 27일 서른도 공연
1: 장소는 어디일까요?
0: 장소는 아 무슨 지죠? 무슨 지?
1: 네.
0: 뭐 그렇죠.
1: 네. 네네.
0: 어디일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요?
1: 자, 두 번째 퀴즈는 서른도시 트로트의 네. 황제 서른도시의 대표곡 두 개만 제목을 대표곡 네. 두 개만 올려주시면 또 이분께도 네. 100불짜리 티켓 두 장을 네. 드리겠습니다.
0: 우리가 전화로도 한 통 받겠습니다. 213 531 2291 213 531 2291 213 531 2291 531 2291로 전화 주셔서요. 서른도시의 대표곡 두 곡만 네. 말씀을 해 주시면 서른도 공연에 100불 티켓 두 장을 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0: 자. 지금 전화주세요. 213-531-2291입니다.
1: 자, 마지막 문제 일단 미리 네. 준비하시라고 네. 드려볼게요. 마지막 네. 문제는 앞에 두 문제는 부부가 같이 혹은 뭐 연인이 같이 이렇게 네. 오시라고 두 장을 드리지만
0: 전화 왔습니다. 먼저 받아보고요.
1: 네, 전화 받으세요. 네네.
0: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언니 예, 누구십니까, 예, 선생님?
2: 라디오 서울이죠?
0: 네. 아, 축하드립니다.
2: 아,
0: 네.
2: 연결돼서 감사드립니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디에 누구세요? 아우, 전화가
2: 지금. 아, 저는 네. LA에 사는 네. 킴이라고 합니다.
0: 아, LA의 킴 선생님? 네.
2: 네.
0: 킴 선생님, 서른도 선생님 대표곡 두 곡 아세요?
2: 둘이 다 함께 차차차.
0: 다 함께 차차차. 그리고

0: 언제나 내게 다정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됐습니다.
1: 아, 야, 선생님, 티켓 두 장 준비해 놓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 놨어요.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1: 공연장에 누구랑 가실 거예요? 누이?
0: 친구랑 가.
1: 친구? 누이?
0: 친구랑 가야죠.
1: 친구랑 싱글이신가 봐요?
0: 네. 아, 외로... 예, 그래요?
1: 아, 저도요. 아,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싱글끼리 거기서 다 뭉쳐. 네, 선생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파이팅 하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2: 아우, 이 LA 사는 김 선생님은 네. 노래도 잘하시고, 아우, 우리.
1: 누이, 이 가사를 누이, 갑자기 네. 시켰을 때 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네. 이분은, 야 우리 선생님, 친구랑 오신다는데, 친구. 우리 언니들이 많이, 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날 친구들 다 모여.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른도 공연 티켓 예약번호 323-692-2170을 하시면 되겠고요. 편안히 버스 타고 우리 함께 갔다 와요.
2: 네, 네. 추억 여행. 네. 정말 서른도 씨와 함께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꼭 오셔야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사랑하는 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피로 맺어줘야 누이 오라버니입니까? 그냥 살다 보면 서로 응? 그 서로 그냥 이렇게 측은지심 호래비 보면 이렇게 오라버니 아우 정말 안 됐다 이러고 내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정이 오고 가면서 그런 게 바로 우이 오라버니 아니겠어요. 우리 이웃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서른도 공연 6월 27일 판타지 스프링에서 있습니다. 버스 타고 함께 편안하게 갔다 와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부에서 뵐게요.
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4: 우메캔
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3: 감사한다면
4: 사랑한다면
3: 역시 우메캔
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5: 888-941-3311 우메캔
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6: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7: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 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0: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 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3: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홈쇼핑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리케어.
1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굿모닝, 차차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의 남자, 후니후니, 한혼.
16: 안녕하세요.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남자 1위 훈이 하루네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15: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16: 뭐가요?
15: 여행 갈 때
16: 그거 진짜 서로 맞아야 돼요.
15: 서로 친했다가 가서 정말 싸
16: 원수, 왼수,
15: 왼수가 돼서 다시는 안 봐 이런 사람도 있고.
16: 신혼여행 가자마자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15: 왜 그랬을까? 네. 그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을 가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16: 아, 근데 정말 달라요. 네. 주변 분들이랑 여행 다니시면서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네, 조금 욕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좀 실망한 적 있죠. 그게 뭐 남자친구가 됐든 동성친구가 됐든
15: 있어.
16: 100% 있어요. 누구나.
15: 있어.
16: 네. 가기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네, 아, 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5: 있어요.
16: 네, 여행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15: 그럼요.
16: 그래서 함께 여행해봐라. 함께 고스톱 쳐봐라.
15: 아, 고스톱도? 그 사람 성격은 뭐 다 나오죠. 어 그럼요. 어,
16: 저 약간 네. 타짜거든요.
15: 아 진짜? 네. 막 싹쓸이하고 뭐.
16: 아 기가 막히십니다. 그러니까 저랑 쳐보면 성격 나와요. 네. 이 사람이 패를 업고 성질을 내느냐.
15: 아 나중에 진짜 판 없는 사람이. 어 있잖아.
16: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래. 담담하게 어. 조금 이렇게 개평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15: 근데 네. 너무 진짜 잘 치는 사람이 있어서 다 빨아가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거를 그,
16: 성격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15: 내고 그래 이러려고 해도 그게 네. 별거 아니어도 예를 들어 골프도 그래요.
16: 아 그것도 성격
15: 골프도
16: 나오지.
15: 골프도 그냥 뭐 어, 안 맞는다고 시시거리는 사람이
16: 있는 거 아니에요. 채 집어던지고 막 이런 사람
15: 아,
16: 있잖아요.
15: 너무 꼴불견이죠. 너무 싫어.
16: 그럴 거면 치러 가지 마요.
15: 그러니까 어. 뭐 간타 같다 그래.
16: 그러니까 공 막 집어던지고 어. 찍찍거리고 막.
15: 어, 더블 더블 이제 프레시업 따따따 부르면 이제 열받지
16: 여름 맞지 여름 맞는데 네. 저는 네. 저는 골프계의 양파기 때문에 네. 까도 그 양파요 그냥 늘 양파
15: 근데 받은. 어떤 사람은 어. 열받아서 치다 간 사람이 있대요. 어? 그 너무했지 그건 아니지.
16: 저랑 같이 갔던 분이 그런 분 계세요.
15: 진짜?
16: 치다가 어. 짜증나서 갔어요. 예. 네. 제가 하도 못 치니까 옛날에.
15: 아, 예, 못 쳐서.
16: 제가 못 치니까 답답하니까 치다가 일 있다고 거짓말 그냥 가버렸어요.
15: 아, 일 있다고.
16: 거짓말은 티가 나요.
15: 그래요?
16: 너무 짜증내더라고요.
15: 뭐 누구는 초보 시절 없었어?
16: 아니 그 누구 사람 이렇게 대놓고 면제 구박을 줘?
15: 내가 초보 때 무안하고 그 막 당황되는 그 심정을 알잖아요.
16: 네, 저렇게 우쭈쭈해지면 어, 얼마나
15: 그럴
16: 좋아요.
15: 수 있지.
16: 아, 못 쳐봐 얼마나 못 춘다고.
15: 어, 미국 생활 누구나 초보 생활이 있잖아.
16: 그러니까 맞아요.
15: 근데 그걸. 한국에서 막 왔다고 무시하고 너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 안 되지.
16: 맞아 안 돼. 잘해줘야 돼요.
15: 네. 자. 오늘은 네. 여행 가서 진짜 성격 나온다. 남녀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16: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예인. 네. 뭐 예인이라도 애인. 아니면
15: 예인.
16: 아, 예인.
15: 예술을
16: 예인아,
15: 하는
16: 애인. 예인아.
15: 네. 예인.
16: 또는 그냥 뭐 남사친, 여사친들도 아니면 여러 명이 갈 수도 있던데 어쨌든 네. 남자와 여자들이 여행 갔을 때의 성격. 아. 남자 연애할 때 그냥 몰라요. 네. 여행을 가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15: 네.
16: 그렇죠? 성격을 검증하는 거예요.
15: 네.
16: 한 번쯤은. 뭐 꼭 그게 당일치기도 괜찮고 그저 네. 가까운 데를 가더라도 네. 남자는요. 일단 계획 짤 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네. 남자는 즉흥적입니다. 아, 그냥 가서 정하면 되지 뭐. 근데 여자 싫다면서 그게.
15: 여자는 뭐 좀 미리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
16: 기왕 거기 갔으면 응. 좀 거기서 유명한 데도 예약했으면 좋겠고. 야, 그런 거 있죠.
15: 조금 준비된.
16: 근데 우리는 힐링이잖아. 여행이 뭐예요? 저는 여행은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즐기고 내가 마음 편해야지. 왜 거기 가서까지 막 극기훈련하듯이
15: 맞아.
16: 이거 하고 저거 하고
15: 너무 퍼펙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여행이 아니야. 그건 진짜 극기훈련이다 진짜.
16: 그러니까 전 그게 이해를 못해.
15: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그렇죠. 주어지는 대로
16: 밥을 물론 고급 레스토랑이든 거기 유명한 데 갈 수 있어요. 예약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예약을 했어. 저녁 6시에 그 동네 꼭 가야 되네. 막 근사한 산꼭대기에 무슨 레스토랑이 있어. 에, 에. 근데 만약에 미옥 씨랑 저랑 애인이야. 근데 미옥 씨가 그날 너무 피곤한 거야. 에. 다리가 아파. 힘들어.
15: 그러면
16: 그럼 아니, 왜 어버? 저는 그러면 어 그래? 그럼 쉬자 방에서. 차라리 룸 서비스 시켜 먹자.
15: 더 좋지.
16: 그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에. 내가 다리를 절단하더라도 가야 돼.
15: 아,
16: 다리 아프면 잘러. 기어서도 가. 이런다니까 진짜요?
15: 피곤해.
16: 이게 이제 MBTI 것도 많이 판단하시는데 네. 성격이 기본적으로 네. 여성분들은 네.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여기다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저기 가서 먹어야 네. 되고
15: 네. 아니 뭐 여성분도 왜 꼭 그렇게 사람 나름이죠.
16: 아니, 그러니까 사람 나름인데 대부분 남자도 반대가 거. 있죠. 근데 저는 그래 저도 그렇고 남자분 대부분은 뭐 미혹 씨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약간 여행은 즉흥적인 맛 플렉시빌리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5: Spontaneous.
16: 아, 그렇죠.
15: 야
16: 물의 흐름도 그냥 그 흐름에 맡기는 거죠.
15: 네, 그게 또 여행이야.
16: 그러니까
15: 묘미.
16: 원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집을 예약을 했 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낮에 막 둘이 여행할 때니 갑자기 야, 삼겹살에 소주 땡기지 않아?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사실 먹어. 여자분이 그랬다가
15: 아 어디 저기 모처럼 막 샌프란시스코 막 이런 데 갔는데 거기서 한식당 찾는 분.
16: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럴 근데, 수 있잖아요.
15: 근데 나중에 여자분도 나이 들으니까 아이 그래 한식이 좋다.
16: 그치, 그게 사실은
15: 그게 아 뭐 먹든 어때 그게.
16: 맞아요.
15: 아, 여행 가고 싶다.
16: 누구랑 먹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꼭 그래요. 아, 여기까지 한식 먹어?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동네 한식은 어떤지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15: 뭐 네,
16: 아무튼 뭐 근데 여성분들 그러면 준비를 해주세요. 자는 다 안 해. 남자가 하겠지. 이렇게 약간 기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15: 네.
16: 나쁘게 표현하면 기대는 거고 좋게 표현하면 남성을 믿는 거겠죠. 남성에게 네. 존중을 취향을 존중해 주는 거겠지. 하지만 남자가 조금은 혼자 사기 힘들어요.
15: 네.
16: 좀 이해를 해주세요.
15: 아 그래요.
16: 자, 여행 갈 때 차 타고도 많이 가지만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15: 네네.
16: 공항 가면 솔직히 저는 미혹씨는 모르겠어요. 미혹씨는 네. 워낙 또 성격이 되게 쿨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네, 네. 굉장히 쿨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그런 막 에이 까탈스러운 여성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15: 그쵸, 그쵸.
16: 근데
15: 여행을 남자요?
16: 가. 아니 그건 아닌데 여행을 가. 자 우리 네. 스키 좋아하시니까 네, 네. 스키를 우리가 여름에 가요. 1박 2일이에요. 네, 네, 네. 가방 어떻게 쌌어요?
15: 가방? 최대한 좀 줄여요. 그, 한, 어느 정도? 이번에는 네. 단벌만 가져가서 얼마 4박 5일 갔나요?
16: 4박 5일 단벌로 간다고요?
15: 네. 스키 옷을.
16: 아, 스키 못
15: 아니 왜냐면 뭐. 한 차에 우리가 몇 명이 이렇게 가니까 짐을 네. 줄여야 되니까 옷을 최대한 줄여서
16: 자 그럼 비행기 타고 가신다 그러면
15: 비행기도 줄이죠 자, 무조건
16: 둘이서
15: 줄여야
16: 베가스를
15: 돼.
16: 가 오케이 근데 야 차 막히니까 우리 비행기 타고 가자 뭐 45분밖에 안 걸리니까
15: 네.
16: 가방 어떻게 사실 거예요 주말 여행이에요
15: 주말 여행 간단하게
16: 가방 하나
15: 네 가방 하나
16: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15: 네 근데
16: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가방을 큰 거를 싸. 왜?
15: 이사를 가.
16: 근데 또 그것도 꽉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안 채우는 경우도 있다. 그럼 왜 안 네. 채우는 걸 큰 가방을 갖고 가져왔어요?
15: 뭐 거.
16: 그치. 가서 아, 올 때 싸울 거니까.
15: 네, 네.
16: 그거를 염두에 두고 큰 가방을 가져가요.
15: 네.
16: 넥스로.
15: 네.
16: 남자는 솔직히 백팩하면 끝이거든요. 그 안에 속옷이고 옷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15: 요즘은요 좀 심플해야 돼. 그렇게 바리바리 막 가방이 많은 거 보면 네. 조금
16: 그 요새 뭐라고 좀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좀 그런 것도 여행 가서
15: 세련되지 않았어. 요즘은 아주 심플하게.
16: 조촐하게 맞아 심플하게 왜냐면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여행가 4박 5일 간다 쳐도 옷 살 때는 아 이날은 이거 입고 저녁 먹을 때 이거 입고 가고 다음 날은 이거 입고 생각하잖아
15: 근데 입고 오는 거는 반도 안 돼
16: 맞아 반도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패션쇼 하러 가는 게 아닌데
15: 네.
16: 막 온갖 상상하면서 옷을 정말 많이 가서 사가요
15: 괜히 옷에 치여
16: 근데 사실 그거 다 안 입어 안 입고 불편해요
15: 네.
16: 자켓 타라면 되고 그죠?
15: 그리고 기능성 같은 거
16: 기능성.
15: 자켓 이런 거는 빼놓지 말고
16: 그렇죠 속옷 같은 거야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네. 속옷. 약간
15: 속옷도 어떤 한 장 가져가서 빨아서 밤마다 말려서
16: 아 그거 좀
15: 아 그런 분도 계세요
16: 섹시한데?
15: 있다고요
16: 좋아.
15: 그게 왜 섹시하지? 네? 저 변태네
16: 아니 왜 아니 좋게 해주는데 포장해주는데 왜 그래요 네. 아 진짜 아 야, 아, 제가 빨아들 수 있지.
15: 아니, 속옷 빠는 모습이 섹시한데.
16: 아니, 그 모습 보겠다는 게 아니라.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하세요. 네, 아 네. 참.
15: 네.
16: 그냥 자체가, 설정 자체가 섹시하잖아요. 네. 자, 길을, 로드 트립을 갈 때,
15: 네.
16: 길을 찰 때 성격 나옵니다.
15: 네.
16: 남자가 고집이 있는 경우는,
15: 아우.
16: 아, 그거 정말.
15: 그냥 자기 그냥, 아우.
16: 그 몸 고집, 온 고집, 똥 고집 있잖아요. 내비가 아무리 make a right, make a right. 안 가. 직진해.
15: 고집,
16: 야 이거 우회전 하는데 야 여기 내가 알거든 걱정하지 마 이게 저거는 좁아 막혀 그런데 가면 뭐 공사한다든가 사고 났다든가 길이 없어지거나 그냥 좀 저는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구글 맵이든 뭐든
15: 틀린 거 맞아 틀린 것도 있다고
16: 아 틀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네. 이걸 따라가면 최소한 길을 안 놓치잖아요 저는 그때도 말씀 저는 길치예요
15: 네.
16: 이거는 솔직히 저랑 남자 여자가 저는 선배님이랑 우리 미옥 씨랑 완전 반대인 게
15: 저는 이제
16: 여러분 미옥 씨는 길을 진짜 잘 알아요. 어디에 딱 던져놓으면 어디가 서쪽인지 동쪽인지 아신대요. 그죠?
15: 네.
16: 저는 나는 나침판을 보여줘도 믿을까 말까.
15: 난 남자요.
16: 아니 그래가지고 그쪽에 특출 나신 거지.
15: 네, 네.
16: 저는 진짜 네. 모르거든요. 길 잘 찾아 다니죠?
15: 그렇죠. 한 번 간 길은 뭐 다 뭐 좀
16: 그러면 여기서 만약 차를 한 대 딱 어디 여행 가서 차를 주면 뭐 어디 가는데 거리낌 없죠?
15: 예. 네. 저는 왜냐면 여행 가면 전체적인 그 도시의 그림이 맵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성격이라 이게 지도를 보고 전체적인 공부를 좀 하죠.
16: 근데 그게 머리 들어와요?
15: 그럼요.
16: 동서남북.
15: 예. 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 LA까지 연결해서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거.
16: 보통 이런 게 남자거든요. 보통 이런 게 저는 그 일도 못 해요.
15: 그래요?
16: 야, 신기해
15: 아,
16: 진짜.
15: 그럼 우리 궁합이 잘 맞는 거야? 그쵸? 어떤 거야?
16: 그럼 저는 운전하면 그렇지. 안 되는 거죠.
15: 응, 내가 운전하라고?
16: 아니면 옆에서 내비를 해주시든가.
15: 네. 근데 네. 요즘은 그 GPS가 있으니까 좋지만 예를 들어서 워싱턴 같은 경우에요. 아까 벚꽃놀이 얘기했는데
16: 네네네.
15: 뉴욕에서 커플들이 이 벚꽃놀이 봄에 많이 가요. 근데
16: 네.
15: 거기 워싱턴만 갔다 오면 다 싸워서 와요.
16: 왜?
15: 워싱턴은 도시가 동서남북이 아니라 방사형이잖아요. 아, 거미줄. 아, 그렇구나. 거미줄 모양이야. 그리고 중앙에 같이. 광장에 딱 모이고.
16: 어, 맞아.
15: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도를 본다 한들, 아우, 너무 헤매는 거야. 일로 가, 저리 가, 왜 말 안 들었어? 뭐, 다 싸갖고 와. 진짜.
16: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좋네요. 예. 네. 네. 느긋하게 어차피 나 같은 도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도니까.
15: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16: 워싱턴을 가야겠구나. 그러면 어차피 저는 네. 평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 로마도 그렇더라고요. 네, 막 가다 네. 보면 광장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계속 똑같은데 돌게 되고. 하여튼 운전도 여러분들 너무 남성들이 당연히 잘하겠지. 응당길을 알겠지. 이런 되도 않는 기대치를 갖지 마세요.
15: 네.
16: 저도 제 와이프가 네. 우리 미국처럼 길을 잘 알아요.
15: 네.
16: 그래서 옆에 타면 응. 항상 와이프 말을 전 듣습니다.
15: 아, 잘 들어요.
16: 또 요새는 나이가 들게 응. 점점 와이프한테 슬슬 맡겨요 운전을. 와이프가 더 잘해요.
15: 네. 네 그래서 또 즐겨하는 여자분도 계세요.
16: 썩 즐기진 않지만 가끔 제가 하면은 되게 네. 좋아해요.
15: 저 운전을 되게 즐겨요.
16: 그래요?
15: 마치 말 탄 것 같은 가자 이러면서
16: 우리 아, 미국씨는 약간 이런 게 상남자 스타일 있어. 네. 자 좋습니다. 사진 찍을 때는 어떨까요?
15: 사진 찍
16: 여행가 네. 사진 찍어 몇 장 찍으십니까? 뭐 숫자를 셀 건 없지만
15: 저는 자, 그렇게 제 사진 많이 찍는 편 아니에요.
16: 아이 나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주제가 주제가 미국씨랑은 안 맞아. 이거는 진짜 정말 그냥
15: 전 풍경 사진 그리고 남을 찍어주는 걸 좋아해요.
16: 어 본인 사진 안 찍고요?
15: 별로 그렇게 뭐 제 사진 뭐.
16: 왜요?
15: 그냥
16: 길거리 꽃은 많으니까.
15: 그러니까 남을 찍어주다 보면 남들은 다른 사람 이렇게 안 찍어주더라고. 결국 보면 내가 맨날 남만 찍어줘. 근데 그게 또 뿌듯해요. 잘 나온 사진 이렇게 보면.
16: 그럼 본인 사진을 만약에 누가 한 장 찍어줬어요. 네. 그럼 찍어 요새 바로 보이니까 네.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 끝난 거예요?
15: 그렇죠.
16: 여러 장 찍지 않아? 다 각도로? 막 아니요, 그렇게 좋게 좋게 이런 거 안 해요?
15: 난 여자가 아닌가 봐.
16: 야, 아 이거는 지금 좀 어리숙하다기보다는 좀 너무. 의존하는 보편적인 그런 얘기죠. 절대 여러분 안 그러고 맞습니다. 지금 미혹시 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사진 찍는 거 별로 귀찮아하고 네. 여성분들은 자기 이쁜 걸 더 찍고 싶어하는 아, 그쵸, 마음이 있잖아. 여기서 인스타
15: 감성. 인생샷 남기고 싶은.
16: 그놈의 인생샷은 뭐 5분에 한 찍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사진 못 찍는다고 정말 혼났다니까요.
15: 네.
16: 근데 네. 지금은 좀 잘 찍으니까 이제는 계속 시켜.
15: 네.
16: 이거 한번 찍으면 됐잖아. 근데 또 네. 이거를 옆에서 찍어라, 뒤에서 찍어라, 배경을 저기로 찍자. 묵묵히 해주죠. 해주는데 결국엔 한 수백 장 나오잖아요. 그중에 자기 한두 개밖에 안 좋아해. 근데 만약에 내가 찍어준 사진이 뭐 카톡이나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프로필로 올라왔다. 그럼 난 뿌듯해. 내가 찍은 게 정말 마음에 드나 보다. 근데 그것도 그럴 거 아니면
15: 아니 요즘 같은 때니 다행이지 옛날에 필름으로 했을 때는
16: 맞아요. 필름
15: 정말 필름 아까워.
16: 근데 약간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잖아요.
15: 그런 것도 있었죠. 어떻게 건질 나올까? 사진은 몇 장 안
16: 없어요. 돼. 없는데 어떻게 나올까 막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맞아. 지금 바로 나오니까.
15: 아, 그 사진소 문 다 닫았잖아.
16: 그렇죠. 요새 누가 찍겠어요, 그죠?
15: 그렇죠.
16: 그래서 뭐 합성도 하고 이러니까.
15: 옛날에 우리 비디오 빌려보던 막.
16: 그러니까 저도 비디오 빌려볼 때
15: 주말이면
16: 그냥 이만큼 빌려보잖아. 1불씩 내갖고
15: 20불에 그냥 이만큼 20불, 오면 막 그때 뭐였죠? 모래시계 같은 거 막 밤새워서 보던.
16: 뭐 무슨 SBS 예능 노래도 맨날 보고 가요.
15: 아예
16: 인기가요.
15: 감는 기계가 옆에
16: 맞아.
15: 따로 있었잖아.
16: 자동차 모양 딱 들으면 휘 돌아가는 거 있죠. 그때가 재밌었는데. 포헤드냐
15: 투헤드냐. 딱 빌려다 놓고.
16: 맞아요. 그냥 주말 내내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빌려보고 했는데.
15: 그랬던
16: 때인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억이네요 진짜.
15: 네.
16: 네 좋습니다. 뭐 먹는 거는 뭐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데이트라는 거는
15: 네.
16: 여행을 가고 데이트는 사랑보다는 성격을 알 수 있는
15: 서로 맞춰보는
16: 네. 왜냐하면 계획형이냐 즉흥형이냐 즉흥이냐 이것 따라 굉장히 또 호불호가 있거든요.
15: 서로 또 맞춰가는 서로 연습이야 또.
16: 즉흥을 좋아하는 사람은 즉흥끼리 있어야 되는데
15: 다르다는 걸 알고
16: 그렇죠 인정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싶어 기록형이 있어요.
15: 아.
16: 어디 가면 살지 어디 가 찍고 몇월 몇월 어디가 찍고 계속 기록해. 어떤 분은 그냥 몸으로 느껴.
15: 아 그런 거 있어.
16: 제가 야 하자 찍어.
15: 예를 들어서
16: 마음으로 찍었잖아.
15: 어디 공연 갔는데 네. 다들 그냥 찍기만
16: 맞아.
15: 바빠서
16: 그냥 녹화하고
15: 공연
16: 찍고.
15: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거를 사실
16: 맞아.
15: 찍어놓고는 보지도
16: 않아. 보지도
15: 않아요. 쓸모없어.
16: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우둔하지 않아요?
15: 근데 그 시간을 놓치는 거지 진짜.
16: 맞아. 그거 찍어놓고 보지도 않아 진짜.
15: 진짜 괜히 용량만 차지하지 쓸 일이 없더라고요.
16: 그리고 자녀분들 공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누가 미국 사람 코미디언이 그랬는데 다들 카메라를 막 찍고 네. 정작 아이가 그 앞에서 뭘 하는지 옆에서 뭐 하는지 보지 못한다. 자기에만 클로즈업 해놓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네. 그 공연에 애들이 준비한 것과 그 귀여움 그거를 아무도 네. 느끼지 못하더라. 마음이 네. 아프다. 뭐 이런데 정말 맞아요. 공연 같은 네. 거 여행 가서도 뭐 찍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며 말고. 여행사 따라갔는데 네. 어디라고 말았으면 안 돼요. 옛날에 이게 여행을 정말 새로운 시각을 보일 수 이분이 자 버스 오른쪽을 제가 손을 치면 다 같이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이 와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잠깐 뭐가 싹 보이던 사람들이 와 그래요. 네. 뭔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 자 내려서 오모가 사진 찍습니다. 저 뒤에 쭉 팍팍 타세요. 쫙 그렇게 몇 시간을 가니까 네. 결국 사진 찍으면은 다 갔고 누가 보러 거기 가봤어 봤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형으로는 좋아. 사진 찍고 어디가 포인트마다 탁탁탁 찍어주니까. 네. 근데 나는 한 게 없어요. 차에서 내려서 사진 찍고 타고 내려서 사진 찍고 타고 이게 뭐야?
15: 그 단체 여행에는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16: 재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편하고 저는 좀 약간 특이했어요.
15: 아니 단체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요 매해마다 같이 여행 가는 그런 또 그룹도 있더만요.
16: 남자들이 네. 그거를 꿈을 꾸죠. 네. 야 근데... 우리 남자 둘 셋이 가면 여자도 두세 오지 않겠냐? 절대 그런 희망 갖지 마십시오.
15: 아니 거기 만나가지고 혼자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여행을.
16: 그거를 기대를 크루즈, 해요.
15: 크루즈 혼자 가는 여자.
16: 아 그게 진짜 정말 그래서 로또를 사라.
15: 아니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싱글들이 온다고 해서 남자들 세 명이서 탔는데 네. 다 할머니들만 그러니까, 계셨다고.
16: 그러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네, 네. 절대 안 돼요. 그런 적은 있죠. 어때, 뭐. 가족끼리 오셨는데 그 중에 따님이 굉장히 출중한 미모를. 네. 그렇지만 눈앞에 어머니 아버님 다 계신데 뭘.
15: 아니 뭐 아니 할머니만 계셔도요 네. 어른 공경하고 좋은 친구가 되면 아유 그럼요.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이러고 혹시 나중에 뭐 알아요?
16: 야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15: 그럼요.
16: 너무 인생 힘들다.
15: 그렇지.
16: 너무 힘들다.
15: 아무튼 네. 이런저런 걸 떠나서 여행을 갔을 때는 네. 서로가 좀 맞춰가면서
16: 그렇죠. 즐기고 힐링도 하고 솔직히 그 저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웅다웅 싸우고 해서 그 네. 귀중한 시간을 여행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죠? 네. 아 주말에 여행 가고 싶은데.
15: 오 진짜. 아 내가 가진 장점 말고 상대방의 장점으로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여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6: 좀 희망사항인가요?
15: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16: 네, 희망사항이죠. 아, 어떻게 보면. 네. 변진섭이 부르네요.
15: 희망사항.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감사합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전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0: 엄마 집밥이 최고지.
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9: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9: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9: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굿모닝 차차차. 오늘의 게스트 모십니다. K-힐링의 우리 케빈조 이사님,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이사님.
0: 네. 네. 지난주 네. 공개방송 일생에 딱 한 번의 세일. 그날 못 오신 분들 너무 아쉬워서.
1: 그러니까요. 그날 너무 짧은 시간에 기가 막힌 네. 세일이 있었거든요.
0: 우리도 막 마구 담느라고.
1: 저희도 끝나고 많이 샀죠.
0: 보니까 300, 둘이 네. 비슷하게 담았어요.
1: 네. 네. 그렇죠. 서로 경쟁하듯이. 네.
0: 요즘 바쁘게 내 몸 챙기느라고 먹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초대박 세일이어가지고요. 이 세일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이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1: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하셨죠.
0: 네.
1: 어떻게 뭐 이사님 오셨는데 한 번 더
14: 똑같이 한번 예 그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1: 네.
14: 오늘 똑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요?
1: 좋습니다.
0: 야. 예,
14: 어차피 저희가 네. 이제는 이제 그 준비를 다 끝내고 네.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이제 이사를 해서 원래 자리로 가야 되니까.
0: 그래서 네. 바로 팝업 스토어라고 그러죠. 그 네. 할인 매장. 올림픽 갤러리아 분수대 앞에 있는
1: 2층 분수대 네, 바로 앞에
0: 할인 매장을 5월 말로 정리를 하면서 정말 세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14: 네, 70%까지 세일하는 품목도 있고요. 또 무조건 60불 이상 구입하시면은 공짜 선물도 푸짐하게 아, 챙겨드리고
1: 네.
14: 특히 뭐 뇌 건강서부터 산삼 명품 보약까지 아, 많이 세일을 해드리고 네. 거기다 또 5불짜리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네네.
14: 예, 그것까지 다 알차게 세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올림픽 갤러리 2층 323-730-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일반적인 뭐 세일 할인 이게 아니라 거의 뭐 창고 폭탄 세일, 창고 털이 이런 거였잖아요. 지난번 저희 공개 방송할 때도 그것도 네. 우리 누님이 또 이럴 때는 무조건 사야 돼 이러고 막
0: 이러면서
1: 어마어마하게 저 이름도 기억나 우리 캔디 누님
0: 그니까 춤도 추겠다고 음악 달라고
1: 너무 신나하셨는데 근데 그날 저희가 봤을 때 제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 그렇죠. 많았거든요. 뭐 한번 다른 소개 못하더라도 네. 제일 일단 유명한 것부터 하나씩 짚어보면 네. 어떨까 싶은데
14: 네 요즘은 뭐 눈 건강서부터 많은 건강이 많은데 그래도 네. 눈이 많이 제일 먼저 느낌이 많이 오는가 봐요.
1: 그렇죠. 눈은
14: 그래서
1: 뭐
14: 눈에 좋은 있으니까. 거를 많이 찾으시는데
1: 네.
14: 당연히 비전 브랜이라는 제품을 많이 이제 찾으시고
1: 네.
14: 눈이 침침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진 분들한테 좋으신데 원래 140불짜리를 그날도 저희가 50불에 해드렸는데
1: 그렇죠.
14: 똑같이 50불에 해드리는데 좋은 점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눈이 이렇게 나빠지게 되면 뇌에 굉장히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14: 뇌 건강 또 눈 건강을 한 알에 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네. 제품이 바로 비전 브레인인데요. 오늘 5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140불짜리
0: 네.
1: 비전 브레인을 오늘 50불에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저도 이거 샀잖아요.
1: 사셨죠?
0: 브레인이 팍 돌아가는 것 같아요.
1: 아, 부럽습니다. 아.
0: 이거 진짜 귀 쫑긋하실 만한 그런 제품 또 남성분들을 위한 것도 있네요.
1: 남자를 위한 것이죠.
0: 네.
14: 네, 유황 흑마늘인데요. 이거는 정말 꾸준히 드시면 제일 좋은 게 스테미너도 좋지만 위에 굉장히 좋습니다.
1: 오.
14: 예, 그래서 이렇게 드시다가 딱 스톱을 하시면 금방 티가 날 정도로
1: 네네.
14: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0: 네.
14: 이거 만드신 분이 정말 그 명인이라 그러죠. 2대째 요구만 하시는 분인데 경북 의성에서 만들었고요.
0: 네.
14: 정말 위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위가 안 좋거나 또 좀 기운이 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0: 네.
14: 오늘 두 박스에 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두 박스 60포. 그렇죠?
0: 네.
1: 60포를 100불에 만나시는 유황 흑마늘
0: 네.
1: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갤러리아 2층 323-730-888 0번입니다. 아, 지금 소개할 게 선물용으로 정말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 지난 공개방송 때 제가 구매했거든요.
0: 아~
1: 이게 정말 너무 힘들고 기력 빠지고 독소가 빠져야 될 때 진짜 독소는 빼고 기력을 채워주는 보양 얘기. 요거
0: 네.
1: 한번 얘기해 주세요.
14: 네, 유황 오리고라는 건데 예전에는 즙으로 이렇게 마시는데
1: 네.
14: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1: 드시기예요?
14: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 무엿이라는 제품처럼
1: 네.
14: 그 엿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0: 네.
14: 여러 이렇게 쉽게 드실 수도 있고 또 음식에 이렇게 비벼서 드실 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든
0: 네.
14: 제품인데 이 제품은 뭐 한국의 정말 유명한 그 건강 제품 그 소개하는 데는 많이 나와서
1: 네.
14: 정말 그 극하게 이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방영됐던
0: 네.
14: 그런 건데
0: 네.
14: 인산 선생이 바로 그 유황이라는
1: 네.
14: 그런 우리 그 맹독을 없애서 우리 몸에 정말 해독하고 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건데 저는 보약 종류를 굉장히 많이 알아요.
1: 그러시겠죠.
14: 예, 근데 유황오리만큼 정말 그 힘이 빠진 분들이나 또 수술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병마라 그러죠. 이렇게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신 분들이 기력이 하나도 없을 때 또 이렇게 몸에 독이 많아서 회복할 때는 반드시 이 제품을 추천을 하는데 네. 가격은 정말 좋은 가격이죠. 원래 300불짜리를 네. 1kg짜리를 150불에 이렇게 드리는데
0: 네.
14: 일단 맛도 좋고 해동력 네. 그다음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특히 네. 신장하고 간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것을 꼭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1: 네.
14: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이거 드시고 나서
0: 네.
14: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신장이라는 네. 그 장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0: 네. 네.
14: 예, 근데 이 유황오리는 정말 인사선생님 말대로
0: 네.
14: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제품이라 강력히 추천드리는데
0: 네.
14: 오늘은 15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우리 훈이 씨 이거 네. 드셔보셨어요?
1: 아니요, 제가 아직은... 먹으러 산 게 아니라 선물용이죠.
0: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1: 근데 그분이 그날부터 바로 드셨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쫙 드리니까 너무 감격을 하면서 하면서 제가 가격은 말씀 못 드렸어요.
0: 네.
1: 왜냐하면 150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0: 와.
1: 근데 제가 너무 귀한 걸 아시니까 정말 매일 드시더라고요. 꼬박꼬박. 지금요 잠도 잘 주무시고요.
0: 네.
1: 제가 나중에 길게 시간 되면 한번 하겠지만 정말 효과 많이 보고 계십니다.
0: 네, 이게 원래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비법으로 방송에서도 소개된
1: 네.
0: 그런 제품이라 부모님께 또 어르신들께 좋은 선물이
1: 최고의
0: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이어서 어머 이거는 제가 또 먹어본
1: 이거 저희 많이 샀잖아요. 네. 저희도 네.
0: 간 필요한 간의 최고인 리버케어가 요즘 핫하다는데, 그죠?
14: 네, 맞습니다. 리버케어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1: 네.
14: 그 정말 이 멕시칸 분들이
1: 네.
14: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1: 워낙...
14: 비싼 거는 잘 이렇게
1: 네.
14: 눈이 안 가는데 굉장히 그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나 봐요.
1: 그렇죠,
14: 그래서 이
1: 그래도.
14: 간이 안 좋고 콜레스테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1: 네.
14: 요거를 권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딱 드셔 보시고
0: 네.
14: 눈이 확 트이니까. 이거를
0: 네.
14: 굉장히 그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여기에 리버케어라는 제품은 정말 간에 좋은 특이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액상하고 정제 타입인데
1: 네.
14: 여기에 실리마린이라든지 홍경천 그다음에 여기에 산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간에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1: 예.
14: 특히 홍경천은 그 강력한 그 생명력을 가진 그런 약재입니다. 해발 4000m에서
1: 네.
14: 영화에서도 영하 40도에 정말 생명력을 뿌리내리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간에 그렇게 좋아서 이 제품을 쓰는데요. 그냥 이거는 물 없이 그냥 알 두 알 약 먹고 그냥 그 자체로 엑스를 마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시면 있어요.
1: 네. 네.
14: 예, 그러시면 정말
0: 네.
14: 정말 눈이 한 시간 후에 정말 피곤함이 팍 뜰 정도로 좋은 제품인데
0: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내 가장 저를 받아했던 게 눈 안쪽이었거든요. 주말에 공개방송하고 제가 그걸 사서 지금 먹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 눈이 바도가 안 되네요.
14: 정말 뭐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0: 네.
14: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좋아도 하시고
0: 네.
14: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0: 네.
14: 그 간에 그렇게 좋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도 최고고요.
0: 네.
14: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박스를 100불에.
1: 이건 정말 구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0: 케이힐링입니다. 네. 갤러리아 올림픽 갤러리아 안에 2층에 위치한 분수대
1: 네.
0: 앞에 케이힐링 가보세요.
1: 좋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저는 굉장히 아까 뭐 눈이 좋다는데 정말 듣기만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세일들이 많은데 또 케이힐링 가면 또 산삼 제품을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사님.
14: 네, 우리 산삼 제품들이 많죠.
1: 그렇죠.
14: 지리산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산삼이기 때문에 산삼 제품이 많은데 오늘 세일은 산삼 그대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파란 그 곽에 들어온 건데
1: 예.
14: 이거는 원액이 70%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액기스 이렇게 따서 드시는 원액으로 된 제품이 별로 없는데
1: 네.
14: 그냥 달달하죠. 그거는 이제 그 원액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 그렇죠, 예.
14: 이 제품은 원액이 70% 있어갖고 달질 않아요. 굉장히 쌉싸하고 그냥 원액 그대로 마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또 당뇨에도 좋아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인데요. 오늘 250불짜리를 오늘 100불에 드리도록
1: 와.
14: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명품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산삼 순백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1: 네.
14: 그럼 지리산의 그 설산이라고 그러죠. 눈 온 그
1: 네.
14: 배경을 딱 봐도 그냥 정말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좋은 그런 그 안에 그 30병이 지리산에서 모든 그 산삼 제품을 모아서 정말 저온 추출을 해서 액기스를 뽑은 건데요.
1: 네.
14: 정말 진하고 드시면은 만족할 정도로 이 제품은 대통령상을 한 번 빼놓은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네. 그 정도로 추천드리는데 집에서 끓여 드시는 거하고 한번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네. 아시는 제품인데 오늘 25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산삼 순배. 와, 신받다네요.
1: 아, 정말 신받. 전하고 사야 돼요, 이거는.
0: 네. 네,
1: 이런 가격 다 실없어요, 여러분.
0: 네.
1: 완전 퍼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0: 오, 야. 진짜 이 한 뿌리에 수천만 원에 팔리는 산삼과 같은 DNA와 또 사포닌을 매일 두세 뿌리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건강해지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요새처럼 또 일교차가 심하고 또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 여성분들 특히나 남자도 그렇지만 까칠해진 피부 건조도 이거 걱정 많이 하거든요. 이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산삼 콜라겐이 또 이렇게 좋다면서요?
14: 네.
0: 산삼 콜라겐.
14: 두 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꽉 찬 느낌. 예, 그 드시게 되면 좀 행복하죠.
0: 네.
14: 네. 네, 여기에 그 주름 잡는 그 레티놀에다가 산삼. 그다음에 이 안에 뭐 석류에다 저분자 피쉬 콜라겐서부터 해갖고 정말 네. 좋은 건 다 들어있는데
0: 네.
14: 일단은 드시게 되면 근육하고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좋아서
0: 네.
14: 이거는 일석이조가 되는 건데
0: 네.
14: 저희가 오늘 두 박스 180불짜리를 100불에 드리고요.
0: 네.
14: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또 천연 원석 팔찌까지 또 드리도록
0: 네.
14: 하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네, 바로 올림픽 갤러리아 2층에 위치한 K힐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자, 이제는 뭐 바르는 이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네. 드시고 바르고 네.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0: 네.
1: 다 좋아. 바르기도 좋고 혈당 뭐 케어, 피부 케어 다 좋아. 근데 머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0: 머리는...
1: 이거 뭐 이사님이야 숱이 워낙 많으시니까 걱정 안 네. 하시겠지만
0: 아니 원래 그렇게 저... 그러지 않으셨는데 네. 이거 드시고 그랬다는
1: 아, 그런 거
0: 아니에요?
1: 거예요? 저는 여기 자꾸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이사님?
14: 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거는
1: 그렇죠? 예.
14: 평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급하셔가지고
0: 네.
14: 한 달 먹고 이렇게 변화가 없다고 막 집어던지시는 분들 계신데
1: 그런 동네 네.
14: 이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1: 네.
14: 이게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제 머리가 막 빠지잖아요.
1: 네.
0: 네.
14: 그러면 이제 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1: 아, 그럼요.
14: 그래서 저희 이 맥주 효모 비오틴이라는 제품은 6개월 치료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권해 드려요. 그래야
0: 네.
14: 이제 그 리듬을 타고
1: 네, 네.
14: 빠지는 것도 멈추고 또 이렇게 낫기도 하고.
1: 네.
14: 정말 뭐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 코스코에 가시면 바르는 약이 있어요.
0: 네.
14: 그거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거는 거의 99% 납니다. 잔머리가. 근데
0: 네.
14: 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럴 때 이제 이 맥주 효모 비오틴하고 같이 드시잖아요.
1: 네.
14: 그러면 이거를 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1: 아, 힘 있는 모발이에요.
14: 예,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나도.
0: 네.
14: 예,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그런 제품인데
1: 야.
14: 오늘 2 플러스 1 6개월짜리를 오늘 저희가 2 플러스 1으로 드리고요.
1: 네.
14: 여기에는 또 80불 상당의 산삼 한 박스까지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0: 우리 케빈 조 이사님께서 이 머리에 그
1: 지심이시죠?
0: 네. 그러시기 때문에 이분의 머리를 보고 내가 요즘 머리가 빠져서 고민이신 분은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을 받으시면 네. 잘 알려주실 거예요.
14: 아, 저 진짜 잘 네. 자신 있습니다.
0: 정말요. 네, 전화번호
1: 네 323 제가 드릴까요?
0: 네, 네. 730
1: 네 8880번 323 730에 8880번입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네. 앞에 지금 팝업 할인 매장 꼭 네. 놓치지 마세요.
0: 아, 진짜 머리숱까지 이제 그러고.
1: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5불의 행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사님.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14: 네, 뭐 저희 명이나물도 유명하고 일단은 주겸 치약, 그 아로마 비누, 그다음에 네. 다른 설명하지 못하지만 뭐 자리돌 캔디라든지 이렇게
1: 네네네.
14: 건강에 좋은 게 이렇게 쭉 있어야 한번 와서 보시고 하시면은 5불짜리도 많이들 좋아들 하시죠.
1: 네.
0: 네. 바로 OTC 카드 EBT로도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즘 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많이 계세요.
14: 네. 네.
1: 뭐 남 얘기처럼 왔어요.
0: 당당당당
1: 본인 말씀을 남 얘기처럼 하시네.
0: 네. 누구나 오는
1: 해요.
0: 거예요.
1: 누구나 해요. 다 저도 해요.
0: 보더라인이 하면 꼭 놀래 지금. 네.
14: 네, 보더라인 가면은 네. 당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리인데
0: 네.
14: 아까 우리 그 머리 얘기할처럼
1: 네.
14: 이 당이라는 그 이 당뇨는 약이 없어요. 사실 당뇨약이라는 게 없고요.
0: 네.
14: 당뇨 조절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평생을 네.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0: 네.
14: 이제 보더라인이나 이렇게 밥을 드시고 나서 아니 음식을 드시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피곤하고
1: 네.
14: 막 졸리고 이러신 분들은 거의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이렇게 급격히로 올라올 때 당뇨의 문제는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혈관이 닫혀가지고 그때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이 나오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미리 막아주면 좋은데 저희는 답이 좀 간단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함량 여주환을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1: 예, 예.
14: 드시면 이렇게 드시고 나서 이렇게 바로 혈당 체크해 보시면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 박스에 그러니까 10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0: 어, 세 통에 100불.
14: 예, 예.
0: 저도 샀잖아요. 당다라당당 당다라다당. 케일링이 오미자청 빠질 수 없죠.
1: 이건 또 제가 네. 샀잖아요.
0: 저도 샀잖아요. 다 샀어요. 어,
1: 선물도 주고 저도 먹고.
14: 예, 이건 너무 네. 좋아서 그냥 너무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원가 이하 10불인데 네. 정말 10불 하시면은 보통 뭐 한 12케이스 막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네. 그냥 1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진짜 맛있어요.
0: 요리하실 때 또 그냥 물에 타 드셔도 좋고
1: 네, 네, 네.
0: 칵테일 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1: 그냥 저는 이 생수 물 있잖아요 여기다가
0: 네.
1: 여기다가 그냥 오미자를 이렇게 딱 타서 먹으면 그냥 그 자체가 네. 너무 맛있어요.
0: 어, 네. 오미자청이 10불에,
1: 10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0: 우리 아이 키노 키 성장 돕는 아이 키노피가 있죠?
14: 네, 있습니다. 인기 제품인데 요거 그 어르신들도 드시면은 노화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 또 제품이기도 해서
1: 네.
14: 많으신데 오늘 두 박스가 오늘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은 정말 맛도 좋고 어린아이들한테 먹으면 키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게 굉장히 부산한 아이들,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한테도
1: 네.
14: 너무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든 제품이라 강력히 네. 추천드리는데 일단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잘 먹고요. 네. 오늘 100불에 두 박스를 준비를 했으니까 또 그러신 손자분들이 계시면 아니면 손녀분들이 계시면 네. 이 제품을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5월 달에 선물용으로도 네. 부모님 건강 챙겨드리고 그렇죠. 내 몸 관리까지 할 수 있어요.
1: 좋습니다. 우리 K힐링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갤러리 2층 분수대 앞에 할인 매장 놓치지 마시고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0: 네, 우리 케빈 이사님 마무리 한번 정리를 쫙 해주실까요?
14: 네, 오늘은 산삼소구라는 그 제품을 그 2 플러스 1 하시는 분들한테 100불이
1: 예.
14: 넘어가면 다 드릴 거고요. 거기다 또 천원 원석 팔찌를 또 준비를 했고요. 5불에 드리는 거는 프로폴리스 비누, CBD 드링크, 그다음에 주겸치약 덴탈 주겸, 그다음에 각종 건강차가 되고요. 비전 브레인은 오늘 50불에 준비를 했고요. 흑마늘왕 요거는 100불에 두 박스, 그다음에 리버케어는 100불에 네 박스. 유황오리고는 오늘 300불짜리를 150불에 준비를 했고요. 산삼순백은 정말 큰 할인을 해서 250불에 준비를 했고요. 원액이 70% 들어간 산삼 그대로 제품은 오늘 100불에 드리고 레티놀 콜라겐은 100불에 두 박스, 여주환은 오늘 100불에 세 박스를 준비했고요. 아이키노피는 100불에 두 박스, 오미자청은 오늘 30불짜리를 1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1: 여러분 정말 다시는 못 올
0: 네.
1: 원래는 지난주에 끝나는 거를 저희가 네. 어렵게 어렵게 이번 주말
0: 연장했습니다.
1: 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0: 기회 잃지 마시고 가셔서 네.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네. 앞에 K힐링
1: 네.
0: 매장이 할인 매장이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좋은 선물을 한번 장만을 해서 주위에 마음을 전해보세요.
1: 좋습니다. 네. 전화번호 323-730-8880번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케일링의 우리 케빈조 이사님이셨습니다. 끝인사 주실까요?
14: 네, 꼭 주말 잘 보내시고
1: 네.
14: 저희 매장에 오시면 좋은 게 많으시니까 한번 와서 꼭 둘러보실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0: 굿모닝 타타타 이부한경희입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애추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 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
0: 네.
2: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4: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5: 유지승의 모닝 뉴스.
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5: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4: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5: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4: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5: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4: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5: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9: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0: 이제 걱정 그만.
11: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2: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3: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4: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1: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5: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6: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9: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0: 고객 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업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우리 모두 장수하고 싶잖아요.
2: 그럼요.
1: 근데 돈 안 드는 장수 습관 있대요.
2: 네 가지나 있다면서요?
1: 네, 첫째,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자. 이 혈관 순환을 돕고 독소를 빼주는 최고의 보약이 따뜻한 물.
2: 좋습니다. 두 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라.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온몸을 따뜻하게 항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1: 네, 셋째, 충분히 자고 야식을 멀리해라.
2: 어렵다.
1: 이거 후니씨.
2: 네, 어렵다.
1: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지 말라는데.
2: 밤을 새야겠네.
1: 그냥 주말에는 그냥 먹을까?
2: 밤새까? 네. 위장을 쳐야 된다는 거죠.
1: 네.
2: 마지막 네 번째, 소변을 열 때 절대 여러분 참지 마세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참으시면 네.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소변 참는 게 그렇게 안 좋대요.
2: 정말 안 좋대요.
1: 옛날에 뭐 소변은 참으면 좋지만 뭐는 참으면 약이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었지.
2: 아유, 말도 안 돼.
1: 네, 뭐든지 참지 네. 마시고
2: 그럼요.
1: 잘 배설을 하시는
2: 잘 먹고 잘 나가면 돼요.
1: 잘 나가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2: 아,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2: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1: 네, 탱자 음역이었습니다.
2: 네, 탱자 음역이었습니다. 너무

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4: 세 번째 참가자.
5: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LA 카운티 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러트로 박스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plan.la.gov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투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

0: 공입니다.
1: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2: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1: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2: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매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0: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11: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12: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13: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5: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6: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17: AM 1290
1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가정의 달,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장에서 이 쉼표나 느낌표가 되어주었던 스승님은 누구일까요? 작가 윌리엄 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하며 우수한 스승은 스스로 보여준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지식 전달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지펴주었던 그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오늘 따뜻한 안부 한마디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사랑하는 스승님, 기억에 남는 스승님 계시다면요, 뭐 카톡으로라도 메시지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네, 위스키 온 더 락. 예, 김현지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여전히 좋네요. 드라마의 한 장면들, 예, 명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스 송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스승의 날 모든 선생님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스승님이 생각나요 라고 댓글 주셨네요. 소피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스승님 화면은요, 고등학교 때 방송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예, 방송반에 좀 들어가 보면 어떻겠니 이러면서 저에게 권해주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문득문득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스승의 날이면 항상 떠오르는 얼굴, 예, 우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하면서 제가 꿈을 키웠고 또 방송계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그런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자,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스승 앤 설리번이, 예, 설리번 선생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 생에 위대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런 말을 해서 참, 예, 헬렌 켈러도 유명하지만 그를 가르친, 예, 선생님 앤 설리번 선생이, 아, 유명하죠.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통과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힘으로 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손길 덕분에 무사히 지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 때의 그 방황하는 시절, 방황했던 시절에 스승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정말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고마운 손길을 기억하는 스승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함노아 센터 닥터 알렉스 김. 이번 금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51 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2: 우메캔
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 감사한다면
2: 사랑한다면
1: 역시 우메캔.
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3: 888-941-3311 우메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6: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5: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6: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0: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뜬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반짝반짝, 블링블링, 샤이니한 보석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더스데이가 지났다고 해서 선물의 설렘이 끝난 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이 진짜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석 쇼핑의 명가입니다. 고베 주얼 그룹의 이 마리아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뉴욕에 계세요. 뉴욕에 사시는 이 마리아 매니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고흐팔 주얼리의 오 마리아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이번 네네 반갑습니다. 네.
0: 네네네네.
1: 네.
0: 요번에 굉장히 핫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1: 네. 이번
0: 네네네.
1: 마더스데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0: 네.
1: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가격과 더 특별한 첫 구성으로 애프터 마더스데이 대박 세일을 준비했어요.
0: 와, 애프터 마더스 데이 세일이라는 이름부터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마더스데이 직후에 진행되는 보너스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제품을 최대 30%에서 80%까지 할인되고요.
0: 네.
1: 고베 주얼 그룹의 대표 인기 상품들을
0: 네.
1: 한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0: 와, 그렇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최대
1: 네.
0: 80%라면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거든요. 이번 행사 어디서 열리나요?
1: 네, LA 한인타운,
0: 네.
1: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
0: 네.
1: 특별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0: 우와.
1: 에치마트 바로 앞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0: 네네네네. 오,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1: 네,
0: 곳이거든요.
1: 유명한 곳이죠.
0: 그쵸, 그쵸. 네, 행사 날짜와
1: 네.
0: 운영 시간, 그리고 공개 방송도 하시잖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예, 공개 방송 소식도 좀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 네, 저희가 5월 21일부터
0: 네.
1: 25일까지 단 5일간 진행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별히
0: 네.
1: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0: 네네네.
1: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방송도 진행되고요.
0: 네.
1: 좋은 상품과 특별한 행사 분위기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1일이면 부부의 날이거든요. 둘이 하나
1: 네네,
0: 된다
1: 맞습니다.
0: 해서 부부의 날인데, 와, 이 부부의 날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요.
1: 네네,
0: 자,
1: 맞습니다.
0: 이번 광고를 보니까요, 이랩 다이아몬드가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요즘 대세라고 하던데,
1: 네, 요즘
0: 어떤가요,
1: 대세죠.
0: 매니저님?
1: 네,
0: 예.
1: 요즘은 단순히 비싼 것보다 실용성과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 계시면서
0: 네네.
1: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0: 아.
1: 특히 환경적인 부분이나
0: 네.
1: 생산 과정의 투명성 같은
0: 네.
1: 현대적인 소비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시면서 랩 다이아몬드를 하나의 스마트 럭셔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졌고요.
0: 네.
1: 예전에는 랩 다이아를 단순한 대용석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0: 네.
1: 지금은 하나의 독립된 프리미엄 주얼리 카테고리로 자연스럽게
0: 아.
1: 받아들이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0: 그쵸. 랩 다이아몬드. 아,
1: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0: 예.
1: 랩 다이아몬드와 모이서 나이트 제품들이 최대 저희가 30%에서 50% 특별 세일에 포함됩니다.
0: 와,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해주시네요. 사실 이 고베 주얼리 그룹 블링블링의 반짝이는 보석들,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큰 화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서도 구매도 하시고 또 소개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1: 네, 엄청 바쁩니다.
0: 네, 그쵸, 그쵸. 자, 고베 주얼 그룹 하면 또뭐 진주도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 고베 주얼 그룹 하면 한국 세공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뭐 OEM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저희 회사의 고백으로 그 모든 보석은 경남 저희 세공소에서 직접 저희가 디자인하고 제작을 진행하여서 품질 관리가 철저하고요.
0: 네. 네.
1: 그래서 한국 특유의 섬세하고 정교한 채공으로
0: 네.
1: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강점입니다.
0: 아, 그래서 디자인도 저희는, 굉장히 예쁘군요. 아.
1: 또 저희는 단순히 비싼 보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0: 네네네.
1: 고객님이 실제로 착용했을 때
0: 네.
1: 더 밝아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고
0: 네.
1: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 한국에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트렌드도 그렇고 뭐든지 앞서가잖아요. 디자인도
1: 맞습니다.
0: 그렇고 우아하고
1: 네네.
0: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1: 네.
0: 정말 세팅되어 있는 걸 보면
1: 뭐 예. 세계적으로
0: 맞아요.
1: 유명합니다.
0: 예. 정말 사고 싶어요. 사고 싶고 진짜 여성들의 여심을 확 사로잡는다고나 할까요? 뭔가 액세서리
1: 네,
0: 이런 보석 하나, 진주 목걸이 하나 딱 하고 이렇게 어디 나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또 뭔가 더 우아하고 더 세련되게 보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1: 네.
0: 자, 고베 주얼 그룹 정말 이 진주 목걸이, 뭐 진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번 진주 컬렉션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아요. 예. 네, 이번 행사에서는
0: 네네.
1: 타이티산 흑진주와 멀티컬러 남한 진주 그리고
0: 네.
1: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특별 구성으로 준비했고요.
0: 네.
1: 한 줄, 두 줄, 세 줄 비드 목걸이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0: 네.
1: 진주의 우아함과 품격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0: 그렇죠. 매니저님, 이 진주 목걸이나 진주 이 반지도 그렇고요. 귀걸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정장에 어울린다. 이 말은 뭐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청바지에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해도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0: 그죠.
1: 요즘은 드라마를 봐도
0: 예.
1: 진주 목걸이 안 착용한 드라마 뭐 주인공이 없잖아요.
0: 맞아요. 그 뭐 패션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뭐 그냥
1: 패션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0: 그죠.
1: 네.
0: 그냥 무심하게 하나 탁 했는데 그게 좀 센스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좀 분위기
1: 네.
0: 있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1: 네, 네. 그리고 얼굴도 벗겨져서
0: 예, 예.
1: 환하게 보여요. 진주 목걸이를 하시면.
0: 아, 그렇군요.
1: 뭐 다른 어떠한 그 뭐 피부 톤보다도
0: 네.
1: 더 순해 보이고 더 네. 돋보여요.
0: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1: 네.
0: 혹시 이 젊은 고객분들이나 또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찾는 분들을 위한 아이템도 있을까요?
1: 아, 네.
0: 예.
1: 우리 그 아미분들, BTS 아미분들.
0: 네네네네.
1: 네. 이번에 특별히
0: 네.
1: 그 스톤헨지 제작의
0: 네.
1: BTS 정품 목걸이 컬렉션도
0: BTS요?
1: 준비되어 있어요.
0: 네. 네. 와.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가격은 예전에 저희가 BTS
0: 네.
1: 주얼리 업체였기 때문에
0: 네.
1: 그때 첫 출시 가격으로 그대로 159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 와, 대박입니다.
1: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방문해 주세요.
0: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 예.
1: 네,
0: 팬들 아미 분들 BTS 스톤헨지 제작 그 정품 목걸이 BTS 정품 목걸이
1: 네.
0: 컬렉션이 지금 한정 수량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와, 사람들
1: 네네.
0: 엄청 몰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네,
0: 아니
1: 많이
0: 가격이
1: 오세요.
0: 예,
1: 네.
0: 가격이 왜 이렇게 좋아요?
1: 가셔야 됩니다.
0: 어머나. 아니 여기 LA에도 이 아미 팬들 굉장히
1: 네.
0: 많잖아요. BTS 팬들.
1: 네.
0: 와, 너무 멋지네요. 정말 159불에
1: 네.
0: 판매하신다고요?
1: 네, 네
0: 가격도
1: 맞습니다.
0: 너무 좋고
1: 159불에 판매드립니다.
0: 와, 네. 와, 와, 와. 예, 감사합니다. 자, 부담 없이 쇼핑할 수 있는 코너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저희 눈물의 88 코너인데요.
0: 아, 눈물의 88 코너.
1: 네.
0: 88을
1: 특가 보물 속에 보물을
0: 네.
1: 던져보시면 아마 득템의 기회가 되실 겁니다.
0: 우와.
1: 이 제품이 88불의 제품은 아닙니다. 저희가
0: 아.
1: 특별히 고객님들에게 우리가
0: 네. 네.
1: 감사의 선물로
0: 아하.
1: 또 감사의 선물 하시라고
0: 네.
1: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제품들입니다.
0: 우와, 88 특가 보물 속에
1: 네.
0: 와, 정말 이 보물을 건질 수 있는 저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자, 88달러
1: 네, 네,
0: 88불에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이
1: 네.
0: 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성원해 주신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코너를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00불도 안 되는
1: 네.
0: 가격에 보석을 가져갈
1: 네.
0: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애프터 마더스 데이 예, 부모님 효도 선물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선물도 좀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고베 네. 주얼리 그룹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템들도 있을까요?
1: 네, 많아요. 이번에 네. 특별히 네. 저희가 24K 순도금 네. 마그네틱 건강 팔찌와 건강 목걸이 컬렉션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네. 일어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0: 아, 뉴욕에서는 굉장히 핫하고요.
1: LA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LA에도 이게 고스란히 LA에도 뉴욕에서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당연하죠. 네. 더 많습니다.
0: 더 많죠. 가보면 아주 그냥 눈이 부셔요.
1: 네, 많습니다. 예,
0: 브로치도 네.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네. 귀걸이도 그렇고. 네.
1: 가격도 아주 네. 네. 199불부터 네. 399불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되어 있고요.
0: 그렇군요.
1: 건강과 품격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아주 선물로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건강과 품격 네. 두 마리 네.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보석들이 되겠습니다.
1: 사실
0: 네. 아 그렇습니까?
1: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 네. 이게 워킹을 정말 잘해서 네. 저도 팔이 굉장히 아팠는데 네. 지금 완전히 팔 아픔이 없어졌어요.
0: 효과가 있군요. 이제, 효과가
1: 네.
0: 좋군요.
1: 이게 세일이 아닙니다. 아. 실제 피암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99달러에서
1: 네.
0: 네. 399달러
1: 99불까지 있습니다. 네.
0: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일 폭이 크면 제품 종류가 적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행사 저희는 최소 거의 2,000여 점의 제품을 준비하고 행사장을 최대한 꽉 채우고 있는데요. 아쿠아 진주, 멀티컬러 남양 진주, 타이시산 흑 진주. 랩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칼라스톤, 핵진주, 그리고 품목으로 말씀드리자면 브로치, 귀걸이, 반지, 팔찌, 펜던트, 다양한 사이즈의 비드 목걸이까지 숨이 차네요. 고베 주얼의 인기 상품들이 대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뭐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컬러스톤에서부터 컬러스톤도 요즘에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네네. 원석에 가공하고 난 그 제품들을 파우더로 만들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원석이나 거의 불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똑같습니다. 네. 네.
0: 아,
1: 그림들이 예쁩니다.
0: 저는 그 핵진주도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죠?
1: 핵진주도 마찬가지. 네. 우리는 다 만드는 공식이 뭐 플라스틱 네. 이런 제품은 전혀 저희는 뭐 승대도 안 하고요. 거의 네. 네, 뭐 다 파우더. 진주도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네. 그 제품이 나오잖아요. 주대에서.
0: 네. 그쵸, 그쵸.
1: 그러면 가치가 안 되는 제품들을 다 분쇄해서 포자로 만드는, 네. 시켜서 만드는 제품들이에요.
0: 네.
1: 그래서 뭐 여타 뭐 이제 좀 이제 편하게 사시는 네. 저가의 그런 제품을 같이 비교하시면 네. 저희는 너무 속상해요.
0: 그렇죠. 워낙에 네. 고베 주얼 그룹은 유명합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 고베 주얼 그룹에서 뭐 진주라든가 막 이런 것도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도 하고 또 선물도 하는 추세잖아요.
1: 네, 네,
0: 네. 자, 직접 이제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자세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어떤 제품이 어떤 아이템이 잘 어울리는지 이것도 좀 봐주시지 않습니까?
1: 아, 그럼요. 고객님의 이미지와 예, 뭐 예. 스타일 예.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네. 피부톤까지 고려해서 네.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저희가 추천해주고 이렇게 다 레코멘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 가정의 달이나 기념일 앞두고서 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뭐 자녀에게 선물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요번 네, 세일을 많이 하니까 요번 기회에 좀 하나 장만하셔서 예, 네. 하나씩 나눠 가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행사 드시고.
0: 그쵸. 사랑도 많이 받고.
1: 네, 네. 자,
0: 행사 기간 중에 언제 방문하면 가장 좋을까요, 매니저님?
1: 네, 단연코 첫날 오시면 가장 좋은 제품을 먼저 선점하실 수 있겠죠.
0: 네.
1: 그렇지만 뭐 저희가 많은 물량을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0: 네.
1: 최대한 빨리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0: 네.
1: 인기 디자인은 초반에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0: 네.
1: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첫날 가야죠. 첫날 가야지.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쏙쏙 골라가죠.
1: 네,
0: 솔드아웃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자, 이번 행사 이름이 왜 After Mother's Day인지 알겠습니다. 자, After Mother's Day를 노려라! 이렇게, 뭐, 예, 브로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After Mother's Day, 괜찮다.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해주시니까, 요번 기회에 주얼리를 좀 구매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싶어요. 워낙에 예쁜 것들이 많아서, 아마 욕심나는, 그런 아이템들 많습니다. 약간, 이 큰 시즌이 끝나고 숨겨진 그런 특가를 만난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1: 네, 네, 맞습니다.
0: 행사 이름이 After Mother's Day를 노려라잖아요.
1: 네네.
0: 예, 예, 예.
1: 그 Mother's Day 시즌이 끝난 직후라서
0: 네.
1: 인기 있었던 제품들을 더 파격적으로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0: 네.
1: 미국에서도 큰 홀리데이 지나고 진행하는 애프터 세일처럼
0: 네,
1: 이번
0: 맞습니다.
1: 행사도 좋은 제품을 정말 좋은 가격에
0: 네.
1: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고베 주얼그룹 하면은 이런 선물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주시지만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죠?
1: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0: 네.
1: 특히 진주 비드 목걸이는
0: 네.
1: 라이프타임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0: 네.
1: 평생 아름답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네네네.
1: 네.
0: 그래서 와.
1: 카카오톡이나 네. 뭐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빠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진주 비드 목걸이 라이프타임 애프터 서비스 해드린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1: 네.
0: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 네.
0: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이번 행사에서 사랑하는 가족분과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선물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0: 네.
1: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네,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욕지사의 마리아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쭉 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고베 주얼그룹이 이번에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특사 매장에서 대세일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21일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방문하셔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 주얼리 꼭 80% 네. 할인과 공개 방송까지 함께하는 특별 행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오늘도 보석처럼 반짝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6: 누구랑? 우리끼리?
5: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7: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8: golfpromi.com.
9: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7: 골프.
9: 누구랑 해?
7: 프로랑.
9: 어떻게 해?
7: 골프 프로미에서.
5: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7: golfpromi.com.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이번 금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51 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 공동 제공입니다. 진주 너무 애정하신다고요? 저도 진주 좋아합니다. 예, 소피아님 감사해요.

탈리님, 어서 오세요. 아, 보석 싫어하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귀걸이 하나만 조금 바꿔봐도 기분 전환 됩니다. 분위기 확 살죠. 네, 한 주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불금이네요. 캘리님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필 노래입니다. 큐.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스승님의 가르치심을 감사드리며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손녀, 손녀딸 최보람이가 생일입니다. 착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아, 보람이를 위한 생일 축하곡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생일 축하 메시지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연정님께서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생일 축하송으로 누나를 골라봤어요. Stevie Wonder입니다. Happy Birthday. 오늘 생일이신 분들 다 함께 들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0: Well, in that case, what are we drinking?
1: Same for the goddaughter.
2: 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메인 예고편 듣고 계세요.
0: That could change the course of
2: 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와 스타워즈 이 시리즈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할리우드 원로 배우 해리슨 포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세상을 바꾸라!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 올해 83이네요.
3: Get him.
2: CNN 등에 따르면 해리슨 포드는 지난 11일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인문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이 졸업생 14,000명을 향해서 여러분은 아, 생각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화제입니다.
0: It's called capitalism.
2: 여러분이 발을 내디딜 우리 세대가 여러분에게 남겨준 세계는 엉망진창이다. 여러분의 재능과 야망을 발휘할 방법을 찾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며 힘없는 사람을 위해 대신 나서라.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Wow, a final triumph.
1: Hell,
2: 자, 해리슨 포드는 과거 자신이 방탕한 생활로 인생을 낭비했었고 성적도 심각했다며 A학점을 쉽게 받기 위해 연극 수업을 들었다가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학 중퇴 후에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에 열정을 쏟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고 1980년대 자연보호단체를 통해서야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된 과정도 소개했습니다. 자, 해리슨 포드는 인류는 자연의 일부이지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이 환경적인 정의와 사회 정의 또 원주민 사회에 대한 보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해리슨 포드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예, 나오는 영화마다 다 히트를 쳤어요. 대박이 났죠. 1977년 스타워즈에서 예, 한 솔로 역을 연기해서 그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고 1980년대에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 존스 박사로 활약했습니다. 예, 이후에 블레이드 러너를 비롯해서 위트니스, 또 패트리어트 게임, 도망자, 긴급명령, 사브리나, 에어포스 원, 의혹 등에 출연했고 지난해 미국 배우 방송인 조합이 수여하는 평생 공로상을 예, 받았습니다. 자, 해리슨 포드, 예, 노익장이 돋보이는 기사 내용이라서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4: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5: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얻은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금

0: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0: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0: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51분 지나고 있네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보람이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유튜브 댓글에서도 축하의 메시지 올려주셨네요. 자, 연정 할머니께서 이 손녀딸 보람이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축하송 띄워드렸는데요. 아, 정말 이 할머니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손녀딸을 사랑하는 할머니, 예, 뭐보다도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람양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을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고 이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중난 하이를 둘러보던 중에 이 시 주석을 옆에 두고 한 발언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탐험 크루즈선 MV 혼디오스와 관련해 이 미국 전역에서 총 41명이 보건당국의 집중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타바이러스 확진과 의심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집계됐고요. 이 가운데 2명은 감염이 확인된 후 사망했고 1명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숨졌습니다. 4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엠트렉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2일 연방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뉴욕 거주 이재관 씨가 이날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돼 한인을 포함한 6명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수사당국은 미국 여러 주에 걸친 조직적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대심은 지난 12일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총 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직 범죄 가담과 인신매매 공모 또 인신매매 조장 공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미국 내 여행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자동차 여행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항공 여행객과 이 크루즈 여행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미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지난 11일 발표한 여행 전망 자료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약 4,500만 명의 미국인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장거리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이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1: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프랑스 작가 생테쥐페리의 책 어린 왕자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옵니다. 사막에서 만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생명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테쥐페리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수명은 저마다 제각각이지만요, 우리는 모두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명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공허함과 또 무기력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 이 벅찬 감동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인데요, 기분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Man and Walk 노래였습니다. Down Under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은 호주를 뜻한다네요. 호주가 지표면이 좀 낮아서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D님, 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예, 신나게 좀 들어봤어요.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공감해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일 소중한 거니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 너무나도 많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요, 눈에 안 보이죠. 적어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에게 힘을 주네요. 고맙습니다. 자,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즐겁고 행복한 그런 주말 계획 세우셔서 가까운 곳이라도 좀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금요일 메가 밀리언 지잭팟은 251 밀리언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 공동 제공입니다. 전화를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9: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타운의 핫 플레이스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7: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0: 제2의 이슈 톡톡. 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제이초이 씨 자리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제2의 이슈 톡톡의 제이초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한 주 동안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화사하게 입으셨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예. 조끼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1: 아우, 날씨가 추워졌어요. 네. 오늘 좀 쌀쌀해갖고. 아. 없던 조끼를 지금 꺼내서 입었죠.
0: 네, 항상 뭐 스타일이 멋지긴 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아주 멋지네요.
1: 예, 감사합니다.
0: 자, 칭찬 모드로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예, 오늘의 키워드는 네. 제주도 한 달 살기인데요.
0: 오, 예. 네.
1: 뭐 누구나 제주도에 대한 여행 하나쯤은 저 추억 하나쯤은 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0: 그렇죠.
1: 예전에 그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기 이전에 그 제주도 하면 신혼 여행지나 네. 수학 여행지로서 네. 사람들 기억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0: 맞습니다.
1: 오늘은 굉장히 핫한 이슈인 제주도 네. 한 달 살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0: 아, 제주도 한 달 산다. 벌써 네. 힐링이 돼요, 저는.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자, 이 노래에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어떤 노래세요?
1: 그 우리가 흔히 많이 뭐 CM으로도 많이 듣고 예. 또 제주도 뭐 푸른 밤
0: 제주도의 푸른 밤 네. 성시경입니다. 네.

0: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계시는데요. 아니 제주도 한 달 살기가 그렇게 이슈라고요?
1: 예예.
0: 어 그러면 제이춘 씨는 제주도에 언제 가보셨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최근에?
1: 최근에 한국 예. 방문해서 제주도도 한번 방문을 했죠. 근데 제가 20대 때 갔던 제주도와는 좀 사뭇 다른 풍경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제주도 하면 그 아름다움과 낭만이 아주 그 제주도 곳곳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주도가 일종의 저한테는 보물섬 같아요.
0: 와, 그 표현 멋지네요. 보물섬이다. 아,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1: 예.
0: 너무 진짜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물도 너무 맑고 예쁜 곳이 너무 많아서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고 싶네요.
1: 예. 예.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왜 그 젊은 친구들과 중년의 그 연령에 있는 분들한테 인기냐면 물론 SNS나 유튜브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그 어떤 삶에 대한 중요함을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또 단순한 여행이 아닌 잠시 다른 삶을 살아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또 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인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됨으로써 이제 일과 휴식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가깝기도 하고요. 또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접근성도 좋고 또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되게 많이 갖춰져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주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신혼여행 갔었던 20대에는 이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이제 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1: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좀 안타까웠던 게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제주도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0: 아, 그런가요?
1: 예. 그리고 좀 풍경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중국 관광객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 중국말.
0: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1: 예.
0: 저는 한때 한 몇 년 전인가요? 꽤 오래됐는데 그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제주도 땅을 많이 사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니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 뭐 하는 거야?
1: 글쎄요, 제주도가
0: 중국 사람들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1: 우리가 예전에 그 제2의 하와이가 일본 땅이라고 했듯이 제주도가 약간은 중국 땅 같은 물론 뭐 지리적으로도 중국이랑 가깝기도 하겠지만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0: 네. 자,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좀 보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요?
1: 예, 예. 단순한 여행 체험이 아닌 생활 체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K-드라마나 K 어떤 무비에 대해서 어떤 제주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가 요번에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우리들의 블루스나
0: 우리들의 블루스
1: 뭐 폭삭 소가수다?
0: 아, 대단했어요.
1: 여기가 다 제주 배경이에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주의 아름다움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그런 횟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0: 네. 자, 제주도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생활 체험으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드라마의 영향도 있겠고 K미디어 영향도 있겠지만서도
1: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과 휴식을 병행을 한 우리가 그 워크이란 베케이션이라는 합생어가 있잖아요. 워케이션이라는. 예. 그리고 또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 인터넷과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제주도에서 오전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점심때 해변길을 따라 산책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녁 때는 불멍과 별멍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제주도이고요. 아직까지는 제어도 생각하겠지만 제가 많은 곳을 돌아다녀봤지만 제주만큼 정말 매력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관광지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곳곳에 유명한 명소들 그리고 뭐 그 커플들이 이제 많이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뜨고 있는 뭐 뷰포인트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뭐 최근에
1: 곳곳이
0: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1: 예, 명소죠. 네. 명소고 네. 뭐 인생사실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핫플레이스들 많은데요.
0: 네.
1: 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물론 뭐 그 우리가 제주하면 하얀 백사장을 떠올리듯이 제가 갔던 데는 그 우도에 있는 서빈백사라는
0: 우도. 예.
1: 예, 그런 해변가도 생각이 나고요.
0: 아하.
1: 그리고 그 해빈백사라는 그 백사장이
0: 네.
1: 사실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없는 산호해변이라고.
0: 산호해변?
1: 예.
0: 그건 못 가본 것 같아요. 저는.
1: 그게 단순한 모래가 아니고요.
0: 예.
1: 그 홍조에 의해서 발생된 퇴적물 같은 건데요.
0: 아.
1: 정말 팝콘 알갱이처럼
0: 네.
1: 하얗고 에메랄드 빛이 나고
0: 어머,
1: 그거를
0: 어머, 어머, 어머.
1: 한 주먹이라도 갖고 오고 싶었는데
0: 그쵸.
1: 그걸 갖고 오면 법에 접촉될 정도로
0: 예.
1: 그 천연 기념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하.
1: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요.
0: 네.
1: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나는 해수욕장은 또 함덕해수욕장.
0: 함덕해수욕장 유명하죠.
1: 예. 네. 거기가 제가 왜 좋았냐면 옆에 그 서호봉이라는 그 둘레길 코스도 있는데요.
0: 예, 예, 예.
1: 그 서호봉에서 내려다보는 그 함덕해수욕장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프라나
0: 네.
1: 어떤 자연경관이나 또 그
0: 네.
1: 해변 가운데 그 델문도라는 빵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요.
0: 네.
1: 거기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주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이에요.
0: 그렇군요. 그쪽에 제주도 쪽에 연예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죠?
1: 예, 예.
0: 이효리 씨, 이상순 씨 저거 사는데
1: 예.
0: 보면은 정말 좋더라고요.
1: 우리가 예능이나
0: 예.
1: 뭐 많은 소식을 접해도
0: 네.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은 뭐 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효리네 민박해갖고 이효리 씨도 제주도에
0: 맞아요.
1: 살았고요.
0: 맞아요.
1: 근데
0: 맞아요.
1: 지금 서울 올라와서 다시 제주 생활을 청산하고 한다 그러는데
0: 네.
1: 그 밖에도 뭐 쿨의 이재훈 씨나 뭐 유리 씨,
0: 맞아요.
1: 뭐 우리가 잘 아는 탁재훈 씨, 뭐 이런 분들이 예. 다 제주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0: 그렇죠.
1: 그죠.
0: 뭐 연예인들 뿐이겠습니까?
1: 예, 예.
0: 우리 일반인들도. 진짜 한 달 제주도 살기, 체험해보기 뭐 이런 네.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유만 된다면.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 예, 시간의 여유만 가지고 있다면은 뭐
1: 그렇죠.
0: 어디 딴 데로
1: 뭐
0: 여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1: 해외에
0: 제주도
1: 가서
0: 여행이
1: 말 한
0: 통 와서
1: 불편한 것보다는
0: 예, 네.
1: 제주도가 굉장히 인프라가
0: 맞아요.
1: 탄탄한 거는
0: 네.
1: 병원이나 어떤 마트 같은 인프라가 많이 돼 있고요.
0: 네,
1: 그리고
0: 네, 네.
1: 너무 숙소들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흔히 말하는 그 숙박 공유 앱을 통해서
0: 네.
1: 장단기로 묵을 수 있는 숙소를 구할 수가 쉽고요.
0: 아하.
1: 그리고 그 애월이나
0: 함덕,
1: 서귀포 쪽은 그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만한
0: 네.
1: 최적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0: 네, 서귀포로도 많이 갔었죠. 20대
1: 예, 예.
0: 옛날에.
1: 네.
0: 지금도 여전하죠.
1: 아, 여전하죠.
0: 옛날에 왜 신혼여행 갔을 때요. 그 택시 기사님들이 사진도 막 찍어주고 막 그랬어요.
1: 그렇죠. 옛날에는 제주공항
0: 어떻게 찍,
1: 예, 제주공항을 딱 내리면요.
0: 예, 그죠.
1: 택시 기사 그 기사분들이 쭉
0: 예.
1: 계셨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0: 맞아요.
1: 오셔갖고 이렇게 명함 돌리고
0: 네.
1: 또 일일 관광을 시켜준다는 가이드 역할을 자청하시면서
0: 네.
1: 택시를 대절해서 많이 돌아다녔죠.
0: 그렇죠. 뭐 가이드 역할도 해주지만 사진도 따라다니면서 명소마다의
1: 예.
0: 그 포즈도 어떻게 해보세요. 연출도 해주시면서 그 사진을 잘 찍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누구나
0: 사진을
1: 그
0: 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1: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유채밭에서
0: 예.
1: 찍은 사진 그쵸, 한 장,
0: 그쵸.
1: 용도암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뭐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0: 갈대밭에서 찍고
1: 예.
0: 좀 야하게 좀 이렇게 연출하면서 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하네요.
1: 그 당시 때 제주는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번에 갔었을 때 못 본 게 좀 아쉬웠던 게
0: 네.
1: 그 제주도의 그 낮은 초가집들.
0: 초가집들이
1: 그리고
0: 있었죠.
1: 그리고 그 검은
0: 많죠.
1: 그
0: 돌하루방.
1: 화강암이라고 할까요?
0: 화강암?
1: 그 돌담.
0: 아.
1: 낮은 돌담
0: 네네네.
1: 뭐 이런 거 없었고 보기가 힘들었고요. 또 그 제주 밀감 박스들
0: 네.
1: 그 창고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 때는.
0: 그쵸.
1: 그리고 해안가 주변에 늘어섰던 그 제주 포장마차들
0: 네.
1: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0: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1: 예,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다 개발이
0: 진짜.
1: 돼서 그 어떤 관광지로서의 모습을 갖췄고
0: 네.
1: 예전에 저희가 기억하는 제주의 그 소박한
0: 네.
1: 인심과 또 어떤 그 모습이
0: 네.
1: 많이 사라져서 좀
0: 아하.
1: 안타까웠죠.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좀 그런 분위기는 안 나겠네요. 그래도 뭐 명소들은 곳곳에 있는 거니까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 조금 그런 게 좀 전통적인 제주의 모습은 좀 분위기는 느끼기 힘들겠네요.
1: 예, 아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예. 예전에 신혼여행지로 갔던 제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공항에 내려서부터 조금은 좀 낯설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0: 네.
1: 아직까지 그 자연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고요.
0: 네.
1: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예.
0: 제주 하면은 또 음식들.
1: 예.
0: 예. 빼놓을 수 없죠. 먹거리.
1: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주 음식은 제가 잠깐만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0: 네.
1: 솔직히 맛이 없어요.
0: 맛이 없어요.
1: 제가 예전에 아니, 제주도를 가면 왜 이렇게 음식들이 싱겁지? 왜가 우리가 먹던 음식과는 좀 다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요번에 가서 느꼈던 거는 그 제주에서 사시던 분들이
0: 네.
1: 이제 많이 원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2대, 3대에 거쳐서 많은 음식들이 그 서울과 별 다름 없을 정도로
0: 네.
1: 많이 좀 평준화가 됐고요.
0: 아하.
1: 그리고 제주도에서 먹었던 음식 가운데서
0: 네.
1: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있죠. 해산물 같은
0: 싱싱하죠.
1: 경우도 좋지만
0: 네.
1: 제가 생각했던 장소 중에 하나는
0: 네.
1: 그 함덕해수욕장에 있던 고집돌 우럭이라는 집이 있어요.
0: 고집돌 우럭?
1: 예. 예. 그 아마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실 텐데 거기 그 제주 칼치를 저는 참 맛있게 먹었고요.
0: 제주 칼치.
1: 예. 그리고 예. 딱새우.
0: 딱새우.
1: 예.
0: 예, 맛있죠.
1: 근데 더 이상 제주도에서 그 딱새우가 보기가 힘들 만큼 그게 다 그 다른 나라 홍새우로 대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 우리 때는 그 20대 저는 20대 결혼했으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옥돔 있잖아요.
1: 예, 예. 옥돔이 너무 유명하죠.
0: 잔뜩 사가지고 가족들 다 나눠주고 그랬었거든요.
1: 예.
0: 예, 옥돔 맛있잖아요. 제주 예. 옥돔.
1: 그리고 거기서 예. 또 생각나는 거 그 흑돼지.
0: 흑돼지.
1: 예.
0: 아.
1: 그 또 그거로 한 고기국수.
0: 고기국수는 어떻게 예. 나와요?
1: 그 예전에 흑돼지를 잡으면
0: 네.
1: 뼈와 뭐 이런 거를
0: 네.
1: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네. 삶아서 그 위에 고기 편육을 얹어서
0: 예.
1: 그 먹던 고 제주도 향토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기국수가.
0: 고기국수가. 그거 예. 못 먹어봤거든요. 저는.
1: 월남국수랑은 또 다른 뭐 맛이 있고요. 담백하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거 한번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0: 이거 먹어야겠네요. 제주도 가면.
1: 그리고 또 자리도 물회라고. 자리물회.
0: 자리물회.
1: 그게 도미 그 제주도에서는 되게 흔한 생선 중에 하나였대요.
0: 물회는 종종 먹어볼 수 있잖아요.
1: 예.
0: 여기서도.
1: 예.
0: 근데 거기서 먹는 건 또 다르겠죠.
1: 다르죠.
0: 예, 예, 예.
1: 예.
0: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거 오메기떡.
0: 오메기떡.
1: 그거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제주도 갔다 오시면서
0: 네.
1: 그걸 많이 사오셨을 텐데
0: 예.
1: 또 떡 중에 또 지름떡이라는 게 있어요.
0: 지름떡은 어떤 떡이죠?
1: 그게 그 지름이라는 말이 제주도 방언으로 그 기름이라는
0: 기름,
1: 소리래요.
0: 기름. 네, 맞아요.
1: 그래서 기름떡인데 그게 그 예전에 그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던 그 제주 전통 떡이래요. 그 달달한 어떤 그런
0: 예.
1: 음식이 없었을 때
0: 예.
1: 즐겨 먹던 떡인데
0: 예.
1: 그거를 가서 한번 먹어보고 저는 모르던
0: 맛있었어요.
1: 예, 맛있었어요.
0: 아니, 근데 오메기
1: 그게 찹쌀가루를 이렇게 빚어갖고 기름에 지진 떡인데 참 맛있었게 먹었고요.
0: 아, 찹쌀가루로 이제 지짐이
1: 예.
0: 같은 거. 그런 비슷한 떡들은 아마
1: 예.
0: 먹어봤을 텐데 제주도에서 하는 그런 지짐이 그거는 또 궁금하네요.
1: 그리고 또 예. 우도에 가면 그 섬소나이 그러니까 제주 말로 섬소나이인데 이제 그걸 풀이하자면 섬사나이라는 그
0: 섬사나이.
1: 해물 짬뽕집이 있어요.
0: 네.
1: 그 퓨전 해물 짬뽕집인데
0: 네.
1: 그 불짬뽕과 백짬뽕이 유명하고요. 그 섬소 피자라고 해서 그 짬뽕과 피자를 파는 집인데
0: 네.
1: 그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했다는 게 그 보말과 다른 어떤 그 땅콩으로 피자를
0: 네.
1: 만들어서 그 짬뽕과 같이 먹는 집인데요. 거기가 아주 맛집으로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한 20분
0: 그렇구나.
1: 이상은 제가 기다려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0: 그렇게 맛있었어요?
1: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배가 시장이 네. 반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0: 네, 네, 네.
1: 너무 맛있게 먹었었어요.
0: 맛있었겠죠.
1: 그리고 우도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0: 네, 네,
1: 또
0: 네.
1: 우도의 명물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0: 아, 땅콩
1: 그
0: 아이스크림.
1: 그 디저트로 꼭 추천드려요.
0: 예, 예. 아니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대학 졸업반 수학여행 때 제주도 갔었어요. 이맘때쯤 유채꽃 만발할 때 가고 싶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1: 지금이 아마 딱 좋을 때죠.
0: 그러니까.
1: 4월, 5월, 6월.
0: 아, 진짜. 진짜 꽃이 예. 만발한
1: 예, 예.
0: 꽃이 활짝 폈겠어요. 유채꽃
1: 예.
0: 노란 유채꽃
1: 예.
0: 아 가고 싶네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제주 공항에서 네.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그 도동 해안 무지개 거리라고 있어요.
0: 무지개 거리?
1: 그게 해안 네. 그 방호벽을 그 무지개 색깔로 칠해서 그 길게 나 있는 해안 도로를 따라서 네. 색색깔의 돌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렇게 레트로 감성이 날 정도로 그렇구나. 사진을 찍으면 너무 이쁘게 나와요.
0: 그렇구나. 거기도
1: 그래서
0: 가봐야겠네요.
1: 저는 거기도 한번 네. 공항에서 가까우니까 그리고 거기는 차를 대기가 되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0: 네.
1: 따로 주차장에 뭐 대고 그갈 필요 없이 네. 거기는 꼭 한번 들려서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
0: 뭐
1: 또 인생샷 한번 건지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0: 그러네요. LP바도 그렇게 많다고요.
1: 그래요.
0: LP바도
1: 예전에는
0: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 제주도에
0: 인기라고.
1: 그런 다방이 참 많았었어요.
0: 네.
1: 다방, 오락실 뭐 이런 게 참 많았는데요.
0: 네.
1: 다방을 찾기가 힘든 대신에 LP바라고 해서 LP다방이라고 네. 해서 그런 레트로 감성으로 커피를 파는 조그만 네. 카페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레코드 판에서
0: 네.
1: 그 지직 소리가 나는
0: 그
1: 아날로그 감성으로
0: 그쵸, 그쵸.
1: 듣던 음악 기억나시죠?
0: 좋죠. 그럼요. 네,
1: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0: 제주도에서 들으면 더 좋을 것
1: 그럼요.
0: 같아요.
1: 그럼요. 그 일몰 때 그
0: 네.
1: 밤바다를 보면서 그 네. 일몰 바다를 보면서
0: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칠 때
1: 네. 아주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0: 그러네요.
1: 어디 해외 어디 여행지를 가도 그 못지않은
0: 네.
1: 그런 감성과
0: 네.
1: 참 추억을 좀 잠겨볼 수 있을 만한
0: 네.
1: 그 핫플레이스죠.
0: 그렇죠. 레트로 감성, 뭐 빈티지 카페들 뭐 네. 이런 것도 가서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뭐 자녀 세대가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꽤 많다고 해요.
1: 거기가 민박도 물론 많고요.
0: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 네.
1: 그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공유 숙소 앱들도 많은데
0: 네.
1: 제가 제주도에 갔었을 때는 예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대명 콘도라고 있었어요.
0: 대명 콘도. 예. 네.
1: 그게
0: 기억나요.
1: 이제는 이름이 다 바뀌어서 네. 소노벨로
0: 그 재건축했나요?
1: 예. 소노벨 리조트로 이제 다시 탄생을 했는데
0: 소노벨 리조트.
1: 그 함덕 해수욕장 쪽에 있는데 맞은편에 근데 너무너무 접근성도 용이했고 그 너무너무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서
0: 네.
1: 저는 가족들끼리 가면 거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묵어봤기 때문에 예 밑에 노래방도
0: 리조트.
1: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요. 아주 가격도 좋고요.
0: 예. 아 가격이 좋아요?
1: 예.
0: 아. 그렇군요. 그닥 비싸진 않군요.
1: 예, 예, 예.
0: 자, 제주도에서 가장 뭐 인상 깊고 뭐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1: 예.
0: 제주도 하면은 다들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결혼 막 해가지고 떠난 장소 여행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많을 텐데 제주도 씨는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언제였을까요?
1: 제가 20대 때는 네. 정말 친구들이랑
0: 네.
1: 정말 멋모를 때 가서
0: 네.
1: 고생하고 돈 네. 없어서 발품 팔고 뭐 막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추억을 다시 추억 감상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0: 네.
1: 그래도 뭐 좋은 지인들과 거의 제주도에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와서 참 제주도에 대한 그 기억은요
0: 네.
1: 언제 생각해도 참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로서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좋은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0: 아, 그 정도로 좋군요.
1: 예.
0: 또 한국 가시면 제주도 가실 건가요?
1: 이번에 만약에 한국을 간다면 또
0: 네.
1: 간다면
0: 네.
1: 제가 한번 못 돌아본 어떤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한번 찾아볼 생각이고요.
0: 네.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시잖아요.
1: 예, 저도 아마 팬데믹 네. 이후에 많은 생각의 변화와 또 일단은 제가 싱글이기 때문에
0: 네.
1: 또 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어떤 장점도 있고요.
0: 네. 빨리 결혼하셔야겠네요.
1: 아, 그거는 좀 나중 더 생각을 해보고요.
0: 좋은 인연을 네. 빨리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런 푸른 바다 그리고 뭐 제주 감귤이 유명한데 예, 귤밭 풍경도 이렇게 살짝 스쳐가는 것 같아요. 그 제주도를 찾는 이유가 나만의 속도 또 나만의 그런 뭔가 힐링의 장소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자, 어떤가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신혼여행의 성지였던 옛날의 용두암이라던가, 그리고 뭐 성산 일출봉? 여기도 가보셨나요? 성산
1: 예,
0: 일출봉?
1: 뭐 거기도 네. 많고요.
0: 네.
1: 저는 그 두 군데라마 추천드리고 싶어요.
0: 네.
1: 뭐 나머지는 다르지만 제주도 주변에 무인도와 유인도가 많잖아요.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도도 좋고요.
0: 우도.
1: 네, 제주도 네. 북동쪽에 자리한 우도. 그 옆에 있는 비양도라고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그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 마라도 바로
0: 마라도?
1: 위에 있는
0: 가파도.
1: 그 가파도라고 있어요.
0: 아, 가파도.
1: 예. 어허. 거기 그 5월 달에 청보리 축제가 지금 한참인데요.
0: 지금 예. 한창이겠네요.
1: 예. 오. 그 가파도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우리들의 블루스의 그 촬영 장소였었고요.
0: 네.
1: 거기가 아주 섬은 작지만
0: 네.
1: 그 항에 내려서 자전거를 빌려서 2시간이면
0: 네.
1: 그 섬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아주 정말 너무너무
0: 그렇구나.
1: 좋은
0: 네.
1: 그런 장소로 저는 추천드려요.
0: 자, 5월 청보리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가파도 네. 여기도 좀 가보고 싶네요. 저는
1: 네.
0: 여기 안,
1: 그리고 가파도에서
0: 안 가봤거든요.
1: 보면요.
0: 예.
1: 마라도도 보이지만 한라산과
0: 한라산.
1: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섬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든
0: 네네.
1: 그런 뷰포인트가 또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건멀레 해수욕장도 있다고 하던데.
1: 그건 우도 쪽인데요.
0: 예.
1: 그 건멀레가 그 제주도
0: 무슨
1: 말로
0: 뜻이에요? 예.
1: 검은 해변 모래라는 소리래요.
0: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모래가 블랙이에요?
1: 예, 예.
0: 검은색이에요?
1: 예, 예.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0: 네.
1: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그 밑에
0: 특이하네요.
1: 그 동굴 탐험을 할 수 있는 보트 체험이 있어요.
0: 아, 사실 제주도 하면
1: 예.
0: 동굴이 그렇게 많아요.
1: 예. 그 1인당 15,000원인가 내고 그 보트를 타고 그 동굴을
0: 네.
1: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코스도 있고
0: 네.
1: 액티비티들이 좀 있어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숨은 명소들이 너무 많은
1: 예.
0: 것 같아요. 제주도.
1: 오히려 비싼 돈으로 말 안 통하는 외국 가서 고생하실 바에는
0: 그쵸.
1: 제주도 가서
0: 네.
1: 예,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0: 네.
1: 그 제주도가 왜 예전 제주도가 우리가 삼다도라고 그랬잖아요.
0: 삼다도. 예,
1: 그죠?
0: 그쵸, 그쵸.
1: 여자 돌 바람이 많다고.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0: 어떻게요?
1: 삼거리라고 그래요. 삼거리.
0: 삼거리? 왜요? 네. 그 무슨 뜻입니까?
1: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이래서 삼거리도라고.
0: 아, 먹거리, 볼거리,
1: 할거리.
0: 아, 요새 가지가 많다고 해서 삼거리예요.
1: 예, 그 정도로 제주도가 많이 발전도 됐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예전에 제주도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0: 네.
1: 제주도의 어떤 참 그 매력을
0: 아.
1: 한번 느껴보시기를.
0: 정말 매력 있는 섬이죠. 제주도. 가도 가도 실증나지 않는다. 이런
1: 예.
0: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힐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 뭐 제주도가 참 많이 개발이 돼서 발전이 돼서 좀 옛날의 감성은 좀 느끼기 힘들 겁니다라는 말씀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라던가 그런 거 있을까요? 좀 이렇게 제주도에 좀 바라고 싶은 뭐 이런 거. 좀
1: 글쎄요. 저는 전문가는
0: 질문이?
1: 아니지만
0: 예.
1: 제가 관광
0: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우리가 민속촌 같은 그런 분위기는 조금 느끼기 힘들다라고
1: 예.
0: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 있고
1: 예.
0: 이런 것도 분위기에 굉장히 좌우될 것 같아요.
1: 얼마 전에
0: 네.
1: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제주도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0: 네.
1: 얼마 전에 논란이 많았던 그 비계 삼겹살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0: 아하.
1: 그 비싼 바가지 물가와
0: 아, 물가.
1: 예, 그 제가 그 사진들 봤는데
0: 네.
1: 그거는 비계에 살이 조금 붙어 있는 거지 삼겹살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해외 여행이 자유화 되다 보니까
0: 네.
1: 굳이 그 돈으로 제주도를 왜 가?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어떤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주도를 찾을 이유보다는
0: 네.
1: 떠날 이유가 많아진 현실이라
0: 네.
1: 제주도 관광객들이 참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1: 그리고 그 현지 사람들보다는 아마 그 섬 사람들보다는 뭇 사람들이 그 육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0: 네네네네.
1: 너무 바가지 요금이 심하고요. 그리고 이게 관광객이라고 생각됐을 때는요, 똑같은 물건이 쟤는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0: 네.
1: 어떤 분이 그걸 따지시면서 네. 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만 내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물건을 똑같은 거를 그분은 만 원에 샀는데 전 2만 5천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났는데
0: 그런 경험도 하셨군요.
1: 어차피 저분들이 우리를 안 볼 거다 생각하고 뜨내기 장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0: 네네.
1: 그런 바가지 그 물가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0: 그렇죠.
1: 교통 체증이 좀 많아졌어요.
0: 제주도가요?
1: 예. 왜냐면 이제 내려서 렌트카를 빌려서
0: 네.
1: 섬 곳곳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그런 관광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도 많이 좀 그래야 됐고요. 그리고 또 환경도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입장료를 받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참 부족해서 다시 거기를 재방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신규 관광 콘텐츠를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0: 그렇군요. 사실
1: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그냥 이제는 자연 경관만으로 그 승부를 볼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0: 아하.
1: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0: 네.
1: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인드나 한몫을 뽑겠다는 그런 마인드
0: 아하.
1: 그런 거는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0: 그렇군요. 이 로망 가득한 제주 생활이지만 막상 이렇게 살아보면 이건 정말 예상 못했다 하는 부분들 좀 서운했던 부분들도 있군요. 뭐 그거는 좀 진짜 좀 잘 좀 해서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1: 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뭐 그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키워드가 제주도 한 달 살기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한 달을 살기는 좀 어떤 한 숙소를 얻어서 한 달 살기는 좀 저는 추천 안 드리고요. 만약에 산다면 일주일 단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기를 권해드리고요.
0: 아하.
1: 그리고 거기는 습기가 많아서 제습기가 없으면 살기가 좀 힘들 만큼 습해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곰팡이들도 많이 피고요.
0: 진짜요?
1: 예. 그리고 거기가 지금 중국분들이 많이 투자가 들어와서 어떤 그 숙소들이 중국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많아요.
0: 아니...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근데 그거 중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죠.
0: 너무 좀 약간 좀 속상해요. 그래서 바가지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또 맛있는 거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너무나도 순박하고 너무나도 좋았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지금은 많이 좀 변질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아쉬웠던 게 우리가 옛날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해녀들이잖아요.
0: 해녀들을
1: 볼 수가 없어요.
0: 폭삭 소가수다에서 해녀들의 삶을
1: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고령이 돼서 70이 넘으셨어요.
0: 드라마잖아요.
1: 70이 넘으셨고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잘 안 하시고요. 해녀 체험이다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비양도 갔을 때 해녀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뿔소라를 따와서 구워주시던 그런 뿔소라를 좀 먹은 기억이 있고요. 이제는 어디를 가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해녀들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
0: 아이고.
1: 더 이상 물질을 안 배운다는 점.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교과서나 어떤 다른 매체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정말 어떤 희귀한 어떤 장면이 되어버린 거에 지금 가슴이 아프죠.
0: 그렇군요. 너무나도 좋은 곳이지만
1: 예.
0: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섬 제주도지만 또 그런 아쉬운 점들도 있네요.
1: 예.
0: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항상 아쉬워요.
1: 아, 너무너무 아쉽죠.
0: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시고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저희가 못 느꼈던 분들 부분들까지 또 이렇게 다 속속 찾아내서 명소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제주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1: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요.
0: 네.
1: 지금 K-POP, K-MOVIE, K-DRAMA 모든 K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렇듯이 우리 K-컬처, 우리 제주도,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독도만 외칠 게 아니고요. 제주도도 우리 땅이니까 그걸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 관광객들이 한번 와서 또 두 번 오고 싶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우리의 땅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개발해 나가고 좀 더 많은 제주의 발전과 또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아서 제주 지역 경제나 어떤 모든 게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제 소박한 바람입니다.
0: 아우, 마무리 멘트까지 아주 멋지게 해주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이초이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 마음속에도 벌써 제주행 비행기 티켓 한 장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네, 여행 가고 싶다는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1: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핫한 이슈로 찾아뵐 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4: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5: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4: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5: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금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51 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세요. 임재범 노래입니다. 데스프라도. 이글스의 데스프라도도 좋지만요, 저는 임재범이 부른 요 분위기도 참 좋더라고요.

불러준 데스프라도 함께 들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요,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1397년 음력으로 4월 10일에 태어났는데요.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5일 오늘입니다. 1965년부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날의 뿌리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지요. 세종대왕이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이유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다. 세종대왕께서 남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리더십과 이 봉사정신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원권 집회의 주인공이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스승에 대한 감사함과 또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린이 불러주는 봄날은 간다 듣고 계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렌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2: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3: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8: 그 땀과

0: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0: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목 주위의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 주위의 통증, 뻣뻣함이 금요일에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태블릿 PC를 보면서 작업을 하셨던 분들,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야 했던 분들은 정말 금요일쯤 되면은요, 이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랫동안 있는 습관, 바로 이 목뼈에 과도한 하중을 전달해서 목디스크 발병 확률을 끌어올리게 되죠. 요즘은 뭐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목디스크, 젊은 세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병입니다. 예, 초기에는 대개 뒷목이나 어깨 주변이 뻣뻣하고 뻐근한 느낌으로 찾아오는데, 자, 문제는 이를 방치하면 이게 점점 증상이 어깨, 팔, 손가락 끝까지 전해지면서 전기가 통하듯 저릿저릿한 증상이 퍼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원인 모를 두통이나 안구 통증을 자꾸 경험하세요? 이건 역시 목디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심해지면은요, 어지럼증, 귀울림 현상을 겪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단순한 근육통이다라고 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 많습니다. 악화될 경우 섬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지거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학적 이상 증세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조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예방도 사실 가능하죠. 주말 동안에 아무래도 태블릿 PC에서 조금 멀어지고 충분하게 야외 활동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여주고, 월요일에는 확실히 목 주변이 그래도 좀 부드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자세로 너무 오래 머무는 것만 피해도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하죠. 스마트폰 볼 때는 또 기기를 높여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생각 날 때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만 습관화시켜도 병원 찾을 일까지는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아,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 어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뭐 때로는 나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화가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 아, 저 사람 되게 힘든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말고는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보통 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면 그것도 집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만드는 상대방을 힘들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많이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그 서운함 또한 아, 글쎄요, 나에게 상처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는데 아유, 나는 차가 뭔데 상대는 차가 뭐야, 나는 집이 어딘데 상대는 집이 뭐야 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줄이면 내 살아가는 삶이 좀 편안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사는 그런 시간이 많은데 그거를 내가 쉬는 시간으로 좀 받아들여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3시가 넘은 이 시간 지금도 우리는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킬로만자로의 표범처럼 말이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장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 덮인 길리만다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깨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고란 사나이들 쓰는

그것을 우연해질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목요일 순서 첫 곡으로 조용필의 킬로만자로의 표범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그 하루하루가 킬로만자로의 표범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비비아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왔어요. 반가워요. 네, 뉴 헤어스타일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를 그냥 조금 옆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끔은 내 자신한테도 변화를 주는 것이 특히 여자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마음이 변했을 때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남자이지만 간혹은 거울을 보다가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해봤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비비아님, 이별이 보이는 정열이지만 그래도 모두를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거, 멋진 대화시네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5시까지 여러분이 주시는 아주 귀중한 청곡들 또 제가 선곡한 몇 잔의 노래들과 함께 5시까지 여러분의 피로를 조금은 누적거리면서 편안함을 주면서 저와 함께 우리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여행도 가지는 그런 시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곡들 엄청 무시하게 주시면 오늘은 초대 손님도 안 계시겠다. 2시간 넉넉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들은 웬만큼 해결하셨죠?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장윤세 단장님 갤러리아 마켓에서 만나서 그 사모님과 함께 아주 맛있는 빙수에다가 거기다 또 붕어빵까지 먹는 그런 멋진 점심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이 재밌어요. 식스밤이라는 세 명의 아주 어여쁜 걸그룹이네요. 예뻐지는 중이랍니다. 얼마나 예뻐지는지 한번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

0: 네.
1: 아이,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뭘 얼마나 예뻐지려고 하는지 예뻐지는 중이라니까. 참그 이름도 이쁘고 제목도 이쁜 그런 그룹의 노래. 우리 통계님 덕분에 또한곡 좋은 레파토리 생겼습니다. 자, 비비안 이뻐지는 중 제목도 참 이쁘다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낮에 우리 유셉 단장님을 만나서 내외분을 만나서 이제 빙수 한 그릇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거기 그 실내 분위기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담소하면서 나누는 모습들을 볼때 그래도 이 삭막한 각박한 세상에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모두들 만나서 때로는 뭐 시원한 냉커피 한 잔, 또 저같이 빙수 한 그릇, 또 붕어빵 한 접시 같이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표범같이 마치 살아가다가 외로운 산 중에서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또 교감도 이룬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간혹 아시는 분들도 함께 찻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가요? 붕어빵 얘기하니까 또 붕어빵에 대한 전설들이 다 있으셨을 텐데요.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사시건 간에 붕어빵에 대한 추억이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 아쉬웠던 것이, 아, 이 붕어빵이 왜 이렇게 붕어빵만 크고 팥은 조금밖에 안 주는지. 그래도 이건 미국에서는 몇 군데 붕어빵 하는 데가 있는데 팥을 좀 넉넉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아저씨들은 물론 뭐그세그 마진 관계 때문에 그랬지만 팥을 진짜 요만큼 손톱만큼 주는 바람에 그 빵만 먹고 팥은 나중에 아껴서 먹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서 뭐 길거리가 됐건 동네 어귀가 됐건 붕어빵 항상 그것도 이제 종이봉지에 넣어서 주던 붕어빵이죠. 아, 그런 맛 느꼈던 그런 추억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장민호입니다. 7번 국도.

네, 7번 곡도 장민호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장민호 씨 어제로 막을 내렸죠. 무명전설이라는 그 트로트 프로 제가 소개해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2부 시간에는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분들의 노래 몇 곡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민호 씨 이번에 멋지게 이 사회자로서도 성공을 해서 우리 김대호 씨하고 합을 맞춰서 두 사람이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잘 끝냈습니다. 아이고 참 이제는 예능인으로서도 발을 디딘 우리 장민호 씨 우리한테 오랫동안 좋은 노래 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미미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늘 듣고 계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더 저 젊어졌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청곡 주시고 감사한다고. 아이고 로라님. 아이고 오늘 일 벌써 끝나셨나요? 마무리 잘하셨나요? 이제 운전하시고 집에 가실 것 같은데 운전 조심하시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고 집에 가시면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 알려주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미님의 신청곡입니다. 정유경 꿈.

네, 오랜만에 찾아주신 우리 미미님의 청곡이었습니다. 정유경의 꿈. 아, 비비안님 오래간만이라고 이 노래 반갑다고. 아이고 어쩌다가 아침에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모두 조심하라치라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뭐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뭐 손가락을 다치신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천건,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7: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7: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6: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7: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네, 비비안님, 진심원 애인에게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개를 못 쓰니 이렇게 불편. 그래도 두 개 안 다친 게 다행이구나. 셀프 위로 한다고요. 참.

네,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진시몬에게 애인에게. 우리 비비안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한 2-3년 전에 계단을 잘못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발목뼈가 부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처음에는 이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했는데 저는 한 발자국 걷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걷는데 힘이 들고 한 두 달은 힘들게 지금 비비안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손가락 한 개지만 이거 다침으로써 전신이 불편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주변에도 어쩌면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TV에도 보면 이 불굴의 장애인 극복이라고 해서 팔이 한쪽 불편하신 분 또 양쪽 불편하신 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팔이 없이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머리를 빗는 그런 유튜브나 TV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아기가 태어나면 옛날엔 그랬다잖아요. 일단 손가락 10개에 발가락 10개가 잘 달려있는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만큼 우리가 가진 몸이라는 것이 있을 땐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한테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천천히 움직이면 조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욕심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네, 애인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연인 한번 듣겠습니다. 한혜진.

네, 한혜진의 마지막 연인 함께 하셨습니다. 순철님 반갑습니다. 아, 네,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찾아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신청곡 멋진 노래 주셨네요. 루루루루루루루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박건씨라는 가수 있잖아요. 글쎄요, 세월이 꽤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으실 때 그 당시에는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앞에 나는 휘파람 소리가 아주,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해가 쨍쨍 나는 그런 날씨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걸맞는 선곡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눈 감고 추억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휘파람 소리와 함께 옛날 추억으로 가겠습니다.

0: 네, 참 정겨운 노래였죠. 순철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 이준 줄 알았는데 몇 사람 이름이 지나가네요 라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의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셨나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9: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9: 유지승의 모닝 뉴스.
1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9: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8: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9: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9: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8: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9: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네, 우리 손유경 씨 그렇습니다. 작은 여자분이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바로 그 당시 코미디언이었던 최경자 씨의 따님으로서 우리에게 한동안 아주 이 까랑진 목소리로 인기가 많았던 그 가수인데 요즘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한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통계님, 아, 예, 신청곡 잘 받았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0: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3: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3: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4: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3: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4: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5: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남겨놓고 있네요. 자, 일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무룡이란 우리 가수 이름이 멋지죠. 인천의 파도요 함께 하시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

0: 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213-48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5437 선물로
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0: 우메캔
2: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 감사한다면
0: 사랑한다면
1: 역시 우메캔
0: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2: 888-941-3311 우메캔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7: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9: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9: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 쇼를 엽니다.
10: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385-1005 헬스코리아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진짜 맞는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명언인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건 언제나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 이 정체된 기분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작은 거 하나부터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0: 네, 조덕배 노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참 노래가 좋아요. 멜로디도 좋고요. 세상을 움직이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정말 명언이네요.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댓글 적어주셨는데요. 피드백 정말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조덕배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아, 켈리님, 항상 감사해요. 예. 우리 샌디 송님 여전히 바쁘시고요. 너무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중한 분이십니다. 샌디 송님. 너무 부지런하시고. 아, 진짜 마음도 넉넉하시고 뭐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고. 예, 샌디 송님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 마크 저크버그가 한 말인데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세상에서 실패가 보장된 유일한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과연 내가 할수 있어? 할수 있을까? 시작도 못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근데 액션이 중요한 건데. 생각에만 그쳐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가장 멋진 도전은 결과와 상관없이 해봤다는 그 경험 자체에 있다는군요. 오늘 오후에는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일을 좀 밖으로 꺼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제 자신부터. 제 자신에게도 참그 말이 필요해요. 예, 그런 작은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빛나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요.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 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타운 내 핫, 핫, 핫 플레이스.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4: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6: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7: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6: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R반 빌더스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열반 빌더스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네, 김동희 버전으로 띄워드렸습니다. Someday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팀이 부른 것만 들어봤는데 여자 가수가 불러도 좋네요 라고 적으셨어요. 그쵸? 좀 또 이제 새롭게 이 버전으로 들어봤는데요.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 김동희가 불러준 Someday였습니다. 2부 이 시간은요, 제가 준비한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준비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1650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1650 책방. 시간이 없어서 항상 시를, 시인의 감성이 되어 시를 느껴보는 코너로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그렇게 속히 회복되시길 쾌유를 빕니다. 요즘 시대에 74은 굉장히 젊죠. 거뜬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니 테일러 노래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와, 이 노래 너무 신나고 좋아해요. 막 일어나고 싶어지는 점점점점. 예, 일어나서 이럴 때는 운동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감히 일어나서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네요. 옛날에 오리지널 라디오 방송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스튜디오 안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참 이렇게 신나는 곡이 나올 때는 또 몸을 좀 많이 움직여주시고 또 발라드가 나올 때는 또 그 분위기에 젖어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예, 좀 감성에 젖어보기도 하시고요. 예, 좋죠. 음악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아, 오늘 수요일입니다. 문학 스케치 코너 1650 책방.

0: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작가가 누구였죠? 셜 실버스타인 맞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너무나도 유명한 나무죠. 학교 다니면서 그 읽으면서 참 가슴에서 몽글몽글한 사랑의 감동을 느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해요. 얇아서 집에 소장하고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한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조각 동그라미라는 책이에요. 나의 반쪽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도 번역이 됐었죠. 셜 실버스타인 작품인데 특별한 완벽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귀퉁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이가 빠진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다. 동그라미는 너무 슬퍼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여행을 하며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다.
1: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잃어버린 내 조각은 어디 있을까요?
0: 때로는 눈에 묻히고 때로는 비를 맞고 햇볕에 그을리며 이리저리 헤맸다.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길가의 핑꽃의 냄새도 맡았다. 어떤 때는 따정벌레와 구르기도 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다.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돼서 이전보다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다. 그런데 떼굴떼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까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다. 꽃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고 휙휙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지요.
1: 어우,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지요.
0: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구르다 보니까 숨이 차서 부를 수가 없었다. 한동안 가다가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러가며 노래했다.
1: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었지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요.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완벽함의 불편함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나 할까요? 사실 특별하게 잘나서 보통의 다수와 분리돼서 살아간다는 거 어쩌면 겉보기처럼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삐뚤빼뚤 구르는 동그라미처럼 조금은 부족하게 느리게 슬로우하게 가끔은 꽃냄새도 맡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함께하는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특별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대박이 터지거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그저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기괴한 일이 없고 별로 특별할 것도 잘난 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서로 함께 조금씩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는 세상. 그게 바로 더불어 가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네, 그게 바로 살만한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0: 지하철 실버스타일에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예. 그리고 뭐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 활주로가 불러준 이빠진 동그라미였습니다. 이 노래만 들어봐도 이 동화 이야기는 다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이빠진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나 어디로 갔을까 나의 반쪽은. 이 책 몇 번이고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떠오른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저랑 똑같네요. 저랑 코드가 맞는다니까요. 저랑 통한다니까요. 우리 해피님들 저랑 통한다니까요. 예, 켈리님도 너무도 기다렸던 책방 코너 정말 잘 들었어요. 선비님 완벽한 동그라미가 오히려 불편함과 다른 걸 느낄 수 없다는 거 동감해요. 1650 책방 최고.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 좋네요. 아 행복해라.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러브레터 들어볼까요? 주현미입니다.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아, 좋네요. 켈리님 감사해요. 댓글을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선미님 방송 들으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보다 나은 방송을 준비하시느라 뒤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뭐 감사드려요라는 댓글이신데요. 에휴, 고맙습니다.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한정 중국 국가부 주석과 마장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또 쉐펑 주미 중국 대사 등이 직접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 인텔의 최신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루비오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1위를 지켜온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처음으로 앞선 수치입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로스앤젤레스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현직 시장인 카란베스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칼리지와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 이 폴리틱스가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스 시장은 30%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에게 겁을 주어서 수만 달러를 가로챈 LA 카운티 주민 두 명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플리 바게닝, 그러니까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이들은 최대 4년의 징역형과 2년의 공식 보호 관찰형을 선고받을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은퇴 노인들이 받는 평균 월 연금 수령액은 약 $80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이 시니어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거의 50년간 운영되어온 한 제조업체가 범죄 증가와 세금 부담, 급등하는 운영비를 이유로 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LA 못지않은 진보적인 워싱턴주의 현실이 LA에 다가올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2019년 5월 13일 오늘은 이 도리스데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이 노래를 부른 도리스데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케이세라세라라는 노래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음악의 스타입니다.

0: 네, 케이세라 세라 될 대로 되겠지 뭐될 대로 되라 뭐이 말은 뭐다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잘될 거야라는 될 일은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케이세라 세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도리스데이 여전히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죠. 예, 명곡입니다. 이 노래도 가끔씩 예, 듣고 싶은 노래이기도 해요. 도리스데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73, 383-7233입니다.

0: 홈쇼핑월드 감사의 세일. 직화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1: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월 1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 LA 날씨 바깥 풍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LA 지역은 오전에 좀 전반적으로 약간 흐리지만 그래도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까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다소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기질 수준 보통 수준이네요. 그리고 자외선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외출할 때 이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부 보호 또 눈 보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4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입니다. 해가 길어지면서 저녁 시간에 여유가 늘어났어요. 오늘 저녁 7시 46분경 아름다운 노을 감상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13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연준이 이 금리 동결 기조와 달러 약세 영향으로 환율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요. 외화 송금이나 환전 계획 있으신 분들 실시간 추이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온수당 2,340달러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LA 지역의 가스 평균 레귤러 가격은 갤런당 5달러 15센트 수준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평균인 5달러 2센트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좀 크네요. 주유시에 이 가격 비교 앱을 좀 활용하시면서 가장 저렴한 곳을 확인하시는 게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39,500선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이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주요 물가 지표에 주목하면서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 골라봤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1950년생입니다. 5월 13일 오늘이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듣고 계십니다.

스티비 원더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Isn't She Lovely 딸을 위한 노래죠. 이 노래도 유명하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이름을 몇 번 말하는 거야. 사랑합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긴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0: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 중년이 되면서 체취가 조금 바뀐다, 조금 더 진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나 또 본인이 느끼시는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중년 체취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투논의 날입니다. 이건 피부 표면의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땀 냄새가 땀과 피부 세균의 작용에 가깝다면 이 투논의 날 말씀드렸듯이 피부 지질 산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40세 이후에는 바로 이 지질 과산화물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취는 꼭 나이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식습관, 옷관리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요인들이 바로 4050 특히 남성들에게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과 회식 또 수면 부족 등이 겹치기 쉬운 연령이기 때문인데요. 또 운동량은 줄고 체중은 늘기 쉬운 나이. 그래서 4050 남성인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하면은요. 욕실 안 문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자, 관리를 좀 해봅시다. 거창하지 않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동도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류와 기름진 안주, 잦은 음주는 조금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이나 옷에 배이게 되는 냄새들은 그때그때 꼭 씻어내줘야 됩니다.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 이후에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다시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좇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이면 신하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희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소하고 말도 말대로 병고도 병고대로 충소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43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의 생사를 책임지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를 통해 연연했던 엘리야 선지자, 이제 하나님은 20장에 와서 나라, 국가의 운명,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국가 전체를 다루고 계시는 걸 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모욕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죠. 내 은금과 처첩, 자녀까지 다 내놓으라.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다 내가 취하리라. 하나님인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 환경을 둘러싼 감당 못할 어떤 문제와 현실과 대적 앞에서 낙심치 마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환난, 모든 환경은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보여주실 수 있는 영광의 무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아람 군대가 대패하죠.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정리한 발언이 나와요. 23절입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졌다는 거죠.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러니 왕은 다음 해에 이르기까지 병거와 마병과 군대의 보급품을 충수하십시오 라고 하죠. 이게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무지하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산의 하나님이라고, 산의 신이라고 그들이 평가한 거예요. 전쟁이 질 수밖에 없죠. 산의 신, 알로헤 하림. 하림이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0: 엘로헤 하림. 예, 아람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이점에서만 힘을 쓰는 그냥 산의 신으로 규정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참 우습죠.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어떤 한 장소에 갇힌 그 지역신, 그 산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평지에 나가서 전쟁하자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메크 골짜기. 아람 사람들이 자신만만했던 평지는 원어로는 에메크예요. 이거는 깊고 넓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는 왕 노릇하고 전쟁을 이기게 할 수는 있지만 어림없다는 거예요. 예. 평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깊은 골짜기, 이곳에서는 무력한 신이 되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이 산의 신, 지역의 신처럼 이런 사상,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 아니면 세상 전문가가 주인. 이러한 세상 생각, 방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요? 이게 아람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산에서는 지고, 평지에서는 이기고, 산에서는 안 되고, 평지에서는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에 우리가 동조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모르는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이신 분은요,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게참 좋아요. 아무데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죠. 하지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 승리 이후에 또 아합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승리의 목적이 뭐였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유가 아합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의 입지를 다져주기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는 거잖아요. 베나닷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노인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고 하나님은 아합왕을 승리케 하셔서,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는 게 목적이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진멸 대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게 금령의 원리거든요. 42절에서 한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다.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왜 놓아주냐는 거예요. 멸하기로 작정하다.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 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진멸 대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합은 승리에 취해서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부르며, 정략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32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없는 승리는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골짜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아이,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참 이건 정말 안 될 거야. 누구도 못할 거야. 이렇게 단정짓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이 병은 하나님이 못 고치셔. 아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두 떼의 작은 염소 새끼 같다고 비웃죠. 27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군대로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라한 상황,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깊은 골짜기 같은 그 상황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할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골짜기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이 승리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아합의 실패가 언제 왔어요? 승리 이후에 왔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과 축복을, 전쟁의 승리를 내 정력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도구로 사용하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처리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아합은 이거를 인맥과 자산으로, 정치력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영적인 월권이에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신 분의 뜻에 끝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승리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결과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허락받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드셔야 생명이 있고 사는 겁니다.
1: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실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이렇게 각가지,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

0: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밀은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응답하실 때에 하늘에서 보여지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서로와 서로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단체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할 것을 부탁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워서 복음을 이어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복된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분쟁할 때에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나는 육신적으로 속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도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래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싸움을 많이 합니다. 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뭐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로 충성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 보면 하늘이 열려 있는데 백마를 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충신이요 또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열티,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바치는 것.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육신이 따라다닌 것 같이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씀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중심을 바쳐서 예배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faithfulness,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어느 소속 단체나 윗사람에게 대한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따를. 그래서 어느 단체나 영혼이나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책임감, responsibility, 변함없는 책임감을 각자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충성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가 늘 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어 히브리어 네에만에서 출발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그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하고 따르면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셔서 승리로 이끌으시고 승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 다음에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까 충신과 진실하는데 그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요 정의로 심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 예수님이 오시면 다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실 것이고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상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실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판단하시는 이는 심판하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주께 있으니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생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 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오순절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10일씩 5번입니다. 그러니까 50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부터 오순절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부터 50일인지 부활하고 나서 50일인지 그 며칠 차이 나나요? 예, 뭐 학자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 다음에 칠칠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유대교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게 오순절하고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큰 절기 명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인가요? 예, 대충 한 10일이나 7일이나 막 하여튼 요 중간입니다. 그걸 어디에 기록해 뒀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부활하셨습니다.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이 말을 해두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승천은 어디서 하셨는가?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집에 있는지 야고보 셀론신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집이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누구의 집이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전부 다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2장 1절만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 한 곳이 어디예요? 예,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래 한 곳에 모여 뭐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오늘 가보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 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동생이 몇 명 있나요? 4명 있습니다. 예, 그 아우들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우리 다 같이 더불어 뒤에 합동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받는다 그건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수가 몇 명이냐 보니까 15절에 약 1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 사람들 위에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몇 명이 받았나요? 예, 대략 120명이 지금 받았다라는 것을 1장을 안 보면 2장이 여러분 안 풀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0명이 됐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자 그러고 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그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무슨 단어로 썼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많은 은사들이 초창기 때 나타나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갖다 준 것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가 받으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가 믿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여러분 한번 내가 옳은지 이걸 한번 대조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내 것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음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교회에서 직임 많죠?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요 여기 120명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성령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하든지 여러분 점검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믿음을 자꾸 자기 믿음만 고집하면요 여러분 믿음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사람 보고 뭐 했다고요?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 뭐냐면요, 술 취한 같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면요, 그 유대인한테 죽습니다. 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술에 취했다는 뭐예요? 술에 장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맨정신에 자꾸 장악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성령이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니까. 절대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령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장악을 받았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다 쭉 이야기하는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여러분 주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을 받으면요, 각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 사람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았는데 진짜 나는 뭐가 나타났느냐, 더 쉽게 이야기해, 그럼 나는 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는다고 고집하지만 그게 현 주소입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장악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장악합니다. 지혜를 장악합니다. 그러면 지혜, 지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혀를 장악합니다. 그러면은 텅, 여러분 혀, 방언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여러분 하트를 장악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뭘 장악해서 나타나냐. 그래서 성령 조금 받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 말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다면요, 여러분 술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조금 취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알딸딸하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해보면요, 여러분 술 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장악을 얼만큼 당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나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각국에서 오면요, 거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그러면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6월절에 왔어요. 자, 지금 며칠 지났어요? 50일 지났어요. 어떤 사람은 먼데서 왔기 때문에 가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예 거기 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6월절에 온 사람보다 이 7절절에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줄 때 아닙니까?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는데,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소리만 내고 이게 우리가 모여있다는 걸 알기만 알면요, 여러분 끌려가서 무슨 고초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내놓고 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세요? 아니 마음대로 예배 드리라는 데도 안 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쫄아가지고 지금 막 이래 있다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술에 취한다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냐면요, 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했으면은 그게 온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피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는 말은 자꾸 하거든요. 거듭났다는 말은 자꾸 해요. 거듭나서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0명이 다 갈릴리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리기를 무슨 소리 들려요? 방언을 하는데 갈릴리 사투리라는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표준 말하고요 음성을 이렇게 낮추더라도 한국에 살다가 오신 분은 제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그런데 그 방언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요 이 말이 어떻게 풀어질 수가 있냐면은 8절요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을 처음 갔을 때 이 말 때문에 되게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방언이 대신방언,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방언이 있고 그 방언이 대인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인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여러분 오늘 방언 하나만이라도 명확하게 여러분 정의를 내려가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5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싶고 예언하고 싶고 이 은사를 받고 있으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뭐예요? 예, 아가페 사랑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자꾸 옆에서 해석하려고 막 듣고 지금 무슨 말하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석이 되고요, 여러분 거기 들리면요 그거 가짜입니다. 사단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을. 왜요? 아, 성령이 뇌를 이렇게 혀라도 장악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요 자기한테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언하게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벌써 오지 않는다. 그가 와서 죄의 심판에서 책망한다. 그리고 와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잃을 게 많은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써갖고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하나님 말을 순종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걸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로 보여요? 술 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짜로 여러분 거듭이 나면요, 내가 예수 잘 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언은요, 고린도전 14장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가 나타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줄임 말이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영이 있는 거 믿으세요? 죽은 영이 있든지 살아난 영이 있든지 여러분 혼 말고 육 말고 여러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육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가진 것, 내 가족 뭐 거기에 매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내 영 존재 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았는지 성령의 주시는 방언을 받았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군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절 이 고린도 교인들아, 이 다운의 아가페 교인들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미하리라. 여러분 방언 기도가 나오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하세요. 아 방언으로 기도 다 했다 그러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은 따로 기도가 두 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육으로부터 내라는 존재가 기도하는 거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 거듭난 속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를 두고 하는 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으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술 취했던 소리 안 들어요. 그러나 뭐가 안 되느냐, 예수 증거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부활해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에 대한 증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나쁘다 큰 소리 하는 거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우리 모여가지고 다 방언으로 말하면, 설교도 방언으로 하고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제가 방언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거예요. 통면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무시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는요 진짜 미치길 바랍니다. 예수한테 미치길 바랍니다. 25절을 보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저와 여러분 속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사함 해준 거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믿음 다음에 있는 게 있었다니까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증거 누구한테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방언을 해야 되느냐, 왜 방언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냥 냅두면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걸 놓고 여러분이 낮추면 낮출수록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술 취하려면 자꾸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령도 마시고 또 받고 또 받고, 여러분 절대 성령은 또 받고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구해봤자 여러분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구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영은 살아났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기도하는 자리도 안 나오는데 뭐 성령이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구원 다 받았고 난 다 이뤘다는데. 27절요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뜻대로 간구하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예배는 빠져도 되고 이거는 다 자기 뜻대로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요 자기 뜻대로 세상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믿고 천국 간다 할지 모르나

0: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세상하고 버텨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붙들고 그거 놓기 싫어가지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성령 충만해가 하는 게 미치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경건의 모양 나타낼 수 있습니다. 50일 동안 그 예루살렘 거목에서 두 번 왔다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더더욱더 놀랄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13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신데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한 군데서 설명한 것이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는 중에 있으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봐야 의리의 길로 인도하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시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랬으니 내 자유 넘친다. 나의 평생의 선한 시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띠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즉 이 땅의 모든 복과 새끼의 모든 복과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복을 주길 원한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원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이 땅에 복받은 사람도 별로도 없고 영생에 복받은 사람은 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43절입니다. 어찌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왜 내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거든.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통해서 말씀을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천만다행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다면 괜찮을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알기 전에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믿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주면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잘못 알고 있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주면 아버지 말씀은 아니고 없고 얘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는데도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할 뿐만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멘. 44절입니다 시작.
6: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5: 진리로 말하는...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며, 그 속에 아버지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께서 말씀인데 말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6: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에
5: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도 자기가 비용하고 자기가 사상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그 사람을 죄로 책잡는다.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삼아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성경에 기록됐는가 아니됐는가 성경을 상고했다. 아멘. 사도행 17장 11절의 말씀, 17장 시작.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있거든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는 주의 종의 말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바로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선물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하면서, 피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의 축복을 주지만 말씀은 이 땅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뿐만 아니고 바로 천국의 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는 다 믿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 피로서 구원한 목적이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준대. 바로 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준다.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를 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들어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멸망당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주고, 성경의 말씀이면 아니고 없고 얘만 있게 하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설명하고 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8장입니다 46, 4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나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냐. 시작.
6: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도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이 묵상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47절 시작.
6: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 아멘.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듣지 않는 것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세입니다 4장입니다. 6절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한 거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말,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5절입니다. 시작.
6: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5: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니면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5: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 아멘. 아, 저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했는가 마귀의 영에 속했는가. 아버지 말씀을 주면 아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내 생각과 사상 교단 교리로 자꾸 그 말씀을 밀어낸 사람은 미혹의 영, 즉 미혹이라는 것은 용을 잡은 예변 마귀의 사탄이야 미혹한다 하면 즉 미혹의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참 중요한데 34절입니다. 시작.
6: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5: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는 그 이유는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목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하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워서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갑니다.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합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육이 충만한데 육적인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진과 순수한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금모와 술수다. 너무 잘된 배 아파는 투기다. 아멘.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새끼를 사랑하고 성을 해도 풀지 아니한다. 이로써 성령의 소유가 강한가 육체의 소유가 강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입니다. 46절 45, 46, 47절입니다. 시작.
6: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맞아요? 성경을 주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속해 한 거 뭐의 영에 속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마귀의 영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키는 축복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며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6: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5: 아멘.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한 것은 주의 종들이 하는 선지하는 말씀을 다 믿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뭐 해야 된다고? 상고해야 된다. 아멘. 다시 1절입니다. 시작.
6: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5: 아멘.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아버지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정임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여버리라. 반드시 아버지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아버지 말씀이나 설명하고 설명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가짜 선지자다. 이 말을 듣기 말하면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서.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다시 요한에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6: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5: 이스라엘 민족에 들으라는 것은 세마입니다. 세마 듣고 행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듣는다는 말과 행하는 말이 하나가 되어있다면 세마.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인가 아닌가 또 분별도 해야 되지만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나 안 행하나 여러분께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시작.
6: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5: 자, 마귀는 지금 아버지 말씀에 불순한 얘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세마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의해 속했다.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분별되어야 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의해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속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마귀는 불순종의 역사령이다. 아멘. 마귀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은 지금 마귀의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아멘.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시작.
6: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5: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죠.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어. 예수 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럼 하나님의 영에 속했으면 세상을 끊는 힘을 줬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복을 줬다. 그래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숨지고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기는 예수를 믿으면 순종의 아들. 그런데 지금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듣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는 그 말은 우리가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속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마귀의 영이 이끌어가는가.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아멘. 아니면 사탄의 말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며 그 말입니다. 내가 행할 길 다 하겠네. 아멘. 우리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하겠네. 아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말씀 아닌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도록.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을 진실 내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받아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의 음성 듣는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영은 말씀이다. 마귀의 말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면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한다. 바로 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할 때, 우리의 영이 어디 속했나 할 때, 바로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사람의 말씀 따라가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나 마귀에 속했나 반드시 분별된다. 아멘. 계속해서 3절입니다 시작.
6: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5: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어느 신학자도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절규에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규에 부르자. 대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며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높은 산도 그의 것이라. 쉽게 말해서 모든 바다와 모든 만물을 그가 다 지었다. 그가 만드셨고 그가 만드셨고 그가 창조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6: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5: 여호와 앞에 무릎 꿇다는 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자, 복종하자, 그분 말씀을 듣자. 왜? 우리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고 우리는 그의 기리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의 기리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어서 안 된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한데 왜 자꾸 말씀에 놓습니까? 바로 말씀이 복이다. 그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세계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 아닌가 반드시 구별부터 해야 된다. 아멘.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것은 100% 복을 받지만 잘못된 말씀 따라가는 것은 100%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그래서 지금 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삶에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말씀 아닌가를 구별해야 된다. 아멘. 그래요. 자, 7절입니다 시작.
6: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5: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4절부터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 놓고 그의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계속해서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5: 그 말씀으로 왜 그런 말씀인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을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들어가고 나오는 데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쳐져보고 결국은 멸망당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말이죠. 계속해서
6: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5: 이 말은 아버지 말씀 아닌 아버지 말씀 알기 전에 다른 말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 말씀 아니고 지금 여러분 다른 거 말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 신기하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 알기 전에 맞죠? 다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안에 먼저 온 다른 말씀은 다 절도요. 자,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은 절도의 강도라는 것은 자, 강도가 오면 여러분을 축복 줍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돈 빼앗아 갑니까?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6: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5: 말씀에 대한 구원 얻고 하면 즉 천국도 들어가고 하면 들어가고 나고 꼴을 먹는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10배 23배의 모든 복을 주겠다. 즉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는다는 것은 들어가나 나가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절대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느니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힙니다. 다시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금 설교 내용이 복을 준다 계시합니까? 근데 복을 주는데 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예수 피로 우리에게 축복을 줬고 하며 하나는 말씀에 대한 복을 줬다. 예수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축복을 받고 바로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과 자녀의 복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 피만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라 걔도 우리는 말씀도 믿어야 된다. 아멘. 다시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6: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5: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마귀의 영에 속했다는 것은 즉 아버지 말씀 아닌 다른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상고해야 된다. 아버지 말씀이면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줍니다. 즉 영생의 말씀은 영생도 주고 아멘.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는데 바로 10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은 절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3: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내가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뭐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Cry out.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2: 아멘.
1: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 환난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국가적인 재난인지. 이스라엘은 맨날 옆 나라하고 싸웠어요. 지금까지 싸워. 그러니까 맨날 전쟁 나니까, 전쟁 나면 골치 아파요. 남편이 죽던가 아들이 죽던가 부상을 당해 오던가 뭐 개인 삶은 다 없어지는 거죠. 전쟁 나면 어려워요.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인지 그거는 안 나와요. 하여튼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대요. 기도하는 거죠.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손을 거두지 않았다. 늦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음 가지고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거예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위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그만하면 됐지. 너는 먹고는 살잖아. 너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그런 말을 듣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내 자신에게 아유,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리고 3절 말씀 시작.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1: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인데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이 근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심이 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잠도 안 오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4: 5절 말씀 시작.
3: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1: 내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봤다. 그때는 밤에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은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밤에 너무 좋아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지. 야, 잠 좀 자자. 너무 좋아서, 응답받은 게 좋아서 밤에 노래했다는 거야. 그때 응답을 받았는데, 밤에 노래 불렀는데 그걸 기억하니까 내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간구했다는 얘기는 질문했다. 내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주님이 버리셨나? 나 버리셨나?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
4: 8절 말씀 시작.
3: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1: 인자는 사랑을 인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 끝났나? 약속하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도 이제는 다 끝난 건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화가 나셔서, 나한테 화가 나셔서 긍휼을 그치셨나? 은혜와 긍휼은 조금 달라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받는 걸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근데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 그걸 안 받는 거를 긍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건 은혜라 그러고,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건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셔서 긍휼을 그치셔가지고 때리시는 건가? 이렇게 때리시나? 힘들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안 오고 너무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셀라라는 말은, 이 단어는, 오늘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 셀라라는 단어는 그 문장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그런 뜻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렇게 썼겠나. 과거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끝났나? 약속도 다 끝났나? 이제는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해서 화가 나셔서 이제는 긍휼도 다 끝났나? 그리고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3: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1: 아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이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다. 내 잘못이다. 철저하게.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역사하실 때 그 ears, 그 head들, 그때를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져요. 어려움이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내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약하게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3: 아멘.
1: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들을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3: 아멘. 아멘.
1: 사람이 불안해지면 점점 불안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쟁 났대, 일어나고 싸운대, 불체자를 다 잡아가서 이제 경기가 앞으로 죽었대, 관세 때문에 다 죽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안과 근심과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기이한 일을, 기적을, I will remember. 내가 더 기억해야 되겠다.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 자신에게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거하고 효과가 달라요. 말하면서 듣게 되면은 효과가 다섯 배, 열 배로 커져요. 소리 내서 읽으면. 근데 신문은 눈으로 보지. 그리고 뉴스 테레비는 귀로 듣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세상 일은 걱정이 쌓이는 거.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됐대, 이렇대. 이게 다 나에게 들어오는 거. 근데 성경은 잘 안 보고 봐도 소리 내서 읽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게 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억해야 되겠다.
3: 아멘.
1: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내가 더 기억해야 되겠다.
3: 아멘.
1: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계속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홍해가 갈라졌지, 이런 얘기를 계속 내가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할렐루야.
3: 아멘.
1: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딴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고 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우린 믿음으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3: 아멘.
1: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네. 자꾸 들어야 돼.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3: 아멘.
1: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3: 아멘.
1: 아멘. 13절 시작.
3: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1: 그 사람이 시편 기자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불안하다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소리내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아멘.
3: 아멘.
1: 하나님의 길은 극히 거룩하다. 할렐루야.
3: 아멘.
1: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그 중동의 모든 민족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죠. 할렐루야.
3: 아멘.
1: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3: 아멘.
1: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3: 아멘.
1: 애굽에도 섬기는 신이 있죠.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고 열 가지 기적 가운데 꼼짝을 못하고. 아멘.
3: 아멘.
1: 광야에 있는 족속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꼼짝을 못하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꼼짝을 못하고. 할렐루야.
3: 아멘.
1: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3: 아멘.
1: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열 가지 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기서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열 가지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3: 아멘.
1: 그렇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말씀을 자꾸 읊조르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3: 아멘.
1: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3: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 개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1: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좀 더 나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3: 아멘,
1: 창조할 때 그 피조물 된 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아멘. 아멘.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본 거죠. 할렐루야.
3: 아멘.
1: 구름이 그 물을 쏟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에 구름에 있는 물들아 다 내려와라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물이 다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궁창이 소리를 내고 천둥 소리가 나는 거지. 천둥 소리 나면 겁납니다. LA는 그렇게 막 천둥 소리 날 때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 천둥 소리 들으면 정말 온 세상이 다 떨리죠. 주의 화살은 번개 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천둥 나면은 겁나는 거죠. 회오리바람, 토네이도예요. 이거는요, 집이 날아가요. 자동차가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요. 겁나는 바람이지. 회오리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천둥소리가 난다. 그러면 더 겁나는 거죠.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땅이 흔들리는 건 지진이에요. 그 상황에 지진까지 나버리면 사람은 와, 토네이도가 부는데 천둥이 들리는데 번개가 치는데 지진까지 난다. 그러면 진짜 겁나는 거지. 그럼 뭐 얼마나 겁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19절 말씀 시작.
3: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1: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상황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3: 아멘,
1: 하나님의 길이 바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 길로 통과해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3: 아멘.
1: 주님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그 밑에 길이 나고, 할렐루야.
3: 아멘.
1: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3: 아멘.
1: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췄는데 길이 생겼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홍해가 갈라진 건 사실인데 이스라엘이 건넌 것도 사실인데 나중에 홍해가 덮인 다음에 보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오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이 분명히 물이 서가지고 멈춰가지고 길이 나서 이스라엘이 건너갔는데 다시 그 물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3: 아멘.
1: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양은요 짐승 가운데 제일 약한 게 양이에요. 양은 밖에서 혼자 집에 못 돌아와요. 개는 돌아와요. 양은요 뛰기도 잘 못해요. 뿔도 뾰족하지 않고 뺄뺄뺄 돌아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이빨도 날카롭지 않아요. 눈도 안 좋아요. 코도 안 좋아요. 귀도 안 좋아요. 뛰기도 못해요.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요. 그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그런 양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때려 죽이는 거는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립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 아론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손으로 광야에서 그 양떼들을, 연약한 양떼들을 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어떻게 모세가 하겠어요? 어떻게 아론이 하겠어요? 그 많은 양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홍해 갈라진 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2: 아멘.
1: 요단강이 멈춰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2: 아멘.
1: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2: 아멘.
1: 그 연약한 양떼들을 갖다가 모세 부족한 사람이, 아론 부족한 사람이 가나안까지 인도했네.
2: 아멘.
1: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2: 아멘.
1: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2: 아멘.
1: 여러분, 마귀는 문제를 보게 합니다. 고난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못해, 힘들어, 안 돼. 마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봐라.
2: 아멘.
1: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2: 아멘.
1: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2: 아멘.
1: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아멘.
1: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2: 아멘.
1: 근데 마귀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문제만 가지고 말합니다. 우린 너무 약하고 저들은 너무 강하고 절대 못 이깁니다. 백성들이 10명 정탐꾼을 편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2: 아멘.
1: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2: 아멘.
1: 말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가나안을 결국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그 세대는 죽게 됐는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꾸 기억하고 입으로 자꾸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2: 아멘.
1: 아멘. 아멘. 홍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홍수가 있었어요. 하늘의 물들이 다 내려왔어요. 구름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오고 샘들이 다 터졌어. 하나님 명령에 위에 있는 물, 아래 있는 물 다 나왔다 그 말이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지진이 터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하나님이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이 흉년을 만났는데 그걸로 이민 오게 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아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잠깐 지나갈 수 있는 광야가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신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1: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1: 옷과 신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2: 아멘.
1: 오늘날 옷은 오래가요. 옛날 4000년 전의 옷은 그렇게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무 껍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투르카나 족속들 세례하러 침례하러 갔는데 그 족속들이 나무 껍질로 옷을 해입어요. 침례 들어갔다 나오니까 옷이 그냥 다 찢어지고 그냥 다 헤어지고 그냥, 이야, 침례하고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빨리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아,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침례를 해야 된다, 침례를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들어가려는지 몰랐어. 무슨 옷이 물에 한번 들어갔다 우리가 그냥 풀어집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하여튼. 그랬던 그 옷들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2: 아멘.
1: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2: 아멘.
1: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아멘. 낮에는 그 더운데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2: 아멘.
1: 밤에는 그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1: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 주셨어요. 아멘.
2: 아멘.
1: 아멘. 사사들을 보내셔서 어려울 때마다 다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1: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우셔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은 다 해방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1: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주님은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0: 아멘.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그리고 또 목회할 때도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1: 아멘.
0: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1: 아멘.
0: 보호해 주시고,
1: 아멘.
0: 인도해 주시고,
1: 아멘.
0: 은혜를 부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문제는 어려울 때 어려운 걸 바라보니까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문제가 커지니까 날 버리셨나? 이제 은혜 끝났나? 긍휼하심이 끝났나? 약속이 끝났나? 계속 그럴수록에 믿음이 더 작아지는, 믿음이 더 작아지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된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분명한데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말씀을 읊조려야 되겠다,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해야 되겠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계속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이기게 된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찬양에 신경 쓴 사람.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 찬양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 아삽을 찬양 대장으로 임명했어요. 이 아삽이란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전쟁이 나서 나라 국가적인 어려움이 온 건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고난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나에게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말을 했더니 믿음이 커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요 말씀과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자꾸 기억해야 돼요.
1: 아멘.
0: 자꾸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받은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면 믿음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그리고 말씀과 받은 은혜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아멘.
1: 아멘.
0: 나 자신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고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1: 아멘.
0: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으면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1: 아멘.
0: 믿음으로 가나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결국 믿음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기는 짐승들이 정한 짐승이에요. 양이, 소가 자꾸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신문만 보게 하고 텔레비만 보게 하고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중에는 근심 걱정이 의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계속 말하면 그럼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 시간은 전통 장례 지도사 조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4: 제가 이제 그 아주 오랜 그 시간 동안 뭐 88년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양로원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편찮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이나 이런 플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저처럼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많은 자녀분들을 마주치게 되면 항상 제가 오래전에 1988년도에 이분의 어려움 속에서 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열심히 더 도와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플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분과 전혀 저처럼 이렇게 준비가 없었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치루어야 하는 이런 것은 정신적인 부담보다는요, 이제 요즘에는 재정적인 손실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뭐 30년까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 뒤로 돌려볼 수는 없고요. 이제 그 2020년 전 또 10년 전 이때만 해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뭐 크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말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셨고요. 20년, 15년 전만 해도 묘지 뭐 한 3,000불 또 장례식 플랜, 장례 서비스 한 뭐 4,000불 이래서 거의 10,000불 미만의 모든 그 장례식에 치를 수 있는 장례 비용이나 묘지 또 묘지 측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해서 10,000불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없었어도 그저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잘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저 역시도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필드에 뛰고 있는 저의 경험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신문에 요즘에 과연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런 경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의 뭐 한 2만 5천 불 그 정도면 충분히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지금 이제 4년 후인 오늘은 2만 5천 불에 완전 100%가 이제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시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실 때 우리가 이런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준비,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세우셔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분들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장례식은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많은 관심 속에서 비용도 최하 2만 불 이상, 뭐 유명한 분들은, 유명 그 인사분들은 1억에서 뭐 10억도 사용하는 그 결혼식의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시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이렇게 걸려도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분 없죠. 물론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결혼식에서도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고 이제 헤어져 이런 분도 이제 제가 두 분 뵀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결혼식은 최하 뭐 결혼식을 뭐 24시간 만에 뭐 72시간 만에 3일 동안에 딱 결정하고 결혼식을 하는 분은 저는 여태껏 못 봤어요. 하지만 장례식을 결혼식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 결혼식과 장례식은 너무나 비슷하게 평생 한 번, 우리 삶 속에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런 죽음 교육은 준비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학교 교육 과정에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그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국민학교 교육 과정에 이런 그 동물이나 이런 그 벌레나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죽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교육을 가르치는데요. 저부터도 이제 손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말을 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지만 아들이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가장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말도 꺼내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제가 세상 밖에서 이제 굿바이 할 때 이러한 갑자기 모든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금기사항으로 절대로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사실 거고 절대로 안 돌아가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신다거나 또 부모님마저도 내가 만약에 이제 굿바이를 할 때는 우리 자녀들 너무나 착하고 효자인 또 효녀인 우리 자녀들이 100%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이 아이들이 잘할 겁니다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믿고 기대하고 이렇게 착하고 효자 효녀인 우리 자녀들이 막상 부모님의 장례식이 이렇게 그 과정을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자녀들이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망설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많이 믿고 그 자녀들이 다 해줄 거야 하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착한 효자 효녀들도 있고 잘 나가고 성공적인 이 자녀일수록 부모님의 장례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반대로 돈이 굉장히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은 경우인데 많은 그 경우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의사 공부 시켜주고 부모님의 그 많은 희생과 이런 노력이 있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그냥 화장을 하면은 아주 간단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장을 선택하는 그 마지막 이런 그 고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녀들의 선택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이런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원하지 않는 화장 플랜이었냐면요, 부모님이 화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25년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부모님이 이런 묘지를 구입을 하시면서요, 정말 양지바르고 너무 좋다 하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내 이 산소자리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이제 묘지까지만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많이 한 열 번도 더 여러분께 말씀, 지금 뭐 열 번째도 더 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묘지만 이렇게 덜렁 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묘지에 가서 이제 어포이문을 해서 묘지 외에 그 부수적인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묘지를 오프닝하고 클로징하는 그런 매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년 뭐 불과 5년 7년 전만 해도요, 거의 부담 없는 가격으로 뭐 2,000불 뭐 3,000불이면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런 가격이 100% 뭐 150%가 오르다 보니 그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돈도 많고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3만 불, 뭐 2만 5천 불, 이렇게 2만 불을 이렇게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을 해야지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 벽에 많은 자녀들이 좌절하고 맙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젊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뭐 타주에 살고 뭐 누가 가서 볼 수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시간적인 부담도 지워주기 싫고 또 금전적으로도 우리가 싹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런 준비를 마치고 나면 훨씬 더 정신적으로 편안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들과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분들은 저의 경험상 많은 그런 지금 요즘에 그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 있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실감을 하실 겁니다. 불과 3월 달에 1,700불 했던 그 오프닝 앤 클로징 그 피가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 파크 한인 공원 묘지 직접 제가 분양한 그 실무자 입장에서 그게 지금 2,300불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오프닝 앤 클로징이 2,300불씩 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죠. 저야말로 정말 매일 묘지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묘지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런 준비가 안 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적극적으로 그 갖고 계신 그 묘지 거기에 가셔서 묘지 외에 추가 비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준비를 함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 조 피너럴 플래너의 피너럴 F하고 플래너 P의 약자를 따서 mariajofp.com이 저의 그 웹사이트인데요. 훨씬 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웹사이트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묘지에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과 장의사에서 들어가는 장례보험, 장례비용의 그 가격은 어떻게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상세하게 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쁘시고 이런 분들은요, 그 웹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묘지는 보통 한 15,000불, 만불에서 15,000불, 3만불 이제 일반적인 묘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35,000불 정도 되면 눈에 좀 괜찮은 그 일반 공원 묘지가 3만불, 35,000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대형 공원묘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웨스민스터 공원묘지나 그린힐스 공원묘지, 랜초 팔라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묘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고 또 우리가 생활을 그 수입이 생길 때 일하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플랜을 세워서 페이먼으로 하신다면은 사실 옛날에 묘지 페이먼이 40불이었는데 지금 120불이었다. 그 지금 뭐 200불이다. 이래도 그냥 그 페이먼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물론 100불씩 내다가 지금 300불이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피하시면 이제 500불씩 또 1000불씩 내실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예전에 왜 이렇게 묘지를 몇십만 불짜리를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제 저 역시도 실제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 가족의 그 중요한 이런 밸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50년, 적어도 50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55년도에 묘지를 이제 네 길을 네 자리를 이제 사셨는데요. 그 네 자리가 얼마였냐면 1955년도에 묘지 네 자리에 260불 정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 50불, 60불 냈겠죠. 한 자리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페이먼이 10불씩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묘지에다가 화장을 해서 이제 화장 유골함을 이제 묻는 이런 그 장례 보험, 그거를 화장하는 장례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신 거죠. 장례 보험을. 그래서 이제 묘지는 1955년도에 사셨고 장례보험은 1985년도인가 82년도인가 이제 그때 사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화장하는 그 장례 비용, 보험 비용이 얼마였냐면 456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례 화장하는 장례보험이 만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모르고 있다가 막상 이제 우리 사랑하는 뭐 할머니들 이렇게 이제 임종하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이 화장 장례식 비용이나 또 묘지 가격이 이렇게 수십 배, 30배씩 이렇게 올라 있는 거에 정말 충격이죠. 아니 뭐 3,000불씩 5,000불 했던 묘지가 3만 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3,000불 2,000불 했던 장례 비용이 10,000불 또 매장은 뭐 15,000불 20,000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비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시면 결국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10,000불씩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이제 신세지기도 싫어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 그리고 사실 그 자녀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잘 나가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부담 지우기 싫다. 이래서 이제 많은 우리 한인 부모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준비를 이제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만이 우리 그 준비해 주신 부모님 그 그런 사랑, 그 영혼이 그 사랑과 존경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또그 사람들을 위한 그 배려 또 마지막 그 준비는 이런 정말 사랑과 선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은 이별이 아니듯이 우리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지막 이런 장례식이라든가 마지막 그런 추억이나 그 스토리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돼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조금 그 마음의 여유라든가 이런 상처가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없이 많은 이런 그 정신적인 것도 하지 그렇지만 경제적인 이런 부담감을 많이 남겨줬을 때에는 그 아이들의 슬픔도 오래 가고 어떠한 상처도 그 치유하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준비를 잘 해주신 이런 소중한 이런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 많은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한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빨리 그 정상적인 그 일터로 또 이런 그 가족의 그런 관계가 빨리 그 치유가 되면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정말 우리 부모님께 존경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마음속에서 정말 깊은 감동이 옵니다. 많은 감동이 밀려오고 또그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런 희생과 마음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많이 느끼게 되고 이제 살아계실 때는 이제 부모님이 희생을 많이 하셔도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무관심 속에 부모님도 그렇고 많은 것들 그 가족 관계 무관심 속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제 정말 뭐 모두가 피하고 싶은 주제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임종이 가까이 계신 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일이 하나씩 계획을 하고 어떤 걸로 결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가족 간의 그 미팅을 하시게 되면 많은 그 싸움과 불합평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그 어려운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의 그 이제 저의 직업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 그 살아생전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떠난 분들은 훨씬 더 그 슬픔의 이런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더더욱 이런 준비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요즘에 정말 100세 시대인데요. 우리가 이제 100세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마지막 익스펜스, 마지막 비용, 지출 비용에 대해서 자녀들이나 또 내 자신에게도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런 죽는 거에 대한 이런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그 플랜을 세우시고 싶으시거나 또 어려움에 처해시고 이제 그 궁금한 그 문제가 있으시면은요, 제 전화번호 남기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번호 상담 전화번호는요 310-987-0736번입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지역 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올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저 유대 땅에서부터 밤새 걸어오셔가지고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날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이 낯선 외간 남자에게, 그것도 유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거시다가 계속해서 가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냐면, 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냐면, 너 나한테 얘기한 적 없지만 나는 네가 남편이 다섯 있었던 것도 알아.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닌 것도 안다. 아, 이 여자가 그냥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죠? 남편이 다섯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얘기는 그 남편들의 이름까지도 다 안다는 얘기고 그 남편들이 어떤 놈들인지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는 너의 속을, 너의 삶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우리 정도 되면 마음을 오픈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굉장히 많은 상처와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화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내 삶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언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로 내가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자기의 이 사생활에서 이 포커스를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저 뒷산에 있는 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포커스를 흐리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예배드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예배하거나 저기서 예배하거나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될까? 먼저 이 여인이요, 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 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지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지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이걸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토라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고 있었고 우리 구약 성경, 토라, 모세오경을 같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과 거의 똑같은 사마리아 오경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 두 책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오경과 모세 오경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어디에다가 세울 것인가, 그 구절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는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 예루살렘에, 그죠? 거기에 성전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 아니 이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리심산 위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그 사마리아 오경의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에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이 드렸던 이 질문은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사마리아 오경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도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니네들은 이방 민족이야, 니네들은 개보다 못한 민족이야 하면서 피가 섞였다고 같이 동참을 안 시켜줍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심산에다가 그들이 그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말라기하고 우리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암흑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BC 128년에 유대인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배 장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만 임재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여러 군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군데의 장소를 정해서 임재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 어디죠? 예루살렘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자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하고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딱 한 장소를 정했어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의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든 사람이 거기로 가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예배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특히 사마리아인들에게 자기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임재한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그냥 화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꼭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커먼센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 인생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진다,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어떤 위기가 생긴다거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해석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남편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놈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 거쳐간 여인이에요,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 사는 녀석은 남편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여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삶으로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자신은 자신의 이 기구한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틀림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면 내 조상의 죄나 내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용서받는 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거기 가면 내 인생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동물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납니까? 라는 질문을 이 여자가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좀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여자는 뭐 창녀다, 뭐 행실이 나쁜 여자다, 뭐 남자를 다섯 명 거칠 정도면 뭐 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여인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묵상해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라는 거예요. 나도 메시아가 올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이 여자는 전혀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살았던 그런 여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저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님?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됐어. 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예수님 대화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는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그죠?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먼저 영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 이 단어는 성경에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일컬을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 예. 여기서 나오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원어로 보면 성령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의한 예배,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구약시대에 이 율법의 시대에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동물을 가지고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속함을 받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래서 누구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이끌어간 사람은 제사장,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배를 인도한다고요? 성령님, 푸뉴마,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의 시대에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시대부터는 이제는 인간이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성령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 예배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는 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예배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그럴 때 이 알레떼이아는 무엇인가?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24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알레떼이아가 무엇인지를 아주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확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진리, 그러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팩트, 사실, 물론 오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어떤 것, 보편타당한 어떤 법칙.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신이, 내가 바로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유한 몸이 아니었어요. 자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또 사망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해서 예수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그 예수가 나를 죄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를 옥죄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나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는 세상의 것에서부터,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죽음의 그늘에서부터, 모든 죄의 악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은 예배. 구약의 예배는 동물을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이 신약의 예배는, 복음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동물 대신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잠깐 동안 우리의 죄를 덮어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황소로 또 양의 염소의 피로 구약시대의 죄를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도말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늘 주님께 달려가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친한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듣고 여인이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단지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네 눈앞에 있어. 내가 메시아야. 사실 이 얘기를 듣는 동안에 이 여인의 영혼에서는 천지 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얘기를 듣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의 반응,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현상은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삶에서 일어난 현상들이었어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려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땠습니까?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삶의 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자마자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모든 보물이었고 소망이었던 모든 그 돈을 버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그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일하고 있는데, 세리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적인 현상,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고 나의 가장 재산 1호 이것을 왜 버려두는 것일까?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지 않다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것을 다 버릴 정도로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두고 버려두고, 잠시 여기에 놓아두고가 아니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붙든 거예요. 예수를 붙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를 붙들고 살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잠깐 내 육체에 어떤 목마름을 그 컨치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생명수를 내가 붙들겠다.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물동이를 내려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뇌, 고난, 삶의 어두움, 그의 육체적인 소망, 그 어떤 그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이 내 인생을 진짜 한번 리셋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한번 다 뒤집어 엎고 새 인생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모셔서 예수를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리셋됩니다. 새로운 장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요,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대박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그래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0: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갖고 있는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산에서 샘이 솟아나오고 샘이 강물이 터져나오고 골짜기 가운데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 나온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연못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마른 땅 같은 내 삶을 샘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여인은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 안에 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면 견딜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주체하고 싶어서 누르려 그래도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뭐 무슨 어디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입이 근질거려서 이걸 어떻게 내가 참고 하나? 내가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주책이라고 할 텐데 개의치 않고 여러분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다이아 반지를 주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동창회 가서 이렇게 하면서 좋은 시계 갖고 있으면 막 이렇게 정말 진짜 참 기쁨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면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전하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 한 행동이 그겁니다. 1마일이라 되는 수가성으로 잽싸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한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불행했던 원인, 내가 그동안 행복하지 못했던 원인이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남편이 없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신분이 천해서,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비천해서, 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내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더라면 진짜 참 행복을, 참 기쁨을 내가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와 보십시오. 여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가성에 가서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인생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들썩들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스, 기쁨의 샘이십니다. 행복의 샘이세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샘을 가지시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행복의 샘을 가질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왜 이렇게 되냐면 기쁨의 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샘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기쁨의 샘을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기쁨의 삶이 터져나오지 않고 있는가? 무엇이 그 샘을 막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음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습니까? 불평이 이것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 혹은 세상의 행복이 지금 그 샘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모르게 짓는 죄가, 죄된 생각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

0: 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모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죄송하다며 세 차례 머리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3: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3: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
2: 이 회장은 일본 출장 중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며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난 14일 SNS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장관급 최고위 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수장에게서 나온 셈인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5: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줄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4: 반면 긴급조정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기 전에 노조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사측과 중재에 나선 건데 이 역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5: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또 산업부 역할, 노동부 역할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4: 관계부처가 노와사를 함께 압박하며 이른바 투트랙 중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 추산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헌법상의 노동권을 선뜻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과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6: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파국을 막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중재 노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훌륭한 합의들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중국에서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멋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고 좋은 관계를 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이 전해 듣게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이번 방문이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중 관계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8: I think the last thing we need right now is a war. That's 9,500 miles away. I think that's the last thing we need. We're doing very well.
7: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9: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were working on two different levels. President Xi was working on the level of a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whereas President Trump was much more focused on the immediate present issues of the day.
7: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타이완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약속이자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0: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준의 전격적인 예우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회담 직후에는 최고위급 공동성명과 정부 간 협약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24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렬은 종로길을 따라 조계사로 향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종각 부근입니다. 동국대를 시작으로 서울 흥인지문과 종로를 지나 조계사로 향하고 있는 오색빛깔 다양한 모습의 연등들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형형색색 연등들이 마치 거대한 빛의 강처럼 종로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형형색 등색의 연등이 길고 거대한 빛의 행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일반 시민과 외국인, 불교 단체 등 5만여 명이 연등 10만 개를 들고 행진에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기 보살, 석가모니, 그 외에 여러 보살들의 모습을 한 연등들도 있고요. 부처에 공양하는 등인 향이나 초, 꽃, 과일과 같은 연등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불교,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전통 등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10만 개에 달하는 연등이 서울 도심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녁 7시 흥인지문에서 시작된 행렬은 이곳 탑골공원을 지나 조계사까지 약 4.5km를 이동하고요. 올해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불교계가 정한 봉축 표어는 마음은 선명상, 세상은 대화합

0: 것입니다. 선명상 수행을 통해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온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안과 화합을 주제로 북한 문헌등을 재현했는데요. 북향민이 이를 직접 들고 행렬에 참여합니다. 네, 쾌청한 날씨 속 서울 도심을 수놓은 따뜻한 등불 행렬은 잠시나마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연등 행렬이 마무리된 뒤에는 서울 종각 사거리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대동 한마당도 밤 11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오늘 구미와 경주 등 영남 지방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3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33.9도, 밀양이 33.7도, 대구 33.2도로 예년보다 10도가량 높았습니다. 서울은 29.9도로 어제보다 낮았지만 예년보다는 8도나 높았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대구 낮 기온 33도, 서울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더위 탓에 역대 가장 빠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어제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8.2도였고 서울 최고 기온은 31.3도까지 올라 평년 대비 무더웠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온 주말입니다. 시민들은 장미 향기 가득한 공원을 거닐고 시원한 바다를 찾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잊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1: 붉고 분홍빛 장미 12,000그루가 공원 산책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 시민들은 양산으로 뜨거운 햇살을 가린 채 장미 가득한 길을 걸으며 주말 여유를 만끽합니다. 나들이객들은 형형색색 장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지나가는 봄의 추억을 남깁니다.
2: 저희 꽃을 좋아해서 항상 꽃 필 때마다 뭐 장미공원도 오고 다른 꽃들도 보러 다니는데 여기는 해마다 지금 한 5, 6년째 계속 오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다음 달 중순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은 일찍 찾아온 여름 날씨에 벌써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때이른 불볕더위에 신이 난 아이들은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시원한 물놀이에 흠뻑 빠졌습니다.
3: 어제 서울에서 내려왔었는데 서울은 막 습하더라고요. 너무 덥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상쾌하고 따뜻하고 또 물놀이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꽃길과 바닷가를 찾은 시민들은 초여름 햇살 아래서 느긋한 주말 한때를 보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월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에서 김용남 후보를 총력 지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진보당 김재현 후보 등 범진보 후보들 역시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동해번쩍 서해번쩍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박 2일 제주 일정 뒤 곧바로 경기 평택으로 날아갔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바로 다음 날 지도부를 이끌고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김용남 후보 전폭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정 대표는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민주당의 아들이자 민주당의 공천자라며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분명한 것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와 손잡고 뛰어야 합니다.
4: 김 후보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이란 소명을 언급하며 승리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6: 아무리 외국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지긋지긋한 네거티브를 계속 하더라도 저는 참아내겠습니다.
4: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역시 같은 날 보란듯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주도적으로 할 거라며 민주당의 양보는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7: 내가 평생에서 이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커집니다.
4: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평택의 일꾼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치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8: 여러분, 저 김재현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되게 하겠습니다. 없던 길을 만들겠습니다.
9: 지금 상황으로는 범진보 진영이 단일화 대신 정면 대결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보수 단일화 등 일말의 변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다자구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남과 중원을 거쳐 이번에는 험지 호남을 찾았습니다. 보폭을 한층 넓히는 동시에 대여 총공세를 펼치며 세모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주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향한 곳은 전북 전주였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방문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당의 불모지 호남을 찾은 겁니다. 장 대표는 누군가는 왜 수모당하러 갔느냐 하지만 진심을 다하면 호남도 변할 거라 믿는다며 당장 표심 변화나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호남을 향한 진정성을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전북이 보내는 한 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니라 더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한껏 부각했습니다.
11: 새만금 희망금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끝나면 다 해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30년째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 장 대표는 영남과 중원을 거쳐 호남까지 나날이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격전지 판세가 호전되자 한껏 힘을 받은 모습입니다.
12: 민주당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반헌법적 형태들, 공소치소 특검법과 같은 문명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행태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지지율 격차 축소에
10: SNS를 통한 공중전에도 불을 붙였는데 한층 더 거친 언어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들이 TV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침대 축구의 끝은 역전 극장골이라고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13: 막판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의도적 전략이란 분석인데 원색적 비난이 중도층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성수동 성공 신화를 부각하며 서울 곳곳에 제2의 성수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개혁신당과 함께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대여 협곡에 나섰는데 양측의 장외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함선 성동구청장 출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홈그라운드인 성수동을 찾았습니다. 성수동 신화를 이룩한 성과를 강조하며 서울 상권 20곳을 제2의 성수동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15: 곳곳에 그런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서울의 경제 활력 이런 것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서울의 경쟁력,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연일 부동산 이슈 몰이에 집중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대학생 월세방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매물 잠김, 월세 폭등 현상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6: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한 정부의 잘못된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4: 개혁신당도 정부의 아집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막혔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7: 무작정 수도꼭지를 막듯이 막아서는 부동산 정책을 그 부동산 불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당이 사실상 공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양측은 후보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18: 후보 단일화나 아니면은 선거 연대까지는 검토하지 않지만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견제할 의사가 있습니다.
14: 정원호, 오세훈 후보 사이 장외 여론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논쟁은 그만하고 정책 대결을 하라고 쏘아붙인 SNS 글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홍 전 시장까지 공작 정치와 저질 네거티브에 회초리를 들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오 후보도 SNS를 통해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가장 저급한 정치라며 말로만 정책 승부하자고 하지 말고 토론에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연일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 후보들은 물론 당대당 대결로 공방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이번엔 보수의 거점이자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0: 낙동강벨트의 후방지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울산은 역대 7번의 시장선거에서 무려 6번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상대로 당을 바꾼 민주당 김상욱 후보, 노동자 지지를 받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격돌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밑바닥의 도도한 물결은 여전히 국민의힘 판정승.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김두겸 씨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천 있게 원만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3: 당 국민의힘 당 가지고 우리가 당선시켜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민주당 가지고 그러니까 배신자지 그 완전히.
1: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밀집한 공단 주변에선 진보 정치 성지다운 노동자 표심이 두드러졌습니다.
4: 내란당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의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는 사람.
5: 노동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생각을 해주는 당을 생각해보니 진보당이 가장
1: 보수 기반의 진보 블록이 공존하는 이 독특한 격전지에서는 뭉쳐야 이길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하차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은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 단일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6: 좀 똘똘 뭉쳐서 누군가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퍼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면은 있어요.
1: 삼선 울산시장 출신이 무소속으로 나온 보수 진영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7: 단일화할 사람은 해야죠.
8: 단일화 필요하다?
7: 필요하다. 필요한 거 맞죠.
0: 김상욱 후보가 시장 선거에 뛰어들며 공석이 된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전태진,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1: 낯선 정치 신인들인 만큼 당을 보겠다, 정책이 우선이다, 자유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9: 나는 어머니 아무도 안 찍는다, 더러워가.
10: 신인들은 모르잖아. 부자 신인이잖아.
9: 나도 그 사람 모르지 그래. 예.
10: 모르더라. 그럼 당을 보는 게 맞아.
11: 제가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동물에 대한 복지가 좀 되는 정당이나 뭐 지도자를 선출하면 좋겠습니다.
12: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따로 없고 공약 이행률이 조금 높으신 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건 있어요.
0: 전례 없는 다자구도가 형성된 만큼 후보 대선법은 복잡합니다. 울산에선 막판까지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3: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태극전사 26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4차례 본선 무대를 밟는 역대 4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먼저 양시창 기자입니다.
14: 붉은 유니폼을 입은 축구팬들이 선수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발표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려는 축구팬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가운데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26명의 태극전사가 확정됐습니다.
15: 마지막 태극전사 한현수 축구사!
14: 공격수는 주장 손흥민을 포함해 오현규와 조규성이 예상대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2선 공격자원은 이강인과 이재성, 황희찬 등 주축 멤버를 포함해 양현준과 배준호, 엄지성 등 유럽파 젊은 피가 승선했습니다. 또 재활 중인 황인범과 함께 백승호와 김진규가 중원을 책임질 적임자로 낙점됐습니다.
16: 항상 꿈꾸는 그런 자리였고 또 이제 저번 월드컵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탁까지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14: 서령우와 이태석, 카스트로프 등 좌우 윙백은 그동안 홍 감독의 신뢰를 받았던 만큼 이변 없이 승선했고 김민재와 함께 이한범과 조유민, 김태현이 대표팀의 최종 수비를 책임집니다. 강원 이기혁은 깜짝 발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장을 맡을 손흥민은 홍 감독과 황선홍 대전 감독, 이윤재 베트남 코치에 이어 네 차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역대 네 번째 태극전사가 됐습니다.
17: 지금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하는 데에서 뭐를 더 주문을 하고 그런 건 없고요. 지금까지 또 해왔던 대로 잘 해줄 거라고 또 기대하고 있고.
14: 이 밖에 전북 강상윤과 조희재, 서울의 골키퍼 윤기욱 등 유망주 3명은 훈련 파트너로 대표팀과 동행합니다. 태극전사 26명을 확정한 홍명보 감독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1차 목표를 32강으로 잡았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3: 독일 프로무대에서 뛰던 옌스 카스트로프가 외국 태생 혼혈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태극 마크를 달았습니다. A매치를 단 한 경기만 뛴 강원 이가혁이 깜짝 발탁된 것도 특징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8: 독일 프로축구 메넨글라트바흐에서 뛰는 옌스 카스트로프가 어머니의 나라를 대표해 북중미 월드컵에 나섭니다. 카스트로프는 지난해 9월 미국 원정 평가전 때 처음으로 태극 마크를 달았습니다.
18: Most Korean word.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Yeah, something like this.
8: 외국 태생 혼혈 선수가 한국 남자 국가대표로서 월드컵에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매치 5경기를 소화한 카스트로프의 최대 강점은 투지입니다. 활동량이 많고 몸싸움을 즐기는 멀티플레이어로 측면 수비수는 물론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본선 무대에선 윙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 이기혁의 발탁은 파격에 가깝습니다. A매치를 단 한 경기만 뛰었기 때문입니다. 강원이 단 1실점만 허용한 이번 달 4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최후방을 든든히 지켜낸 걸 주목했습니다.
17: 그 안에서 경기력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핵심의 어떤 자리에 이기혁 선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봤고.
8: 그래도 홍명보 감독의 이번 선택 역시 변화보단 안정에 무게를 뒀습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13: 북한 여자 축구 클럽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 내일 남측을 찾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8년 만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엔 처음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9: 평양을 연고로 둔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중간 훈련지인 베이징을 떠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선수와 감독, 스태프까지 포함해 39명 규모로 체육상 등 북한 고위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소는 경기가 열리는 수원의 한 호텔로 오는 20일 수원FC 위민과 아시아축구연맹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 승자가 23일 결승전에 진출하는 만큼 북한 선수단은 최장 8일 동안 남한에 머물 예정입니다. 남북 대결이 펼쳐질 4강전 티켓 7천여 장은 12시간 만에 매진되면서 경기장뿐 아니라 관람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시민사회단체 200여 곳은 이미 3,000명 규모의 공동 응원단을 꾸린 상태로 응원 비용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 그 경기장에서는 뭐 양측 국호를 사용할 계획은 없고요. 이게 이제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이제 클럽 경기이고, 그래서 양 팀의 팀명과 개별적인 선수 이름을 부르면서.
19: 북한 스포츠 선수의 방남은 지난 2018년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참석 이후 8년 만으로 우리 정부 고위급이 경기를 직접 관람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일체의 교류가 끊어진 상황에서 8년 만에 선수단 방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관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헌법까지 개정한 북한의 정치적 해석에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1: 우리 측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서포터를 정치에 활용한다는 대남 압박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합니다.
19: 이번 북한 축구단의 방남 배경도 남북관계 개선 신호보다는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거란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3: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은 희생자들은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2: 5월 영령들의 넋이 깃든 국립 5.18 민주묘지가 참배객들로 붐빕니다. 4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시민들은 태극기와 무궁화가 놓인 묘역을 둘러보며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5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2: 저희 아이가 그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좀 잃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2: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은 간접적으로 접했던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도 희생자들의 비석을 닦으며 5월 00의 넋을 기렸습니다. 5.18 기념주간을 맞아 민주묘지를 찾은 시민들은 대동정신으로 상생하고 통합된 사회를 염원했습니다.
3: 광주의 이 그 항쟁은 저 주먹밥이랑 김밥을 같이 나눴던 거가 그 정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같이 나누는 그 주먹밥, 김밥이 언제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어요.
22: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은 6년 만에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거행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13: 서울 보라매역 인근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서울 북한산에서 행적이 끊긴 여성이 실종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빨간 승용차 후미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맞은편 트럭도 큰 충격을 받은 듯 차문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서울 신길동 보라매역 인근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한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산에 오른 뒤 행적이 끊겼던 50대 여성이 실종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지난달 17일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을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3시쯤 북한산 노적봉 밑에서 숨져 있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아침 7시쯤엔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미얀마 국적 40대 남성이 동료 외국인 선원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3: 캄보디아의 거점을 두고 거액의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조직은 SNS에 출장 성매매나 조건 만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오는 사람에게 노쇼 방지금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A씨는 주로 성매매 업체 관계자나 조건 만남 여성인 것처럼 대화하며 호감을 쌓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속은 수십 명이 빼앗긴 피해 금액만 27억 원에 달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고물가 속에 필요한 만큼만 사려는 소비가 늘면서 유통업계 소포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빙수도 컵에 담고 채소도 한 끼 분량으로 쪼개 파는 시대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3: 빙수 위로 먹음직한 떡과 팥이 올라갑니다. 커다란 그릇 대신 팥빙수가 완성된 곳은 바로 컵입니다. 최근 커피 전문점들은 1인용 컵빙수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24: 컵에 나오니까 양도 적당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23: 비교적 작은 용량의 가격 부담을 낮춘 제품들인데 편의점도 다양한 제품으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5: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과일입니다. 키위, 자몽 이렇게 하나씩 구매가 가능하도록 무게가 아닌 낱개로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23: 혼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작은 피자와 닭강정은 물론 신선식품까지 소포장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조각 수박과 과일, 소용량 채소처럼 1, 2인 가구가 남김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매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26: 예, 저는 즐겨 먹는데요. 왜냐하면 큰 거를 사다 하면은 많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23: 실제 판매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는 조각 수박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고 롯데마트에서는 방울양배추와 조각 수박 판매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편의점 소포장 제품 매출도 GS25는 38.3%, CU는 26.2% 증가했습니다. 1, 2인 가구 증가에 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려는 소비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예전에는 소비가 대용량의 가성비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고물가 상황이라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방향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23: 고물가와 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유통업계도 이제는 많이 사는 소비보다 남기자는 소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3: 미디어 시장 지각 변동 속에 지상파 드라마들은 올해도 주요 시상식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입지를 키운 글로벌 OTT들은 차세대 배우를 키우는 무대로 부서가면서 업계 내 영향력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방송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은 김 부장.
6: 따뜻하고 섬세하게 반응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작품상과 남녀 최우수 연기상을 배출한 드라마들까지.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수상작으로 호명된 드라마 가운데 지상파 방영 작품들은 없었습니다. 지상파가 한때 국내 대표 종합예술 시상식을 동무대로 삼았던 과거가 무색할 만큼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2, 3년마다 반복되면서 드라마 시장이 투자 규모가 큰 종편과 케이블, 나아가 글로벌 OTT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 중심축의 이동은 역할 변화로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차지한 넷플릭스 공포 시리즈 기리고. 신인급 배우들의 활약이 반전 흥행을 이끈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글로벌 OTT는 어느새 신선한 얼굴들의 성장 경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7: 신인 배우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다는 캐스팅 제의도 제가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도 전혀 상관없이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5: 2000년대생 남자 배우 3인방으로 불리는 김재원, 문상민, 이채민도 OTT 제작 작품이나 OTT를 통한 글로벌 유통이 입지를 넓히는 중요 발판이었습니다.
9: 2000년대 그 이후에 또 스타급을 캐스팅해서 가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 보니 그 신인 발굴 좀 약화된 것이 있는데 OTT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특히 장르물을 중심으로 해서
5: 전통 방송사들의 영향력 약화는 세계적인 흐름에 가깝지만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국내 제작 생태계 경쟁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송진입니다.
13: 김지은이 전국 사격대회 여자 50m 소총 3자세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김지은은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 일반부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362.8점을 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는 올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오세희가 세운 종전 한국 기록을 0.1점 뛰어넘은 신기록으로 독일 얀센의 세계 기록에 불과 0.1점 뒤진 기록입니다.
10: 계절이 서두르는 바람에 봄이 더 짧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구는 33도로 평년 기온을 7,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일교차도 크게 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비 내리는 곳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청주 15도, 울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 31도, 전주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3: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모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 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죄송하다며 세 차례 머리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3: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몸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3: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
2: 이 회장은 일본 출장 중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며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난 14일 SNS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장관급 최고위 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수장에게서 나온 셈인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5: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줄이 안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4: 반면 긴급조정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기 전에 노조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사측과 중재에 나선 건데 이 역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5: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또 산업부 역할, 노동부 역할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4: 관계부처가 노와사를 함께 압박하며 이른바 투트랙 중재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 추산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헌법상의 노동권을 선뜻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과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6: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파국을 막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중재 노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훌륭한 합의들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중국에서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멋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고 좋은 관계를 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이 전해 듣게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이번 방문이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중 관계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0: said the last thing we need right now is a war. That's 9,500 miles away. I think that's the last thing we need. We're doing very well.
1: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2: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were working on two different levels. President Xi was working on the level of a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whereas President Trump was much more focused on the immediate present issues of the day.
1: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타이완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약속이자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 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5: I don't need favors. I think he will. I think automatically he'd like to see it opened up. He gets about 40% of his energy or his oil from that, you know, from the strait.
4: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6: 这场本不该发生的战争没有任何进行下去的必要早一点找到解决出路对美伊双方有利也对地区各国乃至整个世界有利
4: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규입니다.
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늘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당초 하루짜리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이틀간의 국빈 방문으로 격상되면서 최근 중국을 찾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준의 전격적인 예우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0: 칼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 자, 어제 코스피 단 8000피까지 그 19포인트 남기고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개장 상황은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7998포인트.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8000을 찍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8000피를 넘어서 이제 최근 분위기는 1만 피 전망도 지금 쏙쏙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이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증시를 한번 분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작진께서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일타 염블리와 함께인데요. 이게 진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네, 어깨쯤에서 팔라고 하던데 매도 시점이 고민된다. 왜 내 계좌만 마이너스냐. 뭐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이나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것까지 제가 알차게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8000 넘었네요. 네, 와, 역사적인 현장에서 저희가 8000을 딱 찍고 좀 약간 밀리는데, 아무튼 정말 이 8000이 좀 끝이 아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 자, 오늘 이제 두 분의 좀 특별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님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 기자님, 그 네. 사실 그 취재차 저한테도 한 번씩 연락 주시잖아요.
3: 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 요즘 정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이 경제 기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 문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3: 네, 이사님도 이런저런 기자 뭐 전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쁘시겠지만, 네. 저도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굉장히 바쁩니다. 이게 지인들이 이거 엄청 연락이 와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뭘 사야 되냐, 네. 뭐 현대차 샀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정말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다, 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저도 최근에 느꼈지만, 그렇지만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 쉽지 않다.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오랜만에 해도 코스피가 85%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좀 이렇게 ETF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ETF도 좀 알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염승환의 ETF 완전 정복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카메라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네네.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사실 ETF라고 하면은 그냥 그 상품 이름으로 다들 이게 검색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안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뭐 보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네네.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추천한다. 이 말씀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 네, 제가 절대 부탁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사실 요즘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받으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래도 오늘 좀 토론을 해볼 예정인데, 그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먼저 코스피 1만 포인트 진짜 갈지 요걸 한번 좀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좀 의견들이 좀 엇갈리잖아요. 지금 조금 뭐 조심해야 된다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뭐 1만도 싸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포함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간다 아니면 이게 이미 고점이다. 좀 어떻게 좀 요즘에 좀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3: 예, 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잘 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는 만 포인트는 갈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실적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도 이 한국 증시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뭐 PBR, 주가 수익 비율, PER 등 측면에서 뭐 선진국은 물론해서 이 신흥국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 최근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지표들을 많이 따라잡았지만 여전히 낮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박스피 때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그때 왜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외국보다 이렇게 낮게 평가받습니까? 하면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뭐죠? 북한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북한 그대로 있는데 훨씬 지표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도 이 한국 증시가 지금 글로벌리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만 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 네, 그 이재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1만 피로 혹시 이게 전망하시는지, 아니면 그렇다면 좀 근거는 좀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4: 네, 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지금 7천에서 8천까지 오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빨랐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그만큼 유동성이 확대됐고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수급으로 이렇게 올렸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새로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거고, 예탁금도 거의 140조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너무 가파른 시세가 나왔다 보니까 일부 이제 출렁임은 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 만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왜냐하면 워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근데 만이라는 그 숫자 자체는 저는 좀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 출렁임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왜 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이익 추정치 상향이 작년으로 돌아가면, 작년 말로 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뭐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100조, 200조, 300조, 정말 단시간에 계속해서 100조 단위로 늘어났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고, 메모리 가격과 낸드 가격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딱 여기 정도에서 가격이 멈출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수요 자체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 수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을 지속적으로 좀 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이렇게 탄탄하게 영업이익 기초 체력을 갖고 지금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아쉽게 주가로는 적용이 되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산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선, 방산 뒤에서 잘 받쳐주는 산업들이 있다 보니 이게 수급이 결국에는 확산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살짝 힘이 약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들까지도 주가가 좀 동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바닥에 깔고 조선, 뭐 방산 이렇게 새롭게 또 실적을 갖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섹터들이 좀 올라와 주면 저는 만스피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 네, 만스피. 아, 네. 이제 듣기만 해도 너무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워낙 좋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 맞는데, 그게 좀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등한 게 좀 가장 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최대 관심은 AI 사이클 같아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려면 결국 삼성자이닉스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자꾸 올라오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 AI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게 결국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 아니냐, 불황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표님 좀 생각 어떠세요?
4: 불황을 지금 걱정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중간중간 계속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반도체 그리고 AI 사이클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중간 암초를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뭐 구글의 터보컨트 이야기, 중국의 딥시크 이야기도 있었고, 또 사모대출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계속 레벨업된 이유는 이 AI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빅테크 CEO 이더라도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네. 1등을 하고 2등을 했던 기업이 AI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우려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투자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고 중간중간 이런 뭐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그 과정 속에 우려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에이전트,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구간 속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기업들은 돈을 더 투자를 할 추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으로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지갑을 연다는 건 뭐 호황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지금 파업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또 우려로 작용이 됐지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쪽으로 시장은 보고 있어서 오늘 KB증권에서도 또 목표주가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구간이지 벌써부터 좀 불황을 걱정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 네. 계속 제 귓 속에는 자꾸 이제 만 무조건 간다 이렇게 좀 들려요.
6: 네네.
5: 네, 물론 이제 반론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충분히 이제 근거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사실 특히 아마존 CEO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주주수 한번 보내가지고 얼마나 아마존 CEO도 시달렸겠어요.
4: 맞아요.
5: 주주들한테
6: 네.
5: 왜 투자만 하냐 그랬더니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엄중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아마존도 올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 네.
5: 그 기자님 그 4월 말 5월 초에 근데 실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좀
6: 네, 맞습니다.
5: 지금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죠?
6: 네,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려간다 네. 이런 확인들이 계속 필요한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격적인 곳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올해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가까이 네. 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이 한 728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정말 작은 규모가 아닌데 한 기업의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의 40% 정도 쓴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난 규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돈 대부분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에 여기가 좀 뒷받침되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메타 같은 경우에도 한 최대 1,450억 달러 이 정도까지 돈 쓰겠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900억 달러 이게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AI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사님의 의견도 사실 궁금합니다.
5: 저요?
6: 네. 이 AI 사이클이 이제 지금이 어디에 와 있나 이게 그게 사실 투자자들이 궁금해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월 말 이후로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한 60% 이상 네.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뉴욕 증시에서는 뭐 반도체 과열 우려 뭐 이런 건 없을까요?
5: 네, 어디든 이렇게 오르면 과열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올해 2월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빅테크들 투자 늘릴 때마다 네. 이제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죠. 과열이다, 투자 과열이다, 주가도 과열이다. 그랬는데 그게 벌써 1년 연장됐고, 근데 또 최근에 아까도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빅테크들이 줄이면 어떡할까 이랬는데 오히려 더 늘려버렸고, 근데 이제 저도 그 실적을 봤는데 내년까지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 수주를 받은 걸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도 지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과열 우려는 있지만 또 버블 우려도 없는 건 아니지만 AI 사이클이 이제 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예전에 인터넷 사이클과 좀 비슷하게 저는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이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저는 고점은 아니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모두가 이제 너무 낙관할 때 좀 네. 항상 네. 그러니까 뭐 과열 우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열차에서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갈 좀 목적지는 좀 더 남아있지 않나
6: 네.
5: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보니까 삼성전자 조금 약간 이제 좀 혼조세 좀 보이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요즘에 좀 강하긴 한데 오늘 뭐 최근에 삼성전자 뭐 30만 전자
6: 네.
5: 얘기도 나오고 또 하이닉스 200만 닉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사실 목표가 보면 하이닉스 막 400만 원 얘기도 아니 3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6: 네.
5: 삼성전자 막 40만 원 얘기도 지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대표님께서는 혹시 요 진짜 좀 충분히 가능한 조건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저는 물론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5: 네.
4: 아직까지도 상방에 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조건 내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까지 홀딩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때는 아이디어를 삼아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외사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게 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방향성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 뭐 48만 원, 45만 원을 제시했을 때 아, 그럼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보는 쪽이 더 많은 것이고 여기서 내가 그 가격을 목표치를 갖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80% 정도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해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들이 다 제시하는 그러니까 근거에 대해서는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이 이제 이게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증설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증설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 밝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1, 2년 정도는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은 좀 지속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디램, 낸드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AI가 학습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더 많은 디램이 필요해졌고 더 많은 기술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HBM 기술력을 엔비디아가 원하는 사양까지 맞추지 못하면 뭔가 반도체 기업들이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범용 디램, 뭐 소켐2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HBM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성이 범용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쇼티지 현상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1년 안에는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금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물량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고 이것은 메모리 기업들에게 수혜적인 측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변압기 기업들도 예전으로 좀 돌아가면 저도 고지식했는지 네. 효성중공업 목표주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쇼티지고 굉장히 네. 수준은 많이 나오는 건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봐왔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항상 생각을 네네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식시장은 그거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그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숫자와 성장을 봤을 때 그게 타당하다고 한다면 당장 100만 원은 넘어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반도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유연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너무 그 가격에 매몰될 필요 없다. 네. 네. 사실 가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총을 보고 네.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제가 기자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사실 오늘도 보니까 하이닉스는 어쨌든 오늘도 오르거든요. 네. 삼성 오늘도 좀 빠져요. 약간. 근데 파업 리스크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기자님께서도 이거 좀 계속 좀 아마 확인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영향을 좀 많이 줄까요?
3: 아, 파업이요? 예. 네. 파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중에 고르시다가 그래도 삼성전자지 하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하이닉스 이렇게 오르는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 오르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네.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이런 것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이 네. 되는데요. 지금 파업에 대해서 좀 새로운 업데이트된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21일이니까 네. 정확히는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노사가 이렇다 할 접점 지금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분들 만약 이것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막겠다. 긴급 조정권까지 지금 언급한 상황이거든요. 이 긴급 조정권이 이 파업이 국민의 일상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30일간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삼성전자 반도체 빨리 팔아야 되는데 공장이 당장 멈추는 일이다. 뭐 이런 일은 사실상 정부의 이 긴급조정권 때문에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올랐던 것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노사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사실 노조 측이 지금 바라는 것이 영업이익의 15% 그리고 이제 캡을 없애라 이런 건데 노조 측이 이제 15%에서 13%
6: 20%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잘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사실 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일만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잘 대화가 풀리길 그렇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네, 그러니까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파업하면 긴급 조정 발동이 불가피하다.
6: 네, 맞습니다.
5: 이렇게 또 했고, 전영현 그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면서 이제 한 말씀했는데, 어쨌든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저도 막 이렇게 데이터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그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주식 열기가 뜨거운데 그 중에 핵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6: 네, 맞습니다.
5: 근데 거기에 돈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파업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또 주가에 영향을 보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어쨌든 모쪼록 좀 이렇게 파업이 좀 어떻게 뭐 파업보다는 좀 노사 좀 합의가 좀 잘 돼서 좀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파업 얘기를 좀 했지만 좀 장밋빛 전망을 좀 많이 담아서 뭐 일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조금 이제 약간 그 반대편의 좀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그 평균 주가 자산 비율이 PBR이 지금 2배 수준까지 올라왔고,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도 한 배를 지금 넘어섰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좀 저평가는 또 아니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PER로 보면 좀 싸 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2,500에서 지금 8,000까지 왔는데 많이 오른 것도 좀 사실이고, 그래도 여전히 좀 우리가 아직도 할인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4: 네, 일단 보통 일본이라든지 대만 쪽이랑 많이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증시가 여전히 대만이 3.4배인 걸 미뤄봤을 때는 좀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평가 쪽에는 지금 대만과 비교해도 그런 상황이고,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행 PER로 봤을 때는 한 7.8배 정도 되면 이게 평균이 한 10배 정도였기 때문에 그 평균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9천 정도 가도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익이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선행 PER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도 이제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평가라는 부분보다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좀 타당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뭐 LG, 현대차 이런 쪽의 또 종목군들이 같이 좀 연동돼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 지금 뭐 이런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참 지금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평가니까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쏠려오고 있는 이 화랑을 좀 놓치기에는 아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여유는 있다.
6: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가격보다는 시총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전믹스 가격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여전히 그래도 저렴한 건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요거 좀 이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5: 근데 결국 이제 반도체를 사이클로 보냐 아니면 바뀌었냐 이걸로 봐야 되는데, 이익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사이클을 타냐면, 옛날에 그랬거든요. 돈 많이 벌 때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또 불황 오니까. 그러면 이제 높을 이제 이익 좋을 때 팔고 이익이 나쁠 때 오히려 사는 그런 사이클을 많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이 지금 반도체 가격 높은 가격이, 어쨌든 우리는 미래는 모르죠 명확히. 근데 지금 뭐 장기 공급 계약 뭐 5년짜리 계약도 맺겠다. 뭐 지금 뭐 서로 지금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메모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이 높은 이익이 계속 장기간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익을 신뢰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는 순간 이제 이 기업 가치는 당연히 한 단계 더 레벨을 할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저도 좀 싸다고 보는 이유가, 아직도 시장에서 한 절반 정도는 못 믿어요. 결국 이건 사이클이야. 근데 또 이제 저같이 절반은 아니야 바뀌었어. 이제 이익을 믿자. 이 오랫동안 이익이 유지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반. 근데 이제 저처럼 다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주가 이미 올라가 있겠죠.
6: 모두가 믿을 때가 오히려 비쌀 때가 있다.
5: 이제 그럼 이제 PER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건 여전히 저는 기회가 많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1부가 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일반 피해 진짜 갈까에 대한 저 답변은 저희도 좀 충분히 드렸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감개 무량하게 저희가 또 지금 방송하는 날 또 참 제가 오늘 처음으로 MC를 해봤는데 8,000피 넘어가지고 너무 좀 기분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역사적인 좀 날이 됐는데 저희가 어쨌든 또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 그 잠시 좀 쉬었다가 저희가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자,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이렇게 오를수록 내 계좌만 텅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이 기자님 좀 투자들의 진짜 궁금사항이 좀 뭘까요?
3: 투자자들의 궁금한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사 댓글을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 기사에 대한 피드백보다도 그래서 뭘 사라는 거냐? 그래서 반도체 지금 들어가요 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결국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시는 맞아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청취자분들도 어떤 업종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5: 아니 안 그래도 여기 좀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안녕하세요 연불리님 진행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주린인데 예, 궁금한 게 반도체 주식을 100주 이상 갖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면 단가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게 이득이냐 아니면 매도하고 새로 매수하는 게 이득이냐 아마 이렇게 아마도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답변 드리고 싶은 게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해요. 수익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면 그게 1,000만 원이지 수익률 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배나도 10배나면 물론 1,000만 원이긴 하지만 네. 유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3: 맞습니다.
5: 내가 금액을 얼마 버냐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면 더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3: 네.
5: 예. 근데 아니다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저는 그 아마 단가 때문에 좀 고민하신 것 같아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2부를 지금 이제 할 텐데 2부는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되나 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제 시장을 이끄는 큰 축이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AI 수혜주 이제 아까 뭐 변압기 얘기도 해주셨지만 반도체 전력기기 뭐 에너지가 있을 거고 로봇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예, 우리나라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마지막이 머니무브 그래서 돈이 지금 예금에서 뭐 주식으로 오니까 뭐 증권사 상법 개정하면서 지주 요새 또 백화점주들도 좀 뜨거운데
3: 네.
5: 자 근데 이제 먼저 기자님 그 AI 수혜주가 좀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전력기기부터 네. 많이 올랐는데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오르는 상황인가요?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밸류체인이 많이 올랐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 이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거의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지난해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난해까지 하면 너무 숫자가 크게 나오고 올해 5달 반 정도만 놓고 보면은 LS 일렉트릭 어제 기준으로 184% 올랐고요. 효성 중고고 118%, HD 현대 일렉트릭 5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주들도 AI 데이터센터, 그 미국 전력망 투자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님께서도 예전에 강조하신 바 있었던 ESS 이런 관련 종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24시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이 ESS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폭증하고 있다. 관련해서 삼성 SDI 어제 기준으로 14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는 장 아니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AI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종목들 다 오르고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 보면은 이 피지컬 AI 이쪽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 전체가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네.
3: 그런데 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걸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AI 수혜주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걸 사고 싶잖아요. 꼭 지나고 보면은 네.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네. 네, 많이 올라갈까요?
4: 네, 사실 참 어렵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서 AI 밸류체인 안에서 좀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반도체에서 촉발이 됐고 그게 전력 인프라 쪽이 좀 받아갔는데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명확하게 찍힐 수 있는 그쪽으로 좀 돈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제 그럼 에이전트 AI 우리가 토큰량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전력도 필요할 거야 이런 내러티브의 형성이 됐다가 이제는 좀 한 단계 넘어가서 성장으로 좀 넘어간 피지컬 AI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으로 시장의 사이클이 좀 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돈이 좀 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앞서서 갔던 그런 반도체 전력 이쪽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좀 시장에 자금이 있다가 이 부분이 또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 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사이클을 좀 타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격적인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힘이 받는 것을 좀 기다리실 분들은 가격적인 마무리와 하방 경직성이 좀 생기는 걸 보시고 다시 진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자금 순환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LG전자가 전 국민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뭐 이제는 정말 로봇 기업이다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LG 그룹주 안에서도 뭐 디스플레이 기업도 있고 로봇을 관제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여기에 뭐 카메라 모듈 정말 많은 또 밸류체인 기업들이 LG 그룹주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로봇 쪽으로 확실히 자금 쪽이 좀 들어오는 경향은 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피지컬 AI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여기서도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할 건데 피지컬 AI 쪽도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반도체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결국 AI 밸류체인 다 같이 보자. 근데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 단기적인 시각과 그리고 중기적인 시각을 좀 나눠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5: 네, LG전자를 얘기해 주셨네요.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6: 맞습니다. LG전자가 사실 한동안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네. 지금 로봇, 피지컬 AI 맞아요. 이런 관련 종목이 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은 현대차, 아틀라스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 생태계를 봤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LG그룹주가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와 관련해서 그 이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LG그룹이 좀 로봇 테마를 이끌고 가서 좀 더 오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나요?
5: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도 로봇 하는데 왜 이렇게 소외받고 있지? 이런 걸 좀 찾을 맞아요. 때가 있는데 그 중에는 LG전자 있어요. 사실 우리가 CES 2016을 봤지만 온통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이었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것만 보고. 근데 LG전자도 뭘 했냐면 거기 가정용 네. 클로이드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공개했는데 명확하죠. LG는 가정용이에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은 저기 공장용입니다. 그래서 좀 색깔은 다른데 시장은 여기만 본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그래서 좀 소외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로봇주들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소외받았던 로봇으로도 가고 네. LG그룹이 어쨌든 또 잘하는 게 LG전자가 가전제품 잘 만드니까 네. 거기에 또 그 액추에 그러니까 뭐 모터 같은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이 로봇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이제 뒤늦게 좀 이제 부각되면서 급등을 하는데 어쨌든 좀 약간 좀 걱정은 되는 건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가니까
6: 네,
5: 과열 좀 논란이 있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또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좀 진정하시고 다만 세상이 바뀌는 건 맞으니까 저는 뭐 로봇은 네. 어쨌든 계속 좀 우상향하는 산업이니까 관심은 갖되 늘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이 이 기대감이 좀 약간 식으면 주가 보통 고점에서 한 20%는 조정을 받아요.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로봇주도 좀 오늘은 차분히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님, 대표님 두 분 다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 말씀해 주시고 피지컬 AI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사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주나 뭐 금융, 뭐 조선, 방산 이쪽도 사실 좀 올랐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이런 업종들도 추후에 다시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4: 주도주를 잡을 수 있냐라는 부분은 어떤 트리거적인 뭔가 큰 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매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뭐 금융 쪽은 주주 환원이라던가 그리고 방어주 성격도 갖고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색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재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 노출되어 있는 재료에서 트리거의 역할을 하려면 이 노출되어 있는 재료에서 정말 그럼 LNG 운반선이라든지 수주를 엄청 많이 받던가 아니면 미국과의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가시화돼서 MRO라든가 뭐 군함, 잠수함 이쪽으로 뭔가 정말 새로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재료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동력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튀어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ASMR 장비를 사줄게, 그리고 우리가 생산 라인에 돈을 대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정도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주도 잘 나오고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다고 지금 이런 감정이 지금 드는 시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나쁜 기업들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자금 쏠림이 AI 쪽으로 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쪽까지도 온기가 확산되려면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시간과의 싸움을 어쨌든 인생처럼 모두의 각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시간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 잔고가 있고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뭔가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투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5: 지금 죄송한데 이제 두 분 대화하시는데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평소 안 보는 채널인데 연불리 오셨다고 해서
6: 아 역시 연불리의 파워 대단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시죠.
6: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 코스피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코스닥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이제 바이오의 시간이다 라면서 바이오에 큰돈 넣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소외받았던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5: 저는 이제 사실 소외받은 기업도 그러니까 강세장이 좋은 점이 한 번씩 다 이렇게 옵니다. 차례가.
6: 기회가.
5: 예. 네, 근데 생각하실 거는 강세장은 특징이 그 주도주에서 출발해서 주도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외받았던 기업 중에 혹시 이제 내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성장성이 좀 약하거나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빠지면 못 팔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제도 한 번씩 오르더라고요. 한번 소외주들 이렇게 네. 올라올 때 한번 저는 좀 속가내자.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소외주인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처럼 로봇 사업이라는 명확한 이런 게 있다면 내가 그냥 끝까지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좋은 또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좀 판단하기도 어렵고 좀 성장성도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고. 그러면 이들은 보통 주도주가 쉴 때 이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를 오를 때 정리해서 주도주로 교체하는 거죠.
6: 갈아타는. 네,
5: 결국엔 네. 근데 주도주인 반도체나 이런 AI 산업이 없으면 결국 강세장이 만약에 우리가 1만 피 얘기를 했지만 1만 피 가도 원하는 만큼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소외주들도 기다리시되 한번 급등할 때 가만히 계시면, 그러니까 급등하니까 이제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때가 좀 고민할 때예요. 내가 정리할까? 끝까지 가져갈까? 요거는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네. 갖고 계신 종목이 다행이니까 그걸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 네, 네. 코스닥 보유자 부신 분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5: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벌써 지금 52분이어가지고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실 좀 다음 주에 근데 좀 관심사 중에 하나가 국민성장펀드 나오잖아요.
6: 네.
5: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가입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세제 혜택이 좋아가지고 좀 그 기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성장펀드는
6: 일단 잘 팔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혜택이 너무 네. 좋고 이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도 다 전재산을 다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분 차원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쯤 되면은 다들 연말정산을 이제 그제서야 이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계좌 뭐 이렇게 IRP 이런 것도 하시지만 이렇게 국민성장펀드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22일에 출시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좀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5: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업종이나 뭐 변수들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이제 그 이제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는데 예, 오늘 코스피가 어쨌든 8,000 넘었다가 또 약간 밀리기도 하고 뭐 네. 오늘 반도체 빠지고 이제 로봇주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셋이 이렇게 특별 조합으로 한번 합을 맞춰봤는데 네. 좀 두 분 좀 소감하고 또 투자자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얘기 좀 간략히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4: 네, 일단 오늘 여기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올라갈 때 빨리 올라타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드실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는 기조를 그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눌림이 나오진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눌림을 활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항상 매수를 하실 때 두 가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가기 때문에 주도주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도주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하셔야 되고 내가 빠지는 두려움이 무서운가 아니면 시장이 가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게 무서운가 이 두 가지 중에 나의 투자의 성향에 맞춰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고 하고 싶다 하신다면 항상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눌림시 매수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지 좀 지키려고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견 드려봅니다.
6: 네. 네, 공모펀드 수익률 보면은 시장 수익률 이기는 펀드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세장에서 내가 이제 매매를 해서 시장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수 추종 ETF 같은 걸 투자를 해서 좀 포모를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런 말씀드립니다.
5: 네, 자 그럼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지은 이지탁 대표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8: But we want the strai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When i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7: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9: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0: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2: President Xi said there was a risk of conflict with the US over Taiwan.
13: N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 think we're going to be I think we'll be fine. He doesn't want to see a war.
11: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4: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15: So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proposal.
14: I'll make a determination.
11: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44년 동안 지켜온 타이완 정책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중을 마치고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다고 답하라는 것인가라며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0: 타이완 외교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다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SNS에 미국의 장기적인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타이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임을 재차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15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약 15분간 통화한 뒤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중국 방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 기대가 컸는데요.
10: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7: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18: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16: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19: I'm concerned that he's got Jensen Huang on this trip with him, the CEO of NVIDIA, because he intends to make a chips for beans deal where we will license even more advanced AI chips in exchange for a temporary benefit like a purchase of soybeans.
16: 결국 미 통상 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정상회담을 11월 중간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 시진핑 국가 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20: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for this beautiful welcome. And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7: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21: 11월 중간 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 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7: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10: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새로운 양국 관계의 위치로 설정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자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 회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무역협상 성과에 대해 미국과 대등한 관세 인하를 양자 무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반대로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10: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23: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22: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9: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해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UAE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남우호 공격 비행체 잔해를 항공편을 통해 어제 국내로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체 잔해는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10: 이란 말고는 사실상 공격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계산 아래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차 합동조사를 마친 남우호는 추가 파견된 국방부 기술분석팀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로 옮겨져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2: 아직 공격 주체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하고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정부는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수단으로 외교적 압박이 거론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행동에 단계별로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3: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다만 추가 조사에서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외교적 공세의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0: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수다쟁이 로빈입니다. 마더스데이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요. 듣고 싶은 음악,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난주에 가족이랑 카타리나 섬 다녀왔거든요. 오프닝 곡 하나 얼른 듣고 와서요. 카타리나 섬 다녀온 이야기 같이 나눌게요. 잠시만요. 오늘

AM 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 함께 듣고 계십니다. 카타리나 섬 다녀온 얘기 나눈다고 했잖아요. 저는 카타리나 섬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뉴포트 항구에서 9시에 출항이라고 그래서 좀 일찍 간다고 8시에 갔는데도 벌써 줄들을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 줄 서가지고 이제 차례로 타는 거니까 줄 서서 이제 커피 마시고 뭐 빵도 먹고. 아 근데 날이 너무 흐렸었어요. 너무 좀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날씨 체크 좀 해보고 그래도 좀 추울 것 같아서 자켓도 좀 챙기고 얇은 머플러도 좀 챙기고 했는데 근데 진짜 머플러 없었으면 진짜 너무너무 추울 뻔했어요.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많이 춥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가 꽤 크더라고요. 카타리나 페리 이렇게 써있고 배에 이제 딱 타니까 달콤한 팝콘 냄새가 많이 나고요. 이제 처음 배를 타니까 조금 설레는 거예요. 인사이드에 앉을까? 안에 앉을까? 이제 막 그러다가 아 그래도 탔는데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그렇고 이제 식구들 다 끌고 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 야외로 된 윈도우 없는 곳.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날씨만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좀 춥더라고요. 그래도 좀 참았죠. 자 이제 그랬는데 이제 뿌앙 하고 이제 배는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배가 그렇게 흔들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천천히 가서 언제 카타리나까지 가냐. 1시간 반이면 간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웬걸요. 갑자기 이제 속도를 막 내는 거예요. 배는 흔들리고 날씨도 춥고 흐리고 바람 너무 많이 불고 막 낭만이고 뭐고 그냥 밑에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계단으로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배가 계속 흔들리니까 뭔가를 잡고 가야 되는데 아 이것도 살짝 조금 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슬쩍 딱 보니까 이제 위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머리는 이제 산발이고 그리고 그 아시죠? 바닷바람을 쐬면 머리가 이렇게 찐득찐득하다 그러나? 좀 희한해져요. 화장 다 지워지고 그러다가 너무 추워갖고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 내려가니까 무슨 VIP 룸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탈 때는 그거를 몰랐는데 이게 이제 중간쯤이 되니까 뭐 그 문을 열었는지 어쨌든 다른 쪽은 전부 사람들이 다 꽉 차 있었고 그 VIP 룸에 이제 들어가서 도착할 때까지 거기서 잘 앉았다가 갔죠. 아우,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타리나 섬에 도착을 해서 내려서 예약한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먹는데 스테이크도 진짜 너무 맛있고요. 가격도 참 착한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배 탈 때 그 직원분들이 뭐 스노클링이나 뭐 잠수함 뭐 투어버스 이런 옵션이 있는데 하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미리 티켓팅 할 때 투어버스를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사하고 투어버스 타는 대로 갔죠. 근데 여기서 또 한 차례 난관이 옵니다. 이 투어버스 타니까 타자마자 너무 졸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났죠. 배에서 너무 추웠죠. 밥 먹었죠. 배는 부르죠. 버스는 덜컹덜컹덜컹 되죠. 가이드는 계속 조곤조곤조곤 사근사근사근 그 카타리나 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이거는 이 상황은 안 졸리면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애기들 재울 때 왜 둥가둥가 하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 버스가 계속 덜컹덜컹 되니까 너무 졸려요. 근데 투어버스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1인당 얼추 한 90불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 저는 신나게 잠만 자고 왔습니다. 카타리나 섬이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하고 예쁘더라고요. 아마 거기 사는 분들은 다 서로서로 이웃끼리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인이 누가 갔다 그러면은 아, 저 사람 외부인이다 알 것 같고 거기에 반스 마켓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그 가이드분도 자기 그 반스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어버스 끝나고 간단히 거기 로컬 쇼핑 좀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배 타고 돌아오는데 저희 가족끼리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냥 위에 올라가지 말자. 그리고 그 배 탄 시간이 저희가 한 4시? 3시? 뭐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해도 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안에 타자. 그래서 이제 안에 탔는데 너무 아늑하고 좋았죠. 눈 뜨니까
도착했더라고요. 배 타자마자 정말 뻗고 잤어요. 아주 재밌었던 그런 경험이었고요. 약간 그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 우리나라 섬마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 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 같기도 했었고,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아주 좋은 시간, 예쁜 시간 또 가졌었습니다. 당일치기 코스로 카타리나 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당일치기 어디 좀 갔다 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신다면 카타리나 섬 추천드리겠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크엔드 수다 오늘은요. 마켓 세일 정보 나누기 전에 타운 내 너무너무 맛있고 오래된 식당 한 곳 이야기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호 들으시면 바로 아 거기 하실만한 곳이에요. 바로 올림픽과 크랜셔에 위치한 신우랑 올케랑 식당입니다. 예전에 저희 라디오 서울 사무실이 윌셔랑 로스모어에 있을 때는 신우 올케 식당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처음 가게 오픈하실 때도 살짝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상호가 신우랑 올케랑이어서 아 진짜 신우 올케가 하시는 식당인가 보다 저희 직원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신우랑 올케랑 하면은 바로 수제 만두죠. 메뉴에 있는 신우님 만둣국. 신우님 만둣국은 김치 만둣국이네요. 메뉴에 또 서방님 칼국수. 이 칼국수는 해물이고요. 마나님 팥 칼국수 그리고 올케 콩국수. 메뉴 이름들이 정말 재밌어요. 이 신우 올케의 부추 냉동만두 드셔보셨죠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만두피 정말 얇고요. 부추가 정말 가득 들어있고 저는 그리고 또 신우 올케 하면 개인적으로 쫄면 진짜 쫄면 너무 맛있어요. 예전에 학교 앞 분식집에서 먹던 양배추 많이 들어간 그런 쫄면 같고요. 떡볶이도 너무 맛있고요. 칼국수는 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데 그래도 칼국수 종류를 좀 보자면 해물칼국수, 팥칼국수, 닭칼국수, 사골칼국수, 멸치칼국수, 김치칼국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수제비도 너무 맛있잖아요. 돈가스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맛 없는 메뉴가 없네요. 콩국수 국물 너무 진하고요. 콩국수 드실 때 혹시 소금간 하시나요? 따로 소금간을 안 하셔도 간이 적당하고 국물이 아주 진한 콩국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신우 올케 모든 메뉴 다 먹어봤네요. 청국장도 맛있고요. 이렇게 타운에 오래되고 맛있는 식당은 많이들 가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당 갈 때는 단촐하게 뭐 친구끼리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좀 사람들 많이 모아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여러 가지 시켜가지고 다 조금씩 맛보게 하는 거죠. 떡만둣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은 쉬운 것 같고 집에서도 자주 해먹을 수 있는 듯 하지만 저는 이 떡만둣국을 잘한다, 이 집이 잘한다, 못한다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사실 국물보다는 떡의 말캉함이죠. 떡이 충분히 국물에 간이 배면서 말캉거리지 않으면 떡만둣국 별로예요. 떡이 만두랑 국물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겉도는 떡만둣국 말고 여기 신우울케랑처럼 떡은 떡대로 만두는 만두대로 국물은 국물대로 각자의 역할이 충실한 떡만둣국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위크드 수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군침 많이들 도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점심은 신우랑 올케랑 한번 런치 외식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 한 곡 같이 들을게요.

0: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1: 신우랑 올케랑.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번 주 H마트 세일 아이템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살치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17불 99. 흔히들 왜 고기 구울 때 자주 뒤집지 말라고 하는데요. 셰프님들은 오히려 고기를 자주 뒤집으라고 합니다. 자주 뒤집어 줄수록 육즙이 더 많아진대요. 안 뒤집고 그러면은 이 수분이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스테이크를 구우시거나 다른 일반 고기를 구우실 때도 오히려 고기를 자주 뒤집어 주는 것이 육즙을 더 꽉 잡아주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크 구울 때 그 하는 소리, 아 진짜 너무 듣기 좋은 소리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듯 스테이크도 그런 것 같아요.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크랑 밥이랑 김치랑 뭐 찌개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저 완전 한식파거든요. 그 다음에는 돼지 등갈비 세일입니다. 돼지 등갈비 파운드당 7불 99. 돼지 등갈비는 그냥 소금 후추만 뿌려서 담백하게 그렇게 구워서 드셔도 맛있고 김치찜, 아 말해 뭐해요. 너무 맛있잖아요. 김치 등갈비찜, 그쵸? 완전 밥도둑.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봤더니 금값이던 파가 단에 25센트로 조금 내렸습니다. 파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저도 파 못 먹었거든요. 파가 단에 25센트. 봄동 배추가 파운드당 1불 29. 한동안 이 봄동 비빔밥이 그렇게 유행했잖아요. 저도 맛이 좀 궁금했는데 먹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겉절이 비빔밥 뭐 그런 맛일지 그 봄동 배추의 특유의 고소함이라던가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게을러서요. 배추 손질하고 절이고 언제 뭐 해먹어보나 여태 못 해먹어봤어요. 세일하니까 저도 한번 해먹어볼까봐요. 한국 오이가 파운드당 99센트. 요즘 또 유행템이잖아요. 오이랑 맛살, 마요네즈 대신에 그릭 요거트 넣으시고 레몬 한두 방울, 소금, 후추 적당히 그렇게 섞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요새 아주 인기몰이 중입니다. 같이 섞어서 드셔도 좋을 미니 스윗 페퍼가 패키지에 2불 99. 미니 스윗 페퍼 패키지에 2불 99네요. 그 외에 레드 키위, 체리, 뭐 샤인 머스켓, 포도 등 제철 과일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고추 참기름 세일입니다. 이 고추 참기름이 저의 애정템입니다. 고추 참기름. 칼칼한 맛이 필요할 때 요거 딱 한 방울만 넣으시면은 참기름과 고추기름의 매콤함이 음식의 맛을 한 뼘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요. 이번 주도 풍성한 H마트 세일 아이템 훑어봤는데요. 살치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17불 99, 돼지 등갈비 세일하고 있고요. 봄동 배추 파운드당 1불 29, 한국 오이가 파운드당 99센트, 저의 애정템 고추 참기름 세일하고 있습니다. H마트 세일 아이템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아침에 커피를 마셨던가, 아 오늘 하루 너무 정신이 없어서 커피를 마셨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책상에 보니까 커피 먹을 잔에 커피가 담겨 있네요. 네, 마시다 남겼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새로 커피를 내리기엔 귀찮고, 네, 결국 이 컵을 들고 전자레인지 앞으로 갑니다. 1분쯤 돌리니까 커피에서 다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네요. 네, 커피를 한번 다시 데웠다고 그게 뭐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할 때 뜨거운 김은 다시 생겼지만 맛의 결은 거칠어진 뒤죠. 평소 위가 편한 사람은 뭐 이 차이를 맛이 확실히 좀 별로네 라고 넘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쓰림이 잦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쓰고 산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커피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불편감이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위, 식도, 역류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죠.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꽤 불편합니다. 사실 이 사이에 하부식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 있어서 내용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건데, 뭐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기능이 약해지면서 자꾸 식물 역류가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 역류 증상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게 카페인 음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커피 자체보다 그 커피의 산미, 마시는 시간대, 또 함께 먹는 음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는 많이 달라진다고 하죠. 혹시 마시다 남긴 커피를 자꾸 전자레인지에 재가열해서 먹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또 공복에 그것도 빨리 한꺼번에 들이키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블랙커피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라테, 믹스커피, 크림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입니다. 우유가 상온에 반나절 이상 방치된 것을 다시 데운다고 드시겠어요? 자, 그래서 커피는 처음부터 마실 만큼만, 또 보온 텀블러를 이용해서 따뜻한 온도를 오래 유지해서 천천히 마시는 편이 낫겠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자꾸 속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한꺼번에 커피 끓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데워서 먹었던 게 아니었을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2: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0: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2: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입니다.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제목은 세상 참 예쁜 오드리입니다. 맑고 참 예쁜 배우 김정란 씨가 엄마 역으로 나오시고요. 우리의 단종 전하 박지훈 씨가 아들로 나옵니다. 세상 참 예쁜 오드리 영화의 대충의 줄거리는 엄마와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아들이 어느 날 엄마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걸 알게 되고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동생과 다시 재회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담아낸 아주 훈훈한 가족 감동 영화입니다. 아니 뭔데 엄마 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대사와 함께 내 기억들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난 영원히 너희의 엄마야 라는 문구는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지 대충 짐작하게 하고요. 내 이름은 오드리예요 라고 말하면서 예쁘게 눈을 깜빡거리는 엄마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국수를 만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는 엄마와 하루하루 행복한 아들이지만 엄마가 나를 잊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대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엄마의 행동과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엄마의 병이 아들을 점점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평범하면서도 서로에게 너무나 특별한 가족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시련에도 꽃잎처럼 피어내는 희망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 엄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들과 오드리 헵번을 닮은 엄마 이게 그냥 우연히 보게 된 영화인데 마침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우리 위크엔드 수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울컥하죠? 가슴이 울컥해요. 그리고 또 요 비슷한 영화로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 참 예쁜 오드리 영화 보다가요. 갑자기 이 스틸 앨리스 영화가 생각이 나서 찾아서 다시 봤어요. 제목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스틸 앨리스. 나는 아직도 앨리스야. 그런 제목이잖아요. 주인공인 앨리스는 언어학 교수로서 지적이고 활발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길을 잃는 일이 생기면서 자신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이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깝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앨리스가 자신에게 남긴 그런 영상 메시지를 보는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죠. 미래의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는 기억을 잃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서 큰 여운을 남겨줍니다. 단순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앨리스의 남편과 그녀의 세 자녀, 엄마와 아내의 병을 받아들이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이란 어떤 모습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앨리스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 살아있다. 알츠하이머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요. 영화는 슬픔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와 스틸 앨리스 두 편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크엔드 수다 공감 수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건강 얼마나 챙기세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딱히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식습관을 건강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막 뭘 하는 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건강 염려증, 건강 공포증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그냥 이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챗GPT를 막 찾아봐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막 보내요. 눈동자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나 눈에 황달 있어? 나 노래? 뭐 이렇게 보내고 다리 사진 찍어서 나 다리 이거 정상이야? 그렇게 해서 보내본 적도 있고 그럼 챗GPT가 정상이라고 눈도 황달 아니라고 그리고 다리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렇게 해주기는 해요. 근데 왜 이런 게 염려가 되는지를 물어보기는 하더라고요. 요즘 진짜 이 챗GPT 없으면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게 해소가 안 돼서 굉장히 곤란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얼마나 그 건강 불안증이 좀 있냐면은요. 몸이 가렵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이 안 좋나? 그 생각이 들어요. 간이 해독이 안 되면 몸이 가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라운드리 디터전을 제가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저랑 안 맞았는지 그래서 약간 살짝 가려움증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꾸 건강이랑 연관을 시킨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요. 바로 건강 염려증 또는 건강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증상은 관심이 아니라 뭐랄까 오히려 건강 불안? 그런 것 같아요. 가슴이 좀 이렇게 두근두근 거릴 때 있잖아요. 사람인데 살아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 심장 부정맥인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머리가 좀 아프면 아 이거 혹시 뇌출혈 전조 증상인가? 그렇게 걱정도 되고 몸에 괜히 모르는 제가 몰랐던 그런 멍 같은 게 보이면 나 이거 어디 되게 아픈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막 멍도 꾹꾹 눌러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종합검진을 봤는데 헬리코박터가 있대요. 근데 그게 제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죽는 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나는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균이 있냐. 세상이 너무 갑자기 억울하고 그래서요. 그 즉시 마켓으로 갔어요. 그래서 비싸서 못 샀던 올게닉 야채들을 막 샀어요. 나는 살아야 해.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막 그러면서 올게닉 야채를 막 사면서 혼자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중에 얘기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항생제나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라고 항생제 3주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헬리코박터균 없어진다고 하여튼 그때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건강 염려증이 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자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처럼 막 이렇게 조바심 낼 필요는 없지만 건강, 본인의 건강 열심히 챙기시고 건강에 좋다는 것도 잘 챙겨 드시고 비타민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아침에 먹어서 좋은 게 있고 저녁에 먹어서 좋은 게 있고 뭐 식전, 식후 다 이렇게 복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서 드시고 그렇게 드시면 좋죠. 사실 우리의 몸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플 수도 있고요. 긴장하면 당연히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불안하면 좀 숨이 답답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중에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아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혹시 감기 걸렸어? 외국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은 감기가 언제 걸렸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건강은 그렇게 자만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뭐 건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감기 기운이 살짝 있을 때 감기가 울랑말랑하고 그럴 때 아주 찬물로 샤워를 한대요. 그게 겨울일지라도. 그러면 몸이 긴장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감기를 이겨낸다고 물리친다고 하더라고요. 감기가 아예 초반부터 오지도 못하게. 근데 그렇게 몸이
단련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민하고 참 신비로워요.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이 예전에 저희 위크드 스타 얘기하면서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 얘기했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이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얘네들이 너무 기특하고 진짜 이렇게 몸이 참 인간의 몸이 신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저처럼 건강 염려증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몸이 이상하다 안 좋다 그러면 병원 가시고 억지로라도 자꾸 웃고 일부러라도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생각들은 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 자주 손바닥을 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손바닥도 착착착 자주 쳐보시고요. 위크엔드 수다 잘한다 손바닥도 좀 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빈이 준비한 위크엔드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 토요일 위크엔드 수다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강병선 원장님의 건강 칼럼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2부 훈훈한 카페 1부 2부 히스토리 꿈꾸는 다락방 머니토크 위크엔드 뉴스 포커스 라디오 매거진 YTN 뉴스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시네마 천국 라디오 X파일 인터뷰 다이제스트까지 라디오 서울의 풍성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네, 지난주에 이어서 난임에 대한 그러한 상식, 호두가 좋다라는 말씀드렸고, 오늘은요, 이 마액입니다. 마액이, 여러분, 소독유 아시죠? 소독유에 현존하는 생가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러한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백제의 30대 왕, 무왕의 어린 시절, 신라의 선화공주가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신라에 몰래 잔입을 했던 얘기, 그리고 아이들이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화공주는 소독유를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노래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이런 추문에 휘말리다니, 어쨌든 이 공주는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이런 얘기. 이때를 놓칠세라 바로 무왕이 공주에게 접근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결국 아내를 삼게 됐다라는 소독유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독은 바로 무왕의 어릴 적 얘기죠. 그런데 이 소독의 서자가 바로 말을 뜻하는 그러한 한자입니다. 무왕을 어릴 때부터 말을 케어 팔면서 호르몬을 모셨는데요. 신라에 잠입해서도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환심을 산 뒤에 그 소동요라는 노래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소동, 소동이란 즉 말을 파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파는 아이였으니 당연히 본인도 말을 많이 드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하고 힘도 좋았기 때문에 선화공주를 홀딱 반하게 만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는 맛이 달고 성질이 온화하며 차지도 덥지도 않은 약으로서 한방에서는요 보약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비, 폐, 신장이 약할 때 쓰는 한약제입니다. 한약에서 말하는 신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폐물을 여과하고 배설시키는 장기, 콩팥,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정기와 생식 기능을 포함하는 그러한 기능계통을 다 우리는 신기, 신장기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가 바로 신장기능을 보강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의 성기능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허리를 또 받쳐주고, 특히 남자들한테는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 환자한테는 이러한 남성들의 마를 이용해서 난임을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주변에 난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호두와 이 말을 한번 꼭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기는 LA 코리아

한 복판이고요. 2026년 5월 16일 세 번째 토요일 10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것을 준비했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기엔 조금 귀찮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기엔 아쉬운 그런 주말 있죠. 그래서 오늘은 7080 가요와 함께 집에서 천천히 몸도 풀고 마음도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거창한 운동 아닙니다. 수건 한 장, 물 한 잔, 그리고 약간의 여유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창문을 조금 열어두시고요. 가능하면 햇볕이 들어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건 하나, 물 한 잔 준비하실 동안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필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단발머리.

지금 들려드린 노래 조용필의 단발머리였습니다. 와, 이 노래 들으니까요 완전히 토요일 주말 느낌 확 나지 않으십니까? 옛날 동네 골목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또 엄마가 창문 열어놓고 담요 팔팔 터시는 소리, 그런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음악도 들으셨으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을 좀 깨워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목과 어깨를 좀 스트레칭 해줄 거거든요. 자, 늘 하시는 건데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 보시는 거예요. 한 번은 왼쪽으로, 한 번은 반대 방향으로. 쉽게 얘기하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 목이 조금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어깨를 위아래로 이렇게 들썩들썩 내리고 올리시는 동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도 조금 풀어주시고요. 세 번째는 양팔을 크게 이렇게 돌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양팔을 크게, 이것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요 세트, 고개를 좌우로 돌리시는 것,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것, 양팔을 크게 돌리는 것을 한 세 세트 정도 하시면 일단은 요 머리부터 어깨까지는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세게 힘을 주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서 몸을 놀라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일어나신 분들도 있고, 일어나서 지금 아무것도 스트레칭을 안 하고 그냥 뭐 침대에서 쇼파로 위치 이동만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천천히 하시면서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을 풀어보시면서 준비한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8090 이런 세대를 겨냥해서 제가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5: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8: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9: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0: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4: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였습니다. 와, 우리 이문세 씨 목소리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을 급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요즘 세상은 다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빨리 답장해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고 오늘처럼 빨리 운동해서 막 몸도 좀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요, 그런데 몸은 천천히 움직일 때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요, 운동하시는 게 누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나만의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입니다. 제자리 걷기인데요. 자, 음악이나 아니면 음악이 없다면 본인께서 그냥 카운트를 하시면서 무릎을 한 30도 정도 올리면서 이렇게 팔을 저으시면서 한번 여기 제자리에서 걸음을 걸어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팔을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본인의 이 배꼽이나 명치까지만 올리시면서 숨을 편안하게 들이셨다 내셨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몸이 조금 회복이 됐다 하시면 조금 빨리 카운트를 하셔도 되고 카운트를 하셨다가 반대로 조금 느리게 카운트를 하시는 걸 반복해서 한 3세트에서 한 5세트를 하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단,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얼굴은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인상을 찌푸리지 마시고 얼굴을 최대한 내가 지을 수 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해보시면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하체도 부드러워지고 중요한 건요, 운동을 하실 때 막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면서 하신다기보다는 웃으면서 하시면 아마 이 운동의 효과가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요 제자리 걷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80년대 곡을 소환해봤습니다. 이게 81년도에 발매가 됐거든요. 산울림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청춘.

지금 들려드린 노래 산울림의 청춘이었습니다. 아, 댓글에 우리 앨리스님께서 선곡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힘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할 때 어떤 게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많은 DJ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 것보다 노래를 선곡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요. 정말 진짜 노래를 계속 이렇게 일주일마다 트는데 제가 이제 노래를 방송 2시간 할 때 한 12, 3곡을 틀거든요. 그럼 이게 또 중복이 안 돼야 되니까 중복이 안 되는 노래를 또 어떤 그 팀에 맞춰서 찾아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너무 힘이 나고요.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막 도파민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앨리스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울림 노래를 들으면요 젊음이라는 게 꼭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뭐 내가 젊으면 청춘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체를 조금 더 무리해서 써볼까 합니다. 조금 더 무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늘 다리 강화 운동 스쿼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의자를 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의자가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상의 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의자에 충분히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살짝만 앉으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털썩 느낌이 날 정도로 의자에 쭉 앉았다가 올라오시는 걸 한 10회에서 15회를 했다가 다시 한번 몸을 추스리고 다시 또 10에서 15회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 3세트에서 한 5세트 정도. 그럼 토탈 하시게 되면 한 뭐 30개에서 많게는 50개가 되겠죠. 요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시면 다리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또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아, 내가 진짜 아직까지는 내 다리가 쓸만하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쿼트를 좀 해 보시면서 다리를 강화하는 운동을 해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의 제가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안 아픈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운동을 하심으로써 내 몸에 좋은 기운을 주시는 거지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신다기보다는 내 몸에 좋은 기운을 줄 수 있게끔 이런 뭐라고 하나요 우리 유산소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아, 진짜 이 곡은요 세월이 지나도 정말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전주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타를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주를 엄청 많이 따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송골매가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

지금 들려드린 노래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습니다. 제가 늘 노래가 끝나면 가수 이름과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노래는 아는데 가수를 모르는 분도 있고요. 또 가수까지는 아는데 제목을 몰라가지고 내가 노래방에서 좀 멋있게 한 곡 부르고 싶은데 가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딱 들려드리고 났을 때 제가 가수 이름과 제목을 알려드리니까 만에 하나 내가 이 노래가 참 좋았다 하시면 만약에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가수 이름과 제목을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노래방이나 어디 좋은 자리에서 한껏 장기자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 나오면 굉장히 막 몸이 빨라지는 것 같고요. 가끔 어떨 때 좀 뭐 집에서 청소기를 돌린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집에 내가 좀 필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가끔 이렇게 좀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좀 이렇게 손도 빨라지고 내가 뭔가 좀 일을 할 때 좀 활기가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노래를 들려드렸을 때 아마 몇 소절 따라 부르신 분들도 있다면 오늘 제가 이 노래 들려드린 건 성공입니다. 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 중간에 나오는 일렉까지 너무나 멋지게 이 베이스가 깔려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진짜 불후의 명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잠깐 운동을 좀 몇 개 했으니까요. 물 한 잔 드시고 땀이 나신 분들은 땀을 좀 닦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이름은요. www.radioseoul1650.com입니다. radioseoul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최신 기사를 빠르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왼편 중앙에 보시면 빨간색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를 딱 클릭하시면 지금 소리로만 들으시는 이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생방송으로 저의 모습이나 우리 라디오 서울 DJ분들이 진행하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를 들으면 좋고 만약에 내가 눈으로도 즐길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듣다가 저 사람 얼굴이나 저 스튜디오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에서 radioseoul1650.com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보시다가 왼편에 있는 빨간색 박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연결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또 하나의 명곡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 가요사의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어떤 노래일지 같이 한번 전주 들어보시죠. 정말 이분은 작은 거인, 작은 영웅이죠. 김수철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못다 핀 꽃한.

0: 자, 지금 들려드린 곡 김수철의 못다 핀 꽃한송이였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세일.
5: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4: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5: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4: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저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세 가지 운동을 해보았거든요. 첫 번째 목을 좀 풀었고요, 어깨도 좀 풀었고 다리도 좀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 여유도 생기고 조금 뭐라고 하나요, 좀 활기차게 변하셨으면 다행입니다. 자, 이걸로써 준비 운동은 충분하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몸도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움직임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자, 복부 호흡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팔을 이렇게 벌려서 최대한 내 가슴을 최대한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어마시면서 가슴을 쫙 폈다가 다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다시 가슴을 이완시키는 동작을 해보시면서 양팔을 위로 쭉 이렇게 벌려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동작처럼 이렇게 양팔을 쭉 벌려보시는 동작을 취해보시면 일단은 호흡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 가슴 쪽에 있는 이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막 격하고 막 뭐라고 하나 막 땀을 막 흘리는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 인사이드 안쪽에 있는 내 기능들을 다시 한번 이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크게 들어마셨다가 내쉬는 걸 반복하시면서 가슴을 확장했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해보시면 이 상체의 밸런스가 좀 맞아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좋을 거고요. 이렇게 숨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굉장히 차분해지고 뭔가 내가 새롭게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도 드실 거니까 숨 쉬는 동작을 조금 더 반복해 보시면서 지금 들려드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와, 또 이 80년대 하면 이 여가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한선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지금 들려드린 곡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였습니다. 김한선 씨가 등장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노래를 들으니까요. 뭔가 기분 좋은 도파민이 막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거를 발판 삼아서 리듬 운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TV에 보면 우리 아주머니들 에어로빅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한 번씩 스텝을 밟아보는 겁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 손뼉을 한 번 치고 또 오른쪽으로 갈 때 손뼉을 한 번 치고 그러면서 어깨를 좀 세게, 우리 그 해병대 박수처럼 어깨를 세게 움직이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살포시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조금 여기 편해지면 약간 좀 과격하게 조금 내가 원래 가든 보폭보다 조금 더 멀리, 그래서 왼쪽으로 멀리 한번, 오른쪽으로 멀리 한번, 손뼉도 좀 세게 한번 또 올려서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힘을 딱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스텝을 밟고 손뼉을 치고 어깨를 흔들어 보시면 리듬 운동이 충분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저기 그 아저씨들 이 나이트에 가시면 뭐 누구나 다 추는 이 국룰이죠. 이런 춤을 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래가 나오면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동작을 취하시면서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와 함께 이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노래의 그 리듬하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운동과 잘 맞을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소방차가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어젯밤 이야기.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8-4000.
2: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소방차 노래가 나오면요 자동으로 추억이 막 소환되는 것 같거든요. 당시에 TV 앞에서 이 춤을 따라하는 우리 아이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따라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유튜브나 쇼츠의 원조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소방차가 지금 나왔다면 그때 막 춤들이 지금 아마 짤로 엄청 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운동, 이 벽 푸시업인데요.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그 이 뭐야 땅에서 푸시업을 하는 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약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벽을 기댄 상태에서 벽을 밀면서 푸시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지 마시고 벽에 내가 벽을 밀어낸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푸시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깨나 이 허벅지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푸시업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벽을 밀어냈다가 다시 몸을 밖으로 뺐다가 천천히 벽을 밀어냈다 몸을 빼는 동작을 한 15회 정도 반복하시면 이 전체적으로 이 어깨부터 이 허벅지까지 힘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운동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빼지 마시고 내 몸을 딱 곱게 펴신 상태에서 벽을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동작을 한 15회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3세트 정도를 반복하시면 전체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예전에 이 가수가 안 나왔다면 한국의 가요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가요사에 정말 한 획을 그었던 가수거든요. 어떤 가수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이선희 님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제이에게.

지금 들려드린 곡 이선희의 대표곡이죠. 제 얘기였습니다. 우리 이선희님의 노래는요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한 힘든 시절을 견뎌온 사람들에게는 괜찮다,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는 운동도 비슷합니다. 나의 몸을 돌아보는 거죠. 나의 몸을 막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 손을요, 내 발끝에 닿을 수 있게끔 쭉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아리 뒷근육이 쫙 늘어나면서 이 뭐라고 하나, 이 근육이 막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반복을, 자, 내 발끝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허리를 짚으시면서 머리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발끝에 손을 넣는 동작을 했다가 다시 하늘을 쳐다보는 동작을 반복하시고 나면 굉장히 이 종아리부터 허리까지 뭔가 이완이 되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허리를 한 번은 시계 방향, 한 번은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도 약간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이완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손목을 이렇게 흔들면서 터는 동작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마무리 운동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종아리를 스트레칭해주는 그런 손을 발끝에까지 넣었다가 다시 허공을 보는 동작, 그리고 이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 마지막으로 손목을 털면서 돌리는 동작을 해보시면, 오늘 제가 운동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7가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볼까요? 좀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또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또 음악과 천천히 내 몸을 움직이면서 아주 좀 뭔가 좀 상쾌한 주말 오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말에도요,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또 편안한 어떠한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늘 한 달에 한 번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우리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킴 선생님의 부동산 소식과 부동산 데이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새로운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레아 선생님과 같이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이 그룹도 정말 한국 가요사에 빼놓을 수가 없죠. 들국화가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매일 그대와. 저는 요 곡 들려드리고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0: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 우메캔
2: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0: 감사한다면
1: 사랑한다면
0: 역시 우메캔
1: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2: 888-941-3311 우메캔.
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4: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3: 정말? 어떤 건데?
6: 용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9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라디오
10: 서울.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의 조와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말이라고요. 하루 종일 쉬기만 하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는요, 집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보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기본적이고 간단한 운동 하시면 아마도 훨씬 몸이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창문을 좀 열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스트레칭

스트레칭 5분, 10분 또는 제자리 걷기 10분만 해도 몸이 훨씬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주말 오전 운동은요, 좋은 점이 많다 그래요. 먼저 밤사이 굳어있던 몸이 풀리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기분도 훨씬 맑아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오늘 하루를 잘 시작했다 하는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운동은 꼭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내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요, 몸은 충분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우리 부동산 정보와 부동산 데이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각종 정보를 우리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킴 선생님과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2부 케빈의 토리조 첫 곡 들려드리고 잠시 뒤에 우리 레아 선생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산울림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산울림에 내 맘에 주단을 깔고를 선곡을 했는데 노래가 안 나오고 전주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광고 듣고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9: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10: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드 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케빈과
11: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0: 와,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 이거 사실
11: 1초 늦었어요.
0: 시그널에 이렇게 딱 다시 한번 케빈과
11: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1: 네.
0: 네. 한 달 동안 뭐 좀 네.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11: 네.
0: 또 좀 지난달에는 좀 한가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11: 맞아요.
0: 근데 이번 달에 조금 바빠지신 것 같아요. 어때요?
11: 조금
0: 네네
11: 나아지는 것 같아요.
0: 나아지는 것 같아요.
11: 네.
0: 자, 그러면 그 나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11: 네.
0: 우리 한번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분들께
11: 네.
0: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에 에너지 가득한 토요일 아침에 부동산 전문가 레아 킴이 인사드려요.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희와 함께 좋은 부동산 정보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
0: 근데 왜 이거 계속 하시지? 왜 아니, 안 하셨어요?
11: 아니 뭐 이렇게 답이 올 줄 알았어요.
0: 아, 그렇게
11: 대본이 무슨 말을 할 줄 알았어요.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게 좀
11: 네.
0: 전에 말씀하신
11: 네.
0: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님들 분위기를 보니까.
11: 뭐 우선은 문의가 좀 다시 많이 늘으신 것
0: 네네.
11: 같아요. 전화도 많이 오시고
0: 예예.
11: 제 집 보러 다니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고
0: 네네.
11: 예. 물론 이제 금리 환율 뭐 때문에 고민은 아직 많지만
0: 네네.
11: 결국 시장의 흐름을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1: 원래.
0: 왜냐하면 예, 이게 예. 뭐 결국은 집을 사셔야 될 분들 네. 또는 파셔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11: 네.
0: 근데 흐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혀 있다가 네. 언제 뚫릴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휴전은 안 되고
1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화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 네. 지금 가스비도 사상 와. 초유의 금액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11: 그냥 어떤 버스 타고 분들, 다녀야 될
0: 네, 어떤 분들은 차를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11: 그러니까요.
0: 얘기할 정도로
11: 맞아요.
0: 제 아시는 분은 8기통 미국 차를 타고 다니세요.
11: 아~
0: 여자분인데 근데 기름 떨어지는 게 이게 뚝뚝뚝 보인대요.
11: 맞아 맞아.
0: 그래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뭐 한 130불을 넣었다면 지금 일주일에 한 180불을 넣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50불씩이니까 한 달이면 한 200불, 250불 이상을 그럼요. 더 쓰는 거예요.
1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와. 작은 페이먼트 하나가 나가버린다는 느낌이
11: 그러니까요.
0: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빠듯하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11: 그, 네, 그럴 것 같아요.
0: 특히 이제 LA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뭐 거의 없잖아요.
1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뭐 내 차를 계속 예, 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11: 아, 안 되죠.
0: 차가 막 세 대, 네 대씩 되니까
11: 맞아.
0: 좀 아이들한테도 야, 운전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고
11: 어떡해?
0: 얘기할 정도로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11: 그러니까요.
0: 서로 주고받는다고
11: 맞아,
0: 얘기를 하니까
11: 맞아요.
0: 방법은 우리 트영님이 빨리
11: 아,
0: 우리 트영님이 좀 뭔가 좋은 결과를 내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오셨습니다.
11: 오,
0: 에, 중국에
11: 네네.
0: 다녀오셨는데
11: 예.
0: 뭐 정말 그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사실
11: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0: 좋은 결과는 아닌데 이제 중국은 굉장히 거만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좀 어떻게든 좀 중국에 좀 힘을 빌어서 이란과의 전쟁을 조금 더 휴전으로 갈 수 있게끔 힘을 써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중국은 약간 좀 뭐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일하는 걸 보면요
11: 네.
0: 모든 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11: 맞아요. 못되게 굴었잖아.
0: 네, 2024년에 그렇게 못되게 중국을 네. 폄하하고 관세를 올리네
11: 그러니까,
0: 뭐
11: 그러니까.
0: 이러면서
11: 네.
0: 진짜 뭐 속된 말로 엑스무시를 했는데
11: 네.
0: 이제 와서는 뭐 근데 너무
11: 아.
0: 너무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어요.
11: 어.
0: 도널드 트럼프가 안 하는 게 네. 술을 안 마십니다. 40년 동안 술을 안 마셨어요. 지금도 안 마시고 있습니다.
11: 네네네.
0: 그런데 이번에 가서 중국에서 만찬에서
11: 예,
0: 샴페인을 마셨어요.
11: 오.
0: 그 마시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이 됐고 심지어는 마셨냐 아니면 뱉었냐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11: 그냥 애플 사이더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 정말로 샴페인을 실제 마셨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가 급하구나. 그러니까 중국에
11: 그쵸.
0: 잘 보여야 되고 막 어떻게든 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만들고 있다 보니 좀 마음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중국에 가서 그러지 말고 여기에 와서 좀 골프 좀 그만 치고 좀 우리 미 국민들을 위해서
11: 맞아요.
0: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
11: 네.
0: 소개 한번 해주시죠.
11: 그러니까 저희 지금 방송 들으시다가
0: 네.
11: 부동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0: 네네.
11: 저희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케빈 부동산
0: 맞습니다.
11: 이렇게 찾아주시면 딱 떠요.
0: 네. 다섯 글자만 입력하시면 바로 뜹니다. 저희
11: 네.
0: 두 사람의 얼굴이 바로 뜨게 되어 있기
11: 네네.
0: 때문에 뭐 금방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죠?
11: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이야기들
0: 맞습니다.
11: 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을 꾸준히
0: 네네.
11: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놀러 오셔서 함께 소통해 주세요.
0: 만약에 동영상이 저희가 한 10분 내외로 만들잖아요.
11: 네.
0: 그게 좀 보기 불편하다 하시면 1분짜리 쇼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1: 네네네.
0: 그래서 뭐 도시 소개도 있고
11: 그럼요.
0: 지금 현재 그 돌아가는 상황도 좀 제가 설명해놨고 그러니까
11: 네.
0: 그 쇼츠를 뭐 쭉 보셔도
11: 네네. 맞아요.
0: 쇼츠가 거의 100여 개 있잖아요.
11: 네네네.
0: 그렇죠? 그러니 계속
11: 맞죠.
0: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11: 네.
0: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11: 네.
0: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11: 네.
0: 같이 일할 분을 찾고 있잖아요.
11: 네, 네, 맞습니다.
0: 한번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11: 같습니다.
0: 저희와
11: 이제 성장하고 도전하실
0: 네.
11: 분들은 진짜 편하게
0: 네.
11: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전화 주세요.
0: 네.
11: 아니면 뭐 유튜브에 댓글을 달으셔도 되고
0: 우리 그 레아 선생님이 이제 부동산을 쭉 하시면서
11: 네.
0: 부동산을 내가 비즈니스로 갖고 있을 때
11: 네.
0: 어떤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11: 우선은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0: 맞아요,
11: 이제
0: 맞아요.
11: 그냥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하지? 구속? 그런 그렇죠, 그렇죠. 걸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맞아요, 뭐 9 to 5 이런 게 아니니까.
0: 네네. 뭐
11: 시간도 뭐, 좀 많이 자유로워지고 네,
0: 플렉서블하게 쓰실 네. 수 있고 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시간 대비 좀 우리가 받는 페이가 그래도 좀 적진 않잖아요, 그죠?
11: 적진 않죠.
0: 네네.
11: 근데 이제 못 벌 때는 못 벌지만
0: 네, 맞아요.
11: 받을 땐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0: 그러니까 또 이게 반대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만큼
11: 그럼요.
0: 네, 좋은 성과가 나는 거니까.
11: 네네.
0: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해보고 싶다. 아직 라이센스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부동산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11: 네.
0: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11: 그럼요.
0: 또는 라이센스를 땄어요.
11: 네.
0: 땄는데 지금 사실 라이센스만 땄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1: 그쵸.
0: 좀 어떤 회사에 가서 또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1: 그럼요.
0: 또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분들
11: 네.
0: 이런 분들은 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1부터 10까지 알려드릴 거고
11: 네.
0: 또 라이센스를 갖고는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캐비넷 라이센스라고
11: 아 장롱
0: 장롱 면허
11: 아 캐비넷
0: 캐비넷 라이센스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11: 아.
0: 해서 이제 안 쓰고 그냥 네. 라이센스만 갖고 계신 분들 또
11: 네.
0: 요즘 같은 시기가 도전의 시기잖아요.
11: 네,
0: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냥 정상적인 그냥 셀러리보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한번 내가 좀 내 스스로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잘 도와주실 거니까
11: 그럼요.
0: 전화번호 알려주시죠.
11: 562-524-6550
0: 네. 562-524-6550입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만약에 이걸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 시작하시려는 분들 시작했는데 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11: 네.
0: 또는 내가 갖고는 있지만 새롭게 전환점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11: 네.
0: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네.
0: 자, 본격적으로 우리 2026년
11: 네.
0: 5월 달 부동산 정보를 좀 알려주시죠.
11: 네네. 3월 달에
0: 네.
11: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가격이 81만 7,500불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LA 카운티가 90만 3천.
0: 네, 90만 3천.
11: 오렌지 카운티가 네. 120만이었어요.
0: 120만. 네네.
11: 자, 4월.
0: 네네.
11: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이 85만 4천.
0: 아, 올랐네요.
11: 올랐어요.
0: 네네.
11: LA 카운티는 91만.
0: 조금 올랐네요, 여기도.
11: 네, 오렌지 카운티는 126만.
0: 와우. 사실 3월에서 4월 올 때 조금 떨어졌는데 다시 4월에서 5월로 오면서 조금 가격이 올라갔다
1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결정짓는 제일 또 중요한 요인 중에
11: 그럼요.
0: 하나 공급량 알려주시죠.
11: 네. 자, 작년 그러니까 3월 달에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량이 9만 2,861건이었거든요.
0: 네네.
11: 그중에 LA가 2만
0: 네.
11: 349건
0: 네.
11: 오렌지 카운티가 6,419건이었는데
0: 네네.
11: 4월에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량이 10만 3,574건
0: 네네.
11: 늘었어요. 많이.
0: 네, 늘었어요.
11: 그중에
0: 네.
11: LA 카운티가 22,223건
0: 네.
11: 오렌지 카운티가 7,126건
0: 아, 이게 사실 작년만 비교해도 작년에
11: 네.
0: 제가 따져보니까
11: 네.
0: 작년에 한 14만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는 한 25만 아니 2만 5천
11: 네.
0: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9천에서 만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11: 네.
0: 지금 매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11: 맞아요.
0: 이 자체가 지금 전쟁의 여파도 있고
11: 그럼요.
0: 그러니까 손님들이 지금 집을 파는 게 맞느냐 라는 것 때문에 집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11: 네네.
0: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게 우리 레아쌤 보시기에 바이어 마켓 같으세요? 아니면 셀러 마켓 같아요? 솔직하게 이거 정답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1: 근데 에리아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0: 아, 지역마다 틀리다.
11: 네. 어떤 데도 아직까지도 셀러 마켓이요.
0: 그렇죠. 우리
11: 나 이 가격에 팔 거야. 그럼 오케이 하고 그냥 사야 되고.
0: 맞아요. 뭐 플로튼이나
11: 네.
0: 뭐 얼바인 행콕팍, 이렇게 그러니까 LA 행콕팍이나
11: 네.
0: 얼바인 같은 데는 아직도 늘 손님들이 찾는 쪽은
11: 그럼요.
0: 뭐 셀러 마켓이고
11: 네.
0: 그 외에 좀 다른 지역들은
11: 그거는 좀 바이어 네. 마켓이죠.
0: 정확하게. 오, 저보다 훨씬 더 답을
11: 네?
0: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11: 네.
0: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마켓 분위기가 바이어 마켓이다 셀러 마켓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1: 네, 맞아요.
0: 내가 어디에 집을 살 거냐. 남들이 안 들어가는 위험한 지역이나 남들이 안 가는 먼 데 산다 그러면
11: 싸요.
0: 바이어 마켓이 좀 싸게 살 수 있죠.
11: 네.
0: 하지만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지역은 지금도 경쟁이 심하다.
11: 심해요.
0: 그래서 결국은 셀러 마켓이니까
11: 네.
0: 눈치 경쟁할 필요 없이
11: 네.
0: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11: 그럼요.
0: 생각이 들고요.
11: 그럼요.
0: 자, 그리고 다행히 지금 주택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늘어나는 네. 걸로 인해서 조금 뭐라고 하나 좀 그 우리 바이어분들이 좀 살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늘어나서 뭐라고 하나 조금 눈치 많이 안 보고 좀 이렇게 집을 내가 빨리빨리 사고 또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1: 네.
0: 자, 우리 S&P 케이스 쉴러 인덱스 한번 얘기해 주시죠.
11: 네. 자, 이게 이제 주요 도시 20개
0: 주요 도시입니다.
11: 저기 지수를 한 거죠.
0: 네.
11: 3월 달이 336.64였어요. 네네. 4월 달이 338.15
0: 그러네요.
11: 올라갔어요.
0: 네네.
11: 네, 정말 너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내려갔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1: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네네. 뜻이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이 20개 주요 도시는 네이션와이드로 미국 전역을 다 보는 거잖아요.
11: 네.
0: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는 부동산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11: 그쵸.
0: 그러니까 다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11: 그쵸.
0: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자까지 좀 좋아지면 요 그 S&P 지수는 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11: 네.
0: 그러니까 요게 올라간다고 나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니까
11: 그럼요.
0: 이걸 나쁘게 보실 필요 없이
11: 그럼요.
0: 지수가 올라가고
11: 네.
0: 있는 건 부동산이 좀 더 활발해지니까 네. 셀러 바이어 분들이 원활하게 팔고 사는 게 좋아질 수 있다.
11: 네네.
0: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1: 맞습니다.
0: 자, 우리 좀 요즘에 손님들께서 네. 새 집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11: 네.
0: 한번 새 집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면
11: 네.
0: 어떨까 싶습니다.
11: 우선은 새 집, 이제 새로 지어진 주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선택이 폭이 넓고 구조나
0: 네네.
11: 요즘 이제 옵션이 요즘 라이프스타일에 저희한테 많이 맞춰오기 때문에
0: 네네.
11: 옛날 구조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1: 그래서
0: 그렇죠.
11: 우선은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것 같고
0: 네네.
11: 이제 각 빌더마다 다 다르겠지만
0: 네네.
11: 이제 뭐 스페셜 파이낸싱
0: 맞아요,
11: 낮은
0: 맞아요.
11: 이자율도 주고 뭐 클로징 커스트도 주고
0: 네네.
11: 이제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각각 있어서 이게 장기적인 가치까지 같이 보시면 훨씬 현명한 그러니까 선택이실 것
0: 지금
11: 같아요.
0: 지금 보면 막 이자가 뭐 6%로가 넘어가는데
11: 지금 그렇죠.
0: 네, 뭐 5점 이하대로 줄 수도 있고
11: 그럼요.
0: 아니면 뭐 클로징 코스트라고 해서
11: 주고.
0: 우리가 좀 크레딧을
11: 네.
0: 뭐 2만 불, 3만 불
11: 그럼요.
0: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냉장고, 세탁기도 주는 곳이 있고
11: 그럼요.
0: 어떤 곳은
11: 뭐
0: 마루를 깔아주겠다
11: 네.
0: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 새 집마다 좀 틀리지만
11: 달라요.
0: 뭔가 혜택은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11: 그렇죠.
0: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집을 사신다기보다는 새로운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11: 네.
0: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11: 네.
0: 우리
1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11: 네.
0: 잠깐 또 2부 이어서 갈게요.
11: 네.
0: 노래 어떤 거 선곡해 주셨죠?
11: 죽어도 사랑해.
0: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 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케빈과
8: 죄송해요. 케빈과요.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7: 저도 틀렸습니다. 마이크를 안 켜고 했어요. 자, 괜찮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분들은 굉장히 네. 너그러우셔가지고요. 네. 이 정도는 다 애교를 봐주십니다. 자, 우리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LA 지역 부동산 가격을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8: 3월 달 주택 가격이 네. 112만 5천이었고요. 예. 4월에는 116만.
7: 와, LA는 많이 올랐네요. 네. 네.
8: 근데 이제 풀러튼 지역 풀러튼, 알려드릴게요. 네네. 3월에는 111만 네. 2,500이었는데 네. 4월에는 96만 5천.
7: 여기도 떨어졌어요.
8: 여긴 떨어졌어요. 와우. 이상하게.
7: 예.
8: 이제 Irvine은 네네. 3월에 네. 151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4월에는 151만 7,500.
7: 아, 얼바인이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맞아, 정상으로 맞아. 복귀를 했고 네. 플러튼이 좀 올라가더니 좀 내려왔네요. 네. 오. 자, 만약에 플러튼 쪽에 집을 사실 분들 네.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 왔으니까.
8: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7: 네. 네. 사실 우리 레아쌤 네. 이제 손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 네. 그 타이밍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8: 네.
7: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
8: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네, 네. 정말 guarantee you 3년 후에 똑같은 말, 아 내가 그때 집 샀을까.
7: 그러니까요.
8: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7: 그러니까 때는요 네. 내가 맞추는 거지 시장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8: 그럼요.
7: 또 저 유튜브 댓글 보시면 네. 누가 지금 이렇게 이자율도 높고 집값도 비싼데
8: 아,
7: 누가 지금 집을 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8: 많으세요.
7: 어, 근데 그럴 때
8: 보면 꼭 얘기해 드리고 싶네. 그건 아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7: 근데 지금 현재 집을 사는 사람은 그럼 다 바본가요? 집을 파시는 분도 바본가요 그러면?
8: 제가 봤을 때 그분들 그래도 한 2, 3년 후에 액골이 더 올라가실 거예요.
7: 죄송한 얘기인데 댓글을 다시는 분이 지금 시장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막 하시지 않나 싶어요.
8: 왜 그런 댓글을 남기실까?
7: 그러니까요. 그리고
8: 그냥 안 남기고 안 보시면 될 텐데.
7: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8: 네.
7: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면 야외에서 찍을 때가 많잖아요.
8: 네네네.
7: 그러면 햇빛이 엄청 부셔요.
8: 진짜 제가 좀 심해요. 네. 제가 또 라식해서 네. 정말
7: 그래서
8: 눈이,
7: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진짜 앞에 있는 대본이나 뭐 앞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일 때도 많잖아요.
8: 네.
7: 그래서
8: 네네.
7: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끼는 경우가 있어요.
8: 네네네.
7: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8: 네.
7: 근데 어떤 분들 댓글에 선글라스를 끼니까 건방져 보인다. 그러니까 건방져 보인다까지 이해하겠어. 근데 선글라스를 꼈더니 좀 신뢰감이 안 든다.
8: 신뢰감? 아, 눈을 보셔야 되나?
7: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선글라스를 벗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인상을 쓰고 진행을 해야 돼요.
8: 네, 잘 안
7: 아시잖아요.
8: 보이니까 눈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7: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꼭 뭐 자랑하려고 뭐 선글라스를 끼는 게 아니라 또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8: 선글라스 세일즈
7: 최대한 저희도 어떤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8: 네, 네, 네.
7: 선글라스를 끼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 그 선글라스를 끼고 위에다가 실뢰 정직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마에다 놓고 찍지 찍어야 되지 않을까?
8: 그러니까요.
7: 아니면 자막에다가
8: PD님한테
7: 자막을 깔아가지고 제가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네. 햇볕이 너무 강하고 네. 너무 인상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 낀다라고 양해 그 자막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관심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 댓글이 안 달리는 것보다는
8: 아, 그런가요?
7: 뭐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니까
8: 대표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
7: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싸우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실제 야외에서 특히 이 캘리포니아 이 햇볕이 엄청 강하잖아요.
8: 그쵸,
7: 저희가
8: 그쵸.
7: 낮에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 사실 선글라스 끼고 찍은 영상이 몇 개 없어요.
8: 그러니까 최대한 벗으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정말 눈이 부시면 뭐.
7: 만약에 저희가 뭐 실내에서 찍는데 선글라스 끼고 찍었다 그러면 진짜 건방지고 근데 저희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찍은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8: 네,
7: 그러니까
8: 네.
7: 실외에서만 그런 거니까 그쵸.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관심을 네. 좀 좋은 방향으로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8: 부동산으로
7: 저희, 부동산으로
8: 저희가
7: 좀,
8: 이제 열심히
7: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관심을 부동산으로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8: 저희는 보지 마시고 그냥 집만 봐주세요.
7: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제 유튜브 장면 하나를 캡처를 해가지고 제 배에다가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보냈어요. 따로
8: 배?
7: 네, 배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8: 왜요? 그래서
7: 뭐라고 했냐? 이 배가 너무 볼록해 보인다. 그러니까 살을 빼던지 더 큰 와이셔츠를 입던지 이렇게 해서 보내셔가지고 아 이게 또 관심이구나. 내가 댓글에 썼어요. 다음부터는 와이셔츠를 좀 넉넉한 걸 입겠다. 이렇게 댓글을 보냈더니 그분이 이렇게 엄지를 떠매가지고 보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또 좋은 또 뭐냐 또 관심의 표현이니까 하여튼 좋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8: 네네.
7: 자 부동산 이자율을 얘기할 텐데 불안불안합니다.
8: 불안불안합니다.
7: 얘기해 주십시오.
8: 자 4월 17일이 네. 30년 고정이 5.875,
7: 네.
8: 20년이 5.625,
7: 네.
8: 15년이 5.375였는데
7: 아,
8: 어제부로 5월 15일부로 30년 고정이 6.375.
7: 오 마이 갓이네요.
8: 20년이 6.25, 15년이 6.125. 올랐어요. 와. 또. 어떻게?
7: 많이 올라.
8: 어떻게요?
7: 아니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든 5점대를 원해서
8: 5.5
7: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우리 워싱턴 DC 가야 됩니까? 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8: 그러니까요.
7: 금리는 그대로 고정이거든요 지금 4.5 고정인데 왜 부동산이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하고 부동산 이자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8: 네.
7: 이런 걸 보면 정비례하지 않아요.
8: 아니죠.
7: 특히 부동산 이자율은 돌아가는 굉장히 경제 상황과 민감하지 않습니까?
8: 그럼요.
7: 특히 요즘같이 막 유가가 폭등하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시점에서는 부동산
8: 맞아요.
7: 이자율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새 집을 사면 좋은 이자로 살 수 있다. 그쵸?
8: 그럼요.
7: 그리고 그럼요. 사실 요게 이제 고정 이자잖아요. 30년 고정. 그런데 우리 만약에 고정 이자를 안 하고 또 변동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8: 그럼요.
7: 만약에 변동으로 바꾸면 또 어떤 은행들은 이자를 좋게 내려주는
8: 좋게,
7: 은행도
8: 그렇죠.
7: 있으니까
8: 뭐 6-year
7: 맞습니다. 맞습니다.
8: 있으니까.
7: 그러니까 이게
8: 방법은
7: 은행,
8: 많아요.
7: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얘기 잘하셨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8: 많아요. 네.
7: 그리고 또 하나.
8: 네.
7: 우리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집값은 한번 사면 바뀐다 안 바뀐다?
8: 바뀔 수 없다.
7: 하지만 이자율은 바뀐다 안 바뀐다?
8: 바뀔 수 있다.
7: 왜?
8: 리파이낸스.
7: 리파이낸스 할 수 있으니까.
8: 그럼요.
7: 그래서 사실 집을 사서 30년 동안 페이먼트를 1년부터 30년까지 하시는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1-2%밖에 안 됩니다.
8: 그렇죠.
7: 30년을 그 집에 살면서 모기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8: 그렇죠. 아니 그 전에 집을 팔고 더 좋은 데로
7: 그럼요.
8: 이사 가시는 10년, 확률이
7: 10년 뭐 7-8년 사이에 다들 집을 한 번씩 옮기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다시 융자를 받아야 돼요.
8: 그럼요.
7: 그러니까 리파이낸스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8: 아니죠.
7: 얼마든지 이자율을 바꿀 수 있으니까
8: 페이먼트가 줄어든다는데
7: 지금 이자율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8: 네.
7: 앞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8: 그럼요.
7: 잘 판단하셔서 전쟁이 10년 가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장기화 되겠지만 결국은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뭐 저는 뭐 6월 달 안에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뭐 좀 여러 가지 그 지금 소식에 의하면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돼서 한 7, 8월 되면 이자가 다시 내려갈 거니까
8: 네.
7: 만약에 지금 정말 좋은 집이 나왔어요.
8: 네.
7: 지금 안 사면 안 돼. 이 집이 사실 원하는 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8: 그렇죠.
7: 그러니까 그 집을 빨리 구입하신다면 이자율은 얼마든지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
8: 그럼요.
7: 6개월 뒤에 융자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8: 그럼요.
7: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셔서 다시 이자를 더 좋은 걸로 바꾸시면 되니까
8: 또 페이먼트도 줄고
7: 방법은 정말
8: 많아요.
7: 많아요.
8: 너무
7: 그러니까
8: 많아요.
7: 뭐 네. 고정도 있고 변동도 있고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주는 여러 가지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8: 네.
7: 한 곳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8: 네네.
7: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8: 그리고 또 5월 네. 말에 네. 이제 이번에 네. 물러나잖아요.
7: 그렇죠. 물러납니다.
8: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가
7: 맞아요, 맞아요.
8: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니까
7: 와 좋은 소식.
8: 조금 더
7: 네네.
8: 우리가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
7: 맞아요. 그것과 전쟁이 쫙 휴전이 되고
8: 네.
7: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맞물려서
8: 그쵸.
7: 금리도 내려가고 부동산 이자도 좀 더 좋아지면
8: 그럼요.
7: 제가 보기에 동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8: 그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흔집이든 새집이든 지금 이제 컨트랙트 쓰셨어요.
7: 네네.
8: 내일 들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7: 맞아요.
8: 이게
7: 맞아요.
8: 35일 걸릴 수도 있고 45일 맞아요.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집이 안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8월에 무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APR 고정이 아니라
7: 맞아요.
8: 그때 떨어지는 APR.
7: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8: 네.
7: 지금 이자율을 물어봐요.
8: 어허.
7: 지금 이자율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8: 아니죠.
7: 우리가 집을 사다가 마지막에 파이널리 융자를 승인 받았을
8: 그때,
7: 때 이자율을
8: 거니까.
7: 우리가 받는 거기 네.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중요하지 않다.
8: 그쵸.
7: 내가 융자를 받아서
8: 그쵸.
7: 퀄러파이 될 때 그 이자율이 중요하니까
8: 그쵸.
7: 흐름을 봐야 된다.
8: 네,
7: 그러니까 이런
8: 맞습니다.
7: 것도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8: 네.
7: 앞으로의 변화되는 거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상담하면 돈 받나요?
8: 안 받습니다.
7: 저희가 필요하면 그분한테 갈 때도 많잖아요.
8: 그럼요.
7: 그죠? 뭐
8: 네.
7: 저희가 얼마든지 가서 상담해 드릴 수도
8: 네.
7: 있고 전화로 상담해 드릴 수도 있고 뭐 화상으로 상담해 드릴 수도 있고 뭐 방법 많으니까
8: 네네.
7: 좀 연락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8: 네.
7: 자, 환율 한번 알려주시죠.
8: 환율 4월 17일 때
7: 네.
8: 1464원이었거든요.
7: 네네.
8: 오늘 1500원이 됐어요.
7: 와. 이 결국은 이게 전쟁도 영향이 있고 한국도 결국은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현재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미국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1500원이 됐는데
8: 네.
7: 한국에서 돈을 옮겨오실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8: 그쵸.
7: 반대로 여기에서 역으로
8: 그쵸.
7: 한국에 투자하실 분들이나 여행을 가실
8: 너무
7: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수 있으니까
8: 네.
7: 뭐 환율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고
8: 네.
7: 또 한쪽에서는 나쁠 수 있지만 요거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 네.
7: 그래서 제가 환율을 알려드리는 건 요 금액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8: 네.
7: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요런 분위기를 파악하셔라 라고
8: 네.
7: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네.
7: 자 우리 선생님
8: 네.
7: 오늘 방송 마치고 뭐 또 스케줄 또 있으시다면서요.
8: 그러면 네. 저기 쇼잉이 있어요.
7: 네네.
8: 집 두 개.
7: 오늘 보실 손님은 어디에 집을 보실
8: 계획이세요?
7: 부에나파크. 네. 네. 그래서
8: 제일 한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7: 네네.
8: 그 부에나파크 풀러튼.
7: 네네. 그래서 요즘 다시 이렇게 손님들께서 연락이 오시고
8: 네.
7: 집을 좀 보자라고
8: 네.
7: 얘기하시는 게 늘어나는 거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부동산 뭐 가격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뭐 물량 얘기하고 이자율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실 분들은 뭐 어떻게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고
8: 네.
7: 또 파실 분들은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8: 그럼요.
7: 이러니까 뭐 정말 중요해. 네,
8: 저희 위치에 따라서
7: 네네.
8: 이제 어떻게 도와드리는 것도
7: 맞아요,
8: 다르죠.
7: 맞아요, 맞아요.
8: 이번에는 오늘은 바이어 분을 이제 represent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7: 네네.
8: 가격을
7: 많이
8: 이제 깎아서 해드리겠지만
7: 그렇죠, 그렇죠.
8: 반대로
7: 맞아요.
8: 저희가 리스팅 에이전트가 되면 거꾸로
7: 그렇죠.
8: 많이 올려서
7: 네, 최대한 잘
8: 팔아드리겠죠.
7: 좋은 가격에 팔아드리는
8: 그럼요.
7: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저는 지금 당장 살 게 아닌데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8: 아니 6개월이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7: 그러니까 지금부터 파이낸셜도 체크업 하시고 본인 크레딧도 알아보시고
8: 그럼요.
7: 부족한 부분이 뭔지
8: 네.
7: 그걸 이제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8: 그럼요.
7: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 살 분들이 전화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정말 당연한 거고요.
8: 그렇죠.
7: 올해 안에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
8: 네.
7: 전화하셔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네. 스텝을 밟아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8: 세지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 분양을 지금서부터 팔고 있는데
7: 맞아요 맞아요
8: 좀 됐죠 몇 달 됐죠
7: 예, 그리고
8: 그러니까 미리미리 보통 다 하세요
7: 뭐 새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 우리가 새 집을 우리 분양한 데 가서 보면 빈 땅이 있어도 걔네가 집을 안 짓고 있잖아요
8: 그쵸.
7: 그 이유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이렇게 처음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얘들이 미국 애들은 특이하게 요걸 팔리는 걸 본 다음에
8: 그다음
7: 그 다음 걸 개발하잖아요.
8: 맞아요,
7: 그럼
8: 맞아요.
7: 요게 잘 팔리면 그 다음 건 가격이 당연히
8: 올라가죠.
7: 올라가잖아요.
8: 그럼요.
7: 똑같은 모델인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먼저 산 사람은 그 다음 집을 비교하면 몇만 불 내가 크레딧을 받고 들어가는
8: 그럼요.
7: 거예요. 어떤 집은 한 5만 불씩 차이가 납니다.
8: 그럼요.
7: 그럼 내가 똑같은 집인데 내가 분양을 빨리 받아서 내가 5만 불 이익을 챙겨가는 거고
8: 맞아요.
7: 저분은 5만 불 비싸게 사는 건데
8: 맞아요.
7: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8: 매일 끝에 예. 사시는 분들은 10만 불
7: 맞아요, 맞아요.
8: 얹혀서 사는 거고 뭐 그런 거죠.
7: 그러니까
8: 한국도 그렇지 않아요?
7: 한국은
8: 달라요?
7: 아예 한꺼번에 다.
8: 아,
7: 예, 그 시스템이 틀려요. 예, 예. 그래서
8: 아.
7: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 한국 시스템하고 미국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래서 팔린 집이 있고 안 팔려서 계속 문제가 되는 집이 있거든요.
8: 아.
7: 예,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 개념이 아니잖아요.
8: 그쵸, 그쵸.
7: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한 뭐 30채 하고 또 다음엔 30채
8: 그렇죠.
7: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새 집을 구입하실 분들은 빨리 알아보셔서 미리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집을 사놓으시면
8: 그리고
7: 계약을 해놓으시면
8: 미리미리 하시면 그 장소를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7: 맞아요.
8: 엔드윤에 원하면 미리 가서 내가 잡을 수 있으니까.
7: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8월 달에 입주한다 그럼 지금 돈을 다 내나요?
8: 아니죠.
7: 지금 계약금만 걸고
8: 계약금 조금
7: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머지 돈을 다 내시는 거니까
8: 그렇죠. 8월이면 8월, 12월이면 12월
7: 어떤 분들은 11월 달에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돈을 준비하셔도 돼요.
8: 아니 뭐 준비는 해도 되죠.
7: 그러니까요.
8: 근데 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7: 그러니까
8: 아직도 그래서, 구좌에 있는 거니까.
7: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주식에 돈을 지금 빼야 되냐? 아니에요.
8: 지금 아니죠.
7: 예, 그냥 계속 주식에서 돈을 계속 불렸다가 11월 달이면 10월 달쯤 빼셔도 되는
8: 그쵸,
7: 거고
8: 그쵸.
7: 만약에 또 한국에서 돈을 와야 될 사람들도 그때 상황 또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월급을 조금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1, 2만 불 더 모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모아서
8: 그럼요.
7: 메이크업 하실 수 있으니까 새 집이 굉장히 장점이 많다.
8: 많아.
7: 그러니까 새 집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네.
7: 우리 렌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번호 부탁드리겠습니다.
8: 562-524-6550
7: 562-524-6550입니다. 한 번만 더
8: 562-524-6550
7: 좋습니다. 자 우리 렌 선생님
8: 네.
7: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부동산 데이터 부동산 소식을 다 알려주셨는데요.
8: 네.
7: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8: 아 집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
7: 네.
8: 삶을 함께 고민하고 플랜하는 리아킴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7: 정말 우리 레아 선생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8: 네.
7: 그리고 젊다 보니까
8: 네.
7: 굉장히 액티브하세요.
8: 아 그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7: 이제 사실은 요즘은 젊은 분들이 일을 더 잘하시는 게 정보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가 진짜 빨라. 그러니까 손님이 뭐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죄송해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너무 데이터를 빨리
8: 그쵸,
7: 우리가
8: 그쵸.
7: 확인할 수 있으니까
8: 에이.
7: 연락 주시면 궁금한 거 바로 뭐 한 시간 내에도 해결해드릴 수도 있고
8: 그럼요.
7: 아니면 바로 지금 뭐 앤서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8: 막 저녁에만 연락 안 오시면 돼요.
7: 네네네.
8: 그러면
7: 그래서.
8: 연락 안 해요. 저.
7: 뭐 사실 저,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에이. 대개 이제 보시면 에이. 한 저녁 6, 7시 지나면 안 하세요. 대신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락 주시면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8: 네네.
7: 우리 레아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8: 네.
7: 아마 부동산이나 뭐 또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신속하고 발빠르게
8: 네.
7: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8: 네. 자,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7: 아닙니다.
8: 감사해요.
7: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8: 네.
7: 다음 달에도
8: 네.
7: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 네.
7: 자 우리 레아 선생님이 골라놓으신 곡이 또 하나 있어요.
8: 네.
7: 자 어떤 곡이죠?
8: 아이유의 좋은 날.
7: 자 우리 아이유의 좋은 날 들으면서 우리 레아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7: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네.
7: 아이유가 부릅니다. 제목은 좋은 날.

0: 김수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1: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0: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1: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0: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5: 누구랑? 우리끼리?
4: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6: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7: golfpromi.com.
8: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6: 골프.
8: 누구랑 해?
6: 프로랑
8: 어떻게 해?
6: 골프 프로미에서
4: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6: golfpromi.com.
9: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 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케빈의 토요일 조와 1, 2부 시간을 모두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5월의 중순, 아 LA 벌써 여름이 훅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슬기롭고 활기차게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12시가 지나면서 햇살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고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천천히 오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케빈의 토요일 조화 시간을 통해서 잠시라도 추억의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주말엔요, 꼭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느린 음악 한 곡, 그리고 잠깐의 여유만 있어도 충분히 내게 휴식이 될 수 있는 좋은 주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후 시간도 너무 바쁘게 보내지 마시고요. 가끔 창밖도 바라보시고 하늘도 바라보시고 천천히 흘러가는 주말을 즐겨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남은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다가올 한 주는 더욱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10시에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분들과 함께해서 저 케빈 킴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evin의 토리조와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문세가 들려드립니다. 붉은 노을.

0: 서 기분 좋은 장보기
1: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0: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4: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5: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4: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5: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6: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7: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8: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의 토요일, 기분 좋은 여유가 머무른 시간입니다. 기분 좋은 여유가 흐르는 시간, 훈훈한 카페 한훈, 후니후니 한훈입니다. 아, 오늘 오프닝 너무 올드한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무슨 80년대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이렇게 무겁지 않게 가볍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1부, 여러분 정말 여신이 나오셨습니다. 건강의 여신, 우리 헬스코리아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제가
0: 네, 오프닝 올드, 너무 올드했죠.
1: 아니, 제 올드 제너레이션인가 봐요. 제가 네. 너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0: 아니, 저 순간 하다가 내가 원래 했던 게 이게 아닌데. 아니, 이 느낌 아닌데.
1: 그냥 제가 나와서 이게 나이 든 사람 거기에 맞춰서 그러나. 그래서
0: 제가 또 공경하는
1: 좋더라고요.
0: 마음으로.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옛날 것 같아서.
1: 훈훈하더라고요.
0: 약간 좋았지 않았어요?

0: 그러지?
1: 같은데요.
0: 뭐 경아.
1: 아 그거는 더 그래? 그거는 추워요. 저희 부모님 세대. 그건 저희 부모님 세대.
0: 이리 와 이런 거. 아무튼 아니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장인 장모님 집에 뭐 마더스 데이 주말 때 네. 갔어 왔는데요. 이지바이크가 있으시더라고요.
1: 아 이지바이크.
0: 장모님 댁에 이지바이크.
1: 사드리신 게 아니에요?
0: 제가 산 대로 아니에요. 제가 안 사드렸어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말고 저희 그러니까 장인모님이 저희 와이프가 셋째 딸이에요. 막내 딸이고 네. 위에 큰 언니가 있고 그다음에 오빠가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언니가 처형이 또 되게 잘하세요. 네. 처형이가 사주신 것 같아.
1: 와이프는 아니고.
0: 와이프는 아니에요. 와이프는 왜냐면 저를 통해서니까. 아, 네. 근데 의자 밑에 있는데 뭐가 하얗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 이거 이지바이크 있어요? 했더니 이거 하세요? 했더니 그거 자동으로 돼서 좋아. 있으신 줄 몰랐어? 했더니 이거 있어? 왜냐면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네네. 아버님이 운동이 좀 필요하셔갖고 근데 쓰신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 놓쳤네요. 놓쳤네요.
0: 저야 뭐 감사하죠. 제가 안 하고도 제가 안 해드리고도 갖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게 그 운동하기 조금 사실 버거우신 분들 걷기 좀 힘드신 분들도 그냥 집에서 다리만 올려놓으면
1: 맞아요.
0: 쭉 서니까 그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데 그 귀찮아하시는 장원인 어른이 그건 하신다고 나가서 걷는 것도 귀찮아하시는데 되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나이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이제
0: 하긴 해야겠고
1: 우리에서 하면 안 되고
0: 맞아, 맞아.
1: 젊었을 때 생각하고 아 막 마음은 20대잖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늘, 하시다가 네. 또 막 관절에 무리 가고
0: 맞아요.
1: 큰일 나요. 그러면 오히려 막 침대 생활하다 보면 다른 병까지 생기니까 그렇게 무리하는 건 옳지 않은데
0: 네.
1: 뭐 가벼운 등산 이런 건 좋죠. 근데 그 전에 워밍업으로 하셔도 좋고
0: 아 그러네요. 몸 풀기 살짝
1: 그렇죠,
0: 웜업
1: 살짝. 그리고 이제 관절에 무리 가는 운동 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분들은
0: 네.
1: 요거는 발만 딱 얹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0: 맞아요.
1: 하체 근력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0: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막 뛰고 이러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건 안 되니까 그 지금 사시는 곳이 5층이신데 계단을 차라리 이동을 하신대요. 딴 건 귀찮으니까 안 하시고. 근데 아시다시피 계단 내려가는 건 안 좋잖아요.
1: 그쵸.
0: 무릎이 안 좋잖아요. 안 좋고.
1: 예.
0: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1: 잘못 헛디디면 큰일 나요.
0: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하시는데 내려가는 게 또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놀러 가면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가자고 막 그러시거든요.
1: 네.
0: 그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아이고 절대 하지 마시라고 엘리베이터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안 하시고 그냥 지금 이제 이지바이크 그냥 올려놓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다고.
1: 근데 이지바이크가 만나보지 않으시고 네.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
0: 네.
1: 이거를 정말 발만 얹어서 운동이 안 돼. 이렇게
0: 그치.
1: 얘기만 들어서는
0: 일단 의심하죠.
1: 의심하고.
0: 그렇죠.
1: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0: 제가
1: 이제 저희 H솔루션 헬스코리아 자체 브랜드 H솔루션 작품입니다. 얘도
0: 맞아요.
1: 걸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0: 네.
1: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물건을 보기 전이에요. 온다고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에 아니 뭐 발만 얹으면 되고 어쩌고 그 무슨 운동이 되고 막 하체 근력이 가고 네. 저 회의 때 말은 안 하고 운동이 될까요? 그냥 그랬어요.
0: 네네네.
1: 그리고 아 그냥 어르신들 정말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0: 진짜 거동 어려우신 분들
1: 거동 어려우신데 움직이시기는 하셔야 되는
0: 네네네.
1: 분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신 후에 막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신다 그러잖아요.
0: 예.
1: 저는 그런 좀 재활치료 운동 기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계 조절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는데
0: 네.
1: 1, 2단계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정말 슬로우로 요거는 재활치료 요럴 때 사용하시면 너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0: 이 몇 단까지 있다고 하셨죠?
1: 저희 5단계까지
0: 5단계.
1: 속도는
0: 오.
1: 근데 이제 자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5가지가 또 있는데
0: 네.
1: 요거 1, 2는 너무 재미나게 뭐 빨리도 갔다 늦게도 갔다 뒤로도 갔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요.
0: 네.
1: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막 어깨춤이 둥실둥실 어깨가 막 들썩들썩
0: 올드합니다 올드 네 그래요
1: 아 이제
0: 네.
1: 그럴 정도로
0: 네네.
1: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만나기 전엔
0: 네.
1: 회의 때 막 이런 얘기 들어도 안 와닿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미디어 팀 사무실에 딱 왔어요
0: 회의할 때 회의적이셨구나
1: 굉장히 좀 지금에 와서 네. 고해성사 아저씨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0: 솔직히 안 믿었다 본인도 네. 네.
1: 사장님이 들으시려나 근데 아 저는 그랬어요 조금
0: 근데 실물을 영접하기 전에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1: 근데 저 해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0: 아 그러면 그거 할 때 직접 다 해보세요
1: 그럼요 저희는 저희가 홈쇼핑도 이제 TV 예. 홈쇼핑도 찍잖아요. 이제 방송을 할 때 제품을 설명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사실 제가 편안하게 해요.
0: 네.
1: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어 좀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설들도 붙이면서 하잖아요.
0: 예, 예.
1: 뭐 올드 제너레이션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네. 하면서 하는데 네. TV 홈쇼핑은 좀 임팩 있게 제품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0: 그렇죠.
1: 많아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제가 제품 설명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제가 체험해 보지 않고 그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지 않은 물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딱딱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제작 회의를 할 때 나온 얘기가 제가 이제 의심을 했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사실 아, 저도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좀 게을러하고
0: 네.
1: 어, 짐도 끊어놓고 진짜 몇 달 만에 한번 갈까 말까 해서 맨날 아빠한테 혼나는데
0: 이런 분은 덕분에 짐이 먹고 살죠.
1: 네, 네 그렇죠. 네. 저 때문에 이제 제가 짐을 먹여 살리는데
0: 네.
1: 이 다리가 잘 안 쓰는 근육들
0: 아 뒤쪽이나 막 이랬는데
1: 그렇죠. 어, 예. 그리고 왜냐면 이게 뒤로도 간다 그랬잖아요.
0: 아 뒤로도 간다고 하셨죠.
1: 예. 예. 그리고 이 대퇴근이나 이런 허벅지 이런 근육들에 사용 잘 안 하는 근육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아, 왜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은 뻑적지근하면서 아, 뻑적, 이렇게
0: 땡기고
1: 뭐 땡기고 막 그 어. 신호가 오잖아요.
0: 네네네네.
1: 몸에서.
0: 어. 아, 그게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느껴져요.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느끼고 아 이게 운동이 되는구나. 근력 강화 운동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젊은 분들.
0: 그쵸.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상이 그러면 재활치료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 좀 거동이 힘드신 그런 분들의 한정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어머나 세상에 저보다 젊은 분들이요. 더 사가시고. 왜냐면 요즘 또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고
0: 홈트레이닝 요새 유행이거든요.
1: 홈트레이닝.
0: 홈트레이닝.
1: 그렇죠. 그럼 이제 장비빨 세워야 되는데
0: 네.
1: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이거는 뭐 소음도 없으니까 뭐 위아래 그렇죠, 이런 것도
1: 그렇죠.
0: 없을 거고 그죠?
1: 맞아요.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우리가 아, 진짜 그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0: 맞아요. 네.
1: 시간이 그냥 더 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바라보고 있는 시간도 많고 저희가 누리아이랑 요 이지바이크는 선물로도 너무 인기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해보고 나서 여기저기다가 막 사가지고 막 진짜 선물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정의 달 효도
0: 네.
1: 선물.
0: 아니 근데 저는 효도 선물도 효도 말씀 듣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좀 가지고 계신 줄
0: 저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1: 운동 워낙 좋아하셔서 저는
0: 그러니까
1: 가지고.
0: 저는 지금 말씀하신 네. 저도 아 이게 좋은 건 알지만 아, 이건 어르신들 용이지 저처럼 이렇게 잘 뛰고 이런 사람들을 용은 아니다는 저는
1: 아유,
0: 그 생각이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사실 이거 그 장문동에서 보고 해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또 궁금한 거 해보고 싶은데 밑에 꺼내놓고 안 끓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계속 그 얘기하면은 해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굳이 안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꺼내달라고 하기 그렇고
1: 보다.
0: 그러다 그냥 장기 한판 두고 왔어요. 못하고
1: 네. 근데 이게 너무 진짜 받아보시면 너무 좋아요.
0: 사무실 놔두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 비슷한 제품들이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현명하시고 이제 꼼꼼하시니까
0: 그렇죠.
1: 다 따져보세요. 근데 가격적인 것도 저희가 자체 브랜드니까 또 거품뺀 가격
0: 아.
1: 그래서 타사 제품보다 가격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0: 네.
1: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얼핏 봤을 때 비슷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둘 다 시켜보고 비교했다고 얘기하시는데
0: 네.
1: 가격도 저희가 훨씬 착하지만
0: 네.
1: 성능 면에서도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마사지 볼이 있어요.
0: 아 발바닥에요?
1: 그 어느 비슷한 제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0: 맞아.
1: 그래갖고 마사지
0: 네.
1: 볼이 이게 움직이면서 그 용천혈 부분을 볼이 이렇게 지압돌기 같은 게 막 나와 있는데 꼭꼭꼭꼭 돌아가면서 이렇게 눌러줘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0: 용천을 누르면 피가 그리고 펌핑 팍팍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 아래쪽으로 간 혈액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물론 운동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0: 네네.
1: 또 이렇게 혈자리 막 눌러주면서 혈액순환까지 도와주니까 하고 나면 그냥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몸이 가뿐해지는 거죠.
0: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 못 써봤습니다만 꼭 써볼게요. 근데 이 프로그램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안 그러면
1: 네.
0: 혼자서 그냥 돌리면 사실 재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다 말 텐데 이게 막 빨라졌다가 천천히
1: 네.
0: 가다 뒤로 갔다 이러니까 그냥 리듬에 맡기면 되니까 자동으로.
1: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고
0: 얘기해요. 저 사무실에서 하면 너무 맞아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1: 그리고 저희 이제 고객 중에 이 이지바이크 저희가 각 제품마다 그 건강 식품도 그렇고
0: 네.
1: 전도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0: 계실 것 같아.
1: 그 제품이나
0: 네.
1: 그 그 식품 때문에 이제 너무
0: 효과를 보신
1: 효과를
0: 분들.
1: 봐서
0: 네네.
1: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건강해지고 이것 때문에 좋아졌어요.
0: 네.
1: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장이 안 좋은데 뭐 인치 바이 인치를 드셔가지고 좋아지거나 뭐 3일의 약속 때문에 네. 또 그런 전도사님이 계시고 이 이지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체 근력 강화 운동기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당 혈당 조절하는데 당뇨병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유전적으로 그 당뇨병이 있어서 네. 이분 젊어서부터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한 번은 쓰러져가지고 그 혈당 스파이크 팍 오를 때 쇼크가 와서 네. 응급실에 그러니까 앰뷸런스까지 왔었대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그게 이제 스트레스고 병원에 가서 맨날 체크하고 관리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네.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근데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래요. 아. 걷기 운동도 싫고 뭐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막 이런 얘기면 더 스트레스고 네네. 그 운동해라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로 더 병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한번 혈당 스파이크로 쓰러지고 나서 쇼크로 쓰러지고 나서 운동을 해야겠다 했는데 막 억지로 나가고 산책도 하고 하셨대요. 근데 이게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꾸준히 해야 되고
0: 예, 재미를 느껴야 되고
1: 하루 스킵하면 이게 이틀 삼일 또 그냥 넘어가고
0: 안가 못하게 돼요. 또 귀찮아져서
1: 그것도 수치 재보면 막 겁은 또 나는데 있고. 또 운동 이게 숙제로 되니까 숙제처럼 느껴지니까 더하기가 싫더래요. 근데 그분은 저희 제품을 어떻게 알았냐면 TV를 보고 있는데 네. 나오더래요.
0: 쇼핑을 보셨구나.
1: 네, 그래서 아 저게 정말 운동이 될까 하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사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셨대요. 저희 네. 매장에 오기 전에 네. 이런 운동기구를 막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사면 도움이 되겠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그러셨대요. 뭐라도 운동되는 건 하시라고.
0: 네, 네.
1: 그랬더니 부담이 안 되면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매장에 오셔가지고 사신 거예요. 너무 신나서 네. 신나게 운동을 하고 아들이 본인 그 저희 이제 고객분이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 엄마 좋아하는 이지바이크 하라 그런대요. 근데 자동 프로그램이 30분이에요 이지바이크가. 그걸 앳리스트 하루에 4번 하신대요. 2시간 이상.
0: 그거는 운동 많이 하시는 건데.
1: 그 다음에 혈당 뭐 관리 이런 걸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게 돼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분들 뭐 당뇨로 고생하시거나 운동 부족으로 고생하시거나 이런 주변 분들을 그 이제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0: 전도하시는구나.
1: 전도사가 정말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저희 체험담 얘기하시는데도 나와가지고 본인이 방송하시겠다고.
0: 네.
1: 뭐 모델료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저희 나와서 지금 그분 TV 방송에 나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까지 저도 이지바이크 당뇨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0: 그런데 그 꾸준히 운동을 재밌게 하시니까
1: 네, 그냥 뭐 근육 근력 강화 왜냐면 이제 그 하체 근력
0: 하체가
1: 중요하잖아요.
0: 그럼요, 제일 중요해요.
1: 그 장수하는 비결의 척도를 재는데도 네. 이걸 얘기해서 저는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방송 나와서 얘기할 때도 항상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0: 네네.
1: 왜냐면 이제 저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 뭐 좋은 건 알지만 제가 이제 좀 더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좋았던 누리 아이 뭐
0: 정적인 거
1: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너무 덕을 받던 막 그라비티 막 이런 네. 거는 제가 이제 제 경험담에 계속 얘기하는데
0: 네, 네.
1: 이지바이크는 정말 그분의
0: 생생하네요.
1: 네, 체험을 항상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0: 그럼요.
1: 이지바이크한테 들여놓으시면 그냥 해결됩니다.
0: 혈당도 그렇고 무조건 하체 운동은 필수예요.
1: 그럼요.
0: 필수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은 다 하체에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따로 시간 내서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는 누구나 하지. 근데 다음날 힘들고 지치고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30분 그 프로그램 해놓으면 너무 재밌게 TV 보시면서 하셔도
1: 네.
0: 되고 우리 라디오 들으시면서 하셔도 되고 노래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야 이거 혹시 요새 응모권 하잖아요.
1: 아우 당연히 되죠.
0: 이거 혹시
1: 그리고 OTC 카드도 돼요.
0: 네, OTC 카드 되죠. 근데
1: 이지바이크.
0: 이게 성품이 들어가나요? 상품에? 상품이 제가 아닌 것 같은데.
1: 상품에는 안 들어가요.
0: 그쵸, 근데
1: 저희가 이제 5등까지 이번에 상품이 있는데 네. 뭐 이지바이크는 상품에는 안 들어가요.
0: 이지바이크를 구매하시면 1등 하시면 마사지처럼 받을 수 있는데
1: 지금 이제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지바이크 그냥 드려요.
0: 그러니까
1: 이지바이크를
0: 그래요?
1: 공짜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0: 그라비티 구매하시면
1: 그라비티 뭐 무이자 할부하면은 이거 이지바이크가 지금 249불인데
0: 네.
1: 그라비티는 한 달에 83불 플러스 택스.
0: 야 그러면은 그라비티를
1: 그렇죠.
0: 사면서
1: 이지바이크 생각하시는
0: 분들 낫네.
1: 그럼 훨씬 낫죠. 83불 플러스 택스면 여러분 한 달에
0: 그냥 제가 봤을 때 3, 4, 5 커피 거예요. 한 잔 먹으면 이만큼 나와요.
1: 그 렌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렌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렌탈비.
0: 아 기기를요?
1: 네.
0: 아,
1: 가격이 아니요. 너무 싸니까.
0: 아 그치.
1: 왜냐하면
0: 오해할 수 있겠다.
1: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 정수기를 물론 얼음 정수기긴 한데 네. 정수기가 거의 70불 나가더라고요.
0: 얼음 나온다 그거.
1: 네, 그 70불 나와요. 근데 그거 제가 다음 달부터 안 내면 그냥 가져가요.
0: 그럼 렌트니까.
1: 네, 근데 제가 네. 지금 그거를 10년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수기를 물론 이제 중간에 얼음 걸로 교체해서 그렇지 정수기를 뭐예요? 제가 이 오자마자니까 15년은 된 거죠. 이 미국에 오자마자부터 렌탈해서 사용을 했는데 네. 한 번도 제게 된 적이 없고 그냥 모델을 바꾸면서 아, 이제 네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제가 이게 아틀란타 살 때부터 이걸 아, 가지고 오는데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택스가 또 올라가지고 70불
0: 아,
1: 여기가
0: 아,
1: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딱 끊죠 그걸 네.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은 요거 48개월이에요. 금방 갑니다. 저 지금 15년 동안 돈 내고 있잖아요. 근데도 제 거 아니에요.
0: 그러네. 아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네요. 진짜 한 달 팔 수 없어 렌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4년 쓰고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1: 아니, 아니에요.
0: 여러분 이걸 여러분 거예요.
1: 그럼요. 마사지 체어는 10년 사용해요.
0: 10년 쓰죠. 그럼요.
1: 지금 제가 그라비티 사용한 지가 6년 넘었죠.
0: 예.
1: 그대로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AS라고는 와서 기름칠 한번 해드리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랬더니 그냥 새 것처럼 또 바로바로 돌아가더라고요.
0: 자, 요 지금 그라비티를 오늘 여러분 구매하신 분께는 우리 이지바이크 같이 나오는 사은품이 진행 중인데 요거는 잠깐 그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제가 돌아올 텐데 그 전에 전화번호 안내 한 번만 해드리고
1: 네, 가시죠. 대표번호 네. 2133851005번입니다. 385-1005번이니까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세요.
0: 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헬스코리아 여러분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구글에 한글로 헬스코리아 찍으시면 또 홈페이지가 쭉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그 좋다는 그라비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1부 지금 현재 아주 코리아 헬스코리아 우리 김한정 호스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지금 앞에 이지바이크에 대해서 한참 신나게 떠들다가 이거를 선물로 준다는 게 또 그라비티란 말이에요?
1: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기회.
0: 그라비티를 그냥, 네. 그냥 구매하시면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라비티가 사실은 그 뭐 갓성비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가성비가 그럼요. 아닌 갓성비라고. 갓성비. 그 마사지 체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첫 입문하시기도 제일 좋고.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 마사지 의자계에 들어오실 때 가장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그냥 그 우리 타사의 어떤 그 제품보다도 아주 강한 힘을 자랑하는 우리 그라비티인데 요거를 그러니까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지바이크가 선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배송도 당연히 무료로 해주실 거고 워런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라비티 3년이라고 풀이죠. 3년 풀. 이게 제가 저는 디바를 샀지만 여러분 뭐 아실만한 분은 하도 제가 디바였고 아실만한 분 다 아실 텐데 배송이 기가 막혀요. 이 큰 거를 정말 그 뭐라고 하지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입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딱 배송을 해주시고 정말 원하는 곳에 딱딱딱 해주시는데 너무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또 원하는 시간 맞춰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미국 생활하면 배사를 내가 시키는 건지 저 사람이 주는 걸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버려. 며칠날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사이에 올게요. 이러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미국 생활인데 우리 또 헬스코리아는 굉장히 그런 거 깔끔하게 해주시거든요. 자, 우리 그 H솔루션의 그라비티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호스님 오셨으니까 그라비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무중력 마사지 그리고 이제 H솔루션의 그냥 효자 상품이잖아요.
1: 1호예요.
0: 1호. 예.
1: 지금은 H솔루션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제
0: 그쵸.
1: 헬스코리안 마사지 체어의 명가다. 그리고 H솔루션 브랜드를 딱 떠올리시는데 네. 7가지 모델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0: 그쵸.
1: 그중에 큰아들 첫 번째 큰아들, 작품입니다.
0: 장남.
1: 네. 얼마나 혼신의 힘을 들여가지고 얘를
0: 그쵸.
1: 낳았겠어요.
0: 최초에 이걸 네. 했으니.
1: 아시잖아요. 첫 아들 낳았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0: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또 그만큼 좋으니까 그 다음에 쭉 시리즈가 나올 수 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럼 쓰시죠?
1: 그럼요.
0: 색상 무슨 색깔 쓰시나요?
1: 저는 와인.
0: 와인 컬러?
1: 와인 색상.
0: 오. 그라비티가 색상이 몇 가지가 돼요?
1: 저희가 와인 있고 네. 블루오션 있어요.
0: 아, 그라비티도 블루오션
1: 네,
0: 있어요?
1: 네, 블루오션이 있는데 오.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 디바 블루오션 보이시죠? 근데 그거랑은 약간 다르고 약간 젊은 분위기 세련된
0: 왜 저는 젊은 분위기
1: 아니야.
0: 저도
1: 디바는,
0: 트렌디해요.
1: 디바는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제 고풍스러운 그 블루 막 이런데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1: 약간 그리고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 이제 블루오션 그리고 와인 그다음에 이제 그 브라운인데 그냥 브라운이 아니라
0: 칙칙한 브라운이 아니라
1: 어. 그냥 그 다크 초콜릿
0: 색깔 에,
1: 고급스러운 그 네. 아시잖아요 막 깊이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0: 인테리어적인 것도 그런 네,
1: 발렌타인데이 때는
0: 네. 초콜릿 색상
1: 초콜릿 색상이 한번 솔드아웃 된 적 있어요.
0: 근데 그거
1: 진짜 그럴까? 막
0: 근데 그렇다면 그 진짜 멋있는 남자다.
1: 네네.
0: 남성분이 그래서... 널 위해 초콜릿인데 초콜릿 컬러의 그라비티를 준비했다는 거는 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1: 초콜릿 색상은
0: 야, 멋있다.
1: 그렇게까지는 많이 찾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때 솔드아웃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0: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 사시는 그 집안의 인테리어 칼라나 그런 톤에
1: 그럼요.
0: 맞춰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라비티의 매력이라면 딱 뭐가 있을까요?
1: 매력은 네. 일단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마사지 체어를 한 번도 이제 소유해 보시지 않고
0: 네네.
1: 이제 사용을 안 해보시고 가끔 가서 이제 체험만 해보시거나 네. 왜 요즘 예전에는 모래도 막 있었잖아요.
0: 그렇죠. 동전 넣고 하는 것도 있고
1: 넣고 하는
0: 네, 카드 넣고 이런 거
1: 돈 얼마 넣고 하는 거
0: 네네.
1: 그런 데서 이제 마사지 제대로 된 마사지가 아니라 그냥 뭐 겉돌고 막 오히려 퉁퉁퉁 때리는 것 같고 아프고 몸이 더
0: 맞아요.
1: 그런 마사지 체어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마사지 체어에 대해서 딱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0: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0: 아니 왜
1: 그런
0: 데는...
1: 막 비싼 거 갖고
0: 네, 그런데 왜 그라비티가 어떻게 안 올라가요?
1: 왜 저런 돈을 주고 저걸 마사지 체어를 들여놓는 거야 막
0: 공항에서 저 해봤거든요. 라운지 가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1: 맞아요.
0: 아니 저는 집에서 디바 쓰는 사람인데
1: 저희한테 오셔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네. 아니 왜 디바나 그라비티 같은 걸 여기다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쓰고 아 마사지 좋구나라고 느낄 텐데 이거는 돈 주고 시간만 때우는 게 돼버리니까 전 정말 후회 되게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죠.
1: 그런 분들이 어. 이제 마사지체어를 이렇게 좀 멀리 하다가 네, 그래도 하죠.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또 마사지체어 괜찮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하지만 이제 가격이 제일 문제고
0: 네, 아,
1: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이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시게 그렇죠. 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맞는 마사지 성능 그리고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0: 그렇죠.
1: 발 부분 잘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0: 대부분이 발은 잘 안 되죠.
1: 네, 종아리 발 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0: 포기하고.
1: 다니시면서 네. 그런 분들을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사지체어가
0: 유목민까지 가요?
1: 관심은 있는데 네. 아, 네. 하나 장만해 볼까 하고 이 브랜드 저 브랜드 가봤는데 좀 괜찮은 뭐 만 불 넘는다 그러니까
0: 그렇죠.
1: 주춤하게 되고 또 뭐 막 좀 싼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예산에 좀 맞나 했는데 갔는데 이거는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거죠.
0: 허술한 데도 있어요.
1: 뭐 겉도는 마사지로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발목 이런 데는 전혀 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H솔루션 그라비티를 모르셨을 때는
0: 네.
1: 그냥 포기하고 사셨는데
0: 네.
1: 아신 거죠. 뭐 주변에 지인 집에 갔거나 아니면 뭐 광고를 받거나 해서 와서 해보시고는
0: 네.
1: 그냥 그때는 그라비티 나왔을 때 한 1, 2년 동안은요 매장에 그라비티 그라비티 소리 지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분 집에 가서 해보고는
0: 제각역이다
1: 막 이러고 놀라가지고 그냥 난 색상 보고 선택하러 왔다 전화로 시키려다가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았어요.
0: 와, 그쵸 이건 엄청 히트였죠.
1: 가성비 값 이 아니라 이제 넘어서 가성비 값이라는
0: 가성비.
1: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0: 아니 근데 아까 진짜 다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H 솔루션은 다리에 대한 되게 약간 그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으시잖아요. 원래 그 발 마사지만도 만드시고 옛날에
1: 사장님이 따로. 발 관리를 얼마나 신경 쓰시는데
0: 그러니까 발에 무슨 페티시가 있는 것도 아닌데
1: 저희 정말 발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다 보니까 발 제품들 H 솔루션에서 이제 네. 발 마사지 기를 비롯해서 뭐 발잡사 1, 2 챔피언까지 거기다 최근에 이제 FM 푼 마사저까지 나왔어요. 이건 운동까지 같이 해주는.
0: 그러니까 몰랐네.
1: 다양하게 시리즈로 있어요. 원하는 취향도 다 다르고
0: 네네.
1: 마사지 맛도 조금씩 틀려요. 볼 사이즈나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원하시게 다르죠. 네.
1: 와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발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마사지 발 마사지기만 저희가 몇 개예요. 거기다가
0: 네.
1: 뭐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으로 되는 것도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라비티 큰 아들한테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종아리 발 부분이 너무 너무 시원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발 부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0: 발이 제일 중요해요.
1: 앞서 이지바이크 얘기할 때도 발 밑으로 이제 내려간 혈액이 치고
0: 네,
1: 올라올 때.
0: 네네네.
1: 뭐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잖아요.
0: 그럼요.
1: 진행이 뭐가 다 느리고.
0: 그러니까 네.
1: 외부에서 좀 자극을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을 받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가격은 너무 훌륭하다 못해 착하다 못해 정말.
0: 그럼요. 요새
1: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니까.
0: 요새 실정에 4년 무이자 해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네. 가격 자체가 체험해보시면 또 느끼실 거예요. 아, 이 정도 퀄리티면은 이 정도 이상의 가격을 하겠구나라는
1: 그렇죠.
0: 사람의 그런 기대치가 아니고 알잖아요 사신 분들은.
1: 그럼요.
0: 근데 그
1: 양심이 있는데.
0: 그러니까 근데 그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아까 4년에서 89불, 84불?
1: 83불 플러스 택스.
0: 그러니까
1: 92불? 비싸셔가지고
0: 야, 타주는 택스도 없을 거고.
1: 그렇죠. 그렇죠? 택스 없어요.
0: 와.
1: 그러니까 막 알려주시는 분들 있어요. 타주에서 이제 연락
0: 네.
1: 오시면
0: 네.
1: 연락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여쭤봐요. 어떻게 이제 헬스코리아 알고
0: 아, 네.
1: 저희 뭐 LA 오셨다 방문하셨나요?
0: 네네.
1: 뭐 이런 거 물어보면. LA는 이제 많이들 오시잖아요. 뭐 친척도 있고
0: 그렇죠,
1: 여행도
0: 그렇죠.
1: 오시니까
0: 예.
1: 뭐 지인집에 가서 해보신 경우도 있고 친척집에서 그리고 아니면 뭐 TV 광고 봤다 뭐
0: 네.
1: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가
0: 네.
1: 좋은 정보 내가 알려줄게. 야 나는 택스 냈지만 넌 택스 안 내고 가지 무료 배송이다.
0: 무료 배송에 택스도 안 내고.
1: 난 타주로 이사 가고 싶다. 너희들 대로 막 이렇게 농담하시면서 알려주셨다고 연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 마사지체어 원했었잖아. 근데 내가 보증해. 막 이런 친구분들이 있어요.
0: 그 가격이 말도 안 지금 어디서 한 끼 먹기도 사실
1: 그럼요.
0: 이 가격이 아닌데.
1: 택도
0: 그러니까요. 두 명이 먹어도 이 정도 값인데 이 가격에 여러분 360불 24시간 나만의 마사지를 해주는 나만의 마사지사를 집안에 나만이 아니지 우리 가족을 위한
1: 그럼요.
0: 모두를 위한 마사지사가 있다는 건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진짜 이건 매일 써보시는 분과 한 번도 못 써보시는 건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 아까 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발은 뭐 종아리 눌러주는 건 좋은데 발바닥도 해주잖아요 얘는. 그죠.
1: 바닥 발등까지.
0: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진짜 저 예전에 비싼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게
1: 꽉꽉꽉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사지거리 너무 시원해요.
0: 이걸 여러분 진짜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 가시면 될까요? 체험하시러.
1: 체험 매장 네. 안내해드릴게요.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에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네.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에나팍.
0: 네.
1: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그 비치길에 있는데 한남체인 몰 거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0: 코코우도
1: 코코우도랑 네. 강남 스테이션 고깃집 거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가든 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이니까 네. 가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0: 맞습니다. 네. 백견이 불여일 행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네. 행동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체험을 해보셔야 이게 또 아닙니까? 가는데 그래비티 좋은데 나는 디바가 더 잘 맞아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1: 그럼요.
0: 분은 난 디바는 좋은데
1: 의외로 많아요.
0: 근데 디바가 좋은데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래비티가 몸에 잘 맞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 겪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좋다고 해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안 맞는
1: 맞아요.
0: 거니까.
1: 그리고 뭐 조건 같은 것도 다 따져보시고.
0: 그렇죠.
1: 사은품에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0: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네. 사은품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 사람이라면. 네네. 근데 이런 상품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꼭 체험을 해보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H솔루션 이러면은 아까도 뭐 디바도 얘기했고 그래비티도 얘기했고 이지바이크도 얘기했고 했는데 그런 마사지에 대한 명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신뢰도 있고 신용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난 마사지 의자는 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안 살 거니까 그럼 나는 별로 해당이 없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제품이 많아요. 건강식품부터 해서 진짜 뭐 온갖 기계 운동기구로부터 정말 재밌고 신기한 것도 되게 많고 몸에 좋은 것도 되게 많은데 한 15년인가 사랑을 꾸준히 받는 게 이게 녹용홍삼 있잖아요.
1: 녹용홍삼.
0: 이거를 여러분
1: 15년 이상 됐죠.
0: 그렇죠. 그거 옆에 또 뭐 성류 액기스 그다음에 뭐 저희 어머니 사드리는
1: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네.
0: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1: 우먼 솔루션도 굉장히 갱년기 여성들한테
0: 맞아요.
1: 인기예요.
0: 맞아요. 네. 아 맞다. 어머니
1: 도라지백
0: 성류 다 떨어지는 것 같아 사러 가야겠구나. 네. 그거 여러분
1: 신하거든요. 저희 건강식품은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진짜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그 농축되어 있는 그게 네. 다르기 때문에
0: 물탄 맛이 아닌 거죠.
1: 맞아 맞아.
0: 저희 어머니가 빨리 드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성류 기스고를 어머니 골프를 되게 좋아하죠. 자주 가시거든요. 네. 일주일에 몇 번씩 가시니까 가시면 꼭 같이 가시는 라운드 하시면 이걸 돌려서 드세요. 이거 야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음료도 같이. 근데 드시는 분 다 좋아하시지. 그러면은 또 괜히 아이고 뭐 아들이 사온 건데 약간 이런 거 그런 분 좋아하시 어른들은. 그러니까는. 보통 같으면 하루에 한 팩 드셔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시면 네다 팩이 그냥 나가니까 빨리 드시는 거예요. 근데 또 뭐
1: 어떻게 또 혼자 먹어요.
0: 근데 또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녹용홍삼 뭐 성류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데 지금 녹용홍삼이 또 많은 디스카운트와 세일이 있죠.
1: 가정의 달이라 예. 선물도 많이 하세요.
0: 그 천진단을 선물로 주신다면서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0: 정품으로
1: 녹용홍삼 두 박스 구매하시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녹용홍삼 어떤 두 박스는 기본으로 구매하시는 거고
1: 보약은 두 달 세 달
0: 그리고 그렇죠, 두 달은 드셔야 되니까 네. 아니면
1: 그러니까
0: 두 분이 드시더라고요.
1: 어떤 분은 요걸 선물하시나 했더니 천진단 저희 250불 요거 환으로 된 제품이에요.
0: 네네네. 정품.
1: 요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정말 원더풀하면서 사랑하시는데 요거를 다른 분한테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배송도 따로 해드려요.
0: 아.
1: 그냥
0: 녹용홍삼은 내가 드시고 본인이 드시고
1: 녹용홍삼 두 박스 가격만 내시는데 네. 천진단 한 박스 250불이 딸려가는 거죠.
0: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뭐 목사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이런 친척분한테 보낼 그쵸, 때 그쵸. 따로 배송을
1: 네네.
0: 하긴 이 자체가 선물이니까
1: 녹용홍삼은 부모님께 보내고 천진단은 본인에게로 이런 분들
0: 계세요. 그러네요.
1: 근데 천진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요. 녹용홍삼도 좋아하지만
0: 그냥 차나 이런 데 사무실 네네. 놔두면 편하게 드시고
1: 녹용홍삼은 사실 이제 환절기 때 한 번 딱 두 달 맞먹고 먹지만 저는 천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이게 이제 환이니까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네네. 그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님처럼 그렇게 이제 몇 개 갖고 다니다가 하나씩 드려요.
0: 아, 정말요?
1: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0: 저는 한 번도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언정 씨에게 한 번도 천진단 받은.
1: 아, 제가 드렸을 걸요.
0: 저는 대표님한테
1: 아니,
0: 받았습니다.
1: 아니, 드렸을
0: 대표님이
1: 거예요.
0: 주신
1: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0: 아니 그때 같이 안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드셨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나눠 먹는 천진단.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1: 다음에 갖고 와야겠네요. 네, 네.
0: 말씀으로만 하여튼.
1: 근데 이제 지금 녹용홍삼 두 박스 구매하시면
0: 네, 이 천진단 한 박스를 정품으로. 갑니다.
1: 그리고 지금 천진단 세 박스 구매하시면 선물 많이 하세요.
0: 네.
1: 왜냐면 이거 받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0: 너무 최고죠.
1: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려요. 3+1.
0: 어? 홍삼을 세 박스, 녹용홍삼 세 박스 맞추면 한 박스를 받는다고요?
1: 아니, 아니. 녹용홍삼은 네. 두 박스 구매하시면 천진단 한 박스가 가는데 그렇죠. 천진단을 세 박스 아, 구매하시면
0: 천진단 세 박스.
1: 천진단 한 박스 더 드립니다.
0: 아, 정말요?
1: 3+1.
0: 어, 천진단은 3+1. 이야. 네. 이거 고민되네 그러면.
1: 왜냐면 가정의 달에는 네. 선물할 때가 많다 보니까
0: 선물할 때 많아요.
1: 여러 개 사시거든요.
0: 근데 이거는 선물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뭐 근데 사실 뭐 장인 장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 따져도 서너 개는 금방 필요하고.
1: 그렇죠.
0: 그것도 배송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 아 무료 배송 다 해드려요.
0: 와 이거 진짜
1: 여러 군데로 해달라고 하셔도
0: 근데 이게
1: 해드려요.
0: 사실 배송비가 요새 어마어마하거든요. 귀찮은 걸 떠나서 일단 네. 귀찮은 건 당연한 거고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어떻게 해주시네 정말.
1: 저희는 이제 배송 그 업체에다 그러니까 아주 먼 뉴욕 쪽 같은 경우는 아마 맡기는 것 같은데 네. 이쪽 그 근방은 저희가 다 합니다. 와. 직원이랑 이제 저희 배송 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래서 저번에 어디 가시는 길에 네. 막 차가 빨리 가더래요. 네. 막 속도 위반한 건 아니고 그래서 네, 저 네, 네. 급하게 가냐 막 이랬는데 저희 회사 배송 차들이요.
0: 아 진짜요?
1: 이때 그 얘기를 하시네.
0: 어, 아 근데 그거 뿌듯하셨겠다.
1: 느릿느릿
0: 간 것도 아니고 빨리 빨리.
1: 그래서 번호판을 외우시는구나. 네, 그래서. 어,
0: 와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녹용홍삼은 뭐 좋으신 분은 다 알지만 이게 또 어마어마 녹용이 3대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1: 네네 상대 중대 하대 이게 저희가 어, 다들 아세요 가격이 좀 달라요. 어,
0: 이게 그냥 아무나 그
1: 녹용은 잘하는
0: 아니고.
1: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각질화가 이루어지면서 위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더 네네. 이제 밀집되어 있고 그렇죠. 세포 네. 활동이 이제 왕성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끝에 분골 TV라고 불리는 그 맨 끝이죠. 네. 여기는 녹용의 펜트하우스라고 표현을 해요.
0: 아...
1: 3%밖에 안 되고 워낙
0: 아,
1: 고가예요. 왜 펜트하우스겠어요? 고가고 펜트하우스
0: 귀하고 없고
1: 귀하고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 저기 제품들은 거의 없어요.
0: 아 그럼 사실 앞으로 녹용 만들면 녹용 다리만 집어야겠구나. 그냥 깔끔 끝에만. 어.
1: 네, 이 분골 팁까지 전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중대 네. 부분은 또 중대 부분대로 필요한 성분들 칼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네. 이 네. 전지를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뉴질랜드산 최고급 원료고요. 이때 강원도 육년근 홍삼 천삼을 사용했기 때문에 드셨을 때 이제 이 효과가 어르신들이 이제 정말 아세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몸에 네. 좋다는 건 다 드셔보셨잖아요. 친구 따라서
0: 그렇죠,
1: 드셔보시고
0: 그렇죠.
1: 선물 그렇죠. 받아서도 드셔보시고 근데 이제 다른 녹용홍삼 제품들 드셔보시고는 이제 그냥 굳히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15년 이상 된 고객층이 있는 이유가 네. 그분들 중간에 딴 데 갔다 다 오셨어요.
0: 그렇죠.
1: 어, 그냥 잠깐
0: 다 것도 뭐 선물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1: 오셔서 또 얘기하세요. 네, 네. 뭐 먹어봤다 딴 거 막 이러면서 어. 얘기하시면서 그러다가 아, 다르다고 딱 얘기하세요.
0: 근데 그 저 느낀 게 진짜 같은 홍삼이 같은 녹용이라도 이 드시던 거에서 중요한 선물을 받거든요. 그러면 잠깐 그렇죠. 딴 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이게 스스로 진품 명품을 알게 되는 거죠. 드셔보시면 진짜 아니까 그런 분이 다시 돌아와서 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하시는
1: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더 확실하게 아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좋은 거 딱 해보면
0: 그렇죠. 한번 그
1: 밑에 떨어지는 걸 웬만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안 되고는 못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녹용홍삼 가격 지키고 있는 것도 너무
0: 맞아요.
1: 코리아에 고맙게 생각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고객분들
0: 맞습니다.
1: 정말 많습니다.
0: 지금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1: 저희도
0: 것도
1: 저희도 고맙죠. 고객층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렇게 물량에서 맞춰서 가격을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
0: 네. 그러니까
1: 서로 이제 윈윈인 거죠. 이런 경우는
0: 굉장히 선순환인 거네요. 네네. 진짜로. 근데 녹용홍삼은 정말로 뭐 이렇게 말은 좀 오버할 수 있는데 남녀노소가 다
1: 그럼요.
0: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녹용이 예전에 네. 그게 이제 조선왕조 시대 때 그런 소문이 나서 어린아이들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막.
0: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1: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런... 녹용 먹이면 안 된다 이랬는데 어... 그게 그런 얘기가 있대요.
0: 못 먹게 하려고?
1: 그 네. 왜냐면 후궁들이 어... 다 자기 아들한테
0: 줄까 봐.
1: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서 그 궁 안에 있는 왕실에서 네. 그 한의사들 사이에서 네네. 이제 소문을 어이. 살짝 어이들이 네. 퍼뜨린 거죠.
0: 근데 진짜 그때는
1: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0: 맞아요.
1: 네.
0: 민어도 그래서 민어잖아요.
1: 뒤로 막 이미. 빼돌리니까.
0: 어, 좋은 거 사람 다 빼먹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구나.
1: 네. 옛날에 워낙 귀했잖아요.
0: 맞아요.
1: 진짜 왕에게 바치는.
0: 그럼 청소년들이 먹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성장에 엄청
1: 네네.
0: 도움이 될 텐데.
1: 두뇌 양상에도 그렇고 칼슘 네.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성장기.
0: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너무 좋죠.
1: 오히려 체력 늘리고 막 이런 애들 운동하고 미국에서 네. 운동하는 애들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부모님이 선물을 했는데 안 먹을 줄 알았대요. 근데 걔가 그 다음에 생일 선물로 엄마 달라고? 작년에 해달라 그거 생일 선물 해달라고 그랬다고. 아니 아이 타주에 생일... 계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그 얘기 듣고.
0: 근데 운동하는 친구들은 알죠. 자기 몸에 도움이 되는 거를.
1: 특히 외국 애들한테 체력적으로 밀리잖아.
0: 밀릴 수가 있거든요.
1: 타고난 게 좀 다르잖아요. 아, 외국 애들이랑. 네. 근데 본인이 먹었을 때 뭔가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애인데 엄마한테 딱 그러더래요. 엄마 나 생일 선물 이거 작년에 먹었던 거 해줘. 그래가지고 그분이 타주에서 오셨어요.
0: 아기 생일 선물 좀 고가긴 하지만 자식이
1: 입는 거 운동하는 선수 아유
0: 근데 운동애들은 먹어야죠.
1: 운동을 먹어야죠. 다른 걸 줄이더래.
0: 그만큼 다릅니다. 진짜 와 이거는 드셔 보시면 여러분 뭐 면역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진짜 녹용에 들어있는 칼슘. 이거 청소년들 아까 말씀한 저런 애들이 안 좋다는 건 정말 그치. 옛날 얘기고.
1: 그리고 보혈 조혈 작용이 있어서 이제 출산 맞다. 후에
0: 네네네 산후조리.
1: 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말 기운이 딱 빠지잖아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아, 혈액도 많이 빠져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녹용 홍삼입니다.
0: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거나 듣기만 해도. 막 뭔가 몸에서 힘이 솟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마 들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아 그래 나도 이제 좀
1: 드시면 도와줘
0: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 드실 때 전화 주십시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어떻게 매장 한 번만 더 매장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1: 네 저희 네.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과 2층에 있고요.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비치길에 있습니다. 네. 거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에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 한 말씀 하시겠어요? 인사 한 말씀.
1: 가정의 달. 네. 얼마 안 남았어요.
0: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 저희 여러분 행사도
0: 응복권 얼마 안 남았어요.
1: 그리고 헬스코리아 가면 네. 가장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건강, 행복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행복의 기본이 되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헬스코리아로 꼭 달려가세요.
0: 좋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주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저는 잠시만 전화할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말 힐링 잘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말 되면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기도 하고 못했던 휴식도 취하고 못 먹었던 야식이나 간식도 많이 드시고 여러 가지 하실 게 많을 텐데 이번 주말 여러분 정말 특별하고 어렵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힐링하면 대명사죠. LA 최고 힐링 K힐링의 우리 케빈 조 이사님 오가시죠. 케빈 조 이사님 모시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이사님 저희가 진짜 어렵게 이 자리를 모신 게 지난주 저희가 공개 방송했을 때 아주 정말 난리 났던 정말 파격 창고 대방출 창고 터리 세일 막 이런 거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너무 이틀만 반짝하니까 나 그 주말 시간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이사님.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읍소하다시피 해서 이번 주말 한 번만 더 앵콜 세일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너무나 흔쾌히 맞습니까? 해주시는 거?
1: 네 저희가 저번 주에 한 것처럼 네. 내일 일요일까지 똑같은 네. 세일을 한 번 더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기회 놓치시면요 없어요. 이거 기회 놓친 다음에 지난번에 이런 세일 하던데 그때 가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10% 20% 이런 게 아니라 업투 몇 프로였죠 이사님?
1: 네 70% 되는 제품도 있고요. 일단 네. 저희 제품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0: 네네.
1: 그분들이 있어서 정말 좀 저희가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꾸준하게 네. 인기를 네, 그래서. 쭉 신뢰와 인기를 갖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생뚱맞은 이게 청구 대일 세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던 그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부서대 앞에 있던 팝업 그 할인 매장을 정리하시고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0: 기간을 위해서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인가요?
0: 아, 벌써. 네. 네.
1: 후에 저 물이 네, 완전 그냥 그 난리가 나가지고 네. 뭐 천장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0: 네네.
1: 거의 갈 데가 없고 그런데 옆에 그 네. 자리가 비어서 네네. 잠시 이제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0: 네네.
1: 아 그런데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넓고 좋다고 네. 이렇게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너무 이제 감사드리는데요. 이제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나서 아,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 이사를 네. 다시 원로의 자리를 네. 가야 되는데 좀 새롭게 꾸며서
0: 네.
1: 오시는 분들이 좀 보시고 아이고 더 좋아졌네. 그다음에 이제 좀 편안하네 하는 그런 컨셉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0: 네.
1: 좀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품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0: 아니, 집만 이사해도 그 힘든데요.
1: 네, 맞아요.
0: 네. 와.
1: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공개 방송한 그걸로
0: 네네.
1: 여기서 좀 남아 있는 모든 제품들을 좀 드리고
0: 아...
1: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0: 근데. 그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술은 새 잔에 담으라고.
1: 아 예.
0: 지금 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귀향이시지만 그래도 지금 레노베이션도 깔끔하게 또 하시고 또 새로운 느낌으로 가시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여기 사실 저는 지금 할인 팝업 매장 넓고 저는 되게 좋거든요. 위치도 바로 이렇게 보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원래 우리 케일링이 있던 자리를 자꾸 그쪽으로 가시면서 그렇죠. 이거 어디 갔어?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1: 정말 신기했는데요.
0: 그래서
1: 몇 달이 지났는데 네. 거기 가셔갖고 없어서
0: 그러니까요.
1: 찾다가 그렇게 오셨다는 게 여러 분 계셔갖고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0: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의 그 백마도 그랬지 않습니까? 취했는데 맨날 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사람 몸이 가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남은 기회예요. 이사를 하시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마지막 남은 정말 이번 주말까지 되는 전품목 최대 70%까지 파격 할인 그리고 각종 선물도 주시고요. 또 잊으면 안 되는 오불의 행복도 준비되어 있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 해주시면 정말 알찬 정보 다 듣지 마시고요. 듣다가 아차 싶으면 바로 가세요. 지금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수량이 다 떨어지면 없어요. 올림픽 갤러리아 2층입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오바를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가보시면 합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고요. 정말 다 함께 합법적인 도둑이 돼서 창고를 털어보자는 마음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요. 워낙에 제품이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데 가끔 가면은 요 한두 주 제품만 세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가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정말 좋은 제품들을 핫한 제품들만 골라서 좋은 제품 여러분께 가격 좋게 해드리는 거니까 가보시면 되는데 뭐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보죠. 다는 못하겠지만 우리 이선 아무래도 넘버원은 눈이랑 뇌겠죠?
1: 네.
0: 이게 뭐 최고죠 지금?
1: 예, 저도 그렇지만 이제 네. 뭐 그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0: 네.
1: 점점 나오잖아요.
0: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안 보이고
1: 안 보이고 네. 이상하다 할 정도로
0: 네네네.
1: 갑자시리 이제 정말 시력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0: 그렇죠.
1: 이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0: 예.
1: 좀 좋은 영양제를 드셔야 되고요.
0: 그렇죠.
1: 눈 운동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이제 좋아지는데 문제는
0: 네.
1: 눈이 나빠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뇌랍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걸 염두에 두고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 연구 동안 해서 만든 것이 비전 브레인이라는 제품인데
0: 네.
1: 이 제품은 일단 저희가 오늘 140불짜리를 50불에 드리지만 하루 한 캡슐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비전 브레인은 노화로 오는 황반 변성이라든지
0: 네.
1: 눈에 안 좋고 그런 걸 막아주는 루테인, 뭐 지아잔틴, 아스타진잔틴, 그다음에 이제 뇌에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0: 네.
1: 빌베리가 굉장히 좋고,
0: 빌베리, 네.
1: 예, 그 이 서양에서는 의사들이 쓰는 게 포스파디딜셀린이라고 이런 약이 콩에서 추출한 그러한 제품인데,
0: 네.
1: 요거를 이제 노화 방지에 쓰고요. 그다음에 은행잎, 노루궁뎅이 버섯 까지 이렇게 넣은 제품인데
0: 네.
1: 사실 포스타비들셀린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노루궁뎅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잎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면
0: 네네.
1: 훨씬 좋죠. 그래서 저희 건 하나의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눈하고 또 뇌 건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거를 출시하면서 많은 네네.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와.
1: 오늘 저희가 50불에 준비를 와. 했습니다.
0: 140불인데 50불이고요. 저는 놀라운 게 이렇게 정말 살짝만 말씀드리는 좋은 성분들이 다 꼼꼼하게 정말 황금 비율로 들어와서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게 근데 제가 말씀만 들어보면 단지 우리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요새는 저희 같은 뭐 젊은 제가 젊다고 말씀하기 좀 그런데 젊은 친구들도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맨날 뭐 컴퓨터 앞에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눈의 환경이 안 좋아진 건 맞거든요. 밤에도 자기 전까지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젊은 아이들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차에서 이렇게 보는 건 보는데 네. 조금 멀리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겹치죠. 글씨가
0: 막 흐리고 투명하게 예, 예. 겹쳐 보이죠.
1: 예, 그런 분들한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0: 네.
1: 저희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거 드시고 나서 많은 그런 그 좋은 일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많아서
0: 네네네.
1: 이 제품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50불에 한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눈 위에도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 치매 예방도 되기 때문에 조금씩 약간 그게 꼭 치매가 막 정말 심한 치매가 아니라 어? 나 저 사람 아는데 이름이 뭐였지? 약간 이런 깜빡깜빡하시고 정말 주위에 막 전화 차 키를 자기 주머니 있는데 차키 찾고 다니시고 막 이런 깜빡깜빡하시는 거 내가 어제 뭐 먹었지? 막 이런 거
1: 네, 내가 볼 거 일이 있어갖고 저걸 뭐 가져와야 되는데 딱 일어서는 순간에
0: 뭘 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1: 그렇죠. 그런 분들이
0: 많죠. 뭐가 들어왔지? 이런 거요.
1: 예.
0: 저도 조금씩 시작하는 것 같은데.
1: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0: 도움이 되는 거죠.
1: 많이 도움이 되죠.
0: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만 저와 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지금 140불이 50불이면요, 여러분 평소에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가족들을 위한 가족 그 건강 지킴이로 이번에 구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또 남자 얘기를 좀 해보죠. 남자들이 있으니까는
1: 네.
0: 남자분들한테 뭐 최고는 누가 뭐래도 마늘이잖아요.
1: 네.
0: 그 중에 왕은 흑마늘일 거고요.
1: 네, 그렇죠.
0: 그죠.
1: 예, 맞습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 옛날에 유명하시죠.
0: 네,
1: 송혜 선생님.
0: 네, 노래자랑.
1: 그분의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0: 그리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셨잖아요.
1: 예, 그분의 건강 비결이 바로 마늘이에요. 항상 그 마늘을 준비를 해서
0: 송혜 선생님께서요.
1: 예, 예.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꼭 식사하시고 나서 마늘을 네. 챙겨 드셨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마늘이 원래 염증도 잡고
0: 맞아요.
1: 위도 되고 그러니까 피와 살이 모든 게 되는 게 이렇게 마늘이라는데
0: 네.
1: 사실 저희 매장에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 저 아랍 쪽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실례지만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잘 안 써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사람들이 찾는 게 정력제를 많이 찾아요.
0: 그분들이 또 그쪽으로 또 발달돼 있어요.
1: 네,
0: 책도
1: 네.
0: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돌아댕길 때 다 돌아댕기다가
0: 네.
1: 이제 저희 매장에 왔는데
0: 네.
1: 제가 추천한 게 다른 사람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진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하는 걸 했는데
0: 네네네.
1: 이게 사실 스태미나 좋은 거는 딱 먹게 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많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확 올리기 때문에
0: 오.
1: 그래서 뭐 혈압이 있거나 이런 신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0: 네네.
1: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갖고 지금도 오시는데 흑마늘을 추천을 하니까
0: 오시는데.
1: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0: 왜요?
1: 모르니까.
0: 아, 효과를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1: 스테미너의 흑마늘을 추천하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데, 너 나 믿고 한 6개월만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가격도 그 저렴하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보니까.
0: 네네, 약보다는. 네.
1: 이분이 한 뭐 딱 3개월 딱 먹더니 맨날 와요. 정말. 너무 좋다. 굿. 그렇게 얘기를 해요.
0: 근데 그 장면이 막 상상이 되니까 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랍분한테 흑마늘을 놓고
1: 아랍 쪽의 사람들은 네. 얼마나 정말 까다로운지
0: 까다롭죠 알죠.
1: 이거는 네. 와서 가격 얘기 안 하고 꼭 구입하고 이렇게 뭐 먹을 붙고 다 먹어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한테는 이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위도 굉장히 좋아지고 스태미너 뭐 이런 게 혈관 뭐 피로 회복까지 막 좋아지니까
0: 네네.
1: 이거 아주 애호가가 돼서 이렇게 자주 먹는데요.
0: 와.
1: 이 정도로 그 의성 흑마늘은
0: 네.
1: 그 장인이 이렇게 2대째 내려오는 장인들이 정말 아주 그 유황을 뿌려서 약 성분을 많이 해갖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0: 네네.
1: 정말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가 안 좋거나 좀 기운이 없거나
0: 네.
1: 필요하신 분들은 의성 흑마늘을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1: 오늘 이거 그 마지막 기회로 두 박스를 60호에 그러니까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두 박스 60호인데 그걸 100불에 오늘 구매할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야,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네,
1: 하루에 한 포씩만 드시면 돼요.
0: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마늘 좋아하거든요.
1: 네.
0: 저는 정말 생마늘을 그냥 오독독 씹어 먹을 정도로 마늘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못 먹겠는 게 속이 좀 쓰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냄새가 나니까 외국 분들이랑 일할 때 못 먹겠어요. 그리고 먹기도 좀 힘들고 이제는.
1: 네.
0: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한 포 딱 떠서 그냥 쭉 먹으면은 맛도 막 크 이게 아니고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마늘을 생마늘로 드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이고
0: 이제 원래 못 먹겠어요.
1: 독이 있거든요. 마늘도.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원래 마늘을 구워서 먹죠. 이렇게 약간 그래서 그 아린 맛을 없애고 그 독성을 좀 없애는데 이제 그런 건데 이 흑마늘은 냄새도 없고
0: 네.
1: 이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냄새가 없어서.
0: 아, 근데 위선님 말씀하실 때 약간 눈빛이 반짝이신 게 약간 직접 드시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1: 뭐 저야 네. 뭐 많이 주워 먹죠.
0: 워낙 여러분 이사님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진짜 건강해 보이시고 체격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우리 이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진짜 우리 남자들끼리 약간 아버님 선물하기나 우리 사랑하는 남편 그죠? 야 이런 거는 여러분 괜히 어설프게 뭐 넥타이라든가 무슨 뭐 장갑이라든가 목 이런 거보다 훨 좋습니다. 부모님은요. 건강 챙겨주는 자식 제일 좋아하시고요. 남편도요. 자기 건강 챙겨주는 와이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한번 제가 진짜 오늘 두 박스 60호에 100불입니다. 여러분. 의성 유황 흑마늘 놓치지 마시고요. 아, 요거 지금 나오는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구매해서 직접 선물을 드렸던 제품인데 요즘 여러분 아, 나 오늘 진짜 피곤해. 나 요새 정말 기력이 하나도 없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아니면 좀 오래된 병원 치료하셔갖고 정말 힘이 없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소개해 줄 제품이 바로 유황 오리고.
1: 네, 맞죠? 맞습니다. 와. 유황 오리고는 정말 그 오리만 빼면은
0: 네.
1: 좀 오리만 빼면 오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네. 쉽게 생각을 해요. 아, 이게
0: 그렇죠. 뭐 오리고기 뭐 생각하고 뭐
1: 보통 우리가 뭐 얘기하는 공진단에 무슨 환 그러면은 아, 이게 여러 가지 해 갖고 굉장히 좋은 걸로 했는데
0: 네.
1: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좋습니다. 오리고입니다. 그러면은 에이 이러거든요. 왜냐면 오리가 흔하니까.
0: 아, 그렇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1: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유황이라는 아주 이 물질을 예로부터 네. 유황을 약으로 쓰려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0: 그렇죠.
1: 그 실패했던 이유는 유황이 맹독성이라 그 독을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서 이제 실패를 많이 했는데
0: 네네.
1: 이거를 완전 무결하게 그 독을 없애고 약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경을 만드신 그 인산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와. 뭐 워낙 그 명의로 소문이
0: 그럼요.
1: 나셨었고 근데 예. 이분의 방법이 바로 그 우리의 그 토종 오리가
0: 네네.
1: 바로 그 유황을 먹고도 그 독을 완전하게 분해를 해서 와. 자기 몸에 그 약 성분을 싸서 다시 2년이 지난 후에 그거를 이제 약으로 쓰는 와. 우려내서 약으로 쓰는 그런 방법인데
0: 네.
1: 그래서 이름이 그냥 유황 오리고예요. 오리고처럼 그렇게 그 무효처럼 이렇게 그냥 떠서 드시게 만든 아주 네네네. 편하게 만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식이라 그러죠.
0: 네.
1: 이거를 이렇게 비빔국수에 부겨 드셔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0: 특이하다. 네.
1: 이렇게 음식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처음입니다.
0: 샐러드에도 그냥
1: 예 네, 맞습니다. 맛있고 그다음에 건강에도 좋고 이 안에는 뭐 간하고 신장이 좋은 다슬기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0: 와.
1: 약재가 무려 23가지인데 다 해독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0: 최고 역시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 환자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알고 계신 분도 갑자실이 네. 대장암이 해서 요즘에 그 키모를 한 세 번 남겨놨는데 정말 옆에서 못 보겠어요.
0: 너무 왜냐면 힘들어하시죠. 맞아요.
1: 배짝 마르시고
0: 네.
1: 처음에는 견디시는데 한 그 끝날쯤 되면은 완전히 기진맥진 하신 거를 보면서
0: 네네.
1: 이럴 때 이제 뭘 추천하냐 할 때는 바로 이제 유황 오리고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쌓인 독을 그 해독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 유황 오리고라는 이 제품은 바로 그 해독력에 그 강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장이나 간에 쌓인 해독 그 독을
0: 네네.
1: 해독하는 힘이 강해서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드시면 세 달 네 달 이렇게 가시면 이 혈색이 달라져요. 정말로
0: 와.
1: 그 정말 환자분 혈색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정말 변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할 정도로 그러는데
0: 네네.
1: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한국의 유명한 방송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그쵸, 극찬을 네. 했던 그런 제품인데 오늘 정말 네. 300불짜리를 네. 150불에 저희가 드리는데 이거는 솔직히 많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0: 그렇게
1: 수량이 한정인데 빨리 네네. 저희가 이사를 하기 전에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0: 아, 유황 오리고를 여러분 진짜 아, 이 귀하디 귀한 유황 오리고를 300불을 오늘 150불에 만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잠깐 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공개 방송하고 이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끝나고 예. 제 주변 지인분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서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했을 때 우리 이사님께서 유황오리고를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1: 그런데 그렇죠. 네.
0: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딱 와닿던 게 뭐냐면 세상에 좋은 건 많고 제가 좀 오바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좋은 건 많고 보양이 되는 건 많지만 독을 빼주면서 동시에 보양되는 건 흔치 않다. 그래서 그분이 독을 빼면서 보양 기력을 해야 되면 이거를 드시라고 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정말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했는데 이 약을 그런 분들은 약에 질려갖고
1: 그렇죠.
0: 뭐 저도 아유 그놈이 그 안 먹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걸 아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리니까 그날부터 드시더라고요. 첫날부터 매일매일 드시는데 너무 좋다. 일단 맛도 괜찮으니까 몇 할 줄 알았는데 네, 전혀 안 그러고 이게 약간 항아리라고 해야 되나? 토굴 항아리 같은 게 생겨갖고 냉장고 넣어서 이렇게 떠드시면 되는 거니까 먹기 편하고 맛도 좋고 자기가 뭔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솔직히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 먹고 벌떼로 뛰어다니는 이거는 거짓말이고 본인이 느끼게 뭔가 조금 독이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제가 주말에 한번 다시 연락을 드릴 건데 그만큼 저도 놀래서 이걸 선물을 드렸던 거고 우리 이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죠. 독을 빼면서 같이 기력을 보강해 준다는 게.
1: 네, 뭐 쌓인 독이 빠지려면 조급한 마음 드지 마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면 네. 효과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시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0: 맞아요, 맞아요. 네. 뭐 한두 푼, 한 스푼, 두 스푼 드시고 어떻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여러분 오늘 150불에 만날 수 있다는 걸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수량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구매를 원하시는데 늦으시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요거 하나는 꼭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저희 어머니날 이렇게 행사했던 그대로 네. 오시면은 또 아버님이 사셔도 네. 그 우리 어머님한테 선물을 드리라고 네. 건강 팔찌를 또
0: 아, 같이 주세요.
1: 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서 하세요.
0: 그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그 손님들이 네. 막 바꿔가고 색깔도 되게 알록달록 이쁜 게 네. 많아요, 여러분. 가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마치 전에 하나 더 보약이 또 바로 임금님께 왕에게 네. 바쳤다는. 산삼공진단.
1: 네, 저희가 산삼이 유명한데 네. 산삼공진단도 정말 훌륭한 제품이죠. 공진단, 그 다음에 무슨 환 이렇게 제품은 많은데
0: 네, 네.
1: 이 제품은 한국에서 이 만드시는 분이 또 명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한의사들이 네. 직접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합니까?
0: 그렇죠.
1: 못하거든요.
0: 못하죠. 네.
1: 이분한테 받으시는 분들이 80%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네. 알아주는 그러한 명인인데
0: 네네.
1: 여기에는 간단해요. 원리는 저희가 막 다 공개를 할게요. 여기에는 한국 네. 산삼
0: 네.
1: 그 다음에 러시안 녹용 네. 이게 녹용은 이제 뉴질랜드 걸 많이 쓰는데 네. 극동지방에서 나오는 게 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러시안 녹용을 많이 쓰고
0: 네.
1: 여기에 침향,
0: 침향.
1: 네, 산수유, 당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사양을 넣었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믿으실 만한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이 사양을 쓰면 걸립니다. 요즘은
0: 요새 불법 문제가 좀 있죠.
1: 네, 그리고 네. 그 양도 흔치 않고 그래서 사양을 쓰면 좋겠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불법이라 그걸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침양으로 바꾼 거예요 모든 게.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놓고 이제 이 단을 만드는데
0: 네.
1: 이 발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굳질 않아요. 예전에는 공진단은 이렇게 금박으로 씌우죠. 네. 수분이 날아갈까 봐.
0: 네.
1: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0: 아 굳질 않아요.
1: 예, 발효를 해도 1년 이상 돼도 예, 딱딱하게 굳지 않기 때문에 드시기가 편하고 일단은 이걸 드셔보시면은 금방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제품 추천하는데 가격은 정말 굉장히 좋죠. 저희가 150불 선상이니까
0: 와, 이 포장도 제가 그날 봤는데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1: 네네.
0: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도 한층 더 뭔가의 그런 업그레이드되는 선물을 받은 느낌. 당연히 산성업도 최고긴 하지만 또 받으실 때 멀리서 볼 때 포장부터가 다 고급스러우니까.
1: 네, 거기다가 또 이 가격이 넘게 되면 네. 산삼 한 박스를 또 드리기 때문에
0: 아~
1: 예, 그렇습니다.
0: 공짜 선물이 또 따라오는군요.
1: 네, 가격별로 지금 어버이달이기 때문에 네. 그 가격별로 또 이렇게 선물 나가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들 좋아들 하시죠.
0: 여러분 들으셨죠?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 K힐링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갤러리아 올림픽 갤러리아 2층에 분수대 앞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이번 주말 지나시면 여러분 이 기회 없습니다. 주말에 몇 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세요?
1: 저희가 보통 10시부터 7시까지 하고요. 네. 일요일만 저희가 여는 시간이 11시부터 6시까지.
0: 6시까지. 네. 일요일날은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잠시 이쯤에 잠깐 한 테포만 쉬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제가 정말 매일 먹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네, 오늘 2부는요 우리 K힐링 우리 케빈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정말 핫하고 핫하고 너무너무너무 난리가 난 지금 우리 창고 대 방출 창고 털이 세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K힐링은요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 지금 할인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이사님, 제가 아까 요거 잠깐 취하기 전에 제가 매일 먹는 거라고 잠깐 네. 오바를 또 떨었는데, 저는 뭐 이사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랑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날 저희 또 끝나고도 제가 많이 사가고 또 주변 분들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요새 이것도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렇게 난리라면서요, 리버케어가.
1: 네, 맞습니다. 리버케어.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케어를 되게 좋아해서 뭐 네. 당케어도 있고
0: 당케어도 많은데, 있고 네, 리버케어도 있고.
1: 네, 리버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입소문을 타고 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술자리에 있다가
0: 맞아요.
1: 우리 훈이 씨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젊은 분들이 네. 우연히 이제 그거를 이제
0: 접하게 되는 거죠.
1: 예, 나눠주니까 한 박스에 예, 예. 예.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0: 맞아요.
1: 딱 먹어보니까 술도 그냥 그
0: 술 들어갑니다. 네, 그날 맞습니다. 술 그 다음날 숙취가 없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와. 그래서 그 숙취 해소제로 그냥 막 그 이렇게 드시는 분도 많은데
0: 네.
1: 그 이유가 있어요. 리버케어에는요.
0: 예.
1: 물 없이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알투알에다가
0: 비타민 알투알에다가 그렇죠. 예, 그 맞습니다. 밑에 농축에 있어서 그냥 딱 따서 그냥 꿀꺽 드시면 돼요.
1: 네, 이 홍경천하고 실리마린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간피로에 좋은 산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기스를 하나에 모은 제품인데,
0: 네네.
1: 특히 이제 그 홍경천이라는 그런 그 약초는.
0: 네.
1: 그 해발 4,000m 영하 40도에 생존하는 그러한 고산지대에
0: 네.
1: 예, 하는 정말 강인한 생명력이 강인한 네네. 약초인데
0: 네네.
1: 여기에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개선하는 기적의 식물이라고 불린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요즘은 네. 우주 비행사들인지 잠수부 이렇게 좀 특별한 환경에 있는 네네네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제품인데, 여기에 또 곰피라는 그러한 그 약초가 같이 들어가는데
0: 네.
1: 요거는 간 손상을 감소시켜 주는데 특효가 있어 갖고 요렇게 해조류예요. 이거.
0: 예. 아, 곰피라 해조류예요?
1: 네, 그래서 12주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0: 네.
1: 간 기능 검사에서 간 손상 주요 지표가 24%까지 이렇게 감소할 정도로 간 손상이 아주 좀 없어질 정도로 좋은 그런 건데
0: 네네.
1: 이 좋은 거를 이 한 병에 다 담은 거죠. 그래서 드시고 이렇게 알투알하고 드시게 되면
0: 네.
1: 뭐 신기하게도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어우 몸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0: 피로가 받습니다. 사라져요, 정말로.
1: 네, 맞습니다.
0: 와.
1: 그래서 이 제품은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하지만
0: 네네.
1: 여기 우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외국인 분들이 있는데, 특히 저기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 멕시칸 분들이 많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0: 아, 그분들도 파티 시간 워낙 파티 타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1: 그렇죠. 파티 좋아하죠.
0: 네, 뭐 데킬라 이런 거 많이 드시거든요. 맥주 이런
1: 네,
0: 거.
1: 네, 맞아요. 근데 네. 딱 먹어보고 자기한테 에너지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꼭 그 세일할 때 와가지고 굉장히들 많이 삽니다. 이렇게 멕시칸들도 이렇게 돈을 크게 안 사지만
0: 네네네.
1: 이 자기한테 좋은 거는 또 아낌없이 쓰더라고. 그래서
0: 그렇죠.
1: 이거 지금 저희가 100불에 4박스 드리거든요. 이럴 때
0: 해봤어.
1: 정말 많이 준비를 하시고
0: 네네.
1: 이 제품은 정말 뭐 제가 과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0: 네네.
1: 정말 잘 만든 제품이에요.
0: 그 정말 저는 아까 이사님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술자리가 많거나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하나씩 가져가는 게 되게 센스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딱 가져가서 드시는 분들 한 번씩 쫙쫙 돌리면서 드세요. 제가 새로 나온 거 먹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 드신 분들이 본인이 좋으면 알아서 구매하시고 좀 나이 있으시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다음에 나 하나만 더 사다줘. 이런 그분들 계신데 드셔보시면 압니다. 이게 꼭 술자리가 아니라 평소에 간이 좀 힘들고, 왜냐하면 간은 지치기도 말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피곤함을 느끼면 사실 간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도 난 술 안 먹는데 뭐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간에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홍경천 이런 거 저희가 어떻게 먹어요? 이런 걸 해주시니까 저희가 먹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이런 거 진짜 이거 한 병 한 알 그 비타민과 함께 그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부르는 그 오뿅뿅 마크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독일
1: 네.
0: 거 그거처럼 생겨서 톡 따서 드시는데 너무 간편하고 일단 역하지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그리고 네. 정말 아니 내가 이거를 뭐 한번 실험을 한번 해야겠다 사서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49불 95전에 한 박스 하시면 한 박스 더 들어 볼게요. 그러면 한번 드시면 아~ 느끼실 수 있으니까.
0: 또 원고에 없는 거 갑자기 1+1 해주시는데 원래 2+2로 지금 네 박스에 100불이거든요. 네,
1: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냥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그냥 두 박스 한번 구입하셔서 출하를 한번 해보셨으면 이게 이제 확신을 주니까.
0: 네네. 근데 만약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 네 박스 지금 기회 있다 빨리 사세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자 일단 간까지 얘기해봤고요. 간은 이제 우리 리버케어를 해결하면 되는데 요새 이제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디 등산도 가시고 하이킹도 가시고 꽃놀이도 꽃보러도 가시고 야외활동 이제 많아지고 계신데 사실 그런 관절이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관절 때문에 외출을 좀 꺼리신 분들 주변에 좀 있거든요.
1: 아 관절 문제도
0: 무릎 아프면 네, 무릎에 다리가 떨린다 막 무릎 네, 아프다 이러면 그게 정말 잘못한 우울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할까요? 이런 관절이 아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래서 준비한 게 콘드로이친인데
0: 콘드로이친?
1: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릎이 시끈거리거나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뭐 갑자기 손마디가 뻣뻣하거나
0: 손마디 뻣뻣한
1: 네, 이러신 예. 분들은 바로 콘드로이친이 좋은데
0: 네.
1: 예전에는 상어연고를 많이 썼어요.
0: 오,
1: 이런
0: 네네.
1: 그 관절 쪽에
0: 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 아쿠아레닌가? 뭐 아쿠아레닌가?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용고리 흡수력이 훨씬 빨라가지고 그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소용고를 씁니다.
0: 아하.
1: 예, 그래서 소용고리에다가 보스웨일라, 초록잎 홍합, 연어고추 추출물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관절을 좋게 만든 제품이 바로 콘드로이친인데 저희가 요거는 59불 95전에 한 박스를 드렸는데 오늘은 2+1에 드리고요. 여기에는 네. 산삼 한 박스까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2+1으로 콘드로이친을 하고 산삼 한 박스까지 주신다고요?
1: 네, 그러시면 야, 뭐 이건 뭐 완벽하죠.
0: 아, 이건 너무 많이 주시는데. 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할 거야? 아니, 초롱님 홍합 연어코에서 이게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아내시는지 진짜 그걸 어떻게
1: 뭐 예전에 생각을 하시는지 어르신들이 다 알잖아요. 와, 뭐 어디엔 어디에 좋다기니 뭐
0: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 말에서 말로 이렇게 전해져서
0: 진짜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감사해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로 저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들 또 손발 뻣뻣하신 분들 이건 정말 꼭 드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콘드로이친 오늘 2+1으로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산삼 한 박스까지 선물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아, 이거 오미자는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많은데
1: 네.
0: 오미자청 이게 가격도 지금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드셔보신 분들은 이걸 안 사실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케일링 두 가지 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오미자청을 드셔보신 분과 아직 못 드셔보신 분. 이게 원래 30불인가 그렇잖아요. 25불 30불 뭐랬던 것 같은데
1: 네 그 보시면은 뭐 여기에 한인축제에 나오신 분들도 이 가격엔 구입을 못하죠. 그 문경 오미자는
0: 네.
1: 한국에서도 정말 알아줄 정도로 네.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제품인데
0: 아, 스타벅스 납품되는 네네네.
1: 왜냐하면 여기에는 설탕을 쓰지 않고요
0: 네.
1: 사탕수수로 이렇게 발효를 해서 맛이 부드럽고 굉장히 깊어요.
0: 어쩐지 예.
1: 네, 그래서 맛이 월등히 앞서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향료를 쓰지
0: 달라요.
1: 않다
0: 보니까 예.
1: 네. 그런데 이제 이 오미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그 과일이죠. 조그만 이렇게 빨간 거
0: 네네네. 근데
1: 그 다섯 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이제 오미자인데 네. 버릴 데가 하나 또 없는 그런 과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디에 좋냐면 사실 방광염.
0: 아.
1: 서양 사람들이 크랜베리 주스 많이 먹죠. 이게 네네네. 방광 아프고. 근데 네. 크랜베리 주스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오미자는 방광염이라든지 신장이 네.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이 드시면 피부가 좋아지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그 더운 날에
0: 네.
1: 갈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달달한 음료를 찾게 돼 있어요.
0: 그러면 네.
1: 소다 드실 때는 마시고, 좋지만 네. 좀 이따 또 갈증이 생기고
0: 맞아요.
1: 근데 오미자는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 상큼한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나지만 갈증을 싹 없애주는 게 오미자이기 때문에 차갑게 드시면 이렇게 이런 증상에 좋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장기침이 많은 분들은 약간 따뜻하게 이렇게 드시면
0: 차로, 네네.
1: 장기침이 없어질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릴 데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오미자인데 오늘 단돈 10불에 드리는데요.
0: 그 가격이 이게 와.
1: 저번에 우리 공개 방송할 때
0: 네.
1: 그냥 한 박스에 12병이 들어있어요.
0: 아, 예, 예.
1: 그게 어마어마하게 박스채로
0: 박스로 가져가시는구나.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네요.
1: 왜냐하면 이 제품은
0: 네.
1: 뭐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나도 발효된 거기 때문에 그냥 따지 않으면은 몇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요령은
0: 네.
1: 바로 그 냉장고에 네네. 따서 밀봉해서 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0: 와.
1: 그냥 유효기간이 짧아도 그냥 엄청 사가십니다. 이럴 때.
0: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저 실제로 제가 사서 마시고 있고 선물도 드렸는데 저는 그 갖고 다니는 항상 물병을 저렇게 생수병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텀블러에 들고 다니는데 텀블러는 제가 한 적이 없지만 요 물병을 드는 이유는 여기다가 진짜 열어서 오미자청을 한 1대 5 정도 비율 1대 3? 전 좀 진하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조금 색깔 붉은빛 나게 타고 마시면요 진짜 맛있고요. 누가 뭘 그 원래 저는 소다를 좋아하니까 콜라 맨날 이렇게 콜라 사이다 많이 먹잖아요. 누가 옆에서 콜라를 먹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걸 마시면 그 와이프도 신기한 게 제가 원래는 매실차에 저는 약간 중독될 정도로 매실을 집에 타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오미자 먹습니다.
1: 오미자가 훨씬 좋고요.
0: 훨씬 좋죠. 차별이 다르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는 그 이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시면 좋냐면
0: 네.
1: 남자분들은 또 전립선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0: 아까 방광 신장 말씀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오.
1: 그래서 정말 그 효자 중에 효자인데
0: 네.
1: 이 제품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죠.
0: 그렇죠.
1: 이게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0: 라떼를 만든다고요?
1: 한국의 스타벅스에서 이거를 가지고
0: 네.
1: 오미자 라떼라는 그런 그 품목이 있어요. 걔들이 만들어 놓은 게.
0: 아, 메뉴가 있어요? 오미자 라떼가?
1: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0: 어떻게
1: 뭐,
0: 만드는 거예요,
1: 뭐 이렇게 집에서 그 만드실 수 있는 거는
0: 네.
1: 그 우유에다 이렇게 데워서
0: 네.
1: 이렇게 거품 내 가지고 거기 밑방울 이렇게 같이 해서 원액하고 섞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0: 그래요?
1: 왜 거기 생강 라떼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강 청으로 된 거. 이거 타서 드시면 그런 메뉴가 한국에 가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0: 아, 여기 왜 없지? 여기 만들어야지. 야, 그래요? 그 새롭다. 자, 여러분, 오미자 라떼도 가능하답니다. 저는 오미자 차랑 소주에 오미자까지 생각해 봤는데 야, 오미자 라떼. 근데 여러분, 이 오미자 차요. 병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뻐요. 근데 그게 원래 30불 정도 했던 건데 오늘 그리고 내일 주말은 단 10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박스 12병 들어있다고 하셨죠?
1: 네네.
0: 저 그거 사야겠네요 진짜. 제가 병으로 낱개를 몇 개 사니까 금방 마셔요. 또 먹다 보면 계속 뭐 제 아이가 입맛 까다롭거든요. 네. 이 자식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 뭐 프렌치 프라이 뭐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먹지도 않아요 잘. 근데 10살밖에 안 됐거든요. 요거를 보더니 이거 뭐야 해서 코리안 트레디셔널 주스야 먹어봐 했더니 한 입 조금 먹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먹더니 어때? 그랬더니 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소다 달라고 해도 제가 소다 안 주거든요. 요거 주면 먹어요.
1: 맞아요. 와. 오미자는 좀 그런 매력이 있죠. 이렇게 새콤하면서도
0: 진짜 맛을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데 아예 다섯 가지 맛이 있어서 오미자라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는 오미자 차 청을 오늘 정말 단돈 10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야유회 가실 때 요거 한번 착 하시면 아마 인기 좀 끌으실 거예요.
1: 네, 찬물에 타서 드시면 정말 환상이죠. 이럴 때는.
0: 자 오늘 정말 너무 물론 시간만 더 되면은 정말 많은 걸 할 텐데 아 우리 오브레 행복 좀 소개 좀 할까요?
1: 네 오브레 행복은
0: 네.
1: 프로폴리스 비누가 있고요.
0: 네.
1: 향이 너무 좋아서
0: 네.
1: 좋아하는 건데 그다음에 CBD 드링크라는 게 있어요.
0: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요.
1: 네, CBD는 원래 미국 제품 중에
0: 네.
1: 그 마리아나가 아닌
0: 네네.
1: CBD라는 그런 다른 마 종류인데 원래
0: 네.
1: 통증이나 불면증에 쓰는 약제입니다.
0: 오.
1: 근데 요거를 음료에 응용을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우리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싹 좋아지거든요.
0: 그럼요. 예.
1: 알코올, 예,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한 잔 드시면 그 행복이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런 것처럼 바로 요 CBD 드링크는
0: 네.
1: 정말 처음으로 출시된 건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
0: 네.
1: 내가 좀 우울하거나
0: 네.
1: 약간 좀 이렇게 할 때 딱 드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기분을 릴렉스하게 시켜줘요.
0: 편안하게 주시고.
1: 예, 그래서 드시면 기분도 좋고.
0: 네.
1: 예, 그리고 좀 잠이 안 오신 분들도 이런 거 딱 드시면 릴렉스하기 때문에 요 드링크를 추천드리는데 요게 바로 이제 오브레 드리는 거고.
0: 와.
1: 그다음에 이 명품 주겸치약 두
0: 네.
1: 종류는 다 오브레 드리고.
0: 네.
1: 저희 또 K 힐링의 자랑은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차들이 많습니다.
0: 아 유명한 차.
1: 예 여기가 좀 커피 문화라서
0: 네.
1: 차를 찾으시는 분은 물론 없는데 저희 차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찻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오세요.
0: 아 그분들이 여기서 차를 사서
1: 맛이 너무 좋다고.
0: 어떤 차가 있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1: 뭐 혈당에 좋은 뭐 여주차도
0: 여주차.
1: 있고
0: 아, 네.
1: 뭐 눈에 좋고 간에 좋은 구기자차도 있고 구기자차 종류가 맛있죠. 많아요. 잠이 안 올 때 국화차도 있고.
0: 아, 카모마일이라고 하는 국화차.
1: 네, 굉장히 최고죠. 종류가 많은데 네. 각종 건강차가 오브레 드리고
0: 네, 네.
1: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가끔 이제 그 사탕들을 좋아하세요. 그럼 홍상 캔디
0: 네, 네.
1: 뭐 이런 거 많이 찾으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치아에 문제가 있으시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1: 그 치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달달하면서도 기분을 좋게 하는 자아리틀 100%로 만든
0: 와.
1: 오미자 자아리틀 캔디가 있어요.
0: 이것도 기가 막히죠.
1: 네, 이것도 많이 찾으시는데 이것도 오브레 드리는 그러한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이 오브레 행복이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니 저는 CBD니까 너무 지금 말씀 듣고 궁금한 게 저 주변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뭐 이게 소위 말해 혹시 뭐 먹다가 뭐 이게 너무 의존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죠?
1: 그 드링크에는 별로 안 들어가 있고
0: 네네.
1: 정말 그 정말 통증이나 네네. 극심한 통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들은 CBD 원액을 드시면 됩니다.
0: 아 그럼 약간의 조금 우울증 조금 이렇게 막 가끔 괜히 무서움 느끼시는 분이나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러신 분들 좀 밤에 심장 뛰고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 드시면 좀 편안해지는.
1: 네, 한국에 원래 간질을 둔 의사 여의사
0: 오, 네.
1: 엄마가 의사인데
0: 네.
1: 한국에 약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썼던 게 이제 바로 CBD거든요. 마약은 아니지만
0: 네네네.
1: 극심한 통증에도 간질에 좋아서 썼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는 그게 아직 그 발달이 안 돼서 미국처럼 오픈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0: 그렇구나.
1: 한국에서도
0: 네.
1: 극심한 통증이나 뭐 이런 쪽에 CBD가 좋다 해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0: 좋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또 우리 자일리톨 캔디도 그리고 다양한 차도 각종 우리 전 건강차를 만날 오브레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K 힐링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네. 세일을 선물해 주는데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이사님?
1: 네, 백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또 천연 원석 팔찌가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1: 비전브레는 50불에 드리고 마늘의 왕 이것도 100불에 두 박스, 리버케어는 100불에 네 박스 아니면 59불 95전에 네. 49불 95전에 두 박스를 드리고
0: 크, 이거 무조건 네 박스 하세요.
1: 예, 유황 오리고는 오늘 네. 300불짜리를 150불에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산삼순백 원액 100% 요거는 250불에 준비를 했고 산삼원액 70%는 요거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레티놀 콜라겐은 100불에 두 박스 이렇게 준비를 했고
0: 네.
1: 또 준비한 게 이제 여주환 요 혈당에 좋은 거 100불에 세 박스 그다음에 아이들이 먹는 아이키노피도 100불에 두 박스 그다음 오미자청은 오늘 30불짜리를 10불에 드리고 콘드로이치는 2+1에 여기는 또 선물이 나가고요.
0: 네.
1: 네.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콜라겐이라는 것도 2+1에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0: 아, 지금 제가 쭉 리뷰하다 보니까 산삼을 빼먹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왜냐면 케일링의 산삼은 또 너무나 유명한데 이사님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250불짜리 한국 산삼 그대로를 100불에 오늘 세일해 주시고
1: 네.
0: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정말 100% 산삼 그것도 초대박 세일.
1: 네 오늘 250불에 드리는데
0: 네.
1: 이 제품은 뭐
0: 그 산삼 순백이죠.
1: 예 이렇게 산삼을 네. 좋아하시거나 홍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우려서 드시는데
0: 네.
1: 저희 한 병 오셔갖고 테스트라도 한번 해봅니까 할 때 드리는 제품이 이건데
0: 네.
1: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어요. 워낙 강도가 브릭스가 네. 세고 진하기 때문에
0: 네.
1: 이거 집에서 직접 우려 드시는 분들은 금방 알거든요.
0: 네,
1: 오늘 250불에 네, 그 애플병에 들어간 거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그 여주도 말씀하셨는데
1: 네.
0: 우리 당 얘기도 한번 더 넘어가야죠. 우리 당케어
1: 네.
0: 뭐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어느 땡땡 분께 누구랑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바로 구매하셨던 우리 당케어 이게 뭐 미국 보면 1위 판매 1위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누적 판매가 굉장히 많은데
0: 와.
1: 이거는 두알로 해결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0: 네.
1: 이 안에는 다 천연 재료라서
0: 네네.
1: 물론 이제 당뇨가 시작되면 약을 드셔야 되는데 평생을 드셔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약이 혈당을 잘 잡아내리지만 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해독해주고
0: 네.
1: 보조 효과를 톡톡히 하면서도 혈당을 정말 잘 잡아내리는 게 당케어 골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0: 네.
1: 정말 10년 동안 이게 이 제품들은 한 번 딱 드시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안 찾아요.
0: 그럼요.
1: 예, 혈당이. 그래서 이 당케어 골드는 10년 동안 정말 1등한 제품인데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잘 만든 제품인데.
0: 네. 네.
1: 이거는 정말 뭐 인슐린 조절부터 네.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도 내가 너무 많이 먹나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
0: 예.
1: 또 이렇게 당뇨하면 이제 신장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0: 네네네.
1: 여기에 열독을 빼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 바로 요 단케오 골드인데
0: 네.
1: 오늘 4개 구입하시면 2개를 공짜로 받으시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산삼 그대로라는 70% 원액을 한 박스 드리는데 그 드리는 이유는
0: 예.
1: 이걸 드셔보신 분들이 우와. 이렇게 선물을 드셔서 받아보신 분들이
0: 네, 네.
1: 같이 먹었대요. 단케오하고
0: 네.
1: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 산삼 그대로 먹었는데 네. 옛날보다 당이 더 잘 떨어지는 거예요. 혈당 조절이.
0: 둘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구나.
1: 네, 그래서 네. 이 드셔보신 분들이
0: 네.
1: 조의사님이 방송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0: 네.
1: 저희를 믿고 그냥 진짜 잘 듣는다고.
0: 예, 예.
1: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선물입니다.
0: 보통 그러면은 그냥 판매를 하셔야죠. 그걸 선물로 주시진 않죠.
1: 어버이 달이기 때문에 네. 맨날 드리는 게 아니고.
0: 아, 그렇죠. 이번 기간 날씨만 동안. 기간 동안. 예, 예. 야, 그러면 네 박스를 우리 구매하시면 단계를 두 박스를 더 받으시고
1: 네, 네.
0: 거기다가 같이 시너지가 어마어마한 산삼 진액 한 박스까지 여러분 무료 선물 오늘 팍팍 쏩니다. 야,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겠네. 오늘 놓치면 안 되게 너무 많은데요?
1: 네, 이 제품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0: 네.
1: 또 이제 뭐 피부 하시는 분들은
0: 콜라겐 얘기 좀 해야죠.
1: 네, 맞습니다. 네. 간이 좋아져야 피부 톤도 이렇게 밝아지는 게 이게 네. 진리인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레티놀 산삼 콜라겐입니다.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천연 비타민 C, 그다음 네. 비오틴도 있고 네네. 이 안에 뭐 정말 꽉 채워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탱탱한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그다음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0: 네.
1: 여자분들은 이제 요실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0: 그렇죠.
1: 어른들
0: 네네.
1: 바로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는 게 저희 제품 중에 아주 장점인데 맛도 좋고 이렇게 하셔서 모르시면 한번 샘플을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0: 네네.
1: 정말 꽉 차고 맛이 좋고
0: 네.
1: 효과가 있는 걸 금방 아시는데 오늘 저희가 파격적인 세일로 100불에 드리고요. 요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머님들 이렇게 네. 센스 많으신 분들 천연 잼스톤 팔찌
0: 아유 선물도 드십니까?
1: 네, 요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야, 레티놀 산삼 콜라겐 여러분 이제는 정말 먹기 쉬운 젤리 스틱형으로 여러분의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요실금까지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분의 피부는 그래요 레티놀 산삼 콜라겐에 책임져주고 남자는 제2의 피부죠 머리 헤어
1: 네, 요거는
0: 어떻게
1: 뭐
0: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해요.
1: 이거는 뭐 네.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0: 이사님이 드시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 맥주 효모 네. 비오틴 이게 사실은 신현주 씨 어머님이
0: 이 맥주 배우 신현주 씨요?
1: 네, 네. 맥주 효모를 드시고 막 네. 머리가 막 풍성해지고 막 숲같이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난 제품이 바로 이 맥주 효모틴인데
0: 네.
1: 이거 정말 한국에서도 판매 1위 제품이고요.
0: 네.
1: 이 제품은 저희가 2+1으로 드리면서. 여기에는 산삼 한 박스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1: 그럼 6개월치 되겠습니다.
0: 6개월치 세 박스를 여러분 2 플러스 1 그리고 거기다가 산삼 한 박스까지 오늘 우리 맥주 효모 비오틴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한테 이거 사주세요. 이 남편분 머리카락 빠지면 옆에서 와이프가 더 흉보이지 뭐. 우리 와이프 듣고 있나? 좀 챙겨주세요. 자, 우리 아까 한 말 했죠. 5분 행복 한번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오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1: 네. 프로폴리스 비누하고
0: 네.
1: CBD 드링크 네. 그다음에 주겸치약 자할리틀 캔디
0: 네.
1: 그다음에 생강차도 있네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한 게. 근데 다는 설명 못 드리고.
0: 네네. 근데 또 OTC 카드나 EBT도 많이 커버가 되죠.
1: 네. 저희가 OTC나 EBT로 구입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0: 네네.
1: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사실은 주겸 전문이에요.
0: 맞아요.
1: 예, 주겸은 뭐 제가 잘 알지만
0: 네.
1: 그냥 소금이 아니고
0: 네.
1: 예, 불을 담고 있는 정말 훌륭한 중금속을 다 없애는 그래서 독성이 없는 그러한 이제 주겸인데 또 여기에다가 기존의 주겸보다 더 높은 온도 2400도로 첨수부터 녹여내리는 거를 용융 주겸이라고 하는데 용융 주겸을 쓰는 데는 저희 한 군데밖에 없어요.
0: 이름 자체도 솔직히 생소해요.
1: 네, 주겸. 예전에 기존의 주겸이 이렇게 굽다가
0: 네.
1: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 어렵게 녹이는 건데 이 제품 첨수부터 녹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순물도 없고 또 덜 짜고 미네랄도 더 많고 굉장히 그 이 인산 선생의 17년 동안 열심히 수발하면서 배웠던 이 제자가 한 명 있어요.
0: 네, 네, 네.
1: 이분이 처음으로 자주겸이라는 것을 발명을 해서
0: 네, 네, 네.
1: 인산 선생이 자주겸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
0: 네, 네, 네.
1: 이분이 배운 거를 그대로 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으신 분인데
0: 와.
1: 예, 오늘 그 용융주겸, 용융자주겸 모두 두 개 구입하시면 20%까지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이게 우리 이사님 지난번 저 샘플 주신 그거.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아니, 이게 저는 소금이 아니라 먹었는데 그냥 미네랄 덩어리 같던데요, 진짜?
1: 어, 미네랄도 많고요. 네. 어, 주겸은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금기가 몸에 쌓이면 네. 그걸 방출하는 힘이 강해서
0: 네.
1: 혈액순환에 좋고 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잡아당긴다는 게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불순물을 쫙 잡아당겨서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아주 그 혈액순환에 좋고 피를 네. 또 정화하는데 또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바로 이럴 때 이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이 잘 안 듣고 네. 또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피를 네. 좀 깨끗하게 하시면은 정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제가 보약 대신 주겸을 선물하는데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지만
0: 네.
1: 드셔보시고 한 일주일, 10일 정도 지나면 이 시스템이 좀 바뀌기 때문에 위도 좋아지시고 또 뭔가 에너지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러신 분들한테는 선물하지만 보통 분들은 또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이 세일할 때 많이들 구입하셔서 하십니다.
0: 여러분 이 또 그 진짜 케일링 가시면 우리 이사님이 또 거기서 멋진 계량 한복 입고 계시거든요. 질문하시면 거기 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다 정말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좋은 제품 많으니까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 건강 또는 나의 몸,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나의 와이프, 뭐 아내, 우리 남편 건강, 우리 아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 이 가격 지금 아니면 여러분 정말 다시는 못 올 겁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음에 또 이사하기 전까지는 거의 힘드실 것 같은데, 이번에 정말 그 할인 매장이 팝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창고를 대방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격 정말 단 한 번에 마지막 남은 가격,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요. 꼭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로 보는 게 맞겠죠?
1: 네, 일요일까지.
0: 일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K힐링 할인 매장 분수대 2층, 분수대 바로 앞에 있는 갤러리아 2층, 분수대 앞 K힐링 할인 매장으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잡으십시오.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이사님 오늘 너무 또 귀한 시간 내셨고 네. 좋은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제가 그 마무리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0: 아, 잘 잘하시는데요.
1: 네, 좀 네. 어, 주말 잘 보내시고
0: 네네.
1: 어, 잘 드셔야 또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 보면 갤러리아 마켓에 참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0: 네네네.
1: 보기가 좋은데
0: 네.
1: 잘 드시고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건을 구입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오셔서 하시면은 제가 건강에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이사님 거기 이번 주말에 계실 거잖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여러분 가시면 우리 진짜 멋쟁이 케빈 이사님도 만나보시고 또 많은 문의와 함께 구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인사만 할 때만 해도 야, 오늘 또 하루 신나게 가야겠구나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떠나가 버렸네요. 뭐 여러분 이번 주말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고민하시는 분들 K힐링으로 바로 달려가서서 후회 없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후니훈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푸드랑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편안한 오후 되세요. 안녕.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만들어 붙인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의 작은 의미를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우리 함께 먼 여행을 했었죠. 1903년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뜨거운 태양 아래 허리를 굽혀 일하던 한인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들이 하와이에서 조금씩 삶의 기반을 닦아가다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 본토로 건너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태평양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땅, 골드러시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 그 땅에 한인들이 발을 딛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건 황금빛 기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언어, 다른 피부색에 대한 차별, 법적인 장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리버사이드라는 도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렌지 향기 가득한 그 도시에서 한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조국의 독립을 꿈꿨는지,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걸어가 보시죠. 에서 캘리포니아로 넘어온 한인들, 처음에는 그 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1905년 무렵 캘리포니아에 있던 한인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농장의 노동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장주들이 임금을 후려치거나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걸 방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눈 밝은 사람들이 먼저 배를 탔습니다. 거기보다는 본토가 낫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발을 딛는 한인들. 도시는 화려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냉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법으로까지 굳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1882년에 만들어진 중국인 배제법, 그리고 이어진 각종 아시아 이민 제한 정책들. 한인들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조선 사람이었지만 미국 사회 눈에는 그냥 동양인이었습니다. 땅을 살 수도 없었고 시민권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농업이었죠. 캘리포니아 중앙 계곡의 드 넓은 농지. 특히 백인 농장주들이 경작하지만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곳에 한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꾼으로, 그러다 조금씩 소작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이름은 아니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경영자로. 당시 한인들이 즐겨 썼던 방식이 이른바 계약 농업이었는데요. 일정 면적의 농지를 빌려서 직접 경작을 하고 수확의 일부를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인들이 모여든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00년 전 그 시절에도 이 도시는 오렌지로 유명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리버사이드는 네이블 오렌지의 발상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네이블 오렌지. 여러분이 마켓에서 사는 그 배꼽 달린 오렌지가 바로 네이블 오렌지입니다. 껍질이 두껍고 달콤하고 씨가 없는 품종인데 이게 리버사이드에서 처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870년대에 브라질에서 들여온 묘목 두구루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리버사이드의 명물이 되었을 정도니까요. 이 오렌지 농장들이 번성하면서 일손이 매우 필요해졌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했는데 중국인 배제법 이후로 그 공백이 생겼고 일본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하와이에서 건너온 한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한인들이 리버사이드에 처음 들어온 건 1903년에서 1905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됐습니다. 오렌지를 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름 햇볕 아래 하루 종일 나무 사이를 오가며 무거운 자루를 들고 다니는 일입니다. 거기다 숙소도 변변치 않았고 음식도 낯설었죠. 그런데 한인들에게는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뭉치는 겁니다. 한인들은 혼자 일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팀을 이뤄서 계약을 따냈습니다. 농장주 입장에서 개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한 팀을 통째로 계약하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그리고 이 팀을 이끄는 사람들,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한인 리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김형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형순, 영어 이름으로는 찰스 김. 이분이 리버사이드 한인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오렌지 농장 계약 노동의 중간 관리자이면서 동시에 한인들의 생활 전반을 도왔습니다. 숙소를 구하는 것, 물건을 사는 것, 미국 관공서와 소통하는 것, 영어를 잘 못하는 동포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리버사이드의 한인 커뮤니티가 점점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한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당시 한인 이민자들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인 분들도 있었고 하와이에서 이미 교회를 다니다가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1905년 리버사이드의 한인 감리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었고요. 이 교회는 한인들의 모임 장소, 정보 교환처, 그리고 조금 뒤에 이야기할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1913년 캘리포니아에서 충격적인 법이 통과됩니다. 바로 외국인 토지법. 이 법의 핵심은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업용 토지를 소유하거나 장기 임대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 미국 귀화법에 따르면 아시아 출신은 애초에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아시아 이민자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을 내 이름으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의 주된 타겟은 사실 일본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인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었거든요. 미국 백인 농업 자본가들과 노동조합이 위기감을 느끼고 로비를 해서 만들어낸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럼 한인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이름으로 땅을 등기하는 거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시민권자니까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거든요. 어린아이 이름으로 된 땅을 부모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좀 아이러니한 방식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인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 이름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일단 버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시기 한인들의 삶에는 이런 불합리한 장벽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압박으로 한인들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게 했다는 겁니다. 공동의 어려움은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히스토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버사이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그저 농사만 짓고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켠엔 항상 고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경제병합, 조국이 나라를 잃어가는 것을 태평양 건너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픔이 행동이 됐습니다. 190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대한인국민회, 현재로는 대한인국민회, 영어로는 Korean National Association. 이 단체가 미국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됩니다. 대한인국민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정부 기능을 했습니다. 이민자들의 각종 문서를 발급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새로 오는 이민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리버사이드에도 대한인국민회 지방회가 열립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 노동자들이 번 돈의 일부를 모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하루 벌이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 모은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을까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상하이 임시정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끄는 흥사단으로, 그리고 각종 독립운동 단체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꼭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 안창호 선생은 1902년 미국에 처음 건너왔고 샌프란시스코와 리버사이드를 오가며 한인 커뮤니티 조직에 헌신했습니다. 리버사이드에도 직접 와서 동포들을 만나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의 연설은 단순히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흥사단. 흥하는 선비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닫고 공동체의 실력을 기르자는 취지였는데 미주 한인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리버사이드의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캘리포니아 한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 전해지자 미주 한인사회는 들끓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리버사이드의 한인교회는 이 소식을 전하는 집회 장소가 됐고 성금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당시 미주 한인들이 모은 자금이 상당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모아서 보내는 독립운동 자금은 당시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한 액수였을 겁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땀 흘려 번 돈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자금이 된 겁니다. 리버사이드 한인사회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한인 숙소 이야기입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 노동자들이 묵었던 숙소들이 리버사이드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숙소들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나눠 먹고 고향 소식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910년대의 리버사이드, 오렌지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부는 저녁, 하루 일을 마친 한인 노동자들이 작은 방에 모여 앉아 고향 이야기를 하고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고 때로는 서로의 수첩에 편지를 대신 써주던 그 풍경. 그분들 중에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야학에 다니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리버사이드를 거쳐간 한인 중에 나중에 의사, 변호사, 교수가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인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리버사이드 한인 감리교회, 이 교회는 1905년부터 한인들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도 있었고 없을 때는 평신도들이 돌아가며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글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아이들이 한글을 잊지 않도록 예배 후에 한글 수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는 정체성입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알아야 부모와 소통할 수 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외국 땅에서 모국어를 지키려는 그 노력, 오늘날 한국어 학교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인 이민 초기에는 남성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진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이 도미하기 시작합니다. 사진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뒤 태평양을 건너온 여성들. 상상도 못했던 낯선 땅에서 이분들이 보여준 용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가정을 꾸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의 살림꾼이었고 한인 부인회를 조직해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오렌지를 따던 어머니들. 그분들 덕분에 2세 대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자, 오늘의 히스토리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903년 하와이에서 시작된 한인 이민의 물결이 캘리포니아로 그리고 리버사이드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차별과 싸우고 서로 기대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국의 독립을 꿈꾸며 힘을 모았습니다. 이 이민 1세대가 남긴 유산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대한인 국민회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조직들, 그 조직들이 모은 독립운동 자금, 한국어를 지키려 했던 교육의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았던 그 정신. 오늘날 캘리포니아, 특히 LA 지역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큰 한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한인 비즈니스, 한인 교회들. 이 모든 것의 씨앗이 바로 100년 전 오렌지 나무 아래 땀 흘리며 그분들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는 지금도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 오래된 교회터, 그리고 도서관과 박물관에 보관된 당시의 사진들과 기록들. 혹시 리버사이드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땅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다고.

오늘 히스토리 어떠셨나요? 캘리포니아의 한인 이민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이름 없이 살다 간 수많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은 그래도 역사에 이름이 남아있지만 농장에서 오렌지 따던 평범한 한인들, 아이들 한글 가르치던 어머니들, 밤에 몰래 독립운동 소식지를 돌려보던 청년들, 그분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살았던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버텼기 때문에 우리 재미 한인 커뮤니티가 생성되었고 그분들이 꿈꿨기 때문에 독립의 씨앗이 자랐습니다. 역사는 영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서 역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이서희였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6,000을 돌파한 뒤 두 달여 만인데요. 초고속 상승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000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3: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 두 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2: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호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4: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없고요.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2: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시가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속에 물가와 미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올해 초 코스피는 4,000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7,000선까지 앞자리를 3번이나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 슈퍼사이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주가 지수 전체를 강력한 힘으로 밀어 올렸는데요. 업계에서는 8,000 도달도 꿈이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5: 코스피 7,000 달성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지난달에는 이란전쟁 와중에도 월간 기중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뛰어난 실적에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21%와 1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수는 1년 전보다 2.7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반도체 투톱의 주가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6: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지만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조선과 방산 원자력 등 특정 업종의 대표주로 쏠린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5: 한국거래소의 KRX TMI 지수 상승률을 보면 중대형 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79% 상승했지만 중형과 소형, 초소형 지수는 중대형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계좌에서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7: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에 따른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수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호재 요인이 더해지면서 두 종목의 주가 상승 주도력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제 관심은 코스피 8,000 시대도 가능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와 하나, 삼성 등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단을 8,000선 중반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짚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고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가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두 달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 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 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이렇게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날 거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합의한 내용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객이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0: 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0: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 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11: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you know,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 approved route.
10: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포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12: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한 이란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서 현지 시간 6일 오전 9시 이란 항구 방향으로 항해를 시도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을 무력화하며 봉쇄 조치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수역을 지나 오만만 내 이란 항구로 향하던 유조선 하스

0: 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나무.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쯤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 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AM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방송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물가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경제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물가죠. 최근에 발표된 2026년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3.8% 상승했는데요. 이 수치는 무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그동안 올해는 금리를 조금씩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를 시장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CPI 발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 물가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 오히려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왜 물가가 이렇게 다시 오르고 있나? 그리고 왜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최근의 중동 정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입니다. 최근 중동 갈등, 이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지역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유가가 급등했죠. 그런데 가스비가 단순히 자동차 주유비에 끝나지 않습니다. 가스비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음식값이 오릅니다. 비행기 값이 오르고 물건 값이 오르고 심지어 공장 생산비도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전체에 열이 퍼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물가 데이터를 보면 흔히 에너지 가격과 주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금리를 높이면 물가가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고 소비를 줄이고 기업 투자도 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데도 물가가 잘 안 내려갑니다. 왜일까요? 이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과소비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전 인플레이션은 보통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해서 생겼다면 지금은 공급망의 문제, 에너지 문제, 지정학적 갈등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즉, 금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굉장히 난처합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불안하고 계속 유지하자니 경기 둔화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연준보다 더 예민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제금리가 다시 오르고 기술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가 오래 높으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환율 압박을 받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해외 투자 흐름도 영향을 받죠. 결국 미국의 CPI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중동 정세가 얼마나 안정되느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미국 소비가 얼마나 버티느냐? 특히 미국 소비가 아직 강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는 건 경기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물가도 쉽게 안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은 금리보다 물가가 더 무서운 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는 숫자지만 물가는 우리의 생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켓 가격, 자동차 보험료, 항공권, 식당 가격,
렌트비까지 모든 곳에서 체감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결국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언제 금리 내리냐보다는 물가가 왜 안 잡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숫자 뒤에는 에너지, 전쟁, 심리, 소비, 정치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 물가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반도체, AI, 전기차, 희토류, 로봇, 관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른 뉴스 같지만 사실은 전부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습니다. 바로 누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라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베이징 협상 이야기입니다. 최근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규제와 미국의 희토류 카드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서로 딜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첨단 반도체 장비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GPU와 첨단 반도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죠. 그런데 이걸 만드는 핵심 장비는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의 AI 칩, 그리고 ASML의 EUV 노광 장비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ASML 장비는 반도체 공장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첨단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을 계속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AI의 엔진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희토류입니다. 희토류는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현대 산업에서는 거의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미사일, 드론, 배터리, 반도체 공정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성능 자석에 들어가는 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쥐고 있다면 중국은 산업 원자재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서로 상대의 약한 부분을 겨누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걸 예전 냉전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냉전은 군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술과 공급망 중심의 냉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 너무 강하게 충돌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국 기업도 중국 시장이 필요하고 중국도 미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관리 가능한 경쟁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를 대하는 미국과 중국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해고를 해서라도 AI 투자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와 GPU 투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AI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은 AI를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쟁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AI에 몰빵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기업들에게 로봇과 AI를 늘리더라도 대규모 해고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 안전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미국은 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국은 사회 안전과 고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AI 시대인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식 모델은 빠르게 혁신하지만 사회적 충격이 클 수 있고 반대로 중국식 모델은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해보면 미국은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고 중국은 속도를 내더라도 차가 전복되면 안 된다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장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제한적 협력입니다. 반도체 일부 규제 완화와 희토류 공급 안정화를 바꾸는 형태입니다. 즉 서로 완전히 싸우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분리 가속화입니다. 미국은 미국 중심 공급망, 중국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멕시코,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AI 패권 경쟁 장기화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제, 군사, 금융, 산업 전체를 바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미래 운영 체제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싸움이 결국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가격, 자동차 가격, 스마트폰 가격, 주식시장, 환율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중심 국가에서는 미중 관계가 곧 경제의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기술망과 중국 시장 사이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지금 미중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미래 경제 질서를 다시 짜는 과정이라는 점,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0: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 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최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러니까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흔히 KIEP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동 불안, 고유가, 지정학적 갈등 같은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률 3.0%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 중 하나로 AI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는 분명히 어려운 변수들이 많습니다. 중동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은 불안하고,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고, 중국 경제도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조건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경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최근 경제 전문가들이 AI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생산성 혁명일 수 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설명해 보면 경제 성장이라는 건 결국 아주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더 많이 일하거나 같은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모두 예전처럼 노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도 느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AI는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직원 10명이 하던 작업을 AI 도구를 활용하면 5명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서 정리, 번역,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디자인 초안 작성까지 이미 AI가 실제 업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 숫자가 크게 늘지 않아도 생산성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AI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 전체의 효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과거와 비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등이 생겼네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의 구조, 생산의 방식, 도시 구조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 정도였지만 결국 금융, 쇼핑, 광고, 미디어 전체를 바꿨습니다. 지금 AI가 딱 그 초기 단계에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경제를 보면 AI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수백 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경제 주도권 경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실제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둔화 우려가 있어도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계속됩니다. 반도체 수요도 유지됩니다. 전력 인프라도 확대됩니다. 즉 AI 관련 투자 자체가 새로운 경기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AI 투자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정말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분명 엄청난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매우 큰 부작용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자리 문제죠. 최근 미국 기업들에서는 AI 투자 비용 마련을 위해 구조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고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이 좋아질 수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 산업혁명 때도 비슷했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서 생산성은 올라갔지만 기존 노동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의 정부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미국은 효율과 혁신을 더 강조하고 중국은 고용 안정과 사회 통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AI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누가 AI를 만들었느냐 보다는 누가 AI를 실제 산업에 잘 연결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보험 같은 분야에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인구 감소가 빠른 나라에서는 AI 생산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가 줄어드는 속도를 기술 효율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전쟁과 고유가와 같은 오래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위험과 미래의 기술이 동시에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KIEP가 이야기한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중동 악재가 분명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지만 AI 투자와 생산성 기대가 그 충격의 일부를 완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AI가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지, 얼마나 많은 산업을 바꿀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단순히 경기 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한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AI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7: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은 AI 전쟁 시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XAI까지. 최근 일론 머스크의 AI 서비스인 그록이 예상보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머스크는 AI 시대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전기차, 우주산업, 로봇, 자율주행차까지 미래 산업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AI 경쟁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선 지금 AI 경쟁의 핵심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경쟁을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챗봇을 만드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싸움입니다. 지금 AI 경쟁은 사실상 크게 세 가지를 동시에 겨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모델의 성능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답하느냐, 얼마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현재 ChatGPT와 Gemini가 가장 강력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인데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자체만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검색, 이메일, 문서, 스마트폰, 운영체계, 클라우드까지 얼마나 연결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매일 쓰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구글은 검색과 유튜브, 안드로이드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 기업용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AI를 기존 생활 속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입니다. AI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전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AI는 전기를 먹는 괴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GPU, 반도체 확보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엔비디아의 GPU 확보 경쟁은 거의 전쟁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요 AI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ChatGPT입니다. 현재 가장 대중화된 AI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점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활용하는 범위입니다. 문서 작성, 요약, 번역, 코딩, 아이디어 정리까지 범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균형 잡힌 AI에 가깝습니다. 반면 구글의 제미나이는 검색과 실시간 정보 연결에서 강점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원래 검색회사이기 때문이죠. 즉 인터넷과 연결된 AI 경험을 강화하려는 방향입니다. 메타는 조금 다릅니다. 오픈소스 모델 전략을 밀고 있는 메타는 쉽게 말하면 AI를 더 개방적으로 퍼뜨리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생태계에서는 메타 영향력이 꽤 큽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로그입니다. 그로그는 원래 덜 검열된 AI, 조금 더 자유롭고 유머 있는 AI를 지향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소유한 X, 예전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점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실시간 트렌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최근 평가들을 보면 그로그는 화제성은 있지만 실제 생산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시장은 단순히 재미있는 챗봇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AI를 실제 업무에 넣고 있습니다. 회의 요약, 고객 응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까지 실제 생산성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건 유머보다 신뢰성과 정확성입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있는 것이죠. 지금 AI 경쟁은 결국 돈과 인프라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운영하려면 천문학적 GPU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아직 누구도 확실히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경쟁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AI는 결국 생활 속 플랫폼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의 인터넷처럼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는 데이터와 자본이 몰릴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즉 상위 몇 개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는 단순히 IT 경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군사, 금융, 산업, 의료, 교육 전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 AI를 국가 전략 수준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이미 우리는 검색하는 방식, 글 쓰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AI 경쟁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미래 인간 사회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경쟁일지도 모릅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케어 내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천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6천을 돌파한 뒤 두 달여 만인데요. 초고속 상승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천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3: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 두 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2: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호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4: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없고요.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2: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시가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속에 물가와 미 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올해 초 코스피는 4,000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7,000선까지 앞자리를 3번이나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 슈퍼사이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주가 지수 전체를 강력한 힘으로 밀어 올렸는데요. 업계에서는 8천 도달도 꿈이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5: 코스피 7천 달성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지난달에는 이란전쟁 와중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뛰어난 실적에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21%와 1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수는 1년 전보다 2.7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반도체 투톱의 주가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6: 코스피 7천 시대가 열렸지만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조선과 방산 원자력 등 특정 업종의 대표주로 쏠린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5: 한국거래소의 KRX TMI 지수 상승률을 보면 중대형 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79% 상승했지만 중형과 소형, 초소형 지수는 중대형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계좌에서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7: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에 따른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수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호재 요인이 더해지면서 두 종목의 주가 상승 주도력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제 관심은 코스피 8천 시대도 가능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와 하나, 삼성 등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단을 8,000선 중반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짚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고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가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두 달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 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이렇게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날 거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합의한 내용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평화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 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의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10: I hope it's done directly that that's the message they deliver to them. As I outlined earlier today, China is an export-driven economy. So it is in Iran, it is in China's interest that Iran stop closing the straits. It's harming China as well.
9: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1: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자사 화물선 샌 안토니오 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12: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approved routes.
11: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폭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13: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한 이란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서 현지 시간 6일 오전 9시 이란 항구 방향으로 항해를 시도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을 무력화하며 봉쇄 조치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수역을 지나 오만만 내 이란 항구로 향하던 유조선 하스나호를 포착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의 벌크선 나무호가

0: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남우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남우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 상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0: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된 미국의 해방작전은 중동 시각을 기준으로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란의 반격 의지나 경제적 충격을 오판해서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3: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화물선의 호르무즈 탈출을 지원하던 미국 구축함 두 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4: They also launched cruise missiles, drones, small boats at U.S. forces defending commercial shipping in the straits.
3: 결과적으로 미군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까지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애써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고 휴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We expected there would be some churn at the beginning, which happened. And we said we would defend and defend aggressively.
3: 결국 미국은 해방작전 이틀째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작전 일시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등을 오판해 실효성이 부족한 작전을 세웠다가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이 작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3: 미국의 호언장담이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상선 1,500여 척은 다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없애겠다며 이번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두 달간의 전쟁으로 위험을 모두 제거했다고 큰 소리를 쳐왔지만 정작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의 전쟁 명분이 더욱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미국은 지난해 6월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은 사실상 모두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8: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7: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월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9: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We'll get it back either we'll get it back from them or we'll take it.
7: 전쟁이 두 달 넘게 흘렀지만 트럼프의 장담에도 이란의 핵 능력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60% 농축 우라늄 440kg은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정도면 추가 농축될 경우 핵폭탄

0: 5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며 사찰이 중단된 뒤에는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These guys do it in mountains and in caves and in hiding. They've always had secret components of their nuclear program undisclosed to the world.
0: 전문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후 관심이 해협 개방에 집중되면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공망에 대한 집중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전쟁 명분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범죄 세탁, 추악한 흉계 등 발언 수위를 높이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지난 40일간의 국정조사 때 그랬듯 전쟁은 법사위에서 또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그래서 특검을 해서 조작기소혐의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조작기소혐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까지 다 받게 해야 됩니까?
3: 반면 국민의힘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한 위헌 위법 특검 법안이라고 치받았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이죠.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다.
3: 집중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법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점이나 수사 대상은 수기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6: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좀 저희들도 요망하는 바입니다.
3: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한다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피켓에 담아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라고 지적했습니다.
7: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도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총공세와 악화하는 여론 속에 민주당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찬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시기나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8: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야권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은 중도 무당층 표심을 흔들 확실한 한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지난달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은 윤어게인이라며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옥중 공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을 전북 군산에 전략 공천하는 등 재보궐선거 교통정리도 마무리 수순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내란 정당 5명을 상쇄할 기회라고 제1야당을 향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진숙, 달성군 후보 등을 콕 집어 윤어게인 제2의 내란 공천이라고 했고 내란 부활 개수작 같은 수위를 넘나드는 날선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10: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윤석열을 차라리 옥중 공천하시기 바랍니다.
9: 내부적으로는 그간 하마평이 무성했던 재보선 지역 빈칸 다섯 곳을 일사천리로 채웠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자 초선 의원을 지낸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을 전략 공천했고 을 지역구엔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경기 청와대 여정을 함께한 임문영 전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에 배치하며 강세 지역 호남 주자들을 확정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대구 달성군에 박형룡 지역위원장을 배치했는데 남은 한 자리 충남 공주부여 청양공천 역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10: 금요일을 넘지 않게 정리를 할 생각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시간을 좀 가지고.
9: 민주당 최초 연임 역사를 쓰며 2주 만에 돌아온 한병도 원내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쳤습니다.
8: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열정과 땀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9: 6월 지방선거와 재보선까지 공천 9부능선을 넘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선거 올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잔재를 퇴출하겠다는 프레임 전쟁 수위도 최대치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국민의힘이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모처럼 단일 대우를 형성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도 오늘 매듭 짓겠다는 구상인데 당사자 반발은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1: 방미 이후 이선 후퇴 압박을 받았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에 이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현역 의원과 출마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지도부와 원팀을 강조했고 반복되던 분열 양상도 이번엔 없었습니다.
12: 똘똘 뭉치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당당하게 우리는 보여드렸습니다.
11: 국민의힘 투톱 역시 화답하듯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외부의 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3: 범죄단체인 민주당 그리고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14: 경기도 성남에서 범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 보수 결집 흐름 속에 더 이상의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 윤어게인 논란은 뇌관입니다. 윤석열 호위 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은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5: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11: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정진석 전 의원 공천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공관위는 윤리위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마 문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윤리위 결정과 관계없이 컷오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정 전 실장은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영남권에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당 내부 결속이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어게인 논란을 털고 원팀으로 싸우면 해볼 만하다는 희망적 분위기도 읽히는데 당사자 승복 여부 등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특검도 항소심 결심 때는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 2심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지난 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는데 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7: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17: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16: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고 오히려 만류하려다 실패한 거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역량이 예상보다 높았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준비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증거조사 순서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과 피고인 측이 증거조사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선고가 이뤄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29일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판사는 새벽 0시 20분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고 40분쯤 뒤 법원 청사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나 재판 관련 내용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항소심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김 씨도 시세 조종에 가담한 걸로 판단하고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또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유서 내용과 부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현직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항소심 재판작인 해당 판사가 뇌물에 대한 대가로 특정 법무법인 수임 사건의 형량을 감경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16: 2023년 초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으로 부임한 김모 부장판사는 2년 동안 고교 동문인 정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21건의 심리를 맡았습니다.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7건의 형량이 감경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습니다. 공수처는 그 배경에 부당한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제공과 상가 무상 임대, 공사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석방을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받거나 판결 선고 직전 추가로 조건을 걸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인근 교도소에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렸다는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는 한 달 반가량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법원의 소명 부족 판단에도 추가 조사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9: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2: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0: 어린이날 새벽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 습격을 당한 큰 길가입니다. 참변을 당한 장소엔 추모국화 여러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여학생 A양의 빈소에선 유족과 친구들의 오열이 이어집니다. 평소 응급구조사와 구급대원을 꿈꿨던 A양의 입관식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21: 집에 가는 길에 버스 긁혀가지고 그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피식부리게 들려나고 세금 못 줬지 구급대원이었고.
20: 여학생을 도우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모 씨는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장 씨는 무인 세탁소에 들러 피 묻은 옷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차량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풀숲에서 범행이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미리 구매한 흉기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1: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이동 중에 두 번을 본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20: 경찰은 장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추가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19: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이의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검찰은 친부의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리된 학대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7일 만입니다.
23: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22: 검찰 조사 결과 아이는 당시 돌침대에 내팽개쳐져 뇌출혈에 이를 만큼 머리와 턱을 크게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혼자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의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됐던 학대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 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친부가 이전부터 아이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며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12월 신고 당시 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던 양주시는 판단 경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모의 아동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9: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또 친모의 학대를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한 혐의로 친부 B씨도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를 사칭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2: 피해자들 중에는 오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4: 인천의 사무실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세금 관련 상담 중인 걸로 보이는 메신저 창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세무사를 사칭해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30대 총책 A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세무신고 자격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세무법인 척 홈페이지를 만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까지 하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리 명목으로 모두 9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세무사 자격증 사진까지 만들어 의심을 피했습니다.
0: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이라는 곳에서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전문적인 내용으로 말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24: 실제 피해자 34명 가운데에는 오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한 그 신종 피싱 사기 범죄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절세 관련 상담을 받으실 때는 정상적인 업세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4: 경찰은 또 국외에 머물고 있는 해외 콜센터 직원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범죄 수익금 5억 4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상점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가스 배관 마감 조치가 미흡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조리기구 추가 설치를 위해 미리 연결해둔 가스 배관을 마감 조치하지 않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스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9: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2: 시민들은 자유로워진 모습의 소녀상을 반겼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철제 바리케이드를 치우자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에서 매주 수요 시위를 열어왔지만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는 건 오랜만입니다.
5: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는 이 바리케이드를 걷어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5년 12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4: 2011년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소녀상은 이후 반대 단체 집회로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20년 보호용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편하게 다가갈 수도 빈 옆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는데 지난 3월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반대 단체 대표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고 피해자 모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대 집회도 뜸해지면서 지난달부터는 임시 개방을 거쳐 마침내 철제 구조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6: 소녀상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는 설치된 지 6년 만에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4: 소녀상은 이렇게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25: 사실 바리케이드 때문에 소녀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쳤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바리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철거가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9: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의심 환자 3명이 하선해 네덜란드로 이송 중입니다. 외신은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가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수도 프라이아 앞바다에 정박한 가운데 한타바이러스 의심 환자 3명이 배에서 내려 구급 항공편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이들이 41살 네덜란드 국적자와 56살 영국 국적자, 65살 독일 국적자로 유럽 각국의 전문 병원으로 바로 이송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는 물론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최초로 받은 유족이 손자녀 이합 직계 비속일 경우 그 자녀까지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 일부 공연장과 관람권 예매 플랫폼에서 유료 회원이 혜택을 이용하면 탈퇴를 하더라도 연회비나 가입비를 환불받지 못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에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9개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2: 맑고 따뜻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서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은 밤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하게 고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구 11도, 광주도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는 24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은 대구가 27도 등으로 여전히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오후 강원 영서 지역에는 다시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9: 이상으로 뉴스케어 4시 뉴스 마칩니다.
2: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 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텃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 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2: 这场本不该发生的战争没有任何进行下去的必要早一点找到解决出路对美伊双方有利也对地区各国乃至整个世界有利
1: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카드로 쓸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중관계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3: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4: I think the last thing we need right now is a war. That's 9,500 miles away. I think that's the last thing we need. We're doing very well.
3: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5: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were working on two different levels. President Xi was working on the level of a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whereas President Trump was much more focused on the immediate present issues of the day.
3: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and all vessels can pass except the vessels belonged to those countries who are in war with us, who are fighting with us.
2: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란과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이란을 공식 방문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전했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지역 평화 증진과 대화 촉진을 위해 이틀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이 발효 중인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당시 하마스 지도자를 사살한 데 이어서 1년 만에 그 후계자까지 살해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7: 건물 여러 층이 검게 타거나 파괴되고 잔해와 포탄이 널린 거리를 아이들이 불안하게 걸어갑니다. 민간인이 사는 건물과 차량을 이스라엘군이 공습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표적 공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적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 책임자인 이즈알딘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하다드가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하다드가 최근까지도 테러 조직의 군사 역량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부대를 겨냥한 여러 테러 공격을 기획해왔다며 전쟁 내내 하마스에 억류된 많은 이스라엘 인질을 감금하고 방패막이로 삼는 전술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당시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나르가 이스라엘군에 사살된 뒤 가자지구 하마스 군사 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알하다드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비무장화를 골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끈 합의의 이행을 거부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선 8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하마스를 표적으로 삼거나 이스라엘군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에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0: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의료 현장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의 수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사기를 비롯한 필수 의료 소모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계수 기자입니다.
8: 의료원 중앙공급실에서 각 병동으로 보낼 의료 소모품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 전체의 물품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최근 주사기 등 필수가 돼버린 플라스틱 계열 의료 소모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쓰다 보니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입길이 막힌 탓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에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다 보니 의료 소모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발주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심각한 품귀를 겪었고 지금은 그나마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완제품이나 해외 원자재를 쓰는 소모품은 납품 기간이 전쟁 전보다 최대 한 달 가까이 더 걸리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급실은 늘어난 배송 기간을 계산해 미리 발주를 넣는 등 재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 국산품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만 수입 원자재를 갖고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가 너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8: 의료원 차원에서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동이나 부서에서 약을 받아올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비닐도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의료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자원을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0: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전쟁도 있고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동참하는 그 마음에서
8: 또 위생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선에서 소모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선 의료 소모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 기수입니다.
0: 이란 전쟁 장기화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올해 목표한 보급 물량이 이달 중으로 모두 마감될 걸로 보여 추가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11: 치솟는 기름값 부담 속에 전기차로 바꾼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 덕분에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12: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선택했고요. 요새 같은 고유 기름값이 올라간 폭주 상태에서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절약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차 있는데도 전기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0: 빅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생명보험도 이제는 나를 위한 든든한 선물이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데이트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선영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1: 저희 또 5월 달에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 도시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0: 와, 진짜 어떻게 감당하세요?
1: 이게 이제 뭐 에이전트 분 저희 매니저님들이 많으니까 예, 예.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로스앤젤레스, 프레스노 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라팔마,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네. 세리토스까지 그리고 또 샌디에고까지 해가지고 지금 5개 도시에서 5월 달에는 또 네. 세미나를 합니다. 이게 지난 4월 달에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네네. 자꾸 이제 다른 곳에서 앵콜 세미나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피스 돌아다니면서 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네네. 됐고 또 동시에 5월 30날에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샌디에고 오피스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랜드 오프닝을 또 5월 30날 합니다.
0: 5월 30일 이런
1: 네, 말이에요. 토요일 날. 와. 그래서 그날 개업식 하면서 개업식 전에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개업식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잠시 저희가 또 그쪽 지역에서도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샌디에고에 계신 저희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주 진짜 기대에 꽉 차 있습니다.
0: 네.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네
0: 그러게 말이에요.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오늘 이제 일단은 예. 먼저 저희가 5월 세미나 진행하는 거 잠깐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네네, 또 네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생명보험 가지신 분들이 이제 좀 문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어요. 네. 첫 번째 이번 주 세미나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 LA가 아니라 그 세리토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하. 세리토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네. 혹시라도 은퇴에 대한 모든 것 뭐 이런 것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만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오전에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0: 오전.
1: 네. 그래서 네. 오전 10시입니다. 네. 오전 10시에 은퇴 세미나인데요. 네, 네. 그 은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40대건 50대건 60대건 연령을 상관없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리토스 오피스에서 네. 은퇴 이곳으로 네. 준비 끝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장소가 주소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주소 적으실 수가 없으니까
0: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전화번호 네. 네.
0: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리토스 세미나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에요. 네네. 10시에 은퇴 이것으로 준비 끝난다. 뭐 네. 이런 예, 주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26-827-9599번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세미나가 이렇고요.
1: 네네.
0: 또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바꿀 수 있다고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 네네네. 이제 생명보험을 좀 바꿔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들이 좀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네. 생명보험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보험은 워낙에 독특하게 생명보험만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한 번 100불을 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면 그냥 100만 불이 나오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100불을 내고도. 네네. 그러니까 정말 큰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생명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계속 유지할 것을 저희들은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점점 드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그때 들어놨지만 이것을 나를 위한 플랜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이제 72세 정도 되시면 아유 자녀들한테 이거 뭐 물려줘봤자 뭐 소용도 없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다 독립해 살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것을 좀 나를 위해선 플랜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네네. 첫 번째는 나이가 드시면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0: 글쎄요. 건강. 노후를 그렇죠, 그렇죠.
1: 건강.
0: 건강이 제일 첫 맞아요. 번째 같아요.
1: 네. 건강인데 그것도 어떤 건강이냐면 네. 그 롱텀 케어 관련해 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혼자서 식사 못 하고 혼자서 화장실 못 가고 못 걸어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양로 시설에 들어간다는
0: 네,
1: 그렇죠.
0: 네, 네, 네.
1: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금액이 엄청나게 비용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데 건강이 좀 좋으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건강 상태가 좋다 그러면 혹시라도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지고 있는 이 캐시 밸류를 그대로 옮겨서
0: 오.
1: 롱텀 케어가 되는 걸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0: 라이프 인슈런스를
1: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의 캐시 밸류가 좀 쌓였어.
0: 네.
1: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좀 나를 위한 플랜으로 할까? 첫 번째 방법은
0: 네.
1: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에 들어있는 캐시 밸류 돈이 좀 있단 말이죠. 쌓여있는 게.
0: 네네.
1: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옮기셔서
0: 네.
1: 나를 위한 롱텀 케어 플랜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0: 그게 리빙 베네핏하고 같은 겁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보시면 되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조건이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건강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는 건강이 좋아서 뭐 네. 가입을 하셨는데
0: 네.
1: 캐시 밸류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도 옮기려고 했더니 건강이 안 좋아 버리시면
0: 네.
1: 실제로 생명보험 회사에서 롱텀 케어 플랜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플랜으로 받아주질 않죠.
0: 아하, 그렇군요.
1: 예, 혹시 내가 뭐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약이라든지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 근데 그게 혹시라도 보험이 안 될 거야라고 어슴을 하신다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약을 드시고 이게 만약에 컨트롤이 되시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게 유지를 하시면 약을 드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0: 관리를 안 드시는 하니까.
1: 것. 맞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 약을 드시라고 하는데도 굳이 약을 안 드시고
0: 네.
1: 병원에도 가보시지 않으시고 자가요법으로 이게 이제 뭐 나물 캐서 드시고 막 이렇게 뿌리 캐서 드시고 액즙 짜서 드시고
0: 민간요법으로.
1: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네. 이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오래 사실 수 있는 건강을 잘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0: 아.
1: 두 번째, 그래서 건강만 좋으시면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0: 네네네.
1: 내가 정말 건강이 나쁘다.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더 좋은 롱텀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를 못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0: 뭔가요?
1: 캐시 밸류를 옮기시는 걸 뽑는 거예요.
0: 네.
1: 뽑아서 그걸 다 취소하지 마시고 실제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어뉴이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세금 안 내고. 예.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어뉴이티로 딱 옮겨가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어뉴이티 중에서도 롱텀 케어가 됐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뉴이티로 선생님들이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런 혜택이 있군요.
1: 네.
0: 네.
1: 내가 찾아 쓸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라이프 인슈런스가 젊었을 때는 자녀를 위한 거였지만 지금은 내가 찾아서 쓸 수도 있고
0: 네.
1: 거기에다가 롱텀 케어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롱텀 케어 상황에 맞게끔
0: 어뉴이티로.
1: 혜택이 나올 수 있는 어뉴이티로도 이제 옮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로 옮길 수 있다. 두 번째 라이프 인슈런스를 어뉴이티로도 옮기실 수가 있는데 과연 내 상황에 어떤 게 맞는지에 따라서는 또 자녀들 입장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선생님들이 또 지금 이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물려주다가 롱텀 케어가 필요한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1번의 방법이 좋은지
0: 네.
1: 아니면 2번의 방법이 좋은지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오랫동안 유지해온 이런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바꿔서
1: 네.
0: 그러니까 매달 연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그런
1: 그럼요.
0: 베네핏이 있는
1: 네네.
0: 어뉴이티.
1: 네.
0: 아.
1: 그리고 롱텀 케어가 걸렸을 때 그런 네. 상황에서는 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그런 어뉴이티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0: 살아서 받는 혜택이네요.
1: 그렇죠.
0: 옛날에는 뭐 생명보험 하면은 내가 죽으면 이제 자식들에게
1: 네.
0: 상속 개념이었는데
1: 맞습니다.
0: 지금은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1: 네.
0: 내 건강만 잘 챙기면 얼마든지
1: 맞습니다.
0: 내가 부어놓은 캐시 밸류로
1: 네.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라이프 인슈런스를 또 라이프 인슈런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런 게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네, 네, 네,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근데 보통 네. 이 보험을 이렇게 해약하게 되면요, 그동안 네네. 쌓인 그런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1: 해약을 하시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은 해약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대로 라이프 인슈런스에 라이프 인슈런스 옮겨가는 거, 또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서 어뉴이티로 옮겨가는 거.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옮기실 때.
0: 네. 그러면은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네요.
1: 네. 그래서 그냥 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남겨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대한 그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꼭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